사탕 맛있겠다. 꼭 먹고 말 거야.

0: 내가 쭉쭉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는데.
1: 뭐?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 몰랐어? 아, 이리 와봐. 조심, 조심. 아, 이리로 앉아봐. 어디 보자. 어떡해.
0: 왜? 왜 그런데? 이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1: 이마를 세게 부딪혀서 혹이 난 거지.
0: 혹? 그게 뭐야?
1: 어? 혹 몰라?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혹이 이따시만하게 난 친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혹이 이따시만하게 난 그 친구 이야기?
1: 어.
0: 기억 안 나.
1: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아, 좋아.

0: 이왕의 결혼은 천하제일 이마대회에서
1: 이마하면은 나 맞박이지.
0: 한국의 박치기왕 맞박이와
1: 이마로 이마까라다.
0: 일본의 박치기왕 이마까라가 만났지.
1: 짠!
0: 먼저 한국 대표가 땅콩 가기에 도전했어.

0: 일본 대표는 호두 까기에 도전했지.
1: 이 정도는 기본이문이다. 그깟 호두 같다가 뭐? 나는 이마로 바위도 깰 수 있다.
0: 맞박이는 단단한 이마 덕분에 바위 깨기도 성공했지.

0: 그런데
1: 뭐지?
0: 머리에 아주 큰 혹이 나고 말았지.
2: 아, 난다요. 혹이 났다요.
3: 어? 어떡해, 어떡해. 밥박이도 나처럼 이따만 혹이 났잖아. 근데 혹이 왜 생기는 거야?
0: 혹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마가 화가 나서?
3: 으이그,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0: 그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 그래! 혹이 신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딱지야.
3: 이게 어디 있었지? 완전 신기해.
0: 호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호기심 딱지를 찍으라고 하셨지.
4: 눈부셔.
5: 우와, 천사다.
4: 그래, 맞아. 나는 천사야. 천사. 나도 한때는 맞박이 피 속에 있던 물과 영양분인 혈장이었지.
5: 혈장?
4: 근데 왜 내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을까?
5: 설마 혹시 죽었어?
4: 그래, 맞아. 난 죽었어. 근데 나만 죽은 게 아니야. 우리 피사촉사들도 다 같이 죽었다고.
5: 정말? 어떡해.
4: 우리가 왜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6: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난 피를 굳게 해 상처를 치료하는 혈소판. 나는 몸속에 나쁜 균과 싸워 백혈.
7: 우리 피사천사는 맞박이 혈관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6: 지진인가 봐. 지진 대표님 돌입.
8: 꽉 잡아.
6: 꽉 잡아야 해. 꽉 잡아야 해. 멈췄나? 왜 저기 봐.
7: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 혈관에서 피사청사들이 계속

0: 계속 빠져나오는데 뒤쪽에는 딱딱한 뼈가 있어서 대신 얇은 피부 쪽으로 부풀어 올랐지. 이게 바로 혹이야.
1: 아, 그래서 혹이 나는구나.
2: 근데 이 혹은 언제 없어져요? 설마 안 없어지는 건 아니죠?
3: 아유, 당연히 사라지지. 우리가 죽어요!
4: 네? 저
3: 집에 가고 싶다.
4: 엄마, 먹고 싶어.
0: 우린 결국 혈관

0: 결국 나 혈장은 피부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백혈구, 혈소판.
1: 나만 남았어.
0: 적혈구마저 죽으며 맞박이 혹도 사라지게 되었지.
2: 그러니까 피사총사를 지키려면 앞으로 절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돼?
3: 알았어, 혈장. 약속할게.
4: 혹이 나는 위험한 행동 절대 하지 않을 거야.
3: 그래, 우리 꼭 피사총사를 지켜주자.
4: 응. 근데 맞박이는 어떻게 됐어?
3: 아, 다행히 맞박이의 혹이 다 나았대. 천하제의 이마대회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엄마들의 항의를 받아 그 뒤론 절대 열리지 않았어.
5: 야, 이제 뭐하냐? 아, 우리 앞으로 위험한 장난이노 하지 말고 춤이나 춥시다.
6: 그럴까?
3: 이후 둘은 자기 몸을 소중히 해서 절대 이마에 혹이 나지 않았대. 그래, 호떡아. 너도 이제 절대 바퀴 달린 의자에 올라가면 안 돼.
4: 응, 절대 안 올라갈 거야.
3: 짠! 문제 맞추면 이 혹딱지 줄게.
4: 와, 좋아, 좋아.
3: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0: 총사 나오면
1: 호기 생기지.
2: 우와 잘한다.
1: 또.
0: 그럼 계속해볼까? 바퀴 달린 의자.
1: 올라가면 안 돼.
0: 떨어져서 쿵.
1: 호기 생기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다고쳐 약초를 끓인 물에 입냄새 확인 완료. 도도 요정의 입김을 불어주면.
1: 그게 뭔데?
0: 아이, 깜짝이야! 이거 도도 요정표 다고쳐 물약.
1: 다고쳐 물약?
0: 응. 아픈 동물들을 구할 때 이 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잖아.
2: 아, 그럼 그 약으로 내 친구를 좀 도와줘.
0: 와, 맞아.
1: 누구지?
0: 여기 독을 먹고 죽어가는 친구가 있어. 빨리 좀 와줘.
1: 와, 도?
0: 알았어, 기다려. 금방 갈게.
1: 그래, 얼른 가보자. 금족기 구조대.

0: 제왕나비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누구야 누구? 독을 먹은 친구가?
2: 어, 여기야 여기.
3: 무당벌레가 독을 먹었어.
4: 속은 울렁울렁, 머리는 빙빙.
0: 자, 이 약을 먹어보도도.
4: 고마워.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 우와! 다 나았어! 다 나았어! 고마워, 그림 좋게 구조대!
5: 다행이다!
6: 근데, 어쩌다 독을 먹었어?
7: 이 숲에 독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거든. 밀크 위드라고.
0: 밀크 위드라면 우유빛 즙을 가지고 있어서 밀크 위드라고 불리는 그 식물?
7: 그래, 맞아. 밀크 위드에서 나오는 그 우유빛 수액 속에 글쎄 독이 들어있더라고.
3: 아유, 그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니까. 밀크위드 그 녀석 성질이 아주 고약하거든.
8: 저리 가. 오지 마. 내 몸엔 독이 있다. 그러니까 내 입 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7: 진짜. 네 입 안 먹어. 안 먹는다고.
3: 아유, 자기 입 먹을까 봐 저렇게 난리네. 자, 가자.
7: 가자, 가자.
8: 그래, 가. 저리 가, 어서. 나한텐 독이 있다. 내 입 먹을 생각 하지도 마라.
3: 밀크위드 캐 얼마나 심술 맞다고.
6: 근데 자기 입을 못 먹게 하는 건 다 너희를 위해서잖아.
3: 그치.
6: 자기 독 때문에 너희가 다칠까 봐.
7: 꼭 그것 때문도 아닌 것 같아. 뭐 자기 입을 먹는 친구는 따로 있다나.
0: 그게 누군데?
7: 그거야 우리도 모르지.
0: 모르지.
7: 아무튼간 너희들도 밀크위드 조심해.

0: 알겠지? 가자.
1: 밀크위드가 왜 그렇게 자기 잎을 못 먹게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2: 그러게. 얼른 가보자.
1: 그래.

0: 밀크위드 낮잠 잔다.
1: 떡떡 밀크위드.
2: 오지마. 내 몸엔 독이 있다. 가까이 오지마.
1: 아유 그래. 알아 알아.
0: 맞아. 우린 네 한 입도 안 먹어. 절대.
2: 그럼 다행이고 내 잎을 먹을 친구는 따로 있거든.
0: 그 친구가 누군데?
2: 있어.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친구.
3: 그 친구의 날개는 아주 화려하지. 날개의 폭은 10cm쯤 되는데 이런 멋진 모습 때문에 이름이 제왕나비야.
4: 아, 제왕나비.
3: 제왕나비는 추운 걸 싫어해서 겨울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 다 같이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면 다시 북쪽 나라로 돌아오지.
0: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2: 어디... 저기 온다. 친구야.
5: 친구야. 어?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
1: 안녕. 난 도도.
6: 난 그린이야. 반가워.
5: 반가워. 나는 제왕나비고 그리고 이쪽은 밀크위드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프니?
2: 아니야. 너를 너무 애타게 기다려서 힘이 빠졌나 봐. 자, 어서 내 잎을 먹어. 너 주려고 아껴놨어.
5: 알았어. 고마워, 친구야.
1: 잠깐. 밀크위드 잎에는 독이 들어있더도.
0: 맞아, 먹으면 큰일 나.
5: 아이, 제왕나비는 밀크위드 잎을 먹어도 괜찮아.
1: 오더더?
0: 괜찮다고?
5: 제왕나비는 애벌레 때부터 밀크위드 잎을 먹고 자라거든.
0: 아.
7: 냠냠냠냠냠 맛있죠.
2: 제왕나비 애벌레야, 나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7: 그래 고마워.
8: 제왕나비 애벌레가 밀크위드를 먹으면 밀크위드 독이 몸에 쌓이게 되고 애벌레가 자라 제왕나비가 되면 날개와 배에 독을 많이 저장하게 돼. 그리고 그 독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지. 누구든 나를 공격하려는 자, 쓰디쓴 독을 맛보게 되리.
0: 우와. 그럼 다른 동물이 널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5: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 독 때문에 아주 혼구멍이 난다고.
9: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앞으로 제왕나비는 다시는 안 건드릴 거야.
1: 아, 그래서 제왕나비가 밀크위드를 먹는 거로군. 밀크위드의 독을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5: 맞아. 우리는 독브라더스예요.
2: 자자, 어서 내 잎을 먹어, 제왕나비야.
5: 알았어. 잘 먹을게. 뭔가 이상해.
2: 왜? 뭐가 이상해?
5: 갑자기 몸이.
1: 제왕나비야.
2: 제왕나비야. 정신 좀 차려.
0: 밀크위드야. 왜 이러지?
1: 그러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봐야겠다.
10: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제왕나비와 밀크위드의 몸에서

0: 색초제 성분 발견.
1: 색초제?
0: 제초제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농부들이 뿌리는 약으로 제초제를 맞은 밀크미드는 목숨을 잃게 됨. 그런데 밀크미드가 사라지면 제왕나비 애벌레 또한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됨. 그래서 현재 지구에 사는 제왕나비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중.
1: 지구에 사는 제왕나비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2: 이러다 제왕나비 멸종하는 거 아니야?
1: 그러면 안 되는데.
2: 일단 제왕나비랑 밀크미드부터 살리자. 아, 그 약 있잖아, 도도. 다구청물약.
1: 아, 맞다. 자, 밀크위드와 제왕나비야.

0: 어떻게 된 거지?
1: 그러게.
2: 사람들이 뿌린 제초제 때문에 너희가 죽을 뻔했어.
0: 아, 맞다. 나 아까 어떤 사람이 뿌린 약을 맞았었거든.
1: 어쩐지 갈수록 밀크위드 찾기가 힘들더라고.
3: 제왕나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제초제뿐이 아니야.
4: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의 증가, 개발을 목적으로 한 숲의 파괴, 이런 것들이 제왕나비를 지구에서 점점 더 사라지게 하는 거지.
2: 미안해, 제왕나비. 미안해, 밀크위드.
3: 그래, 너희가 멸종하지 않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우리가 너희들 얘기를 세상에 전할게.
1: 그래, 꼭 부탁해.
5: 알겠어. 약속?
6: 약속!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가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시지도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2: 잠들라
0: 전
1: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내려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1: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2: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에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쪽망지로 얍!
4: 뭐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오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딴 요리하면 안 돼?
5: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내가 만든 가지오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0: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한 발 늦은 것 같아.
3: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3: 예!
4: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네, 대왕별님.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채소 씻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어? 가지가 어디 갔지?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7: 못 봤는데? 잘 찾아봐.
6: 어디 간 거야?
7: 한글 용사. 아이야?
8: 놀라지 마, 얘들아.
6: 우와, 진짜 한글 용사 맞아요?
9: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6: 도움이요?
9: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10: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계?
9: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7: 아, 모음 마법진요?
6: 우와.
7: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6: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9: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2: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7: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2: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6: 그럼, 아, 공주 아니야?
9: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6: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8: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6: 그럼 혹시 가지?
7: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8: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9: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6: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7: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6: 어?
2: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9: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7: 응?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6: 근데 왜 다시 풀렸지?
2: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6: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아,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8: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0: 저건 과제예요.
1: 어? 저기도 기억 지읒이 있어요.
2: 어서 가지에서 글자를 찾자.
3: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4: 개벽?
0: 개벽?
5: 천재 부하야.
3: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2: 거기서 용망치로 지진 하!
3: 아이고
6: 가지는 내가 가져오 오.
2: 천지?
7: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0: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2: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5: 알았어.
8: 바다가 뿅망치. 대전
2: 쭉

0: 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1: 몸 마법진.
0: 잠 마법진.
1: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재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2: 천지
3: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4: 좋아.
5: 한글 용사 아, 이, 야!
6: 치사하게 나를 천지 대장님, 대명이 살려요.
2: 두고 보자, 아이야.
7: 천지가 도망갔어.
5: 작전 성공!
7: 몸,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몸 마법진!
7: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3: 디귿, 아, 다.
7: 가지를
5: 모다! 모다.

0: 우와, 성공이야!
1: 제 사람, 한동희!
2: 나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3: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0: 네. 기역이 알을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험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응? 어?

0: 네가 호기심 짝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 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 이얍. 어? 여기가 어디지?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쉿! 나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아, 나은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은이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0: 명화를 되찾으랍시다.
1: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2: 그러니까 대장 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 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3: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2: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3: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2: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4: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2: 대정마을의 가스라면?
3: 방자!
4: 뭐?
3: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4: 맞아, 방귀야.
5: 누구십니까?
4: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3: 어, 목격자, 목격자.
2: 목격자? 아, 그럼 왜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6: 당장 고약한 방귀를 초포하라!
2: 뭐해?
3: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2: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4: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아니 왜 못 열어? 왜 못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활약한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그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추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어? 가방가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6: 제발 멈추시오.
1: 아이고 배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오.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1: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6: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1: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5: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5: 방귀들! 왜 이렇게

0: 고약한 것이냐?
1: 이야, 너 연기 잘한다. 소름!
2: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0: 어, 저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2: 암행어사.
1: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3: 고기잖아.
0: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4: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0: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3: 아맹어사인데.
5: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6: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위로 가득 찬 거 아니오?
0: 네?
3: 야호! 야호!
7: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1: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유,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2: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3: 어서 들어오시죠.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왜요?
0: 가.
1: 대장 세포님.

0: 고비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예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이다.

0: 배부르다. 배부르니까 이제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는 뿜뿜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딱지다.
5: 어? 고기가 살아났다.
6: 나으리, 이 방자만 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여기가 그분이 계신 곳?
1: 네, 맞습니다. 여기 사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안전. 킥보드 탈 때도 안전. 핫초코 만들 때도 안전. 또 안전을 생각하는 우주 최강 안전곰돌이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곰돌이계를 떠나 숲속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그분의 이름은?
2: 네, 제가 바로 곰철수입니다만.
1: 곰인형 곰, 철두철미할 철, 숙학곰수.
0: 처음 뵙겠습니다, 곰철수님. 저는 곰돌이협회 대표 곰동령이라고 합니다.
2: 손은 씻으셨나요?
0: 네?
2: 손 씻기만으로도 A형 간염, 장출혈성 대장균, 장티푸스, 세균성이자 감기, 코로나, 아폴로 눈병, 식중독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0: 아, 역시. 잠시만요. 곰철수님께서도 우리 곰인형들의 상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때 우리 곰인형들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1: 곰인형,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 10년 연속 선정.
0: 집집마다 곰인형 하나쯤은 다 있던 그 시절.
3: 아, 무서워.
4: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0: 우린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천사 역할을 해도랬죠. 하지만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2: 왜죠?
0: 왜냐고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데 우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3: 무서워.
0: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우린 안전에 관한 지식도, 안전을 지킬 용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2: 근데 이 얘기를 왜 저한테?
0: 철수님! 철수님께서는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강 천재 곰돌이라 들었습니다.
2: 휴지에 묻은 콧물에 세균이 가득하군. 안전하지 않아. 이 손 놓으시죠.
0: 못 놓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2: 손 놓으시죠.
0: 못 놓습니다.
2: 놓으라니까.

0: 불안하군요.
1: 낙상 사고에 대비해 미리 트램플린을 준비해 두었죠.
0: 철수님, 핫초코 좋아하시죠? 저희가 핫초코 가게를 차려드리겠습니다.
1: 핫초코 가게요?
0: 예예. 아주 아주 멋진 핫초코 가게. 그곳의 주인은 바로 철수님. 그곳에서 핫초코를 마음껏 드시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1: 싫습니다.

0: 사람들은 규칙도 안 지키고 늘 제멋대로죠.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죠?
1: 야, 아쉽군요. 하초코 가게에 신선한 곰 시멜로를 잔뜩 준비했는데. 곰 시멜로. 그 귀한 걸 어떻게. 아, 쉽지는 않았죠. 히말라야산 맑은 눈송이와 티베트 사냥의 초유. 이거야. 절벽에서 채취한 벌꿀을 3대 2대 2로 섞어 곰 시멜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 소용없게 됐군요.
0: 아! 어딥니까? 그 핫초코 가게.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안전하지 않아. 돌아가자.
1: 가다 보면 안전 초코 핫초코라는 간판이 보일 겁니다. 예예.
0: 아주 멋진 핫초코 가게라더니.

이런 곳이야말로 안전점검이 필수지. 화재 비상벨 위치 확인, 소화기 위치 확인, 가스밸브 잠금 확인, 그리고 고음 시멜러 확인. 그럼 곰시멜로를 넣은 핫초코 한잔 마셔볼까?

0: 혹시 공철스님?
1: 어? 어? 어?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철수님을 좋아 안전을 지킬 곰초이라고 합니다.
2: 가면 조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은 그 친구 다 시키시고 철수님은 안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예예 예. 예.
1: 반갑군 조수.
0: 저도요. 근데요, 사람들한테 우리 하초코 가게를 알려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1: 필요 없다. 사람들이 안 오면 안 올수록 더 좋으니까.
0: 철수님! 곰철수님! 보세요, 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자, 자, 모두 줄을 서십시오. 이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안전초코 하초코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1: 하초코를 최대한 맛없게 만들자.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 거고, 그래야 귀찮은 일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
0: 감사합니다.
1: 뜨거우니 조심. 손 씻고 먹도록.
0: 고맙습니다.
1: 밀지 마, 다쳐.
0: 조심, 조심, 조심.
3: 엄마.
4: 수아야, 엄마 은행에 와 있는데 수아 집에 오면 엄마 없을 것 같거든?
3: 그럼 간식을? 나 배고파.
4: 잠깐 기다려. 엄마 뭐 사갈게. 알았지?
3: 알았어. 뭐 달콤하고 따뜻한 거 먹고 싶다. 오픈 기념 핫초코 무료 증정?
0: 만든 핫초코는 최고입니다, 최고! 내일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
1: 나는 모르지. 난 내일 여기 없을 거니까.
0: 네?
1: 처음부터 핫초코 가게를 할 생각은 없었다.

0: 히말라야산 눈송이로 만든 곰시멜론을 넣은 핫초코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뿐 결국 마시지 못했지만.
1: 가지 마세요 철수님. 제가 더 열심히 먹겠습니다. 아, 저 변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짠! 짠! 이렇게 사람을 변신할 수... 교수님!
2: 응? 응? 뭐야? 인간 곰초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대박!
1: 여기 핫초코가게 맞지? 응, 맞아. 무료. 맞지?
0: 하, 사람들 안전을 지키는 것도 귀찮은데 시끄러운 조수 녀석이라니. 너 이봐! 자전거 탈 땐 헬멧을... 아니야. 내 알바 아니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난 내 길을 갈 뿐이다.
1: 어때? 완전 맛있다.
2: 설마...
1: 어떻게 알았어? 맛이 없네. 밍밍해.
2: 철순이 만들면 훨씬 맛있는데.
3: 맞다, 곰시멜로. 기다려봐, 내가 맛있는 핫초코 다시 만들어줄게.
0: 그래도 곰시멜로 넣은 핫초코를 마시지 못한 건 아쉽군. 한잔 하고 올걸 그랬나.

0: 마시멜로가 무사하니 됐어.
1: 그러니까 이 학교 고학에 쭉 계시기로 한 거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철수님. 사람들
0: 지금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생각은 없다. 하루에 한 개. 이 곰시멜로가 다 끝나면 이 하초코 가게 빠이빠이다.
1: 교수님, 이제 전 뭘 하면 될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수님, 저 말 듣고 계시죠? 교수님? 똑똑! 교수님! 교수님!
2: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 동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자, 선반장이죠? 근데 선반장에 뭐 맛있는 게 있나? 곰돌이가 영차영차 올라가는데! 오! 흔들 흔들! 오, 안 돼! 오! 선반장에 깔린 곰돌이 과연 무사할까요? 오 마이 곰! 이럴 수가! 이게 만약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네, 사람의 무게 때문에 가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고 마네요. 이렇게 깔리면 정말 크게 다치겠어요. 그러니 서랍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수학 시간에 X가 나오면 처음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X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X야?
1: 그게 뭐? 중요해?
2: 당연하지.
0: 미지수를 문자로 나타낸 최초의 수학자.
2: 오래전 암호를 해독해서 수학 자체를 바꾼 사람이 있어.
1: 그럼 수학이 과학이 된 거야?
2: 아니, 큐비, 문자, 기호 덕분에 방정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
0: 오늘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법률가 프랑수아 비에트입니다. 수학 탐정단 중세 프랑스로 가봅시다. Let's go.
3: 1580년 프랑스 파리. 유럽 전체가 종교 전쟁으로 뒤흔들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왕궁의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비에트. 직업은 왕실 법률가, 왕의 법적 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은 그냥 퇴근 후 취미였어요. 어느 날 왕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스페인 펠리페 2세가 보낸 암호 편지, 프랑스 스파이가 빼돌린 거였죠.
4: 비에트, 이 암호를 풀어라. 스페인이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아야 해.
5: 500개가 넘는 기호입니다. 전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시간이 없어.
3: 비에트는 서재로 돌아갔어요. 암호지를 펼쳐놓고 기호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문자, 그림 기호까지. 패턴이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학은 모든 걸 구체적인 숫자로만 다뤘거든요. 1이면 1, 2면 2.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암호 속 기호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기호가 어떤 문장에서는 A를 뜻하고 다른 문장에서는 B를 뜻했어요. 값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죠. 비에트는 며칠째 서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다 타면 새 것을 꽂고 양피지가 다 차면 새 것을 펴고 같은 기호를 수백 번 들여다봤어요.
4: 전하께서 묻습니다. 아직도 못 풀었냐고.
5: 풀고 있습니다.
3: 전령이 돌아간 후 비에트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를 찾아야 한다고. 수많은 날이 지나던 어느 날.
5: 값이 없어도 관계는 쓸 수 있어.
1: 저것 봐. 기호 대신 문자를 쓰고 있어.
2: 알고 있는 값은 자음으로, 모르거나 바뀌는 값은 모음으로.
3: 문자로 쓰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호들 사이의 관계가. 드디어 암호가 풀렸습니다. 스페인은 이 사실을 알고 기겁했어요. 프랑스가 악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교황청에 고발했을 정도였죠. 500개 기호의 암호가 한 남자에게 뚫렸으니까요. 그런데 비에트는 더 큰 걸 발견했어요. 암호를 푼 그 방법. 알려진 값과 모르는 값을 문자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수학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이 체계를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석 기술 입문. 지금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당시 비에트에게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훗날 수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그 순간 그는 그저 암호 속 패턴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에트가 쓴 건 X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르는 값을 A, E, I 같은 모음으로 썼습니다. X, Y, Z를 쓰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50년 후 데카르트였죠.
0: 오늘 만난 프랑수아 비에트 이야기 어땠나요? 암호를 풀다가 수학의 언어를 바꾼 남자.
2: 수식에서 처음으로

0: 문자 표기 체계를 체계화한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수학자 비에트. 이전까지 수학자들은 방정식을 전부 말이나 구체적인 숫자로만 표현했어. 그런데 비에트 덕분에 수학이 처음으로 구조와 관계를 기술하는 언어가 되었어.
1: 수상한 수학자의 이야기, 오늘 또 흥미로우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 안녕!

0: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두 가지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팬의 힘과 국방을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칼의 힘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힘이 제도를 짓밟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역사는 문신과 무신의 갈등과 충돌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문신과 무신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 더 역사의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문신과 무신의 이상적인 균형은 한 나라가 발전하는 기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갈등과 충돌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늘은 8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이 무신과 문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오래된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은 문신 관료가 군사력을 완벽히 통제하는 길을, 고려는 문신의 차별에 반발한 무신들이 정권을 뒤엎는 길을, 일본은 지방의 무사들이 아예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선택이 각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귀족 중심의 당나라가 무너지고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학자, 즉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송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 무신들의 힘을 누르고 문신들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당나라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755년에 일어난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반란은 8년 넘게 계속되면서 당나라의 힘을 급격히 약화시켰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그 빈자리를 지방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절도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었던 그들이 점차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세금과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며 마치 독립된 왕처럼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가 절도사에 의해 멸망한 후 이 절도사 세력들이 각지에서 나라를 세워 서로 싸우는 5대 10국이라는 극심한 혼란기가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오직 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고 이 끔찍한 분열과 전쟁의 기억은 이후 세워진 송나라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게 됩니다. 5대 10국의 혼란을 끝내고 송나라를 세운 송태조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군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힘을 내버려 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의 정책 핵심은 바로 문치주의, 즉 글과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절도사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모두 빼앗아 중앙정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오직 문신 관료들만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무신들을 문신 아래에 두어 다시는 군인들이 황제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송나라는 이 똑똑한 문신 관료들을 어떻게 길러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과거 제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시험은 이전 왕조에도 있었지만 송나라는 그 중요성과 규모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 과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사대부입니다. 이들은 당나라 귀족처럼 혈통으로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부유한 지주나 상인 집안 출신이 많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된 것이죠. 문신을 우대하고 군인을 통제하는 송나라의 정책은 나라 안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5대 19 시대와 같은 끔찍한 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책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송나라는 150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를 유지했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나라는 북쪽의 강력한 유목국가였던 거란이 세운 요나라나 여진이 세운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급기야 1004년에는 요나라와 전연의 맹약이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해마다 엄청난 양의 은과 비단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126년에는 금나라의 침략으로 송의 수도인 카이펑이 함락되고 황제와 수많은 황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강의 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으며 나라의 절반을 잃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나라 안의 반란을 막기 위해 무신들을 약하게 만들었던 정책이 결국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고려는 중국 송나라와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려 역시 문신을 우대하는 사회였지만 그 방식이 송나라처럼 군부를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별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불만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발로 이어졌고 고려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신라 말의 혼란기에 각 지방을 다스리던 강력한 세력가들, 즉 호족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기 고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호족들을 어떻게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였죠. 광종, 성종과 같은 왕들의 노력 끝에 지방의 호족들은 점차 수도 개경으로 올라와 중앙의 관리가 되거나 자신의 고향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계층으로 편입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가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권력을 독점하며 문벌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두 가지 특별한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대대손손 물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서라고 하는 제도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제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음전이라는 제도로 역시 5품 이상 관리에게 주어져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토지였죠. 이 두 제도는 문벌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문벌 세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회에서 무신, 즉 군인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문벌 세력들은 당연히 글공부를 해서 높은 문신 관리가 되는 길을 택했고 군인들은 이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받았습니다. 급료나 승진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대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차별이 존재했죠. 심지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무신이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거란이나 여진과 같은 북방민족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라를 지키는 무신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고 문신들의 무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는 고려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이었죠. 송나라가 군인들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고려는 그들을 그저 차별하고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불만은 조용한 시한폭탄처럼 고려사회 깊숙한 곳에서 터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군 이소웅은 비록 무인이었으나 야위고 힘이 약하여 다른 사람과 수박기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도망갔다. 한뢰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이소웅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왕과 문신들이 늙은 대장군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당시 무신들이 받았던 차별과 서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1170년 참을 만큼 참았던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중심이 된 무신들은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한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문신들을 죽이고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와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운명을 바꾼 무신정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온 무신들이 문신 중심의 사회 질서 자체를 뒤엎어버린 일종의 폭력적인 사회혁명이었죠. 무신정변 이후 약 100년 동안 고려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 집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변 초기에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안정적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4대 60여 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는 강력한 통치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씨 정권은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국정 전반을 장악했고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 모든 관리의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도방이나 삼별초와 같은 강력한 사병 집단이 뒷받침해 주었죠. 이처럼 고려의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은 문벌 사회의 모순이 낳은 비극이자 동시에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권력이 중앙정부 안에서 문신과 무신 사이를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지방에서 검을 든 새로운 세력, 바로 무사들이 기존의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8세기 말부터 일본은 수도인 헤이안큐에 있는 일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왕의 권력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장원이라는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장원은 유력한 귀족이나 큰 사찰이 소유한 거대한 토지였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관리가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원이 늘어날수록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게 되었죠. 즉 나라의 땅과 권력이 점차 개인의 소유가 되어가면서 지방은 사실상 힘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메우며 등장한 세력이 바로 무사,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국가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지방에서 자신의 토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지방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혈안을 중심으로 뭉쳐 무사단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리더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직접 관리하고 개발하는 경영자이기도 했죠. 즉 일본의 무사 계급은 국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힘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 스스로 성장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수도의 귀족들은 이 지방의 무사들을 그저 자신들을 경호하거나 지방의 반란을 진압할 때 고용하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 무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56년에 발생한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이라는 두 차례의 큰 다툼을 거치면서 무사들은 더 이상 귀족들의 싸움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헤이지의 난에서 승리한 나이라 가문의 불만을 품은 또 다른 강력한 무사 가문, 미나모토노 가문이 군대를 일으키면서 일본 전역은 두 무사 세력이 맞붙는 거대한 내전, 겐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나긴 겐페이 전쟁은 결국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그는 귀족들이 있는 수도 교토로 가는 대신 자신의 근거지였던 가마쿠라의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막부란 원래 전쟁터에서 장군이 머무는 막사라는 뜻으로 무사들의 정부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죠.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일왕으로부터 세이다이 쇼군, 한자로는 정의대장군 이렇게 읽는데요. 이를 줄여서 쇼군, 즉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아 일본 전국의 무사를 지배하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교토에 있는 일왕의 조정과 가마쿠라에 있는 쇼군의 막부라는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원적 통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막부가 가지고 있었죠. 일본의 무사들은 낡은 국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기존의 국가는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나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국은 문신관료가 군사력을 통제하는 중앙집권 국가를, 고려는 문신 지배의 모순이 폭발하여 무신정변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무사들이 기존 국가와는 별개의 군사정부인 막부를 수립하는 독특한 봉건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식의 힘과 군사적 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이현환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공학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닿아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알기 위해서 또 친구를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요즘에는 MBTI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MBTI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존재가 수백만 전부터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DNA죠. 이 DNA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쌓여진 수많은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피 한 방울이나 여러분들의 혈액 한 방울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 또 비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유전자 검사 키트를 이용하면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DNA 속에는 2%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말이죠. 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2%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네안데르탈인 여러분들 이미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우리 현생 인류가 멸종시켰다는 고대 인류 말입니다. 그러나 이 2%의 DNA가 우리 몸속에 면면이 흐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DNA에 담긴 과거 그리고 AI 시대의 생명공학이 여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DNA가 일으킨 내 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진화를 설명하는 일직선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들이 사족보행을 하다가 점차 허리를 펴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현생 인류가 된 그림이죠. 명멸했던 수많은 고대 인류가 동시대에 살았다가 또 그 다음 시대에 멸종되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종들은 각각의 고유한 길로 진화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직 인류만이 끊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그 DNA를 보존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근현종인 침팬지의 진화가 궁금합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약 600만 년 내지 700만 년 전에 우리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고유한 자신의 진화 길을 걸었고요. 인간은 인간대로 자신의 고유한 진화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그러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을까요?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침팬지와 인간은 전체 유전자의 약 1.2%가 다릅니다. 이 1.2%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이 1.2%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상으로 되어 있는 암호코드가 있습니다. 이 암호코드 중에서 1.2%는 얼마나 될까요? 3,500만 개의 유전자 코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3,500만 개의 유전자 코드, 이 코드 때문에 특정 유전자는 발현이 되고 특정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 않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인류와 침팬지의 모습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 중에 하나는 언어 능력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언어를 할 수 있고 수많은 단어를 조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팬지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간은 언어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 Fox P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를 움직인다든지 근육을 수축한다든지 입술을 움직이는 그런 데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또한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들어내고 하는 뇌에서 활동을 촉진하는 유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덕분에 인간은 폭발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증폭된 것입니다. 그러나 침팬지는 그와 같지 못합니다. 유전자 FOXP2는 침팬지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침팬지는 말을 못할까요? 이 FOXP 유전자가 공통 조상에서 분리될 때 두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돌연변이가 현재 인간으로 하여금 폭발적인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 유전자들을 조절하게 된 것이죠. 침팬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현재 말을 할 수 없고 인간처럼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내 몸속에 흐르는 2%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이런 고인류로부터 우리가 현생 인류의 DNA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고인류에서 DNA를 추출하는 기술이 밝혀진 이후에 그런 사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2022년 노벨상 수상자인 스반테 페보 박사가 고인류 DNA를 분리함으로써 그리고 그 DNA를 인간 유전자와 비교함으로써 밝혀진 사실이죠. 그 결과 말씀드린 대로 2%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현생 인류의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의 몸속에 2%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자,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부터 DNA를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DNA를 분석해서 현생 인류의 DNA와 비교 분석했을 때 현생 인류의 몸속에는 네안데르탈인 DNA가 2% 정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 이 네안데르탈인 DNA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현생 인류의 몸속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6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다른 대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진출한 대륙이 주로 유럽 쪽이었고요. 특히 북유럽 쪽입니다. 날씨가 춥고 열악한 환경이었죠. 또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강력한 면역력이 필요했고요. 해가 빨리 뜨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면역력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런 지저분한 환경이나 열악한 환경에 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비염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질병을 오히려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 밖에 우리 몸속에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아주 재미있는 진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유 먹고 배탈 나는 친구들 계시죠? 자,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은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오랜 조상들이 그 우유를 분해하는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수렵 생활을 하다가 목축업을 하게 됐습니다. 목축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유에 이 동물의 젖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사냥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유를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분해하는 유전자를 가지게 됐죠. 그러나 점점 농경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식이나 먹을 것들이 많이 쌓여있게 되고요. 따라서 우유를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유를 분해하는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제 진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직선상의 진화가 아니고 DNA가 알려주는 진화는 덤불형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물망처럼 동시대에 살았던 인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해서 유전자를 교환해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의 이 유전자는 네안데르탈린과 데니소바인의 DNA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DNA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0: DNA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DNA는 생명의 설계도죠. 이 DNA는 보시는 바와 같이 ATGC의 4개의 문자로 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나선 구조가 우리 세포의 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모두 끄집어내서 염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똑같은 두 개의 염색체로 된 23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의 DNA를 전부 꺼내서 길이를 재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2m 정도 됩니다. 이 2m 정도 되는 길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세포 핵 속에 들어가게 될까요? 자,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NA의 이중나선이 이렇게 서로 접혀지고 굽혀지고 실타래처럼 꼬여서 직경 5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조그마한 세포 속으로 끼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DNA를 꺼내서 길이를 한번 재어보면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 수를 약 30조 개 정도로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그 정도로 보죠. 그러면 2m하고 계산을 해보면 약 600억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600억 킬로미터. 이것은 지구와 태양을 200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몸속에 전 우리 태양계를 몇 번 감싸고도 남을 만한 양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온 소우주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소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DNA 구조는 그러면 언제 밝혀졌을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이 DNA가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셔가 DNA를 최초로 발견한 이후에 포실이라는 사람은 DNA가 ATGC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혔고요. 그리피스와 에브리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자가퍼는 A는 T, G는 C하고 염기쌍을 이루어서 DNA 이중나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기초를 알아냈고요. 허세하고 체이소라는 분은 박테리오 페이지를 이용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로잘린드 프랭클린하고 제임스 왓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DNA가 우리 말해주는 우리 몸에 쌓여진 역사와 또 DNA가 뭔지를 알아봤으면 이제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가족 다 다르게 생겼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하는 0.1%의 DNA 차이. 과학자들은 우리는 이것을 SNP이라고 하고요. SNP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SNP를, 수많은 SNP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 암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탈모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DNA나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유전자의 노예인가요?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SNP의 조사는 통계고 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0.1%의 차이는 조사를 해보면 이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즉,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전자는 아주 훌륭한 설계도지만 그 집을 짓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죠. 그런데 왜 한 명은 병에 걸리고 한 명은 병에 걸리지 않고 또 한 명은 이런 성격인데 또 다른 한 명은 저런 성격일까? 바로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즉, 후성유전학 때문이죠.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음식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발현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DNA를 발현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환경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타나는 형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왕벌과 일벌입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는 여왕벌이 되고 하나는 일벌이 될까요? 여왕벌이 될 후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벌들의 집단에서 로얄젤리를 집중적으로 먹입니다. 어릴 때부터 로얄젤리를 집중적으로 먹이면 이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몸집이 커지고요. 난소가 길어져서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되어지고요. 또 수명도 길어집니다. 보통 일벌들이 4주에서 6주에 사는 거에 비해서 이 여왕벌들은 2년에서 4년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력한 페로몬을 분비를 해서 다른 일벌들이 여왕벌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알을 낳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 페로몬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합니다. 더 이상 어떤 사회 네트워크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볼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로얄 젤리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는 발현하게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는 여왕벌이 되게 하고 하나는 일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후성 유전학의 A죠. 그렇지만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더 많은 후속 연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강에서는 우리 몸의 기력인 설계도 그 자체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0.1%라는 아주 미세한 우리 몸의 DNA 차이가 각자의 개성을 만들고 또 우리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이 치열한 기록들이 지금 여러분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2강에서는 이 기록들을 어떻게 인류가 직접 읽어내고 또 이용하고 편집하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생명공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역동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맞는 정치를 실시할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 너무나도 많은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은 권력 남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요. 또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수가 권력을 갖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도 지방자치의 중요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항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얘기할 때요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한 분은 서울시장, 한 분은 경기도지사, 한 분은 고양시장, 한 분은 강동구청장입니다. 그럼 네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기 편의상 서울시장이라고 적어놨지만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시장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요? 그 누가 제일 낮은 지위 같니? 여기는 시고, 여기는 도인데 되게 넓고, 여기는 강동구니까 제일 낮은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대답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시장과 강동구청장도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무엇이며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쓸때 이렇게 쓰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뭐뭐뭐, 경기도 고양시 뭐뭐뭐. 요 주소에서 가장 앞에 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이 바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외는 지역에 따라 있습니다만 두 번째 광역자치단체 바로 뒤에 오는 구나 시나 군 여기가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광역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 여기입니다.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그 지도에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다음 특별시도 있지만 광역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총 6개거든요. 서울 옆에 인천광역시, 그리고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그리고 여기 전라남도 이쪽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이쪽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시입니다. 다음, 도가 있습니다. 도,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여기는 충청북도, 그리고 여기, 전라남도, 그리고 여기,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 6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 말고 역시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별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특별시가 하나, 광역시가 6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1개, 특별자치도가 3개, 그리고 도가 6개니까 다 합하면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다시 넓은 광역자치단체를 여러 개로 쪼갠 거, 그 뒤에 나오는 게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는 구와 시가 있고요. 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와 군은 도시적인 특색에 나타나는 지역, 군은 촌락의 특색에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요 밑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총 요렇게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밑에는 총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성 살펴봤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먼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결,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지방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얘는 법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곳이 바로 이 지방의회입니다. 또 집행기관, 좀 이따 살펴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잘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이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모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구의회, 고양시의회, 양평군의회 이런 식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것들을 실제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실행하는 데꼭 필요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규칙은 조례보다는 하위 단계 법인데요. 역시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그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했죠? 그 확정된 예산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역의 재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하는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한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강동구청장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투표하는 주민투표제도. 두 번째, 지역대표가 잘 못할 때 지역대표를 주민이 해임할 수 있어요. 자, 너 일로 와봐! 주민을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대표의 해임력을 결정하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도. 다음,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이고요.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주민조례 발안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밑쪽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자치대조란 주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에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죠. 지역 주민이 중앙정부를 구성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이것에는 시군, 구가 해당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다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결정하는 거,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여러분과 중앙뉴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자, 우리 바로 첫 번째 시간이죠. 단기 특강의 1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단기 특강은 짧은 강의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대충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무지무지 많아요. 오늘의 수학세포 네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제곱근의 뜻을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으면 이제 제곱근의 성질, 그리고 이 제곱근도 하나의 수거든요. 누가 큰지 작은지

대소관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곱근의 뜻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우리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자, 요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9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9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x를 제곱했을 때 9가 되는 수를 찾아주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 제곱하면 9가 되죠? 자, 우선 3이랑 3을 곱하면 3의 제곱은 9가 되죠. 자, 이게 끝일까요? 자, 우리는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지만 바로 음수와 음수를 곱한 것 역시 양수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9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뭐냐? 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3과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즉, 우리는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x의 제곱을 한 것이 a가 된다. 요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라고 했을 때몇 개일까요? 방금 9의 제곱근이 두 개였으니까 두 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9와 같이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그리고 음수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3, 마이너스 3,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죠? 이렇게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어때요? 자, 우리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 곱하기 0은 0뿐이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예를 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는 어떨까요? 자,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어요. 근데 양수는 제곱을 하면 양수죠. 0은 제곱을 하면 0이죠. 그런데 음수는 제곱을 하면 역시 양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가지고 와서 제곱을 하더라도 양수가 되거나 0이 된다. 즉,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맞아요. 없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제곱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양수일 때는 두 개, 0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없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제곱근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수 A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아까 9의 제곱근 3 마이너스 3처럼 양수인 것이 있고 음수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그리고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곱근을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이 기호는 도대체 왜 필요할까?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가지고 왔을 때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인 거예요. 그러면 이한 면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바로 x의 제곱은 5가 되겠죠. 즉,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5의 제곱근이 되겠어요. 자, 길이니까 이제 양수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죠? 뭔가 9의 제곱근처럼 3, 마이너스 3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하고 고민 끝에 도입한 기호가 다음과 같은 기호예요. 요렇게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다. 요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양수 A의 제곱근 중 양의 제곱근은 어떻게 써줄 거냐면 요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는 우리 숫자 2는 선생님이 플러스 부호를 쓰지 않더라도 양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호를 사용해서 양의 제곱근을 나타낼 때도 앞에 플러스 기호를 쓰지 않더라도 얘는 양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우리 0의 제곱근은 0이죠?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이 기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근호라고 해요. 바로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뿌리라고 해서 근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읽어줄 때는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주면 되죠? 바로 제곱근 A 또는 루트 A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짠! 성진쌤의 꿀팁.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 A의 제곱근은 뭐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그러면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루트 A도 있을 것이고, 또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제곱근 A는 뭘까요? 둘 다일까요? 아니면 하나만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건 뭐냐면, 우선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를 해요. 자, 왜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 있는 이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 기호 제곱근으로 읽는다고 했죠? 즉, 얘를 읽어주면 제곱근 A. 이것이 바로 A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 A는 양의 제곱근만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양수 A에 대해서는 제곱근이 지금처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 주기도 해요. 참고로 얘는 몇 개의 수? 바로 두 개의 수를 의미하겠죠. 그다음, 자, 4번이 중요한데요. A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A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4라는 숫자를 예로 들어서 볼게요.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죠? 2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다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럼 우리는 4의 제곱근은 뭐니?라고 하면 2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근호를 사용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뭐니?라고 했을 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바로 루트 4 또는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의 제곱근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가요? 네 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4는 2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루트 4는 양의 제곱근 2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4는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2가 된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예제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개념책 9쪽에 있는 문제고요. 1번. 0의 제곱근은 두 개다. 아니죠.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한 개였으니까 x. 자, 10의 제곱근. 바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모두 얘기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x. 그다음 제곱근 3. 누구를 읽어 준 거라 했어요? 바로 양의 제곱근 루트 3을 읽어주면 제곱근 3이라고 읽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x죠. 그다음 자 4번.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인지 물었어요. 이걸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해주는 거야. 제곱했더니 9가 됐죠. 그러니까 누구의 제곱근? 9의 제곱근 x. 그다음 2는 4의 제곱근이다. 자, 제곱해 봅시다. 2를 제곱했더니 얼마죠? 4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4의 제곱근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예제 2번으로 와서 제곱근 구하기 문제 봅시다. 우리 121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한대요. 그러면 A는 양의 제곱근, 루트 121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곱해서 121이 되는 수 혹시 있나요? 그쵸. 바로 11의 제곱이 121이죠. 그래서 얘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25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그러면 B는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5가 되겠죠. 자, 제곱해서 25가 되는 음수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에서 B를 뺀 것은 1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준 16이 되겠다. 정답은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를 풀어보았고, 이제 우리 오늘의 수학세포 세 번째 제곱근의 성질 살펴볼게요. 자, 이 제곱근의 성질.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성질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보면 A가 양수일 때네 가지의 성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루트 A의 제곱. 자, 루트 A가 뭐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양수. 걔를 제곱을 했어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양수. 그러니까 얘는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A는 뭐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음수죠. 중요한 건 제곱해서 누가 돼요? A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가 되겠죠. 그다음 3번. 자, 루트 A의 제곱. 자, 선생님이 제곱근 기호를 쓸때 여기 루트가 있으면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그럼 얘는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양수. 그럼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어요? A도 있고 마이너스 A도 있겠죠. 근데 A가 양수니까 우리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바로 양수 A를 택해줘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요. 우리가 루트 A 제곱은 A다라는 모양만 보고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A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라 했죠? 양수라고 했죠.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a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루트 a 제곱과 같아져서 3번에 의해서 a가 돼요. 이거 4번 여러분들 주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A가 양수일 때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루트 A 제곱의 성질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우선, 루트 A의 제곱.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 중, 양수를 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게, A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A도 있을 수 있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양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죠? 바로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 A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 A가 양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수 A를 써주면 되고 만약 A가 음수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양수 선택해줘야 되잖아요.
절대값 A가 음수일 때

얘는 A로 쓰면 음수니까 뭘 붙여서? 마이너스 4를 붙여서 써줘야 되죠. 여기에 살포시 0인 경우는 어차피 루트 0은 절대값 0은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히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 개념책 11쪽의 예제 1번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선 1번 봅시다. 제곱해서 5가 되는 양수를 제곱했어요. 그러니까 5 맞죠? 2번. 제곱해서 10이 되는 음수를 제곱했어요. 제곱해서 10이 되는 10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자, 3번은 한번 봅시다. 우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데 루트 4분의 1의 제곱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면 얘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4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아,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다음, 루트 0.7 제곱해서 0.7이 되는 양수를 제곱했으니 0.7 맞고요. 자, 쌤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루트 마이너스 13의 제곱이 마이너스 13이다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많다고요.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13의 제곱은 13의 제곱과 같다.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니까. 즉, 1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은 X. 정답은 5번을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어느덧 오늘의 수학세포 마지막 네 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 제곱근이 어떤 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넓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과 넓이가 3짜리인 정사각형을 요렇게 포개어 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넓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양수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자,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양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우리가 5는 3보다 크죠? 넓이가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넓이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당연히 어떻겠어요?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5가 3보다 크므로 우리는 제곱근 5가 제곱근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한 변의 길이가 긴 쪽이 제곱했을 때, 즉, 넓이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크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첫 번째, B가 A보다 크면 제곱근 B 역시 제곱근 A보다 크다라는 거. 또 반대로 2번, 제곱근 B가 제곱근 A보다 크면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서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면 우리 부등식의 성질 각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보다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부등식이 제곱근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급적 제곱근을 포함하지 않은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2 3,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자, 대소관계 어떻게 되죠?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 3, 그 다음 2 순으로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크기 순으로 이제 각각을 제곱을 할 거예요. 2랑 3이랑 4를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상식적으로 큰걸두번 곱했을 때 당연히 어떻겠어요? 커지겠죠? 즉,

다음과 같은 대소 관계가 만족했을 때 양수에서 각각을 제곱한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랑 b가 양수일 때 루트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각각을 제곱한, 즉 a제곱과 x와 b제곱은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자, 지금 이것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왜 필요한지 와닿을 거예요. 바로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봤더니 루트 24가 5보다 작은지 물었어요. 그럼 이 5라는 숫자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 5의 제곱, 즉 루트 25로 바꿔주면 비교가 가능하죠. 우리는 25가 24보다 크니까 1번은 맞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2번. 자, 2번은 마이너스 5가 붙었네요. 그러면 각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줍시다. 자,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우리는 6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맞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우리 아까 1번 했던 것처럼 2분의 1을 루트 2분의 1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루트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루트 4분의 1이 됐을 때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소관계 잘 나타냈고요. 자, 4번. 역시 각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루트 15가 4보다 크냐? 라고 물은 거죠. 자, 4는 루트 4의 제곱, 즉 루트 16인데, 자, 봤더니 여러분, 15랑 16 중에 누가 더 크죠? 16이 더 크죠. 그 말은 얘가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거죠. 정답은 4번 체크해주고요. 자, 5번까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제곱근 4분의 3, 제곱근 5분의 3.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역시 대소관계 잘 나타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수학세포 모두 보았고요. 이제 개념과 실전을 연결하는 시냅스 문제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의 시냅스 문제 실전책 5쪽의 소단원 실전 테스트 9번입니다.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곱근 안에 있는 이 식이 지금 다항식이죠? 자, 당황하지 말고 우선 첫 번째 다항식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주어진 부등식에서 각변에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x 더하기 1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즉, 양수라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은 자, 바로 절대값 x 더하기 1이죠. x 더하기 1, 양수니까 그대로 x 더하기 1로 나오는 거알 수가 있겠다. 그다음 2번. 자, 2 마이너스 x 봅시다. 여러분, 2 마이너스 x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각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 보통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수가 작은 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각변에 2를 더해줍시다. 자, 2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확인했더니 2-x 역시 양수가 되네요. 자, 그러면 루트 2-x의 제곱은 절대값 2-x가 나오고, 자, 2-x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2-x가 나오겠다. 여기서 이제 주어진 식 간단히 봅시다.

0: 여기서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빼줄 때는 반드시 괄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정리하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1 빼기 괄호 2 마이너스 x.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 분배 법칙 마이너스 2 더하기 x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x 마이너스 1, 정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소단원 실전 테스트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성진쌤의 꿀팁.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정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별이라고 했을 때, 루트별이 자연수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별이 바로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자연수라는 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 이식이 곱해질 거잖아요. 즉, 이 별이라는 수는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었을 때 루트 별이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루트 3분의 20x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별이라고 했을 때 3분의 20x. 자, 우리 소인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 이것이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선 x는 여기 분모에 있는 3이 남아있으면 이게 자연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3을 하나 가져서 분모의 3을 약분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 여기 2는 지수가 짝수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5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5를 하나 곱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뒤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겠죠. 자,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이라 했으니 우리는 x는 3 곱하기 5 곱하기 가장 작은 자연수 1의 제곱, 즉 15가 답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시냅스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끝날 때 항상 이런 그림을 띄울까요? 자, 이게 뭐냐면 20개의 여러분들의 수학 뉴런이거든요. 우리 오늘 1강을 마쳤으니 수학 뉴런 하나가 밝혀졌네요.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이 20개의 뉴런이 모두 켜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 날까지 화이팅 하면서 우리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2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연산왕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약수, 그리고 배수는 좀 익숙해졌을까요? 우리가 약수를 처음 찾을 때는요, 하나씩 더듬더듬 이렇게 찾게 되지만요, 네, 익숙해진다면요, 금방 파바바바바박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약수와 배수에 이어서 공약수, 공배수 함께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점의 마술인데요. 네, 친구와 우리가 공통점을 많이 찾으면 빨리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공통점을 많이 찾아서 빨리빨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나요? 마술 갑니다. 넵, 뾰로롱, 뿅. 네,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바로 공약수와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네, 원리 깨치기에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짜잔, 먼저 공약수입니다. 공약수가 그런데 뭐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래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는 양수인데 공통됐다. 아, 그러니까 약수는 무언가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으니까 공통된 약수라면 이것도 나눠지고 저것도 나눠지는 그런 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8이랑 12로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의 약수는요, 1, 2, 4, 8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2의 약수는요, 1, 2, 3, 4, 6, 12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니까 혹시 겹치는 공통된 약수가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1과 2, 그리고 3은 아니고요, 4가 이렇게 겹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 겹치는 약수들, 이 친구들이 바로 공약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한번 해볼게요. 8과 12, 1로 나눴을 땐, 아, 둘다 나눠 떨어집니다. 2는요, 둘다 나눠지죠. 4는요, 네, 둘다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수는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공배수죠. 공배수.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수의 공통된 배수다. 이렇게 써 있네요. 공통된 배수. 배수는 배수인데 공통됐다. 그 말은요. 네, 겹치는 배수다라는 말이겠어요. 마찬가지로요. 8이랑 12 통해서 공배수 확인해 볼까요? 8의 배수는요. 8, 1은 8, 8, 2, 16, 8, 3, 24, 32, 40, 48, 점점점점 이어지고요. 12의 배수는요. 네, 12, 24, 36, 48, 점점점점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이나요? 겹치는 배수.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에 24가 요렇게 겹치고요. 그 다음에요, 네, 48이 요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8과 12의 공배수는 뭐겠어요? 짠! 바로 24, 48,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점점점점의 의미는 뭐냐면요, 24, 48 말고도 공배수가 쭈루루루룩 앞으로도 무한히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의 점점점점입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공약수는 뭔지, 공배수는 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배운 원리,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3일 차입니다. 교재에는 50쪽이죠. 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네,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라고 하는데, 4의 약수가 이미 다 있고요. 10의 약수도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너가 공약수가 뭔지 알고 있니? 이렇게 약수들을 다 줬을 때 공약수를 한번 찾아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한번 볼까요? 4의 약수, 10의 약수, 겹치는 약수는요? 바로 1이 있고요. 1, 그리고요.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와 10의 공약수, 겹치는 약수는 뭐가 있어요? 네, 바로 1, 그리고 2. 요렇게 확인해 줄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2번 문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8의 약수랑 20의 약수가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공약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의 약수 1, 2, 4, 8, 20의 약수 1, 2, 4, 5, 10, 20. 겹치는 약수가 뭐가 있죠? 네, 바로 1이 있고요. 그리고 2. 다음엔 4가 이렇게 겹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바로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공약수는요, 1이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선생님이 그 앞에 있었던 약수가 다 주어진 문제는, 네, 어차피 우리가 눈만 크게 뜨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 여기 10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요, 6의 약수, 14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공약수를 찾아보라라는 그런 문제네요. 일단 그러면 6의 약수 먼저 차례로 구해볼게요. 짝꿍찾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6의 약수, 맨 처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1과 짝이 되는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죠? 네, 처음, 그 다음에는 2가 있고요. 2의 짝꿍, 3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다음은 14의 약수입니다. 14의 약수. 맨 처음에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짝꿍인 14가 있습니다. 1과 14죠. 또그 다음에요? 네, 다음 약수는 2가 있고요. 2와 짝꿍인 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1, 2, 7, 14가 있네요. 그렇다면 공약수 어디 있습니까? 겹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겹치는 것은 1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네, 2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는 뭐다? 바로 1이랑 2다. 1이다. 2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공약수 찾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12번입니다. 9의 약수, 15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까지 찾아보는 문제였네요. 9의 약수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1과 짝꿍인 9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안 되고요. 네, 3, 3의 9니까 3이 되네요. 약수는 1, 3, 9.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다음은 15의 약수입니다. 당연히 1과 자기 자신 15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네, 2는 안 되고요. 3이 되고요. 그 다음 4, 5, 15. 짝꿍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 3, 5, 15. 이렇게 4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약수는 뭐예요? 네, 겹치는 거. 바로 1이랑 3이랑 이렇게 2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1과 3이 공약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14번 문제. 18의 약수랑 24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요. 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죠. 찾아볼게요. 18의 약수. 먼저 1이 있고요. 네, 많을 것 같으니까 저기 좀 멀리 쓸게요. 그 다음에 짝꿍인 18이 있습니다.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2, 9, 18. 2가 있고요. 짝꿍인 9가 있겠죠. 그 다음엔요. 네, 바로 3이랑 그 짝꿍인 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의 약수는요.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24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24의 약수는 가장 먼저 1이 있고요. 이번엔 더 멀리. 24가 있습니다. 그리고 짝꿍은요. 네, 1과 24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2가 있고요. 2의 짝꿍인 12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3의 짝꿍인 8이 있습니다. 다음 또 있을까요? 네, 4도 나눠줍니다. 4도 되고요. 4의 짝꿍인 6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1, 2, 3, 4, 6, 8, 12, 24까지 이렇게 많은 약수를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겹치는 공약수는요? 네, 1, 2, 3. 또 있나요? 네, 1, 2, 3, 6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공약수 1, 2, 3, 6.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엔 15번, 21의 약수, 49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까지 찾아볼게요. 21의 약수는요, 1과, 그 다음에 2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2는 안 되고요. 3, 7에 21. 3이랑 짝꿍 7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1, 3, 7, 21. 그 다음 49의 약수입니다. 49는요, 1과 자기 자신인 49가 있고요. 49는요, 숫자는 크지만 약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 3, 4, 5, 6다안 되고, 7, 7에 49 해서 1, 7, 49. 이렇게 딱세 개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약수는 1과 7 해서 두개 찾을 수 있었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7번이죠. 이번엔 40의 약수, 70의 약수 각각 찾은 다음에 공약수까지 구해주면 되네요. 보겠습니다. 40의 약수는요, 1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뭔가 많을 것 같으니까 멀리 쓸게요. 4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다음엔 2가 있겠죠? 2와 20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은 안 되고요, 4가 될 거고요, 4의 짝꿍 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5가 있죠? 5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 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의 약수는 1, 2, 4, 5, 8, 10, 20, 40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2의 약수도 찾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1과 72, 그 다음엔요 2와 2의 짝꿍인 36, 다음은 3과 3의 짝꿍인 24, 너무 많네요. 그 다음엔 4와 4의 짝꿍인 18,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6과 6의 짝꿍인 10, 2, 그 다음에요, 8과 8의 짝꿍인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이었지만요, 우리가 겹치는 거 마찬가지로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1과 1, 2,
그리고 또 있나요? 네, 4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요? 네, 바로 8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네, 여기까지 찾을 수 있었네요. 그러면요, 이거 그대로 아래다 써주면 되죠? 1, 2, 4, 8 공약수가 4개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19번 문제. 이번에는 60의 약수, 그리고 84의 약수, 그 다음에 공약수까지 구하는 문제였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의 약수는요, 1과 그의 짝꿍인 60입니다. 그 다음엔요, 2랑 2 곱하기 30 해서 짝꿍 30. 그 다음엔 3과 짝꿍 20 있고요. 그 다음에 4와 짝꿍 15가 있습니다. 다음엔 5랑, 이번에도 멀리 갑니다. 두 줄째입니다. 5와 짝꿍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6과 짝꿍 10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84의 약수입니다. 84의 약수는요, 네, 1과 더 멀리. 네, 84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2랑 그 짝꿍인 42. 그 다음은요, 3과 짝꿍 28. 그 다음엔 4와 짝꿍 21. 그 다음엔 6과 짝꿍 14. 마지막 짝꿍이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과 그 짝꿍 12 이렇게까지 있네요. 와, 약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겹치는 거 뭐가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안 놓치게 볼게요. 먼저 네, 형광펜도 칠해주겠습니다. 1이랑 2랑 그리고요 3이랑 4랑 5는 안 되고요. 6 되나요? 네, 6 되네요. 6이랑 그 다음엔요 또 있나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눈 크게 뜨고 보니까 네, 마지막 10 2까지 이렇게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수가 뭐뭐 있는 거예요? 아, 순서대로 써줄게요. 1, 2, 3, 4, 6, 12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3일 차에 나오는 공약수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공약수 찾기 이제 조금 감을 잡았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4일 차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4일 차입니다. 이번에는 공약수에 이어서 공배수 함께 볼 건데요. 일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두개 구해 보세요라고 하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3의 배수랑 4의 배수랑은 다 주어졌고 공배수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겹치는 배수, 공배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겹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12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숫자가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3의 배수를 조금 더 구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3, 5, 16, 3, 6, 18. 그 다음 뭐예요? 3, 7에 21, 3, 8에 24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공배수 뭐가 있어요? 네, 24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배수는 뭐다? 12랑 24.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배수는 다 주어졌고요. 공배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겹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30이 겹치고요. 그렇다면요. 다음은 네, 60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10과 15의 공배수는 두 개, 30과 6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공배수는요. 뒤로도 계속 이어지지만요. 문제에서 두 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문제가 좀 달라졌네요. 보니까 두 수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몇개 구하고? 다섯 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두개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배수를 각각 다섯 개 구하고, 그 다음 공배수를 두개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3의 배수는요, 금방 쓸수 있죠.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9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는요, 9단 외우면 되죠. 9, 1은 9, 9, 2, 18, 9, 3에 27, 9, 4, 36, 9, 5, 45까지입니다. 이 중에 혹시 겹치는 공배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입니다. 9랑, 그리고요, 네, 뒤에 18은 쓰진 않았지만, 바로 18이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배수는 9랑 18. 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줄 꿀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배수에 여기에 나오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첫 번째 공배수만 구하면 뒤에 있는 모든 공배수들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공배수들은요, 첫 번째 공배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한 값이 그대로 다 공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9 다음 공배수로 18 썼는데 실제로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여기 다음에 3, 6, 9, 12, 15.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네, 18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어때요? 공배수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 전 여기다가 다섯 개를 다 썼는데 아래 공배수를 못 찾겠어요. 할 때, 네, 막 울면서 뒤에는 공배수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막다 찾지 않아도요, 그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공배수만 찾았으면, 아, 곱하기 2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의 배수랑 9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를 찾아볼게요. 12의 배수는요, 처음엔 12, 그다음 곱하기 2 하면 24, 다음엔요, 36, 다음엔 48, 마지막으로 60까지 찾았습니다. 이어서 9의 배수입니다. 9단이죠. 9,1은 9, 그다음에 9, 2, 18, 9, 3, 27, 9, 4, 36, 9, 5, 40, 5까지 공배수 찾았나요? 어디 보이죠? 네, 바로 36이 보입니다. 그래서 36을 찾았는데요. 그 뒤에 공배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근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36 곱하기 2는 계산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72. 이렇게 바로 공배수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6의 배수, 24의 배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첫 번째는 16. 이어서 16 곱하기 2는 32. 그럼 16 곱하기 3은, 네, 32에다 16만 또 더해주면 되는 거죠. 48. 다음은요. 네, 48에 또 16만 더해주면 64. 마지막엔, 네, 80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24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대로 24. 그리고 두 번째는, 네, 24가 두 번, 48. 그 다음엔 세 번이니까 24를 또 더해줍니다. 다음에 96. 마지막엔 120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공배수는 어디 있나요? 이번에 공배수는 48 당첨입니다. 48. 그렇다면, 네, 다음 숫자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죠? 48 다음에 공배수는요? 96이다.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이번에는 24의 배수, 32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확인할게요. 일단 24의 배수, 우리 방금 구해본 숫자니까 손에 익을 겁니다. 24. 다음에는 48. 다음 3배 하면 72. 다음 4배 하면요? 96. 마지막 5배 하면 120까지 갑니다. 다음 32의 배수입니다. 32 처음엔 그대로 곱하기 1이니까 32. 다음 2배에 64. 3배에 96. 4배에 128. 마지막 5배는 160입니다. 여기서 겹치는 친구 어디 있어요? 공배수는 바로 짜자잔. 선생님 눈에 잘안 보이네요. 여기 보이면은 아, 여기 있습니다. 바로 96입니다. 공배수는 96 찾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96이다. 그럼 두 번째 공배수는 여긴 보이지 않지만 바로 96 곱하기 2, 두 배한 19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19번입니다. 다음엔요, 45의 배수, 27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45의 배수, 처음에는 자기 자신입니다. 곱하기 1.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곱하기 2, 90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곱하기 3, 135. 다음 네 번째는요, 네, 곱하기 4니까 180. 마지막엔 곱하기 5니까요, 225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엔 27의 배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27의 배수 순서대로 27. 다음은요, 곱하기 2, 두배 하니까 54. 다음은요, 곱하기 3에서 81. 다음 곱하기 4, 108. 마지막 곱하기 5는요, 13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배수 겹치는 친구는 어디 있나요?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찾아보니까 아, 135 이렇게 겹치네요. 그렇다면 공배수 첫 번째는 135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두 배에서 270입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4일차 공배수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공배수 우리가 두 번째 거를 찾을 수 없더라도 첫 번째 거를 두 배, 세 배, 네배 한다면 찾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둘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5일차

다음은 21의 약수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1과 짝꿍인 21이 있고요. 1 다음에는요, 3과 그 다음에 짝꿍인 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3, 7, 21. 그렇다면 공약수는 겹치는 두 수인 1과 3이 되겠죠. 1하고 3 됐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이죠. 이번에 15의 약수, 40의 약수 구하겠습니다. 15의 약수는요, 1과 15. 그 다음엔 3과 5. 이렇게 4개 찾아봤습니다. 40의 약수는요, 1과 40. 그 다음엔요, 2와 20. 그 다음엔요, 네, 5와 8. 하나 빼먹었나요? 아, 네. 선생님 하나 빼먹었네요. 4랑 10까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1, 2, 5, 8, 20, 40, 4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공약수 겹치는 건요? 네. 1이랑 5랑 이렇게 두개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공약수는 1과 5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번에 16의 약수, 28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16의 약수는요? 차례대로 1과 짝꿍인 16이 있고요. 그다음에요? 2와 짝꿍인 8이 있습니다. 2, 8에 16. 그다음에요? 네. 4, 4, 16. 4가 있네요. 이렇게 1, 2, 4, 8, 16 확인했고요. 다음은 28의 약수입니다. 1과, 그 다음에 28 있죠. 그 다음에요, 네, 2와 짝꿍인 14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3은 안 되고요. 4와 짝꿍인 7이 있습니다. 4, 7에 28. 그래서 요렇게 약수 구해보았습니다. 겹치는 공약수 어딨어요? 네, 1, 2, 4. 그리고 없습니다. 공약수는 1하고 2하고 4. 이렇게 3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이번에는 21의 약수, 35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까지 확인해 볼게요. 21의 약수는 차례대로 1과, 그 다음에, 네,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안 되고요. 3과 짝꿍인 7. 해서 이렇게 1, 3, 7, 21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35의 약수는요, 1과, 뒤에는 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3, 4다안 되고요. 아, 5랑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수는 네, 없네요. 그렇다면 겹치는 약수는요? 1하고 7. 아, 공약수가 단두 개뿐인 약수입니다. 1과 7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약수를 모두 풀어보았으니까요. 공배수 함께 풀어볼게요. 그다음 공배수는요? 작은 수부터 배수는 작은 수부터 5개 구하고요. 그다음 공배수를 작은 수부터 2개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9번 바로 가겠습니다. 3의 배수 한번 해볼게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까지 5개. 다음 6의 배수입니다. 6단 그대로 하면 되죠. 6, 1은 6, 12, 18, 다음 24, 6, 5, 30까지 갑니다. 공배수 찾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찾을 수 있죠. 6과, 다음, 네, 6과 12, 두 개입니다. 6과 12,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8의 배수, 20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찾을게요. 8의 배수 5개, 8, 16, 8, 3에 24, 8, 4, 32, 8, 5, 40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의 배수입니다. 이거 우리 0 가리면요, 2단처럼 할수 있겠어요. 맨 처음에는 20, 그 다음에요, 40, 그 다음에요, 60, 그 다음에요, 80, 그 다음엔 100까지. 0만 가리면 2단 그대로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렇다면 공배수는 어디 있어요? 처음 공배수는 40이구나. 그럼 이어서 다음 공배수는 40 곱하기 2를 해서 80이구나. 이렇게 바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이번엔 9의 배수, 15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확인해 볼게요. 9의 배수는 차례대로 9, 18, 27, 그리고 36, 마지막 9, 5, 45까지 있었죠. 그다음에 15의 배수는요. 15 곱하기 1. 그 다음에 15 곱하기 2, 30. 다음에 곱하기 3인 45. 그 다음에 곱하기 4, 60. 마지막 75까지 구했습니다. 겹치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바로 보입니다. 45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45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90.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엔 10의 배수, 12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찾아볼게요. 10의 배수, 이거, 그대로. 우리가 곱하기 1, 2, 3, 4, 5 하면 되죠. 그대로 10, 그 다음에 20, 너무 쉽습니다. 이런 수. 30, 그 다음에 40, 마지막 10 곱하기 5는 50까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음은 12의 배수입니다. 12의 배수는요, 처음엔 12 곱하기 1, 12,

0: 다음엔 12씩 더해서 24, 36, 48. 마지막으로 12 더해서 60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배수 어딨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공배수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50 다음에 60. 여기서 다행히 겹치네요. 그렇다면 10과 12의 공배수는 60이 되고요. 그럼 다음 공배수는 자연스럽게 60 곱하기 2는 해서 120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우리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선생님이 스피드 퀴즈 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구하세요. 6과 9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공약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요. 보자마자 사실, 이거 아닌가? 하고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네, 그쵸. 약수, 배수, 그리고 오늘 공약수와 공배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 사실 바로 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요, 조금은 생소한 계산들, 아니면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그 문제들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처음이라고 겁먹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다음 강의, 몇 강이죠? 네, 10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들 다음 강에서 볼게요. 안녕!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도 해봤고요.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도 해봤고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까지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분수의 곱셈 딱 건너뛰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뭐냐? 대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진분수의 곱셈 잘 이해했다면은 대분수의 곱셈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선생님만 딱 믿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친구들 준비가 됐을까요? 자, 선생님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대분수의 곱셈이고요. 대분수의 곱셈. 원리를 일단 깨우쳐야겠죠? 원리 깨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 한번 해볼 거고요. 관련된 방법으로 다양하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 깨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예시로 가져온 게 뭐예요? 5분의 2 곱하기 3과 3분의 1의 계산이에요. 자,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자, 3과 3분의 1인데요. 그쵸? 이걸 3과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분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5분의 2 곱하기 3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할거 뭐예요?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5하고 10이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3, 분모 1 곱하기 3 해주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고요. 분자는요, 2 곱하기 2 해주면 4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분수예요. 가분수. 그렇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니까 얼마가 나와요? 1과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 2도 한번 알아봐야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대분수 뭐예요? 3과 3분의 1이죠? 이걸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5분의 2 곱하기. 잘 보세요. 3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각각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5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계속 해볼게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와요? 5분의 2 곱하기 3은 5분의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은요? 15분의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친구들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얼마가 나와요? 15분의 2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 뭘 해줄 수 있었죠? 약분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약분 한번 해볼게요. 5로 약분을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되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자,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4라는 건즉 얼마다? 1과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방법 1, 방법 2,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당연히 방법 1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할건 방법 1이겠지만 방법 2도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고, 자, 그 후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분수 각각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5 곱하기, 그리고 3분의 얼마가 되나요? 3분의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약분할 게 보이죠? 그럼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1, 2.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0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3과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2와 3분의 2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할게요. 근데 다른 걸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2와 3분의 2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과 4분의 1은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요, 식이. 잘 보세요. 4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는 즉 각각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4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하고 4분의 5 곱하기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각각 한번 곱해볼게요. 충분히 할수 있죠, 이 정도는. 자, 4분의 5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와요?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그쵸? 약분을 해주면은 2분의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5가 되고요. 자, 4분의 5 곱하기 3분의 2도 한번 해봐야죠. 약분이 됩니다. 이것도 약분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자, 6분의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분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친구들 잘 보세요. 6분의 20이 됩니다. 6분의 20도 어때요? 약분이 가능해요. 그쵸? 약분을 해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10이라는 거고, 3분의 10이라는 건즉 얼마다? 3과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키.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했던 거죠. 좋아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2와 7분의 1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그렇다면 3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돼요? 7분의 1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약분도 가능해요. 그럼 약분 해볼게요. 3과 15가 1이랑 5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하니까 분모는 7이 되고요. 분자는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7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봤고요. 5번입니다. 5분의 4 곱하기 1과 2분의 1. 이것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겠죠. 식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적어보니까 지금 약분할 수가 있죠. 그쵸? 4와 2가 약분이 됩니다. 1과 2로 약분을 해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줘서 5가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서 6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는 1과 5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분의 5 곱하기 1과 7분의 5입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8분의 5 곱하기 대분수를 가분수로 또 바꿔줘야죠. 7분의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약분을 해줬습니다. 그쵸? 자, 약분할게요. 8과 12를 약분해줍니다. 4로 할 수가 있어요. 하면은 2하고 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하니까 14분의 15가 나오고, 이거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1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좋아요.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분의 3 곱하기 2와 2분의 1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해볼게요. 11분의 3 곱하기 2와 2분의 1을 이번에도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쵸? 자, 이제 보세요. 친구들, 약분할 게 이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계산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22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18번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18번입니다. 자, 2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2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자, 그렇다면 2와 3분의 1을 이번에도 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3분의 당연히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 4분의 3 적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약분을 해봐야겠죠? 3과 3이 약분이 돼서 1과 1로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7이 나옵니다. 4분의 7은 또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 3과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또 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4분의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5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곱하기 3분의 2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지금 약분할 게 있어요. 차근차근 약분을 해봅시다. 일단 4와 2가 약분이 되어 2와 1로 바뀌고요. 또 있습니다. 3과 15도 약분이 되어. 그쵸? 그래서 1과 5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5가 나오고요. 그건 즉 2와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1번도 한번 해봤습니다. 2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와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3입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가분수도 바꿔봅니다.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17. 17이 되고요.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바로 그렇다면은 약분 되는 거를 찾아서 약분을 해야겠죠. 6하고 3이 약분이 됩니다. 해서 3으로 약분을 하니까 1과 2가 되고요. 이제는 뭐예요? 계산이죠? 계산. 자, 해봅시다. 2 곱하기 10은 20. 그래서 분모는 20, 분자는 17.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 2와 8분의 3 곱하기 7분의 4고요. 자, 2와 8분의 3을 한번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8분의 얼마가 되죠? 8분의 19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7분의 4를 해주려고 하니까 8이랑 4가 약분이 된다 해서 1, 2로 바꿔주고요. 자,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4분의 19가 나와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1과 1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31번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죠. 3과 10분의 9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얼마죠? 39죠?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이거 약분할 수 있겠네요. 약분 한번 해봅시다. 10이랑 2 약분이 됩니다. 1과 5도 되고요. 또 약분이 돼요. 뭐랑 뭐가 돼요? 39랑 3이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니까 1과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계산해 보니까 5분의 13이 나왔고요. 이거는 즉, 대분수로 바꿨을 때 2와 5분의 얼마? 3.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이 방법으로도 우리 이제 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2와 9분의 4네요. 이거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대분수를 어떻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자, 4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9분의 4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4분의 1을 각각에 곱한다고 얘기를 하자면은 4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9분의 4.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각각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4분의 1 곱하기 2를 하려니까 어때요? 지금 약분이 됩니다. 약분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하고
4분의 1 곱하기 9분의 4 하면은 어떻죠? 이것도 약분이 돼서 약분해주면은 9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요? 18분의 얼마 나와요? 18분의 1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8분의 11.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6분의 5 곱하기 2와 5분의 4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하부도 보고 각각을 곱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5 곱하기 5분의 4.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하려니까 이것도 당연히 약분이 되네요. 약분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계산을 해볼게요. 하니까 3분의 5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과로도 계산하려니까 약분이 돼요. 약분 해줄게요. 자. 다 약분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거는 3분의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두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7이 되고요. 자, 이걸 대분수로 바꾸는 거죠. 바꾸니까 2와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세 번째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7 곱하기 1과 7분의 5입니다. 맞죠? 자,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1과 7분의 5를 어떻게 해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하부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8분의 7을 각각에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식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8분의 7 곱하기 1 더하기 8분의 7 곱하기 7분의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걸 각각을 풀어준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7 곱하기 1은 뭐 계산할 게 없죠? 그냥 8분의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분의 7 곱하기 7분의 5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약분할 게 있어요. 7과 7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1과 1로 바뀌고요. 그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 8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수들, 이두 개의 분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8분의 얼마가 되나요? 8분의 12가 됩니다. 잠깐, 8분의 12, 이것도 약분이 돼요. 4도 약분이 되네요. 자, 약분해줍니다. 하니까 2하고 3으로 바뀌고요. 즉, 2분의 3이라는 거죠? 2분의 3. 그 말은 대분수로 바꿨을 때 1과 2분의 1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11분의 7 곱하기 11과 7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11분의 7 곱하기 11 더하기 11분의 7 곱하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각각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11분의 7 곱하기 11 하면 얼마? 7이 나오고요. 그쵸? 왜냐? 하면, 요렇게 약분이 되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7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더하기. 11분의 7 곱하기 7분의 1 하면 이것도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11분의 1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7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분을 한다 하면은 11분의 77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더하기 11분의 1입니다. 해주면 얼마예요? 11분의 78이고요. 그쵸? 자, 11분의 78이고요. 그거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면 7과 1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18번입니다. 2와 3분의 2 곱하기 20분의 9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본다.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2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0분의 9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과로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자, 약분이 됩니다. 1, 10,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0분의 9가 되고요. 10분의 9 더하기. 자, 두 번째 과로도 약분이 되죠. 약분 해봅니다. 1, 10, 또 약분이 돼요. 1, 3, 이런 식으로요.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0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뭘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수를 더해준다고 했어요.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12가 되고요. 그쵸? 여기서 끝? 지금 보니까 또 약분이 돼요. 약분을 해줍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죠? 하니까 1과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바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하면은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각각을 곱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8분의 5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8분의 5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과로를 해보니까 또 약분이 돼요. 약분을 시켜주고요. 시켜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5가 나옵니다. 4분의 5 더하기 두 번째 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하니까 약분을 이제 시켜주고 보니까 얼마가 돼요, 지금?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두 수를 더해보니까, 두 수를 더해보니까 4분의 6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4분의 6이라는 건또 어때요? 약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쵸?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어떤 숫자도 2로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로 약분을 해봅니다. 하니까 2와 3으로 바뀌고요. 즉, 2분의 3이라는 거죠. 정답은 2분의 3이라는 건데 2분의 3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대분수로 바꿔준다. 1과 2분의 1. 이게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1과 7분의 3 곱하기 20분의 7이에요. 자, 빠르게 식 한번 적어볼까요? 1 곱하기 20분의 7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20분의 7. 지금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을 곱해봤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1 곱하기 20분의 7이니까 그냥 20분의 7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분의 7이 7 적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분의 3 곱하기 20분의 7. 지금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맞나요?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우리 20분의 3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두 수를 더한다. 깔끔하게 더해준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0분의 10이 나와요. 20분의 10 하니까 딱 보이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요. 10으로 약분이 됩니다. 1, 2,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수 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정답이 2분의 1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28번 할 차례입니다. 28번도 한번 깔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1과 9분의 1 곱하기 8분의 3.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고 각각을 곱해봅니다. 곱하면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앞에 있는 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 곱하기 8분의 3은 뭐 그냥 8분의 3이 되고요. 두 번째 과로는 우리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이 또. 그럼 약분을 해줘야겠죠? 3과 9가 약분이 되면서 3, 1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줬고요. 그 후에 계산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돼요? 24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4분의 1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24분의 10! 이거 약분도 되네요. 자, 약분 해보면 2로 약분을 해봅니다. 하면 12분의 5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정답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한번 이것도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 한번 세워볼까요? 2 곱하기 18분의 11 더하기 11분의 2 곱하기 18분의 11 하고 이제 앞에 있는 괄호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약분 시켜봅니다. 1, 9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서 총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분의 1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괄호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자, 약분 시켜줄게요. 시키니까 1, 1 되고요. 여기는 1, 9가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더해주면 되죠?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분의 12가 되고요. 자, 9분의 12. 보이죠? 뭘 해주는 거죠? 약분이요. 마지막으로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수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해서 9를 3으로 나누니까 3이 되고, 12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 4가 됩니다. 즉, 3분의 4라는 건데,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면 1과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까지 또 숨가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친구들한테는 낯설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연습할 수 있어야 나중에 또 다른 문제에서 응용을 해서 친구들의 실력이 발전하니까, 오늘 풀지 않은 문제, 선생님이랑 풀지 않은 문제는 꼭, 꼭이 강의가 끝나면은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강의도 한번 마무리 지어봤고요. 복습 꼭 해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복습을 완벽하게 한 친구들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오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어떤 친구가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항상 시작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꼼꼼하게 푼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풀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둘다 맞아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푸는 것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빨리 푸는 거 물론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꼼꼼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더 꼼꼼하게 풀어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무튼. 오늘은요, 우리 아홉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소 나누기 자연수인데요. 오늘의 제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 5차 시 시작해 볼 겁니다. 5차 시 1일차와 2일차 문제 만나 볼 건데요. 소소 나누기 자연수 문제들 만나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의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소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인데요. 이게 포인트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원리 깨쳐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342 나누기 6이 있고요. 그 아래에 34.2 나누기 6이라는 소소 나누기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소소 나누기 자연수를요, 바로 이 342 나누기 6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깨쳐 볼 건데요. 오늘의 원리 깨치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하나였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소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였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를 잘 봐주세요. 가장 위에 544 나누기 4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 몫이 바로 136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랫줄을 볼게요. 이번에는 54.4 나누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나누는 수가 4, 4로 똑같지만 나누어지는 수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544에서 54.4로 더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10분의 1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자가 있습니다. 자, 피자가 있고요. 피자를 나누어 먹을 거예요. 누구랑? 사이좋은 친구들이랑. 그래서 나누는 수는요, 사람, 피자를 먹는 사람 수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피자를 사람이 똑같이 나누면 바로 그 몫은 한 사람이 먹는 피자 양이 될 거예요.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누어지는 수는 피자고요. 나누는 수는 이 피자를 먹는 똑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 수고요. 몫은 1인당 피자 양인데요. 자, 만약에 이 피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똑같아요. 그 피자를 먹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피자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데 피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도 10분의 1만큼 줄어들겠죠. 자, 또 사람은 똑같은데요. 이번엔 피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조금 먹게 되겠다. 그렇죠? 피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들면 이번에는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도 100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 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수인 사람 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피자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면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원리가요,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누는 수가 똑같습니다. 4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544에서 54.4로 10분의 1배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목도 136에서 13.6으로 10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든 거죠. 우리 배운 것처럼 136이 1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잖아요. 136 뒤에 이렇게 .0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바로 13.6이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요, 그 아랫줄을 볼게요. 이번에도 나누는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544에서 5.44로 10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

속도 136에서 1.36으로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136에서 10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1.36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누는 수가 똑같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나누는 수가 같다면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됩니다. 헷갈린다면 피자와 사람 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피자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사람 수가 같을 때 1인당 먹는 피자 양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원리였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원리, 오늘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키워나가 볼까요? 자, 1일차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소수의 나눗셈 개선해봐. 오늘의 공부 목표가 그대로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78 나누기 3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있고요. 그 몫이 26이래요. 그렇다면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78에서 7.8로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서 26에 10분의 1배 2.6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도 1일차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말이죠. 자, 1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자, 63 나누기 3은 21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나누는 수가 똑같은지 꼭 확인해 봅니다. 나누는 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21의 10분의 1배, 즉 2.1이 되는구나. 소수점 꼭 찍어주고요. 2.1이라고 여기 빈칸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문제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자연수의 나눗셈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목도 함께 말이죠. 56 나누기 4가 14래요. 이때 나누는 수가 똑같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56에서 5.6으로 10분의 1배가 되었다면 그 목도 14에서 1.4로 10분의 1배가 되지요. 우리 알다시피 14라는 자연수 뒤에는 .0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1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잖아요. 10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고요. 10분의 1배이기 때문에 한 자리 이동하면 이렇게 1.4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64 나누기 2는 32래요. 그 아래를 보니까 6.4 나누기 2입니다. 나누는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64에서 6.4로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겠다라는 원리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에 10분의 1배를 적어주면 3.2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원리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65 나누기 5는 13입니다. 6.5 나누기 5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1.3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소수점을 꼭잘 찍어줍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84 나누기 7은 10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는요, 8.4 나누기 7이에요. 나누는 수가 똑같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몇 분의 몇 배? 맞아요.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됩니다. 12의 10분의 1배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따라서 1.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꿀팁

기억하고 있나요? 숫자를 예쁘게 써요라는 꿀팁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정답을 쓸때 숫자를 예쁘게 쓰는 것도 꼭꼭 잊지 말고요. 자, 계속해서 1일차 문제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9 나누기 9가 있고요. 그 아래에 9.9 나누기 9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몫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직접 한번 풀어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99 나누기 9를 계산하면 그 몫이 11이잖아요. 세로 세모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나누어지는 수를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를 적어줍니다. 몫의 각 자리에 맞게 적어주는 것잘 알고 있죠. 91은 9 적어주고요. 9가 내려옵니다. 몫의 1의 자리에 또1 적어주고 나누어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몫이 11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면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으니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1.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91 나누기 7입니다. 먼저 계산해 줄까요? 91 나누기 7. 자, 그러니까 7일은 7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내려옵니다. 7, 3, 21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이 13이고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1.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2번 문제입니다. 자, 45 나누기 3인데요. 45 나누기 3의 몫을 한번 또 구해보죠. 45 나누기 3입니다. 3일은 3 적어주고요. 자리에 맞춰 적어줍니다. 3, 5, 15 적어주고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 몫이 15이고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몫도 10분의 1배를 해주면 1.5라고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도 만나봅니다. 342 나누기 6입니다. 자,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을 차근차근 계산해보죠. 자, 자리에 맞춰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6, 5, 30, 몫의 10의 자리에 5를 적어주고요. 4가 내려옵니다. 2도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6, 7, 40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몫이 57인데 나누어지는 수만 이번에도 10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몫도 10분의 1이 되면 5.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하나 더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252 나누기 9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해보죠. 252 나누기 9입니다. 9, 2, 18이고요. 25에서 18을 빼면 7, 그리고 2가 내려옵니다.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98, 72이기 때문에 그 몫이 28이잖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그 몫도 10분의 1배를 해주면 2.8이구나라는 것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어서 1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여기서 또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도 돌아온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어떤 걸 가져와 볼까 하다가 요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해요. 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 목표가 뭐였나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풀었던 예를 들면 252 나누기 9. 우리 배운 것처럼 세로 세모로 풀때 자리에 맞추어 잘 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몫의 10의 자리에, 몫의 1의 자리에 자리를 잘 맞추어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이렇게 머리로 풀지 말고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쓰면서 자리에 맞춰 정확하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해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이었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머리를 잠깐 식혀봤으니까 2일차 문제도 조금 더 힘내서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잘 계산해줍니다. 자, 대표 연산 문제 확인해봅니다. 연산 키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234 나누기 2입니다. 정확하게 잘 계산하면 117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아까는 10분의 1배였는데 지금은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예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어 117이 100분의 1배, 1.17이라고 몫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 기억하면서 우리 2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자, 264 나누기 2는 132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요. 자, 몫이 132이에요. 그 아래를 보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몫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소수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1.3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소수점을 찍을 때 이렇게 대충 툭 찍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충 툭 찍으면 이 소수점이 점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요. 학교에서 시험지를 채점할 때이 소수점이 잘 보이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할 때가 되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소수점을 찍을 때툭 찍고 가지 말고 한번더 강조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찍어주는 연습도 꼼꼼하게 해보자고요. 자, 계속해서 1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369 나누기 3은 123입니다. 그 아래를 보니까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123의 100분의 1배에 1.23이라고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인데요. 424 나누기 2는 212래요. 그 아래를 보니까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지요. 212의 100분의 1배 2점 점점 찍어주고요. 1, 2라고 실수하지 말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488 나누기 4는 122래요. 그 몫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를 보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요. 나누어지는 수만 또 100분의 1배가 됐죠. 그래서 그 몫도 100분의 1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2에 100분의 1배를 해주면 1, 점, 점잘 찍어주고 2,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쉽다고 후다닥 풀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꼼꼼하게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보자고요. 1.22입니다. 자, 5번 문제도 만나봅니다. 6 빼고 나누기 5는 121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니까 5, 5 똑같은데 6 빼고가 6.0으로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도 몇 분의 몇 배? 외쳐볼까요? 몇 분의 몇 배? 그래요. 100분의? 맞아요. 1배. 그러니까 121에 100분의 1배를 해주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따라서 1, 점, 점, 점잘 보이게 찍어주고요. 2,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1. 2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20번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아, 이번에는요.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몫이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꿀팁 뭐였죠? 자연수에 나눌 셈.

따라서 217인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뭐 6학년이지만, 5학년이지만, 아직 나눗셈을 잘 못하겠어요. 또는 좀 실수를 많이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배웠던 이 나눗셈을 한번더 꼭꼭 복습하고 가야 됩니다. 모르는 건요,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면 그걸 보충해서 채우면 돼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좀 헷갈린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볼게요.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몫이 또 100분의 1배가 되면 2.17, 2.1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21번 문제 만나보죠. 516 나누기 2입니다. 또 역시 꼼꼼하게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224 몫을 10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내려옵니다. 250 1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또 빼주고 내려옵니다. 28 16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몫이 258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그 몫도 100분의 1배, 2.5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22번 문제입니다. 776 나누기 4입니다. 776 나누기 4인데요. 해보죠. 4일은 4, 빼주면 3, 그리고 7 내려오고요. 4, 9, 36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빼주면 1, 6이 내려옵니다. 4, 4, 16, 그리고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죠. 몫이 194예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 몫도 100분의 1배, 1.94라고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더 만나봅니다. 이번에 23번 문제인데요. 636 나누기 2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636 나누기 2. 정확하게 2, 3은 6, 10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2은 2, 1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빼주고 6이 내려옵니다. 2, 8, 16 나누어 떨어지죠. 318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100분의 1, 몫도 100분의 1, 3.18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579 나누기 3이에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3일은 3, 10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옵니다. 3, 9, 27, 그리고 또 9가 내려와야 되겠지요. 몫의 1의 자리에 3, 3은 9 적어주고요.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네요. 193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 그 몫도 100분의 1,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1.93이에요. 소수점도 알아볼 수 있게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익혀보았죠. 원리를 잘 기억해 줍니다. 비자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은 그 몫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라는 원리 꼭꼭 기억하도록 해요. 자, 오늘의 연산키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멋지게 풀어볼까요? 342 나누기 6을 이용해서 34.2 나누기 6의 몫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하면 되지요. 자,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6, 5, 30, 몫의 10의 자리에 5를 적어주고요. 빼주면은 4가 내려오고 2도 내려옵니다. 6, 7, 42, 몫의 1의 자리에 7을 적어주면 42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지요. 그 몫이 57입니다. 그럼 이제 돈은 크게 뜨고 잘 봐야 됩니다.

0: 먼저 나누는 수가 같고요. 나누어 주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야겠네. 따라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그 몫은 5.7, 5.7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해결! 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586 나누기 2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5.86 나누기 2의 목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본 다음에 그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꼭꼭 풀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핵심 개념, 원리, 그리고 남은 문제들 한번더 풀어보고 확인하는 것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잊지 말고 또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오늘 떠나볼 도시는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1: 아, 네.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저는 튀르키예 하면 아이스크림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맞아요. 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겨우 잡아서 그 먹으면 그 쫄깃한 식감과 달콤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1: 이 튀르키예의 디저트, 저는 로쿰이라는 것도 좀 좋아하는데요. 젤리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부드럽게 이렇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잖아요. 선생님은 이스탄불 하면 어떤 게 또 생각이 나세요?
0: 제가 또 애묘인으로서 저는 고양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스탄불은 고양이의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탄불 여행기를 보면은 거의 절반이 고양이 사진이더라고요.
1: 유난히 고양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슬람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그 그루밍하는 그 습성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그 고양이를 매우 깨끗한 동물로 여기거든요. 그 개와 달리 모스크 출입도 허용된다고 해요. 예언자 무함마드도 고양이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네, 그야말로 이스탄불 사람들의 일상 속에 고양이가 살며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스탄불은 무려 26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도시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0: 전 세계 관광객 수 1위인 것만 봐도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예전에 그 황제가 있었던 시절부터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들이 입었던 뭔가 그 자주색 옷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0: 그 뭔가 이 옷에 특별한 좀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게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렸던 색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쌌던 염료라고 해요. 단 1g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해서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이 색깔을 황제만 입도록 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0: 이게 특별한 신분에게 제한된 색깔이 있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 한국사에서 신라의 골품제에서도 이 복색을 다 차별을 뒀잖아요.
1: 맞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그 황제의 자녀들을 포르피로게니투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0: 아, 포르피 뭐 무슨 뜻이죠, 이게? 네.
1: 이게 네. 말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네. 어려운데 이게 자주색 방에서 태어난 아무튼 어떻게 보면 되게 지체 높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전에 자주색으로 꾸며진 아주 특별한 출산실이 있었다고 해요.
0: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의 권위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네.
1: 이렇게 화려했던 천년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탄생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 이스탄불주에 속해 있고요. 튀르키예 서부에 있고 마르마라 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운데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 양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역사 상업적인 중심지는 유럽 지구에 있고요. 인구의 3분의 1은 아시아 지구에 거주합니다. 기원전 657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식민지로 건설되고 그들의 왕 비자스의 이름을 따 비잔티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쳤고요.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자치도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세력권에 편입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는 라틴어 이름인 비잔티움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인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비잔티움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4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초 로마 제국은 너무 넓어서 한 명의 황제가 모두 다스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4명의 황제가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권력 다툼을 거쳐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죠.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칭령으로 유명한데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라는 또 다른 황제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결정은 당시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고요.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 로마가 더 이상 제국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오랜 전통의 중심지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과 원로원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제국의 중심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동방 국경에서의 전쟁과 무역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작은 도시를 택했습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방어가 쉽고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330년 비잔티움을 크게 발전시켜 노바 로마, 즉 새로운 로마로 하고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크리스트교의 중심 도시로서 번성했어요. 특히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 때는 크리스트교 건축의

0: 정수라 불리는 성소피아 성당이 세워졌는데요. 당시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성당은 거대한 돔 구조가 특징인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건축 기술로서 이후 수많은 교회와 모스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내부는 화려한 모자이크와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졌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정복 이후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문화가 혼합되어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동방 정교회의 총대주교가 자리하여 크리스티교 세계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인구는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해서 당시 유럽 최대의 도시였으며 동서무역의 중심으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13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십자군 전쟁이란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 세력이 크리스트교라고도 하죠. 이슬람이 장악한 예루살렘과 성지를 되찾기 위해 벌인 대규모 종교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204년 제4차 십자군의 원쟁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본래 이슬람 세력과 싸워야 할 십자군이 방향을 틀어서 동맹관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거예요. 이는 종교적 열망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욱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부 혼란과 방어력 약화로 인해서 도시는 끝내 함락됐고요. 십자군에게 무참히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1204년 라틴 제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틴 제국은 이후 동로마 제국 세력이 도시를 수복하며 무너졌지만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위기를 겪으며 쇠퇴의 길을 걷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 이게 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없네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사람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렇게 약탈까지 당하고 라틴 제국까지 세워졌으니 비잔티움 제국에 정말 치명타였죠.
1: 이후로 이제 쇠퇴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 도시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그런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0: 맞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테오도시우스 성벽 덕분입니다. 이 성벽은요, 5세기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 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0년 동안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1000년 불패의 성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신이 지키는 도시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정말로 웬만한 공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최고의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 마흐메트 2세라는 군주가 될 텐데요. 자, 그는 성벽을 뚫지 않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돌파를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포위 작전 중인 마흐메트 2세의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자, 지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1453년, 문자 그대로 이 배가 산으로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이 정말로 배를 산 너머로 옮겨버린 건데요. 바다에 떠있던 수십 척이 넘는 전함들이 육지를 가로질러서 산을 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 마흐메트 2세. 당시 20대 초반의 이 야심찬 지배자는 약 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비잔티움 제국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마치 이 뿔처럼 튀어나온 반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어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육군은 서쪽 육지에서 공격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은 무려 1000년 동안 뚫리지 않았다라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엔 해군이 골든혼이라 불리는 북쪽 내륙해안으로 진입을 해서 협공을 펼치려고 했는데요.

0: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골드논의 입구를 거대한 쇠사슬로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메흐메트 2세는 여기에서 상식을 뒤엎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닷길이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육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해발 70m 갈라타 언덕에 나무 판자를 깔고요. 소와 수천 명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려 70여 척의 오스만 함정을 밤새도록 산 너머로 옮겼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뜬 비잔티움 수비대는 어땠을까요? 자,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던 이 골드논에 오스만 함대가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골드논이 뚫리자 이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수비군은 이제 북쪽 성벽에도 병력을 배치를 해야 됐고요. 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병력을 8km에 달하는 긴 전선에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한 달여를 더 버텼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을 끝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마침내 1453년, 천년을 이어온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사건은요, 단순한 정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멸망한 비잔티움의 학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유럽 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져간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이 유럽 문화의 황금기, 바로 르네상스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같은 해인 1453년에 좀 더 서쪽, 유럽 서쪽 방면에서도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마침내 종결이 된 바로 그런 해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듯 1453년은요, 동쪽과 서쪽에서 유럽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해를 유럽 천년의 중세가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인 근세로 나아가는 그런 해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요, 도시를 뜻하는 이제 튀르키예어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였던 성 소피아 대성당이 이제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당의 사방을 둘러싼 높은 첨탑들이 보이실 텐데, 자, 이게 미나렛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미나렛이 바로 모스크로 개조된 후에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독특한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요. 참고로 수백 년간 이 모스크로 기능을 하고 있던 이 성 소피아 대성당은요, 20세기 전반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1920년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는 세속주의 원칙 아래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덮었던 회벽을 제거하는 복원 작업을 통해서 수백 년간 감춰져 있던 비잔티움 시대의 화려한 기독교 모자이크가 세상에 다시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튀르키예 사회 내부의 이슬람 보수층은요, 성 소피아 성당을 다시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로 되돌릴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결국 2020년 튀르키예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성 소피아 성당을 다시 이 모스크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결정은요,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1616년 이스탄불에는요, 또 하나의 놀라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1세가 명령해서 세운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는 건물인데요. 수많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이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푸른 타일들과 만나서 매우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명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모스크의 위치인데요. 바로 성 소피아 대성당 바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두 거대한 건축물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한쪽은 비잔티움 시대의 크리스티교의 영광을, 다른 한쪽은 오스만 제국 이슬람의 위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탄불의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동서양의 문명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 이스탄불을 탄생시켰습니다.
1: 마주보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야, 기독교와 이슬람이 함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0: 네, 이런 도시에 독특한 정서를 담아낸 작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혹시 오르안 파무크라는 작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가까운 듯하면서도 야, 가깝지 않은 이름입니다.
0: 네. 자, 2006년에 튀르키예인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예요. 자,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자, 그는 이스탄불을 이제 휘잔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1: 휘잔, 그게 뭔가요?
0: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에, 약간 좀 이렇게 축축하고 좀 감성적인 멜랑콜리라고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 알 것 같아요.
0: 이게 천년간 영화를 누렸던 제국이 쇠락한 후에 느끼는 이렇게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감정을 담아낸 겁니다.
1: 이렇게 들으니까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0: 네,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그 교차로에 바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1: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스탄불 여행은 여기서 마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원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1: 이 도시는 도시 이름이 곧 국가 이름이 된 곳이기도 해요. 어딘지 짐작하시겠어요?
0: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곳인 것 같은데, 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일까요?
1: 맞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아즈텍 문명 때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전쟁의 신 멕시틀리의 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전쟁의 신이라니, 이 이름부터 좀 비장한데요.
1: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은 지리적 위치에 있어요. 해발 2240m에 있는데요. 한라산 정상이 약 1947m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약 300m 더 높은 거죠.
0: 도시 전체가 그렇게 높게 있으면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차는데요.
1: 그래서 축구팀이 원정 경기를 가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해요.
0: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1: 멕시코 시티의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즈텍 문명부터 프리다 칼로까지 보고 나니 벌써 멕시코 시티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1: 선생님, 이곳 멕시코에 유명한 도롱뇽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이름도 되게 귀여운데 우파루파입니다.
0: 움파룸파요?
1: 움파루파가 아니라 그 춤추는 움파룸파 말고 우파루파예요. 진짜 이름은 아홀로틀이라고 합니다.
0: 알죠, 알죠. 웃는 얼굴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파루파가 정작 멕시코에서는 점점 보기 힘들다던데요.
1: 이 아홀로틀의 대표적인 서식지가 바로 멕시코 시티 남쪽에 있는 소치밀코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 환경 오염과 천적 등장으로 지금은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2020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폐에 이 아홀로틀을 넣었다고 합니다.
0: 그 지폐가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한쪽에 아홀로틀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멕시코 전설이 그려져 있거든요. 멕시코의 과거와 현재가 지폐 한 장에 모두 들어있는 셈이죠.
1: 예, 의미도 있고 또 디자인도 이 아름다운 덕분에 2021년 올해의 은행권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 사람들도 이 지폐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 쓰지 않고 주로 보관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0: 동물뿐만 아니라 지폐까지도 멸종 위기인가요? 근데 우파루파와 지폐만 위기인 게 아닙니다. 도시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1: 도시가요? 네.
0: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역사까지 멕시코 시티의 비밀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애니메이션 코코 보신 적 있으세요? 기타를 사랑하는 소년 미겔이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끝없이 너울치듯 펼쳐지는 죽은 자들의 세계의 환상적인 모습이 정말 멋지게 묘사됐죠. 그런데 그 장관의 모티브가 바로 멕시코 시티를 위해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해발 2240m 고원의 거대한 분지 안에 건물들이 끝도 없이 물결치듯 이어지는 광경. 이것이 멕시코 시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30에서 50cm씩 내려앉는 지점도 있으며 지난 100년간 총 9m 이상 가라앉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건물들이 기울고 도로가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이해됩니다. 멕시코 시티는 원래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그것도 해발 2240m. 고원지대 한복판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마치 한라산 꼭대기가 1947m인데 거기보다 300m나도 높은 곳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에 도시를 지은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 호수 위에 놀라운 도시를 세운 아스테카 문명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독수리와 뱀의 전설, 인구 수십만의 거대 도시, 그리고 유럽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문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아스테카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 위틀로포치틀리가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를 내렸어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곳을 찾아라. 그곳에 수도를 세워라. 오랜 방랑 끝에 아스테카인들은 텍스코코 호수 위의 작은 섬에서 바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전반 그 섬 위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테노치티틀란이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국기를 보면 정중앙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건국 전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 위의 작은 섬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스테카인들은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친안파라고 부르는 공법인데요. 갈대를 엮고 그 위에 흙과 진흙을 쌓아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인공섬 위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어요. 호수 바닥에 비옥한 흙 덕분에 1년에 여러 번 수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본토와는 세 갈래의 거대한 뚝길로 연결하고 도시 안에는 수로를 뚫어서 칸으로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나중에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산 위에서 이 도시를 처음 내려다봤을 때 베네치아 같다고 경탄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베네치아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성기의 테노치티틀란 인구는 학자에 따라 약 15만에서 30만으로 추정하는데,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들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쌍둥이 신전 템플로 마요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웅장한 궁전과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호수 위의 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스케일이었어요. 테노치티틀란에서 가장 활기찬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틀라텔롤코 시장은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시장이었는데요. 훗날 아스테카를 무너뜨리는 에스파냐의 정복자 코르테스의 기록에 따르면 매일 약 6만 명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온갖 종류의 식품과 직물, 보석, 도자기, 심지어 노예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처음 재배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토마토, 고추, 감자, 옥수수, 호박, 고구마, 아보카도, 코코아, 바닐라 등이 모두 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타코도 바로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음식이죠. 특히 코코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스테카인들은 코코아 열매를 갈아서 음료로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핫초코가 아니에요. 엄청 쓴 음료였거든요. 코르테스가 이걸 유럽에 들고 왔더니 유럽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마시냐면서 설탕이랑 바닐라를 잔뜩 넣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액체로 마시던 걸 고체로 굳히는 방법이 개발됐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초콜릿이 된 겁니다. 초콜릿의 원조가 아스테카였던 거죠. 그리고 아스테카인들은 태양이 매일 뜨려면 신에게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믿었고, 산 사람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 제물로 올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이후 에스파냐인들이 정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인신 공양의 규모에 대한 에스파냐 측 기록이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정복 과정에서 에스파냐인들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 역시 그에 못지않거나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몬테수마 1세 때부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테노치티틀란 안에 도로와 운하를 대규모로 깔았어요. 도시의 골격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몬테수마 2세가 들어서면서 이번에는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멕시코 중부 대부분을 장악하더니 남쪽으로는 지금의 과테말라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제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선 유럽인들의 배가 점점 아메리카 대륙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 현재의 멕시코 시티를 떠올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네요.
0: 이렇게 대단한 문명이 어쩌다가 무너진 걸까요?
1: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메리카로 다가오던 배 한 척과 한 사람 때문에 찬란했던 문명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0: 네, 선생님 무슨 뜻이죠?
1: 이 아스텍 문명이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제국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무렵,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그 유명한 신항로 개척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시아의 향신료를 직접 구하겠다라는 열망, 그리고 크리스티교를 전파하겠다라는 종교적 열정이 유럽인들을 바다로 이끌었고, 마침내 1492년,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콜럼버스 이후 에스파냐인들은 카리브해 섬들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곧 대륙 본토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519년 봄, 오늘날의 쿠바에서 출발한 배 11척이 멕시코 해안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약 500여 명의 병사와 말 16마리, 그리고 대포 몇 문. 이끄는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34살의 에스파냐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아스테카 제국의 인구는 수백만에 달했고요. 정예 전사만 해도 수만 명이었어요. 코르테스의 부대는 고작 500명. 상식적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아스테카 제국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0: 가능했을까요? 이 코르테스가 해안에 상륙해서 총과 대포를 쏘니까 난생 처음 화력 무기를 본 현지 부족장이 겁을 먹었습니다. 적대하기보다는 환심을 사자는 쪽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안에 여성 20명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동맹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 20명 중에 한 사람이 코르테스의 운명을, 나아가 아스테카 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로 말린체라고 불리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이 통했습니다. 이 말린체는 고원 지역 언어인 나우아어와 해안 쪽 마야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린체 덕분에 코르테스는 이 땅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이 내륙 호수 위에 세워진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다라는 것, 그곳에 몬테수마 2세라는 황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부족들 상당수가 이 아스테카의 집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까지요. 자, 오늘날 이 멕시코에서 말린체는 매우 복잡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배신자라 하고, 누구는 두 문명의 다리였다라고도 합니다. 코르테스는 말린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스테카의 원한을 품은 부족들을 하나씩 설득하고 동맹군을 불려나갔어요. 500명으로 출발한 원정대에 수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이 합류하게 됩니다. 코르테스 연합군이 산을 넘어 멕시코 고원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병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빛나는 거대한 도시, 하얀 신전이로 햇살이 반사되고 둔길 위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꿈속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몬테수마 2세는 코르테스를 환대했습니다. 아스테카의 전설 속에 동쪽에서 돌아올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코르테스의 등장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환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의 탐욕과 폭력이 드러나면서 충돌이 시작됐죠. 결정적 타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어요.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이 병과 같이 살아오면서 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바이러스를 생전 처음 만난 겁니다. 면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가 쓰러집니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에스파냐 군인 곁에 있기만 해도 원주민이 죽어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천연두만이 아니었어요. 홍역,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1521년 8월, 테노치티틀란은 함락되었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쿠아우테묵은 코르테스에게 붙잡혀 몇 년 후 처형되었어요. 호수 위에 찬란한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은 이 테노치티틀란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 그 위에 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스테카의 신전을 허물고 그 돌로 가톨릭 성당을 지었습니다. 호수를 메우고 수로를 막고 에스파냐식 격자형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소칼로라 부르는 커다란 광장을 딱 놓고 그 주변으로 성당, 관공서, 상점가를 둘러세우는 거예요. 이 패턴이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만든 곳마다 거의 똑같이 반복됩니다. 일종의 식민도시 공식이었던 셈이죠. 이 새 도시가 바로 누에바 에스파냐의 수도,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에서 에스파냐어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원주민들의 언어가 있었지만 300년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대부분 에스파냐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가톨릭 성당 안에 원주민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고 에스파냐어 속에 나우아어 단어가 섞여 있어요. 그 상징이 바로 죽은 자의 날입니다. 매년 11월 1일에서 2일 멕시코 전역이 축제에 휩싸이는데요. 묘지에 금자나를 깔고 해골 모양 설탕 과자를 만들고 죽은 가족을 위해 제단을 차립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은 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가 전 세계에 알린 바로 그 문화죠. 이 축제는요, 가톨릭의 만성절과 아스테카의 죽은 자 숭배 전통이 합쳐진 겁니다. 이 정복자의 종교와 정복당한 자의 신앙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로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멕시코 시티는 그런 도시입니다. 땅을 파면 아스테카가 나오고 거리를 걸으면 에스파냐 식민지가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두 세계가 섞인 역사가 읽힙니다. 그리고 발밑에서는 메어진 옛 호수의 흔적이 지금도 도시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1: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 문명이 사라진 걸 보니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들이 조금만 일찍 면역력을 갖췄다면 지금 멕시코는 상당히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0: 하지만 이 아즈텍 문명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영화 코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다. 현재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오늘따라 꼭 시인 같으십니다. 감성이 충만한 이 느낌.
0: 네, 오늘 간 도시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괜히 마음도 좀 무거워지고 좀 그러네요.
1: 오늘 멕시코 시티 여행은 여기서 마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후기로 많이 남겨주세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연산 5차 시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연산 6차 시의 내용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우리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먼저 공개할게요. 짜잔! 35.02 나누기 2.06의 몫은 얼마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17입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볼지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부터는요, 연산 6차 시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 계산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알아볼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1일차, 2일차의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리 깨치기 먼저 만나볼게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자,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먼저 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익혀볼 거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어때요? 자릿수가 다르죠? 그 다음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도 알아볼 텐데요. 역시 소수 세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는 자릿수가 서로 다릅니다.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원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38 나누기 1.3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나누는 수에 집중해서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3.38 나누기 1.3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둘다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3.38은 10분의 33.8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1.3은요 10분의 13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분모가 10으로 똑같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33.8 나누기 13이네. 그러면 33.8 나누기 13을 생각했을 때 13 곱하기 2가 26이고 33에서 26을 뺐을 때 7, 8을 내리면 78이니까 아, 13 곱하기 6을 했을 때 36, 18, 16은 6, 78이 되네. 몫의 소수점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주니까 2.6이구나. 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몫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하는 겁니다. 세로셈을 하는 거죠. 3.38 나누기 1.3이다. 자릿수가 서로 다른데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역시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3.8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몫이 2.6이잖아요. 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3.38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하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하자. 그러면 33.8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을 쭉 하고 나서 몫의 소수점까지 이렇게 올려서 찍어주었더니 2.6이 되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라면요. 소수점을 한 자리씩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옮기는 건 선생님이 곱하기 10을 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도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 3.87로 나누기 1.25의 계산 같은 경우죠.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이 경우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할 때 선생님이 나누어지는 수 말고 나누는 수를 집중해서 살펴보라고 했죠. 바로 나누는 수는 1.25예요. 이 나누는 수가 우리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로 둘 다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3.875는요. 100분의 387.5라고 나타낼 수 있고 1.25는요. 100분의 125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87.5 나누기 125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이니까 387.5 나누기 125다 라고 생각을 해서 125 곱하기 3은 바로 375이니까 387에서 375를 뺐을 때 그렇죠. 바로 12가 되고 5를 내려서 125. 그럼 125 곱하기 1은 125. 여기에서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똑같이 찍어줘야 하니까 3.1. 그래서 몫은 3.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 3.875 나누기 1.25가 있다면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387.5 나누기 125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의 몫이 3.1이 되니까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3.875 나누기 1.25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387.5 나누기 125로 생각하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몫의 소수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주자. 3.1. 그래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우리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도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리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1일차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입니다. 먼저 1일자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연산키 볼게요. 1.02 나누기 0.3이 있어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2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3, 3은 9, 빼면 1이죠. 2를 내렸어요. 3, 4, 12. 몫의 소수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 찍어주면 3.4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야 하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되겠어요.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자, 0.14 나누기 0.2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니 1.4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가 2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일단 0을 쓰고 소수점 다음과 같이 찍어줍니다. 0.27에 14이니까 몫은 0.7이 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으면 몫은 1보다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다음 0.36 나누기 0.6이에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으니 3.6이죠. 3.6 나누기 6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소수점 찍어준 다음 66에 36 빼면 0, 그래서 몫은 0.6이 되는 거예요. 다음 0.7이 나누기 0.8입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각각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주니까 7.2 나누기 8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으니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8, 9, 72이니까 뺐을 때 0, 몫은 0.9가 되겠구나. 4번 1.15 나누기 0.5죠.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옮기면 11.5 나누기 5예요. 5, 2, 12죠. 빼면 1, 5를 내려요. 5, 3, 15. 자, 이제 여기에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그럼 그대로 올려서 2.3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1.68 나누기 0.7입니다.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옮기면 16.8 나누기 7이에요. 7이 14죠. 빼면 2, 8을 내려요. 7, 4, 28이 됩니다. 빼면 0이죠. 자, 몫의 소수점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2.4가 되죠. 6번 3.06 나누기 0.9예요.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30.6 나누기 9가 됩니다. 그럼 9, 3, 27이고 뺐을 때 3, 6을 내려요. 9, 4, 36이니까 뺐을 때 0. 자,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서 3.4가 되는구나. 다음 7번 0.98 나누기 1.4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자,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9.8 나누기 14가 돼요. 9.8이 14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리 몫의 1의 자리는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1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98이 될까요? 그렇죠. 7을 한번 써볼까요? 4, 7에 28 올림한 수 쓰고 1, 7은 7. 그러면 9죠. 빼면 0이 되고 몫은 0.7이 되는구나. 8번 0.68 나누기 1.7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니까 아, 6.8 나누기 17이네.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아요. 그럼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17 곱하기 4를 해볼게요. 7, 4, 28, 1, 4는 4. 그러면 6이 되죠. 68에서 68 뺐더니 0. 몫은 0.4가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0.69 나누기 2.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해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6.9 나누기 23이에요. 6.9가 더 작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몫이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쓰고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23 곱하기 3을 했을 때 3, 3은 9, 2, 3은 6이니까 69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0.3이 되고요. 0.3이 나누기 0.4다.

아, 빼면 0이네.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서 6.5가 되는 겁니다. 다음, 3.0의 나누기 0.7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30.1 나누기 7이죠. 7, 4, 28. 빼면 2, 1을 내리고 7, 3, 21. 빼면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4.3이죠. 14번. 4.56 나누기 0.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45.6 나누기 8이 되는데요. 바로 40이죠. 빼면 5, 6을 내려요. 그러면 8, 7에 56이니까. 아, 뺐을 때 0이네.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바로 5.7 이렇게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일차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일차 만나보았으니까 이번에는 2일차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이번에는 2일차 내용이에요.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그리고 2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이어지는 계산입니다. 6.24 나누기 2.6이 있다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2.4 나누기 2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62에는 26이 두번 들어가죠. 52, 그 다음 뺐더니 10, 4를 내려서 104. 26 곱하기 4는 104이니까, 아, 다음과 같이 몫을 구할 수가 있구나. 몫의 소수점 위치도 주의해서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기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3.78 나누기 1.8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곱하기 10을 하고 또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37.8 나누기 18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8 곱하기 2를 했을 때 36이 되니까 37에서 36 빼면 1. 그 다음 8을 내리죠? 18 곱하기 1은 18.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중요하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 찍어줍니다. 바로 2.1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3.64 나누기 2.8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36.4 나누기 28이죠. 28 곱하기 1은 28. 36에서 28을 뺐더니 8이 되고요. 4를 내리죠. 그러면 28 곱하기 3을 했을 때 83, 24. 그 다음 2, 3은 6. 즉, 84가 되니까, 아, 몫은 바로 1.3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9.03 나누기 4.3이에요. 이 경우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90.3 나누기 43이 되겠죠. 그러면 90에는 43이 두번 들어가니까 43 곱하기 2는 86이 되고 90에서 86을 빼면 4, 3을 내립니다. 43이죠? 43 곱하기 1은 43. 뺐더니 0. 소수점의 위치 중요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똑같이 찍어준다. 2.1이죠. 4번. 10.78 나누기 2점이에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107.8 나누기 22가 되는 거죠. 그럼 107에는 22가 몇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번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2 곱하기 4는요? 네, 맞아요. 바로 88입니다. 107에서 88을 빼면요? 19예요. 여기에다가 8을 더 내려주면 198이 되죠. 22에다가 9를 곱해볼까요? 29, 18, 29, 18. 그래서 198이 돼요. 뺐더니 0이죠. 49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서 바로 4.9가 되는구나. 다음 5번. 21.42 나누기 3.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214.2 나누기 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4 곱하기 6을 해볼게요. 46에 24, 그 다음

36, 18이죠. 18에 1을 더했으니까 20이 되고 따라서 204죠. 214에서 204를 뺐더니 10. 그 다음 2를 내려요. 102죠? 그러면 34 곱하기 3을 해보자. 4, 3, 12, 3, 3은 9, 102죠.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 위치까지 맞춰 찍어주면 바로 6.3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46.25 나누기 18.5예요. 그러면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462.5 나누기 185가 되는 거예요. 185 곱하기 2를 했을 때 바로 370이 되니까 462에서 370을 빼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9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를 내려요. 그럼 925네요. 185 곱하기 5를 해봅니다. 5525예요. 그 다음 바로 40이죠. 1, 5는 5. 그랬더니 925가 됐어요. 뺐을 때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춰서 찍어줘야 하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26.39 나누기 20.3이에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263.9 나누기 203이다. 그러면 263에는 203이 한 번 들어가죠. 그러면 203 곱하기 1은 203. 뺐더니 609예요. 203 곱하기 3을 해주면 609가 되기 때문에 몫은 바로 1.3이 되는구나. 다음 8번입니다. 93.96 나누기 32.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939.6 나누기 324가 됩니다. 그러면 324 곱하기 2를 했을 때 648이 되겠죠. 939에서 648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 그 다음 29, 그래서 291이 되는 거죠. 다음 자리인 6을 내려주세요. 바로 2916이 되는데요. 324가 2916에 얼마만큼 들어갈까요? 몇 번 들어갈까요? 오, 9라고 한번 써볼게요. 4, 9, 36,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2, 9, 18이죠? 그러면 18 더하기 3이니까 21, 그 다음 올림한 수 써주고 3, 9, 27, 27 더하기 2는 29예요. 그래서 2916이 됩니다. 빼면 0이죠? 그럼 몫의 소수점도 맞추어서 찍어줘야겠죠. 바로 2.9가 되는 거예요. 9번입니다. 145.16 나누기 38.2예요. 자,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1451.6 나누기 38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51에는 38.2가 몇 번이나 들어갈까요? 네, 한번 세 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2, 3은 6, 8, 3, 24. 그 다음 3, 3은 9죠? 9 더하기 2는 11이니까 114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451 빼기 1146이니까 받아내림에서 11에서 6을 빼면 5, 4 빼기 4는 0, 14 빼기 11은 3이 되니까 305. 다음 자리인 6을 내려주세요. 바로 3056이 되죠. 그러면 382 곱하기 8을 해볼까요? 2, 8에 16, 그 다음 8, 8에 64, 그 다음 3, 8에 24. 그랬더니 3056이 나옵니다. 그럼 몫의 소수점의 위치도 맞춰서 찍어줘야죠. 바로 3.8이 되는구나. 10번 227.64 나누기 54.2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그러면 2276.4 나누기 542가 돼요. 그러면 2276에는 542가 몇 번이나 들어갈까? 4라고 써볼까? 2, 4, 8, 4, 4, 16, 그 다음 5, 4, 20, 2168인데요. 자, 받아내림을 해서 한번 빼줄게요. 16에서 8을 뺐으니까 8이 되죠. 6에서 6 빼면 0, 22에서 21을 뺐으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 다음 다음 자리인 4까지 내려주세요. 1084죠? 542 곱하기 2를 했을 때 1084가 되므로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도 맞춰 찍어주면 바로 4.2가 되는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2.94 나누기 1.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29.4 나누기 1.4가 되었어요.
나누기 14가 된 거죠. 그러면 14 곱하기 1을 했을 때 28이 되니까 29에서 28을 빼면 1. 4를 내려요. 14죠. 14 곱하기 1은 14. 빼면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2.1이죠. 12번 6.8 나누기 3.2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60.8 나누기 32입니다. 32 곱하기 1을 했을 때 32. 60에서 32를 빼면 28이죠. 8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32 곱하기, 그렇죠. 바로 9를 해주자. 2, 9, 18, 3, 9, 27. 그러면 28이 되겠죠. 그래서 288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11.9가 되겠죠. 13번 10.14 나누기 2.6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101.4 나누기 26이에요. 그랬을 때 26 곱하기 3을 해볼까? 6, 3, 18, 2, 3은 6, 78이 되죠? 101에서 78을 뺀다? 그러면 그렇죠. 23이잖아요. 4를 내려주세요. 234에는 26이 몇 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바로 9라고 써줄게요. 6, 9, 54, 그 다음 2, 9, 18. 그러면 234죠. 뺐더니 0.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 찍어주면 3.9가 됩니다. 다음 14번 12.48 나누기 4.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124.8 나누기 48이에요. 그러면 우리 2라고 생각을 해보면 48 곱하기 2는 96이죠. 124에서 96을 뺐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28이 되고요. 여기에 8을 내려줍니다. 288이죠. 48 곱하기 6을 해볼게요. 86에 48, 46에 24, 그러면 288 빼면 0이 되죠. 몫은요 바로 2.6이 되는구나.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다음 15번 17.01 나누기 6.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170.1 나누기 63이 되었어요. 그러면 63 곱하기 1을 했을 때 126이 되니까 170에서 126을 빼면 그렇죠. 바로 44가 되잖아요. 1을 내려줍니다. 이제 441이죠. 63에 463은 몇을 곱해야지 441이 될까요? 그렇죠. 7을 곱해보는 거예요. 3, 7에 21, 그 다음 6, 7에 42. 그러면 441이 되죠. 뺐을 때 0이니까 몫의 소수점 위치까지 맞추어서 찍어주면 바로 2.7이 되는 겁니다. 16번이에요. 75.87 나누기 28.1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758.7 나누기 28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81 곱하기 2를 먼저 해볼게요. 1, 2는 2, 8이 16이죠. 2는 4, 그러면 562가 되는 거예요. 758에서 561을 빼주는 겁니다. 8 빼기 2는 6이죠. 75에서 56을 빼주세요. 그러면 19가 되겠죠. 그러면 196이 돼요. 우리 끝에 있는 수 7을 하나 더 내려줍니다. 1967이죠. 그러면 281 곱하기 몇을 해야 1967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281이 300보다는 조금 작은 수이니까 아마 7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 7은 7이죠. 8, 7에 56이에요.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2, 7에 14, 14 더하기 5니까 19가 되죠. 1967 뺐더니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올려서 찍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몫은 2.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세로셈으로 해결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세로셈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일 때는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 이동하면 자연수가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한 거 있었어요. 바로 몫의 소수점의 위치예요. 꼭 유의해서 찍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120.31 나누기 22.7의 몫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0: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1일차 그리고 2일차의 문제까지 만나보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선생님, 외국의 어학연수 간 사촌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외국에서 선거를 했대요.
1: 아, 재외국민 선거제도?
0: 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걸까요?
1: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주권자이기 때문이야.
0: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1: 그럼 이번 강을 통해 선거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더 알아볼까?
0: 네.
2: 우리는 선거라고 하는 거를요, 바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과연 선거가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지, 선거의 의미, 그리고 선거의 역할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선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거는 한자로 뽑을 선이에요. 즉 쉽게 대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대표는 우리가 왜 뽑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국민들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해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선거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선거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입니다. 뽑는 기능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선거의 기능은요,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급회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우리 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학급 대표로서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게 되면 그 대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0: 된다라는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치의 기능은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여러분은 다음 선거에서 그 후보자를 뽑을 겁니까?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선거를 통해서도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치의 기능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정치를 담당한 대표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거는 주인으로서 나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선거가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하세요라고 하는 각종 홍보물을 선거 전에 막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요? 바로 네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보통선거 원칙입니다. 보통선거 원칙은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원칙입니다. 즉, 성별, 인종 등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바로 보통선거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등선거 원칙입니다. 모든 유권자는요,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투표하러 오신 분은 학력이 매우 높군요. 그러니까 투표를 세 표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평등선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직접 선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바로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밀 선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실시간으로 막 보여지고 있다면은 나는 나의 소신대로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바로 비밀선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네 가지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지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권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쉽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선거에 참여해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바로 유권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유권자의 역할은 제일 첫 번째 후보자의 비교입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는 여러 후보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때때로는 후보자들의 성품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선거 운동의 참여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지지하는 후보 혹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라고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유권자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거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거 운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권리를 가졌으니까 직접 투표하러 가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권의 행사도 유권자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거의 의미와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권자가 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저는 아직 유권자가 되려면 멀었지만 학급 임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유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어요.

0: 맞아.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다양한 선거 원칙을 더 알아볼 수 있어.
1: 아, 얼른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2: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5: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해서 어제 택배로 받았는데요. 이 택배가 여기저기 돌아서 저에게 왔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출발해서 대전 광역시를 거쳐서 서울특별시로 왔어요. 그런데 왜 지명 뒤에 붙는 명칭이 다 다른 걸까요?
1: 좋은 질문이야. 사실 그 뒤에 붙는 말이 바로 행정구역의 체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같은 단어는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도시의 규모와 역할, 권한을 기준으로 국가가 다르게 분류한 거야.
0: 그럼 일기예보에서 오늘은 영동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영동지방도 혹시 행정구역 체계와 관련이 있나요?
1: 그렇지. 오늘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과 명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용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뉴스에서 중부지방이라고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나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동지방에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헷갈리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걸까요? 궁금한 적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구역이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일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구역 체계도 있지만 또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써오던 지역 구분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북부지방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령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지방에는 북한 지역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이라고 했을 때는요,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이루어진 수도권 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지역들 뒤에 붙는 이름이 다른지도 궁금하시죠? 오늘 그것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요. 남부지방이라고 했을 때는요,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더불어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또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이렇게 구성된 남부지방,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에는 산맥이나 혹은 하천과 같은 지형 지물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산맥, 태백산맥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여기 제가 한번 산맥을 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따라서 슉 높은 태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촥 자리 잡고 있는데요. 높은 산맥은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풍습이나 서로 다른 음식 문화의 풍습이 생겨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런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철령이라고 하는 곳.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관북지방, 그리고 서쪽 지역은 관서지방, 그리고 동쪽 지역은 관동지방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관동지방이 바로 오늘날의 강원특별자치도일 때가 있는 곳인데요. 이 관동지방은 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릴 예정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동 지역은요, 이 관동 지방 중에서도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영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지금 영동 지방 영서 지역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영, 이 영자가 바로 고개를 의미하는 영자인데요. 이때 사용이 되는 기준이 되는 고개와, 그리고 영남지방을 나눌 때 사용이 되는 기준이 되는 고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영동과 영서를 나눌 때의 고개는요, 바로 대관령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영남지방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소백산맥에 있는 조령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지역을 영남지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기지방은 임금님이 계신 곳이었고요. 임금님 계신 곳에서 바다 건너 서쪽 지역을 해서지방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호서지방, 호남지방은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제천 의림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이 금강이 과거에 호강으로 불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강의 남쪽 지역을 호남지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이 행정구역의 명칭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줄임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함경도라고 하는 말은요, 함흥과 경성의 앞글자를 딴 거였고요. 평안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평양과 안주의 앞글자를 따서. 강원도라는 말도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서. 지금 보면 과거에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들의 앞글자를 따서 지역의 이름이 정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서울 한 군데는 특별시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고요. 그리고 총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가 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 너무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세종시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반 시지역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게 된 행정구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지역을 부르는 단어인데 도지역에는요.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총 6군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강원도는요? 제주도는요? 전라북도는요? 이런 호기심이 생기시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군데는 바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됐어요.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도지역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게 되는 지역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업을 하는 배는 일반 관광객들을 수송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특별자치도 지역들은 이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배로 관광객들을 수송하면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자치권을 더 많이 보장받는 시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총 5개의 지역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볼 때 지역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나은이도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3: 아, 이제 행정구역이 단순한 지명 구분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을 담아서 로고나 마스코트를 표현한 것도 흥미로웠어요.
4: 그렇지. 행정구역은 단순히 국가가 편하게 관리하려고 나눠놓은 선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이미지, 정체성까지 담고 있는 하나의 공간 브랜드이기도 해. 그래서 지역을 상징하는 슬로건, 로고, 캐릭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3: 이제는 지명을 볼 때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개성과 역할도 함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아주 훌륭한 관찰력이야. 오늘 배운 걸 기억한다면 앞으로 지도를 볼 때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행정구역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아보자.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8: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8: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저는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벌써 오늘이 3주차의 다섯 번째 시간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잘 해오고 있다는 뜻이죠.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좀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어휘들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특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 중심으로 읽으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한자 어휘들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한자들 어떤 것들일까요? 평, 화입니다. 평이 들어간 낱말 네 가지고요. 화가 들어갈 낱말 네 가지입니다. 평지, 공평, 평일, 태평, 성대 있고요. 또 조화, 화합, 온화하다, 가화만사성이 있네요. 평소에도 자주 쓰이는 말들이죠. 그럼 하나씩 그 쓰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부터 알아봅시다. 이 평이라는 한자는요. 울퉁불퉁한 땅을 도구를 이용해서 좀 고르게 평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읽을 때는 평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자들이 들어가 있죠. 자, 평평하다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평지, 공평, 평일, 태평성대. 평지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평지는 말 그대로 평평한 땅인 거예요. 바닥이 펀펀한 땅, 평평한 땅. 펀펀한 게 뭐예요? 자, 펀펀한다는 것은 물건의 표면에 높낮이가 그렇게 있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펀펀하다, 아, 평평하다는 뜻이구나, 고르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등산도 좋지만 평지, 평평한 땅을 오래 걷는 것도 좋다. 그렇죠. 힘든, 경사가 있는 등산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평지를 오랫동안 꾸준히 걷는 것도 충분히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 평평한 들판, 넓은 들판을 뜻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평지, 평원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은 공평입니다. 공평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공평하다, 공평하게 대하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이에요. 사탕을 나눠줘요. 10개가 있어요. 두 명의 친구에게 주는데 한 명은 9개 주고 한 명은 1개 주고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죠. 9개 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려면 5개씩 줘야겠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간식은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공평입니다. 이 공평을 보면요. 공이라는 한자가 공변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공변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행동이나 일 처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평과 뜻이 비슷한 말 중에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하는 공정이라는 낱말이 있고요. 또 권리나 의무나 자격 등의 차별 없이 마찬가지로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평등이 있습니다. 공평, 공정, 평등. 셋다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들이니까 같이 묶어서 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은 평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평일이었다. 평범한 보통의 날이었어. 이런 뜻이죠. 평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날, 보통 때를 우리는 평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요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놀거나 쉬는 날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을 뜻하는 평일이 있다는 거또둘다 기억해 두면 좋겠죠? 비슷한 말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뜻하는 평상시가 있습니다. 자, 평상시, 평소, 평상, 평시, 상시, 평상시 다 바꿔서 쓸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평일, 평상시, 아, 뜻이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평이 들어가는 낱말 중에 좀 어려운 낱말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평성대입니다. 자, 태평. 나라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것은 어진 현명한 임금이 잘 다스려서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는 백성이 편안히 살수 있는 태평성대였다. 자, 그만큼 태평한 세상이었다. 태평한 시대였다. 이런 뜻이겠죠. 태평성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화가 들어간 낱말들 살펴볼 건데요. 화는 화하다. 잘 어우러져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화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읽을 때는 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조화, 화합, 온화하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낱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화입니다. 조화롭다. 맛이 조화롭다. 또는 색이 조화롭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조화롭다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조화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따뜻한 색도 쓰이고 차가운 색도 쓰였는데 그것이 잘 어우러졌다는 뜻이겠죠. 조화입니다. 그래서 쓰일 때는 이 조화, 단독 낱말보다는요, 조화롭다, 조화하다, 조화되다, 조화로이,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반대말로는 부조화가 있어요. 이 부라는 글자가 더해지게 되면 아니다라는 뜻을 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조화,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니까 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응,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라는 글자가 붙어서 조화와 반대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낱말은 화합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여러 나라가 스포츠로 화합하는 축제래요. 서로 함께 어울려서 뭉치는. 화합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게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응원하고 하잖아요. 서로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합은 서로 뜻이 맞게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낱말은 온화하다입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성격이시다. 우리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까요?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떠올리죠? 그래서 이때 온화하다는 성격, 태도 등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화하다에서 온이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 태도 등이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온화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마지막으로 화가 들어가는 낱말, 우리 태평성대에 이어서 좀 어려운 낱말도 같이 와봤습니다. 가화,
화만사

성. 자, 이때 화는요,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화만사성이 무슨 뜻인지 앞에서 더 차례대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가. 가정이 화. 화목하면 만. 만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 일이 성. 이루어진다. 붙여서 이야기하면 가, 화, 만, 사, 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가정이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또 다른 일도 잘 풀린다라는 거겠죠. 우리 집의 가호는 가화만사성이다. 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가정부터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에도요, 가훈 같은 거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가화만사성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평이 들어가는 낱말들, 그 다음에 화가 들어가는 낱말들 각각 네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자, 세로열쇠랑 가로열쇠가 보이네요. 세로열쇠부터 볼게요. 세로열쇠 1번.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세요. 자, 무엇이었죠? 태평성대였습니다. 세로열쇠에 태평성대라고 써줄게요. 태, 평, 성, 대. 가로열쇠 2번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라고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평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평일. 자, 그리고 요일로 이야기하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때를 또 뜻하는 말이 평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가로열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간식을 나눠줄 건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열쇠 1번은 공평입니다. 이번에는 세로열쇠 2번 차례네요. 바닥이 펌펌한 땅. 고라요. 고르게 되어 있는 펌펌한 땅. 뭐였죠? 평지라고 한다고 했죠. 평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우리 평원도 있었죠. 그래서 평지는 바닥이 펌펌한 평평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몇 가지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밑줄 긋는 낱말이 있는 문장부터 살펴보아야겠네요. 우리는 간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공평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 공평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두 가지 골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평행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평행선을 뭘 보고 평행선이라고 하죠? 끝까지 가도 만나지 않을 때 평행선이라고 했죠. 평행. 나란히 갈때 평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정하다는 공평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이 맞죠. 공정한 사람. 공평한 사람.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죠. 공평, 공정, 평등. 셋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4번에 불공정은 공정과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죠. 불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네요. 5번에 불평등도 불평등,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평등과 반대말, 평등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뜻이 비슷한 것두 가지를 고르면 2번과 3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공평, 평지, 평일, 태평성대가 있습니다. 자, 공평 어느 한쪽으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다음 평지, 펀펀한 땅을 뜻하는 거였고요. 평일, 자, 보통의 날을 뜻하는 낱말이었죠. 그다음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려서 태평한 시대, 태평한 세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빈칸이 있는 문장들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자전거 타기에 편하다. 평평한, 펀펀한 땅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편하겠죠.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평지가 되겠네요. 평지, 이렇게 이어줄게요. 다음, 이것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에요. 공평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 평일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가 아니라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다스려서 누구나 살기 좋은 태평한 세상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다. 태평성대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이것이 되어서 아쉽다. 다시 보통의 때로 돌아간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다시 평일이 되어 아쉽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네 번째, 부모님께서 가족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너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자, 한 번씩 이야기해 보세요.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주신 거죠. 공평과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합 뜻이 무엇이었죠? 올림픽을 떠올리면 돼요. 서로 뜻이 맞게 어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화. 서로 잘뭐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음식과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조화롭다는 것은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잘 어울림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평화입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화목함 또는 평온함. 어디에 동그라미 해주면 될까요? 평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하다는 뜻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로운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갈등 없어요. 사람들 싸우지 않아요. 분위기가 평온해요. 그래서 평온함에 동그라미 해주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에 쓰인 화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밑줄이 있나요? 예부터 집집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가훈을 많이 썼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야겠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 모든 사, 일이 성,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화의 뜻을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방금 전에 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러므로 4번에 화목하다가 되겠죠. 5번의 정답 4번이라고 써주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이표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구부터 볼까요? 늘 화를 많이 내는 것으로 보아 그분은 온화한 성격임을 알수 있대요. 화를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이건 온화한 성격이랑은 반대되는 성격이고죠. 온화한 거는 따뜻하고 인자하고 이런 성격 우리 온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친구 알맞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히 표시해 줄게요. 두 번째,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아서 두 사람은 조화롭다. 조화롭다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팀은 화합을 잘해서 경기에서 이겼어요. 잘 어울렸기 때문에, 화합했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화합 제대로 사용한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확인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3주차에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복습해 볼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에도 도전해 볼까요?

3주차 어휘력 테스트 1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문제 잘 읽어야겠죠.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낱말과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1번, 평화. 평온하고 화목하다. 맞죠? 평온하고 화목한 거. 그래서 평화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2번, 기약분수. 분모와 분자의 공배수가 1뿐인 분수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수가 기하분수인가요? 7분의 4, 3분의 1 이런 분수인 거잖아요. 분자와 분모 뭐가 없는 거예요? 공약수가 없어서 더 이상 약분해서 나타낼 수 없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공배수가 1뿐인 분수라고 했잖아요. 공배수가 아니라 공약수가 1뿐인 분수.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알맞지 않은 겁니다. 3번, 불균형. 불, 아니다라는 뜻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균형의 반대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3번, 맞습니다. 4번, 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실험에서 조건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4번, 맞습니다. 5번, 열거 구조. 열거에서 열거, 나열한다는 뜻 가지고 있었죠.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하여 늘어뜨려 놓는 것,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을 열거 구조라고 했습니다. 글의 구조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5번, 맞네요.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번부터 4번까지가 쭉 이어지네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수, 우리 수학에 나오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의 자리보다 작은 또는 큰 자리의 값을 가진 수. 소수, 어떤 수들 있죠? 1.5, 4.8, 이런 수들이 소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1의 자리보다 어떤 수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들이 있는 거죠. 큰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의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색소는요? 색소에서 색, 우리가 아는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물질의 냄새 또는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성분. 그러니까 뭐겠어요? 냄새가 아니라 색깔의 동그라미를 해줘야겠죠.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성분. 그게 바로 색소였습니다. 색소 중에서 특히나 먹어도 되는 색소는 식용색소라고 하는 거고요. 색깔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4번입니다.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의 양이 중립, 가운데를 뭔가 지킨다는 뜻이에요. 배출하는 탄소량과, 즉, 내보내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실질적인 내보내는 양,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출량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예요. 두 낱말이 보기와 같은 관계로 짝지어진 것이 어느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보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추하다, 추측하다. 유추하고 추측한다는 것은 원래는 몰랐던 건데요. 다른 것들을 살펴서, 뭐 단서들을 다 모아서 결과를 짐작해 보는 거잖아요. 다음 것을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둘다 뜻이 비슷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같은 관계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시, 중시. 경시는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반대로 중시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다.

말인 겁니다. 조화는요, 서로 어울리는 거죠? 부조화, 부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져서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뜻이 반대되는 거죠? 그러므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산업이 발달하는 것, 산업 뭐예요? 변화하다. 이렇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화라는 말이 붙어서 산업화라고 하죠? 도시처럼 변화하는 것은요, 도시화라고 하는 거고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고령화라고 하죠? 그래서 6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5번에 화인 거예요. 7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사용한 어휘가 달라야 해. 상대, 제대로 사용한 거 맞죠? 다음, 두 번째, 내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표는 바로 나였어. 대상 맞습니다. 다음, 오늘 우리 팀이 경쟁해야 할 뭐인 거예요? 상대편인 거죠. 상대는 작년 우승팀이래.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의 가위표 표시해주고요. 대상이 아니라 상대는 작년 우승팀이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민심이 평온한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태평성대라고 부르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번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인 거예요?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가와만사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9번입니다. 11번까지 이어서 풀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권리, 인권을 가지는 겁니다. 10번이요.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전체를 이루는 거이 안에 하나하나 뭐라고 하죠?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번은 부분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인터넷 이것을 쓸 때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인터넷에 누군가 쓴 원문이 있죠? 거기에 올리는 글 뭐라고 해요?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댓글을 쓸 때는 글을 읽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11번은 댓글과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집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조화, 조건, 준법, 조절까지 있네요. 12번부터 볼까요? 아버지의 넥타이와 셔츠 색깔이 이것 로워서 멋졌다. 어울린다는 뜻이죠? 조화로워서. 이 조화라는 낱말이 조화롭다. 이렇게 자주 쓰인다고 했어요. 다음 13번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것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니까 법을 잘 준수하다. 준법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가 어울리겠죠? 준법. 14번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80점 이상이라는 뭘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5번입니다. 맛있는 볶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겠죠. 불이 너무 세면 또 타버리는 거잖아. 불이 너무 약하면 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맛있는 볶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 조절을 잘 해야 한다. 마지막은 조절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15번 문제까지 모두 다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3주차 마무리 이렇게 멋지게 잘한 거예요. 그래도 숙제 빼놓을 수 없겠죠?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요. 공평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쓴 다음에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 가지 과목의 낱말들 아주 다양하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복습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0: 안녕.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3주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자 어휘를 공부하고 한 주에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같이 복습을 하는 그런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한자가 나올지 궁금하죠. 자, 바로 경과 중이 들어간 낱말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경과 중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경은요, 가벼울 경이에요. 가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은 술의 차와 물줄기 경을 합쳐서 만든 글자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술의 차, 오른쪽에 있는 게 물줄기 경이에요. 그래서 술에가 가볍게 지나가다. 술에가 물줄기 지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다. 아, 가볍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은 적다, 빠르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가벼우니까 적다, 빠르다 이렇게요. 경이 들어가는 낱말들, 경량, 경차, 경시, 경솔 이런 낱말들을 배워볼 건데요. 보면서 선생님 저 생각나는 낱말들 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고 또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봐요. 자, 먼저 경량이라는 건데요. 가벼울 경에 헤아릴 양이에요. 가벼운 양인 것이죠. 가벼운 무게, 경량이다 라고 해요. 비행기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몸체를 경량 소재로 만든다. 자, 비행기가 너무 무거우면은 이제 비행기를 들어 올리려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기름을 아끼려고 아주 가벼운 무게의 소재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겨울에 경량 패딩 입는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추운 것은 아니고 좀 추울 때 가볍게 만들어진 좀 얇은 패딩, 이렇게 경량 패딩 입거든요. 그래서 경량, 가벼운 무게다 이거죠. 그러면 아주 무거운 무게는요, 경이 아니라 중, 무거울 중을 써서 중량이라고 합니다. 경량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제는요, 경차예요. 경차, 가벼울 경의 술의 차입니다. 가벼운 차죠.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승용차를 경차다라고 합니다. 경차는 차체가 작아서 좁은 골목길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주차 볼 때 경차 전용 주차 구역 이렇게 적어진 그런데 본 적 있나요? 그것은 이제 크기가 작은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차를 이제 끌면은 주차가 할인된다거나 또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거나 이런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경차 많이 또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 요리조리 좁은 골목길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시가 있어요. 경시, 가벼울 경의 볼시예요. 가볍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 여긴다. 자, 이게 대수롭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본다, 크지 않게 본다, 별거 아니게 본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보고 업신 여긴다, 무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안전수칙의 경시는 그 안전수칙을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뭐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거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긴다. 저희 경시의 반대말로는 중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경시 여기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너무 경시 여기는 거. 공부 별거 아니에요. 어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시 여기지 않아요. 경시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어휘도 중시하고 공부도 중시하고 이 선생님이랑 만나는 시간도 중시해야지 경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시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는 거야.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업신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경솔이에요. 경솔. 가벼울 경에 거칠 솔이거든요. 경솔. 가볍다, 거칠다.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거. 이거를 경솔하다라고 하죠. 그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한 자신의 경솔을 뉘우쳤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 진짜처럼 말하는 거는 조심성이 없이 가벼운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솔한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경솔하게 행동해 본적 있어요? 친구가 이거 비밀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친구한테 말을 해버렸다던가. 그건 경솔한 행동인 거죠. 아니면 친구가 속상해하고 있는데 경솔하게,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뭐 이렇게 경솔하게 말을 했다든가. 경솔하다라는 건 조심성이 없이 너무 가벼운 걸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거망동이라는 말과 같이 알면 좋은데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을 하는 것을 경거망동이다라고 하는데요. 망령된다라는 것은 망설임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고, 망설임 없고,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는 게 경거망동입니다. 중요한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그래서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혹시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뭐야 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 하니까요. 혹시 우리 사회 교과서 어휘 공부할 때요. 경공업 공부했던 거 생각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산업 발달을 배울 때요. 경공업 발전이 있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중화학공업은 무거운 것들,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가발이나 옷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공업 발달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경쾌하다. 그렇죠. 가볍고 상쾌하는 거를 경쾌한 음악이 들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작은 거를 경미하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경미한 상처, 이렇게요. 아주 작은 상처. 경미한 일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또 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울 경이 들어가는 거 뭐가 있나? 한번 우리 친구들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는요, 무거울 중이 되겠습니다. 자, 무거울 중. 중은요, 동력 동과 사람 인을 합쳐서 만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동력동이 본래 끈으로 사방을 도려맨 보따리를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따리예요. 약간 보따리처럼 보이나요? 보따리? 보따리. 보따리를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거운 거니까 소중하다, 거듭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겁다, 무거울 중이 들어가는 낱말들, 중대, 중요, 애지중지, 신중,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중대, 소중할 중에

대해요. 소중하고 큰 거죠?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것을 중대라고 합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는 일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정이다.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이건 나한테 중대한 문제야. 건드리지 말아줘.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중대 기억해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중요해요. 소중할 중에 요긴할 요입니다. 귀중하고 요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표 준비에서는 자료 정리가 중요하다. 저 발표하기 전에 내가 발표할 내용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주요가 있습니다. 주되고 중요함. 운동회는 우리 학교의 주요 행사 중에 하나이다.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요. 자, 어휘가 문해력이다는 내가 하는 일 중에 주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중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애지중지예요. 사랑해. 그것지. 소중할 중. 그것지. 자, 사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을 애지중지다라고 해요. 길에서 데려온 아기 고양이를 가족 모두가 애지중지 돌봐주었다. 아주 사랑하고 소중하게 돌봐준 것이죠. 네, 우리 친구들도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라든지 뭐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거는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이야.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은 핸드폰이야. 내가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야. 내가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애지중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모양을 애지중지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신중이에요. 삼갈 신의 무거울 중입니다. 자, 삼가다는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조심한 것이 바로 신중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뭐 틀린 말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의 반대말은요, 경솔이 있어요. 우리 경솔 배웠죠? 경솔, 경거망동, 그 다음에 이제 신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이 들어가는 건다 무겁고 중요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중장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거운 장비를 우리가 중장비다라고 하죠. 그리고 존중한다. 자, 이것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존중한다라고 하죠. 또 중심, 이 무게가 있는 이 중심. 그래서 우리 무게의 차이를 생각을 할때 중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아까 이 사회 시간에 중화학 공업 배웠다고 했죠? 무거운 것들을 만들어낸 그 공업이 중화학 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고 무겁고 이런 무게들이 나왔는데요. 가벼울 경이랑 무거울 중이 같이 있어가지고 경중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원래 가벼움과 무거움 또는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뜻하지만 보통은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의 뜻으로 쓰여. 응급실에서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확인하여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치료했다와 같이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의 경중, 이게 뭐 무겁고 가볍고, 무거운 사람,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이게 아니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이 아주 위급하신 분들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해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경중을 확인해가지고 위급한 환자부터 빨리 치료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중,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음. 일을 처리할 때는 경중을 잘 구분하고 처리해야 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풀면서요. 한자 어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경량이에요. 경량. 무엇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경량. 자, 경 말만 들어도 가벼운 거 같죠? 가벼운 무게입니다. 경차.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렇죠. 작은 승용차를 경차다라고 합니다. 경식.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게. 자, 어떤 거예요? 저, 중요하지 않게가 대수롭지 않게요. 대수롭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별거 아니게 보거나 없인 여긴 것을 경시한다라고 합니다. 경시하지 말아라. 안전수칙 아주 중요하다. 경시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경솔. 말이나 행동이 덜렁거림, 조심성 없이 가벼움. 자, 어떤 것이죠? 덜렁거림 없이 가벼운 거예요? 조심성 없이 가벼운 거예요? 저, 조심성이 없이 가벼운 것을 경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경이 들어간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비행기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몸체를 어떤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걸로 만들어요? 가벼운 걸로 만들어요? 그렇죠. 가벼운 걸로 만듭니다. 경량 소재로 만듭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예요. 신중한 태도예요. 너무 가볍게 경거망동한 경솔한 태도입니다. 경솔의 반대말이 신중이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건강을 뭐뭐뭐 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자, 후회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라도 뭐 하면 같은 실수를 또할수 있다. 실수를 또 한대요. 규칙을 뭐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게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거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게 건강도 별거 아니게 여기다가 후회하는 거고, 작은 실수라도 좀 별거 아니고 넘어가게 하면 또 실수하는 거고, 규칙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하는 거. 경시하는 거죠. 건강은 경시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작은 실수라도 경시하면 같은 실수를 또할수 있다. 규칙을 경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지 경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그랬어요. 귀중하고 요긴함. 자, 이거 신중 맞아요? 네, 신중은 아니죠. 우리 경솔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귀중하고 요긴한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애지중지. 맞죠? 자, 우리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책을 애지중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큰 거를 중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중요, 신중, 애지중지가 있어요. 그 인형은 동생이 뭐 하는 물건이다. 중요하는 물건이다. 신중하는 물건이다. 아니죠.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다. 아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다. 이런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신중하다, 중요하다. 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발표를 할 때는 자신감이 뭐하다? 중대하다, 중요하다, 신중하다. 여기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저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수진이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호하게 문제를 풀었다. 자, 문제를 풀때 아주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푼 거죠. 규칙을 어기는 것은 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영향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기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어기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어휘력 테스트 하면서 한 주차의 어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주 동안 어떤 어휘를 공부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경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 어때요? 오늘 배웠어요. 맞죠? 비율,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어때요? 맞죠? 그래서 기준양 분의 기준양의 크기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구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다음 표피. 식물, 동물 등의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는 아니고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거 대처. 맞습니다. 잘 대처했다. 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요. 어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 심의 맞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의 어휘들을 같이 보니까요,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떠오르고 복습되니까 정말 좋네요. 자, 그다음 2번부터 4번을 한번 볼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뭐예요? 그렇죠. 원 그래프예요. 만약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했으면 띠 그래프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크게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은 전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건데, 자, 이거를 띠로 나타내느냐, 원으로 나타내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광합성 증산작용. 그렇죠. 증산작용이었습니다. 자, 광합성은요, 무엇이었죠?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죠? 물, 이산화탄소, 빛이었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잎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양분이 어떤 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녹말 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광합성 작용과 증산 작용까지 알아보았었죠? 증산 작용은 물을 내보내는 거다. 수증기 상태로 빡빡빡빡 빠져나가 하는 게 바로 증산 작용이다라고 알아보았어요. 4번.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바꾸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을 하죠. 자, 다음은요, 5번입니다. 두 낱말이 보기와 같은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겸손, 교만, 어떤 관계예요? 그래요. 반대 관계입니다. 나를 낮추는 태도, 겸손, 나만 잘났다고 하는 태도, 교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 관계인 거를 한번 찾아야 되겠죠? 과정, 절차, 이거는 비슷한 거죠. 심의, 논의,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항목, 조목, 이것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매체, 미디어, 이것도 비슷한 거죠. 경시, 중시, 이거네요. 경시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 중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밑줄긋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 간 격차가 드러난다. 자, 격차와 비슷한 말을 찾아볼게요. 편견, 여타, 뿌리, 차별, 차이.

어디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드러난다. 비슷한 낱말을 찾을 때는 이 말과 바꿔봐서 자연스러우면 비슷한 낱말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7번이에요. 밑줄 그은 낱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물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지난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자, 이 차지하다, 되돌아보다가 있는데, 차지하다도 두 가지의 뜻이 있었고요. 되돌아보다도 두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뜻 중에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는 달리기 시합에서 1등 자리를 차지했다. 이거는 1등 자리를 가졌다라는 거죠. 여학생이 우리 반 학생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비율만큼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일기를 읽으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았다. 자, 이거는 과거를 쫙 회상하면서 그랬었지 하고 추억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골목 끝에서 친구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되돌아보았다. 이거는 정말로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거가 되돌아보았다. 2번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 하세요. 출석은 니은 받침 외의 받침으로 끝나니 출석률로 써야 해. 자, 그렇죠. 우리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타율, 백분율 하고 율로 쓰이는데, 여기 나머지는 률로 써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출석율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실패는 모음자로 끝나니까요. 실패율 맞죠. 입학은 받침이 기역이니까 입학률 이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은 9번부터 11번이에요. 동생은 새로 산 인형을 뭐 하며 안고 다닌다. 의결하며 안고 다닌다. 해석하며 안고 다닌다. 애지중지하며 안고 다닌다. 그렇죠. 문제의 뜻을 정확히 뭐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정확히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의결해야 돼요? 그렇죠. 해석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회는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뒤 손을 들어 뭐 했다? 그렇죠. 의결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의결이라는 것은 안건을 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의결이에요. 그래서 의결했다라고 한다면, 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누가 한 명이 딱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부터 15번입니다. 신중, 기공, 백분율, 권력분립이 있어요. 이 펜은 숨을 쉬기 위한 무엇이 있다? 그렇죠.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은 공면세포와 호면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 설문조사 결과를 무엇으로 나타내요? 맞아요.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냅니다. 한눈에 보기 쉬웠다. 법을 만드는 곳과 지키는 곳을 나누는 것은 무엇의 예의다? 그래요. 권력 분립의 예의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서로 분립을 해놔야지 서로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 입법부이고요. 그것을 판결을 하는 곳이 사법부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을 하는 것이 행정부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삼권분립이고요. 자, 이 선생님이랑 같이요. 이번 한 주의 어휘까지 쭉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예, 한자 어휘도 공부하고, 이번 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한자까지 모두 다 복습을 끝냈습니다. 자, 박수! 자, 이제 다음 주가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친구들 힘내서요. 4주차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도 신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휘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여러분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자, 벌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벌목! 묘목! 산등성이, 산천, 고원, 풍광, 토양, 서식지, 습성, 풍랑. 이렇게 10개의 낱말들입니다. 자, 좀 어려운 낱말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낱말입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를 베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어요.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뱀 뜻하는 낱말은 바로 벌목입니다. 벌목에서 이 벌이라는 글자가 치다, 뭔가 쳐서 제거한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목은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나무를 벌목하기로 했다. 베기로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벌이 들어간 또 다른 낱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벌, 초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벌초에서 초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무덤 주변에 있는 풀을 정리해서 그 무덤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벌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시골 가면은 벌초한 것을 직접 본 친구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낱말입니다. 손 위에 아주 작고 귀여운 나무가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싣기 위해 키우는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목일에 이러한 묘목을 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어린 나무 말고요. 우리 벼의 처음 상태를 떠올려 봤을 때 어린 상태를 모라고 합니다. 어린 벼를 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를 모판에서 조금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그 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모내기, 묘목까지 같이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무 묘목을 사오셨다. 어린 나무를 사오셨다. 이런 뜻이겠지요. 무엇이 보이나요? 멋진 산이 보이는데요. 길게 뻗은 산줄기에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어진 것. 뭐 이런 부분도 산이고 이런 부분도 산일 텐데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진 곳을 우리는 산등성이, 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등성이라고 합니다. 산의 뼈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탐험가는 산등성이를 멀리 바라보았다. 자, 산에서도요, 급격히 경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산비탈이라고 하고요. 경사진 부분을 지나서 내려오면서 좀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산기슭이라고 합니다. 자, 연관된 낱말들이니까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무엇이 보여요?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요해 보이는 강이 보입니다. 산과 강 등의 자연을 이루는 낱말은 산천입니다. 꼭 산이랑 강두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 강 하면은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산과 강 등의 자연을 산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와 바꿔 쓸수 있는 뜻이 비슷한 낱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산과 강이라고 했잖아요. 강산이라는 낱말이 있고요. 그리고 산하라는 낱말도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뜻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들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이 장소가 어떤 느낌이에요? 평평한 것으로 보이니? 어? 낮은 곳인가? 그냥 땅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왠지 낮은 곳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글자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개마고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개마고원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인 거예요. 한반도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 개마고원입니다. 가파른 숲속길을 한참 올라가니 고원이 펼쳐졌다. 숲속길을 올라갔으니까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일단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연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뭐라고 할까요? 풍광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졌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와 뜻이 비슷해서 또 바꾸어 줄수 있는 낱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어떤 말로 많이 표현해요? 경치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낱말들로 표현하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낱말들이니까 아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식물이 보입니다. 식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식물이 나 있는 땅도 보입니다. 여기선 땅이 주인공인 거예요. 식물을 자라나게 할수 있는 이 흙을 우리는 토양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게 할수 있는 흙을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진 토양에서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죠. 왜 기름진 토양에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토양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판다가 보이는데요. 아주 대나무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이곳은 판다들이 살아가는 환경, 살아가는 곳이겠죠.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그 장소, 살아가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사는 곳, 서식지는 주로 대나무 숲이다. 왜요? 대나무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동물보다는 사람이 사는 곳을 뜻할 때는 어떤 말을 써요? 거주지 또는 주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식지, 거주지, 주거지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니까 귀여운 고양이가 보이는데요. 자, 고양이를 포함한 어떤 동물이 지닌 특별한 성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짠, 습성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습성이라고 하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길고양이의 습성을 연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요. 사진 속에 고양이가 보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습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냥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앞에서 이렇게 휙휙휙 흔들어주면은 그거를 낚아채려고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또 고양이는 어떤 습성이 있나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캣타워라고 불리우는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요. 또 강아지보다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인이 없어도 조금은 덜 외로워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지닌 특별한 성질을 습성이라고 한다고요. 다음 낱말입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바람과 물결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풍랑이라고 해요. 바람과 물결 있는 그대로죠. 바람과 물결을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풍파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조금 더 거센 거를 떠올리면 돼요. 바람도 거세고요. 물결도 더 셉니다. 그럴 때에는 풍파. 좀더 강한 느낌이 나죠. 풍랑보다는. 풍파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비슷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또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붙는 접두사라고 했는데요. 앞부분. 이 접두사에서 두가 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낱말의 앞부분, 첫 부분에 붙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주로 논이나 밭에서 자라나는 것들의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나온 덜익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풋, 뭔가 덜 익었어요. 잘 익은 게 아니에요. 처음 나왔고요. 덜 익은 겁니다. 풋고추, 풋나물, 풋사과, 뭐 풋고추나 풋사과 색깔이 어때요? 푸릇푸릇하죠. 빨갛게 익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 나온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풋. 그리고 그 해에 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햇입니다. 과일, 햇, 곡식. 그 해에 난. 아주 맛있겠죠? 신선하겠죠? 그 해에 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이 조금 떨어져요. 야생에서 자라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야생에서 자라나고요. 품질이 좀 비교적 떨어지는 거예요. 돌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돌배, 돌미나리. 선생님이 시골에 갔을 때이 돌배를 먹어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배는 크기도 크고 먹었을 때 아주 달콤한 맛이 나죠. 그런데 이 돌배는요, 크기도 조금 작은 편이고 먹었을 때 단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야생으로 자라는 앞에 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비슷하죠. 방금 돌과 비슷해요. 야생 상태의 품질이 떨어지는 또 어떤 접두사가 있냐? 게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게살구, 게떡. 야생 상태에서 자라나는 거고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좋지 못한 것을 두고 말하는 속담이에요. 빛 좋은 살구는 살구인데 무슨 살구예요? 좋지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개살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빛 좋은 개살구. 말 그대로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좋지 못한 것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공부한 낱말들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산천, 습성, 토양, 풍랑, 서식지, 산 등, 성이 이런 낱말들이 있네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은 산골에 있어 이것을 넘어 학교를 다녀야 됐다. 산골에 있으니까 뭘 넘어야 됐을까요?

할까요? 길게 뻗은 산줄기의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어진 거. 산등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산등성이인 거예요. 두 번째, 습지는 많은 동식물의 이것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습지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 서식지. 이것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바람과 물결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바람과 물결, 풍랑이 되는 거죠? 풍랑. 다섯 번째, 그곳은 이것이 비옥하여 농사를 짓기에 좋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흙이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하다라고 해야겠죠? 토양.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주로 뭐를 경계로 나누는 거예요? 산, 강 등의 자연을 경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 강, 산천을 경계로 나누는 것이죠. 빈칸에 산천이라고 써주겠습니다. 2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 보세요. 벌목, 묘목, 벌초, 풍파 있습니다. 뜻부터 살펴볼까요? 기억.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 위하여 키우는 어린 나무. 뭘 심는다고 했죠? 묘목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묘목과 연결해 줄게요. 니은. 무덤과 아까 이야기했죠. 그 주변에 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거, 무덤 주변 깨끗하게 하는 거. 풀을 깎아줘야겠죠? 벌초라고 합니다. 디귿,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 우리 풍랑 공부했을 때 이야기했어요. 풍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디귿, 풍파랑 연결했습니다. 를,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거, 나무를 베어서 제거하는 거 뭐예요? 벌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을과 1번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써보세요. 자, 두 가지 낱말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광입니다.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경치 떠올리면 되겠죠. 다음으로 풍채는요. 사람의 체격, 그리고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거. 자, 이거를 풍채라고 합니다. 어떤 낱말이 어울릴까요? 사진 작가들은 이것이 좋은 곳으로 촬영을 계획하고 장비를 챙겨 이동했다. 뭐가 좋은 곳으로 가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1번에 어울리는 낱말은 풍광이 되겠네요. 다음. 이것 좋은 씨름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났대요.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의 체격이나 겉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어울리는 낱말은 풍채입니다. 풍광, 풍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모, 묘목, 산천, 토양, 풋감, 거주지, 핵과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감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주머니를 볼게요. 벌써 이것들이 나올 때가 됐나요?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것이에요. 맛이 덜 들었어요라고 했잖아요. 맛이 덜 들었대요. 그러면 덜 익었다는 뜻이니까 아직은 풋감이에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풋감에 니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는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벌써 이것들이 나올 때가 됐나요? 아직은 덜 익었어.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핵과일들이 나올 때가 됐나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기억에 어울리는 말 핵과일인 거예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 나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것을 심어 키우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나무였겠죠. 그럼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어린 나무. 묘목이 되는 거죠. 디귿은 묘목입니다. 고향 이곳에 돌아오니 자연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 기억도 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산과 강, 자연, 산천이 어울리겠죠? 리을에 어울리는 말은 짜잔, 산천입니다. 차례대로 핵과일, 풋감, 묘목, 산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글을 읽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일부 지역의 숲이 해충의 집중 서식지로 변하면서 해충, 해로운 곤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충의 집중 서식지, 해충이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곳을 뜻하는 거죠. 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벌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면은 거기에 살아가는 해충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특히 해발 600m 이상의 고원지대, 높은 곳입니다. 고원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충들은, 아하, 이 고원지대에 서식하고 있대요, 해충들이. 숲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확산,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해당 산림을 오랫동안 지켜온 당국자들과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인근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하면서도 뭐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한 거예요? 대규모 벌목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겠죠.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따라 펼쳐진 산천의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은 이제 한동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민 박 씨는 안타까운 심경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곧 나무가 자라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오겠죠? 이런 뜻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숲이 사라진 자리에 새 생명이 돋아나 다시 아름다운 풍광을 뽐낼 날을 기대해야죠. 더 건강한 숲으로 가꿔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림청은 벌목 이후, 나무를 벤 이후 척박해진 토양을 개선하고 더 낫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종류의 묘목을 심어 숲을 되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벌목한 다음에 그냥 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린 나무, 묘목을 심어서 숲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해충의 습성과 생태, 해충이 언제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특이한 성질을 잘 파악해야지 또 다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벌목 작업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벌목으로도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잖아요. 다른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구 온난화로 해충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등 숲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번 일로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숲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에 있어요? 고원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충들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떨어진 것을 슬퍼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주로 높은 지대의 숲들이 고원지대라고 했어요.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의 나무들을 베기로 결정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4번. 앞으로는 곤충들의 특징을 빨리 파악해야 숲을 지킬 수 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5번.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나무들을 가져와 심기로 한 건가요? 다른 지역의 나무를 가져온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어린 나무, 묘목을 심어서 숲을 되살리는 데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 5번인 거예요.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새로운 표현 익혀보도록 할게요. 여보, 정말 이런 첩첩산중에서 살겠다고요? 아주 산속 깊숙이 들어온 것 같네요. 네, 여기가 딱 좋네요. 산 있고, 강 있고, 아주 자연이 둘러싸고 있어요. 난 이사하기 싫어. 천학도 싫고. 우리 어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크는 거야.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다 겪어봐야 크는 거야.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첩첩산중, 그리고 산전수정. 산전수전, 첩첩산중이라는 것은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아주 깊은 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전수전에서 이 전이라는 글자가 전투, 싸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전투를 치르고요. 물에서도 전투를 치러요. 즉,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은 경우, 여기서도 전투, 저기서도 전투,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첩첩산중, 산전수전. 문제 풀어봅시다. 산전수전, 둘 중에 산전수전과 비슷한 뜻을 지닌 속담에 표시해보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첫 번째, 찬밥, 더운 밥다 먹어봤어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맛습니다. 두 번째, 단맛, 쓴맛 다 봤어요. 한 가지 맛만 본거 아니에요? 단맛도 보고, 쓴맛도 봤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뜻이 비슷한 거 맞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배를요,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엎어진 데 덮치기까지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연달아서 또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산전수전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찬밥, 더운 밥다 먹어보았다와 단맛, 쓴맛 다 보았다에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낱말글짓기! 자, 어떤 낱말일까요? 바로 서식지입니다.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이라고 했죠. 자, 서식지가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쓴 다음에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낱말 우리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친구들, 안녕!

0: 만큼 보이고 배우는 만큼 쌓인다. 위대한 부자 수업.
1: 오늘도 부자 될 준비 되셨나요?
2: 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3: 괜히 배가 출출해지는 밤. 눈에 들어온 건 떡볶이 9,000원. 처음엔 분명
4: 딱 이것만 먹어야지
3: 했는데 오동튀김까지 하나 더 추가. 어느새 음식값은 14,000원. 여기에 배달비 3,000원이 붙자 총 결제 금액은 17,000원. 한 번쯤은 괜찮아 보이는 금액. 하지만 이런 결제가 반복된다면 조금씩 새는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돈을 모으는 첫걸음은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아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소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와, 저도 진짜 이 배달음식 주문하려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제 금액이 커져서 당황한 적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 속 친구도 이 9,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하려다가 최소 주문 금액에 막혀서 이 튀김도 추가하고 뭐 배달비까지 더해져서 결국 17,000원을 결제했죠. 분명히 처음엔 떡볶이가 9,000원만 생각했는데 배달 주문을 하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쓴 셈이네요. 저도 배달 어플로 정말 주문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은 뭐 많이 주문해서 드세요?
2: 치킨을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0: 아, 맞죠.
2: 그쵸.
1: 저는 피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 진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진짜
2: 정말요?
1: 가게마다 주문을 다 해봐요. 나에게 맞는 떡볶이집 그걸 주문하기 위해서.
2: 정말 진심이시네요.
1: 예, 떡볶이 진심인 여잔데 저도 이게 배달 어플을 열었다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1인으로서 진짜 큰 공감이 되는데요. 특히 배달비가 생각보다 이게 무시하기 어려운 비용이더라고요. 이게 기본 요즘에는 2,000원 미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2,000원에서 비싸면은 막 5,000원, 6,000원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가게에 가서 이제 음식을 직접 사올 수도 있고 픽업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처럼 너무 더워요. 비도 너무 많이 와요. 아니면 겨울이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사실 직접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수고를 더는 대가로 배달을 이용하는 건데요. 즉 이렇게 배달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음식 값에다가 더해지는, 덧붙여지는 일종의 부가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배달비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이 부가 비용이라는 말이, 비용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부가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인지, 유나쌤 조금 친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아, 그쵸. 이 부가라는 게 한자 뜻도 풀어보면 쉬워요. 바로 붙을 부자에 더할 가짜를 씁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주된 것에 뭔가 덧붙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편의점, 마트 가서 이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보면요. 부가세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지금 이 물건 원래 가격에 덧붙여내는 세금이 붙었다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부가 서비스, 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0: 맞아요.
2: 원래 제공되는 서비스에 덧붙어서 뭔가 추가되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1: 확실히 유나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더 쏙쏙 되는데요. 그럼 결국에 음식 값에 배달비 같은 부가 비용이 자꾸 더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끼 식사에 쓰는 총 지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더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출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쓰는 이 활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출에도 막 부가 비용이 있고 이런 걸 보니 뭔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쭤봐도 되나요?
0: 기다리고 있었어요.
2: 아, 너무
0: 느끼했나요, 그렇지?
1: 뒤에서 뒤통수.
0: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출에도 크게 종류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서 고정적인 지출이라 그래서 고정 지출과 또 변동적인 지출이라 그래서 변동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면 고정과 변동. 단어 뜻대로 진짜 그대로만 생각해보면은 정해져 있는 지출이냐 아니면 달라지는 지출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그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1인 가구다 보니까는 월세. 매달 정기적으로 이제 집 주인에게 돈을 내야 되는 월세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보험료, 그 다음에 정기 구독료, 처럼요. 매달 숨만 쉬어도 이제 일정한 시점에 비슷한 어떤 금액이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이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반면 변동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식비 혹은 또 여러분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거나 쇼핑하는 문화생활비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지출을 변동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1: 아, 정말 딱 정해져 있는 고정 지출, 변하는 변동 지출이네요. 그렇다면 이 배달 음식에 쓰는 돈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5: 정답! 변동 지출!
0: 맞습니다.
1: 아, 맞아.
0: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 지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무슨 뭐 프로그램의 전기 구독료 같은 경우는요.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배달 음식 같은 경우도 어떤 날에는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적게 쓰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좀 뭔가 주문하는 횟수나 아니면 메뉴나 아니면 내가 주문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져서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하는 그런 내 선택과 의지가 반영되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변동 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용돈을 내가 조금 많이 썼으니까는 배달 주문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달에 조금 배달비 별로 안 썼으니까는 이번에 좀 치킨 피자 한번 좀 시켜 먹어볼까?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5: 맞아요. 이렇게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변동 지출은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에서도 저는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윤복쌤이나 윤아쌤은 휴대폰 기본 데이터를 다 쓰고 나서 추가 데이터를 더 구매해본 경험 혹시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1: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또 왜 저희 그때는 막 잘 모르잖아요. 제 데이터를 다 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하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등짝을 후드려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추가 데이터를 엄청 써서 그때 고지서가 많이 나왔었어요.
5: 우리 친구들이 좀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 경우인데 데이터 요금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 좀 보신 적 있나요? 학생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
1: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아 이거 뭐 몇천 원 안 하는데요 하면서 좀 추가 데이터를 이제 결제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5: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종합해본 사례만 보더라도 변동 지출은 한 번 쓸 때에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느낌이어서 아, 나 지금 이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회색 뭔지 아시죠? 이
0: 맞아요.
5: 잠깐 이거 못 참아.
1: 답답해.
5: 처음에 조금 결제할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결제를 하게 되지만 사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좀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출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한 달 전체 지출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재정적인 여유를 갖고 저와 여러분의 그 지갑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려면은요. 배달 음식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휴대폰 추가 요금 데이터 결제 이런 것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 저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변동 지출의 이 땜의 수문이라고 할까요? 이제 땜 이론입니다.
5: 아, 네.
0: 당 이론을 넘어서서 이제 땜입니다.
5: 아,
0: 그 땜의 수문을 네, 잘 지켜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배달 음식을 여러분 아예 드시지 말거나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5: 안 돼요.
0: 그러면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5: 무슨 소리세요?
0: 아마 학생들이 선생님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걸 끊나요? 이런 식으로. 네. 끊으라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여러분 몇 번 주문하는지 어디에다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여러분의 그 예산의 방에 정해진 금액만큼 잘 쓰고 있는지 컨트롤하는 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역시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네요.
0: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5: 그럼 저희 말이 나온 김에 이러한 작은 변동 지출들이 반복이 계속되면은 실제로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1: 계산의 시간인가요?
5: 제가 어렵지 않은 거 한번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데이터 상품을 한 번 구입하는데 3,000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3,000원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 달에 4번을 구입했다면 총 얼마일까요?
1: 3,000원씩 4번이니까.
0: 맞아요.
1: 2,000원! 그쵸? 아, 3,000원만 생각할 때는 좀 작게 느껴졌는데 이 한 달을 더 해보니 좀 느낌이 다르네요. 12,000원.
5: 이게 원래 내던 요금제에 기본료까지 더해지면은 처음 예상했던 한 달 통신비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쓸 때의 금액은 좀 작아 보이더라도 3천 원씩 여러 번 쓰게 되면은 한 달 전체 예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은 금액이나 횟수가 계속 더해져서 쌓이는 것을 누적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누적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내가 생각했던 음식값보다 뭐 추가 메뉴를 시킨다거나 배달비까지 더해지니까 이 밥 먹고 있을 때 누적되는 금액이 좀 클 것 같은데.
0: 윤아 쌤 말씀하신 누적되어져서 금액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는 정말 느낌이, 체감되는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 마침 우리가 배달비만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 배달비만 떼어놓고 생각을 해도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번 배달비가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달에 4번 주문을 하게 되면은요, 한 달 배달비로는 12,000원이 셈이죠. 근데 이게 또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면은 배달비만으로도 무려 계산되셨나요? 알려주세요.
0: 10만 원 넘습니다.
5: 네, 정확히는 14만 4천 원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0: 엄청 큰 돈인데요?
2: 14만 4천 원. 이게 한 번 배달비 3천 원만 생각하면 작게 느껴지는데 이 반복해서 누적된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큰 돈이네요.
0: 맞아요. 근데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이 1년 동안 이제 쓴 돈, 그 쓸 수 있는 돈 그것을 배달에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돈을 통째로 다 아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또 지출했기 때문에 아예 뭐 통째로 돈을 아낄 수 있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5: 이거 배달이 또 무조건 나쁜 지출은
0: 맞아요,
5: 아닌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배달 애호가로서 배달 나쁘지 않습니다. 또 배달도 또 지혜롭게 예산 안에서 사용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직접 음식을 사러 가기 또 어려운 상황이거나 환경일 때는요. 이 배달 서비스가 너무나 요긴하게 너무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한 번에는 작아 보이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은요. 전체 예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배달을 계속 네, 저요. 계속 습관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다면은요. 이게 한 달에 몇 번이나 주문했는지 윤복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 내가 이번 달에 주문한 내역을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번 정말 여러분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배달을 펴서 이번 달에 몇 번 주문했는지 확인해보세요.
5: 약간 무섭습니다.
2: 어머, 아, 나 이번 달에 한두 번 했는데 실제로 5번, 뭐 6번. 네, 이렇게 주문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0: 이렇게 배달 음식을 습관적으로 자주 시켜 먹게 되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었던 이제 다가올 미래의 자산까지 놓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5: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죠?
0: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달 음식에 가령 이제 여러분 원하시는 뭐 피자나 치킨을 시켜 먹기 위해서 한 2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포기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만 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배달을 시키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놀라운 금융 데이터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달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 그 돈을 뭐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은행에 적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성인이 되어서 펀드라든가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사실 또 거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2: 아, 요즘 그런데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0: 맞아요.
2: 너무 귀가 쫑긋 열리는데요.
0: 맞아요.
5: 그럼 만약에 배달 음식 줄였을 때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0: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이제 한 배달 음식을 많이 줄여서 뭐 한 번 할 때 2만 원이면은 네 번 하면 벌써 4만 원이니까
6: 8만 원이니까요.
0: 8만 원이고 뭐 더 자주 시킨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라고 네, 했을 때
1: 10만 원으로
0: 가야 됩니다. 네. 10만 원 정도를 이제 연수익률 5%라고 하는 적금에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다.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그거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 같은 것들은 제하고요. 오로지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 3년 뒤에 이 돈은 대략 약 390만 원 정도의 굉장히 큰 목돈이 됩니다.
6: 내가 무심코 먹은 치킨 한 마리, 제가 무심코 먹은 떡볶이 한 그릇, 요거의 기회비용이 미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무선 이어폰을 살 수 있는 목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0: 맞아요.
6: 제가 하는 것처럼 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요 그 돈으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잊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 모두 다
0: 매일의 자아성찰 네,
6: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 아, 제 일입니다. 전 제 일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6: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시키는 배달 중에 정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줄여나가면서 네,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포기해왔던 것들에 좀 더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 음식 한 번, 데이터 추가 결제 한 번이 얼마나 큰 금액이 될 수 있는지 느껴지시죠?
0: 네, 맞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음식값이나 몇천 원 단위의 작은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소비가 반복되고 누적되어서 총 지출,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우리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거의 같은 시점에 정해진 금액으로 나가는 통신 기본료와 달리 배달 음식이나 데이터 추가 결제 비용처럼 내 선택과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수시로 달라지는 지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자, 보기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지출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일 텐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요, 고정 지출. 동그라미 2번은 변동 지출. 동그라미 3번은 한계 비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매몰 비용입니다.
6: 정답은? 2번?
0: 네, 정답 맞죠.
6: 네, 변동 지출입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저희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1번의 고정 지출은 아까 배운 것처럼 주거비라든지 혹은 전기구동료처럼 매달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액수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1: 네, 우리 3번 한계 비용, 2강 때 편의점 예시로 배웠죠. 이 물건을 딱 하나 더 구매할 때 내 지갑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진짜 비용을 말합니다.
0: 네, 마지막 네 번째 매몰 비용은요. 이미 지불해 버려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옛날에 가버린 과거의 비용을 뜻합니다.
6: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배달 음식은 사실은 내 의지로 조절하기 가장 쉬운 변동 지출이잖아요. 그만큼 습관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모두
0: 기억하겠습니다.
6: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네,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배달 음식을 시키기 전에는 딱 우리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음식값만 보지 말고 배달비까지 다 합친 총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비가 한 달 동안 반복이 되면 총 얼마가 누적되는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돈을 씀으로써 내가 포기하게 되는 여러 선택지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즉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내 지출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0: 자, 위대한 부자 수업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재미있고 알찬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게임을 하다 보면 소름돋게 내 움직임을 읽는 상대방 만나본 적 있죠? 네, 접니다. 저는 게임하는 AI입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가 움직인 발자국을 좌표로 찍어 규칙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X가 1 늘 때 Y도 1 증가한다는 규칙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적의 도망 경로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상대의 동선을 예측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 경로를 따라 도망가고 있을 때 저는 공격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현재 제 위치는 0,10. 지금은 2,0 쪽 방향으로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 0,10에서 점 2,0으로 가니까 제 공격 경로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와 저의 경로를 모두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둘이 딱 마주칠 때가 바로 공격 타이밍.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이때 연립 1차 방정식을 사용하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빠르게 구하면 X는 2분의 3, Y는 2분의 5. 적이 반드시 이 교점을 지나간다는 예측이 가능하죠. 저는 바로 여기서 공격하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너무 빨리 쏘면 빗나가고 늦으면 놓치죠. 상대의 속도, 거리, 각도 등 여러 조건을 연립 방정식처럼 풀어 최적의 타이밍과 행동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준홍입니다. AI가 게임 속에서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공격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에도 우리 중학수학, 특히 연립방정식이 쓰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공격을 한번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공격을 언제 타이밍을 결정할 것인지, 언제 공격할 것인지 한번 결정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수학 내용은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의 해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립 방정식 x 더하기 y는 1, 그리고 2x 빼기 y는 마이너스 4,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의 해를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 두 개의 직선이죠. 그 직선의 교점의 좌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속 상황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적의 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y는 x 더하기 1이 나왔고요. 나의 공격 방향을 한번 예측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격 지점을 설정을 했죠. 어떻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다? 아, 2분의 3, 2분의 5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적이 2분의 3, 2분의 5에서 나의 공격을 맞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공격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공격 타이밍을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적이 출몰했습니다. 새로운 적의 이동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7,0이 있었는데 8,1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8 빼기 7 분의 1 빼기 0. 얼마죠? 1. 아, 그러면 Y는 1 곱하기 X 더하기 B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디를 지나죠? 7,0을 지나니까 0은 7 더하기 B고, 아, B가 얼마?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적의 이동 경로는 Y는 X 빼기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위치는 3,11을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공격 방향은 6,6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럼 똑같이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X 증가량 6 빼기 3 분의 Y 증가량 6 빼기 10이에요. 3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아,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지나죠? 맞아요. 3,10을 지나요. 아, 10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이니까

그쵸. B 프라임은 얼마? 14가 됩니다. 아, 그럼 나의 공격 방향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죠? 그쵸. 공격 지점 파악하기.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y는 x 빼기 7,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어디를 지나죠? 아까 7,0 지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을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짜리를 그리면, 그쵸. 이게 y는 x 빼기 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 이거 뭐죠? 아까 어디를 지나? 3,10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죠? 6,6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쭉 이어서 그리면, 그쵸. 여기에 교점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y는 x 빼기 7이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니까, 둘이 같은 거니까, x 빼기 7은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가 되고요. 7 넘기고 마이너스 3분의 4x 넘기면 자, x 더하기 3분의 4x는 7 더하기 14. 좌변 정리하면 3분의 7x가 나오고요. 우변 정리하면 21이 나옵니다. 자, x는 몇이 될까요? 21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정리하면 9. 그럼 y 값 얼마일까요? y는 x 빼기 7이었죠? 그래서 y는 2가 됩니다. 아, 이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네, 9,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 지점과의 이동 거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적은 8,1에 위치했다가 이제 9,2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적은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죠? 8,1과 9,2 사이의 거리. 루트. 이거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여러분? x 좌표끼리의 차9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좌표 2 빼기 1의 제곱. 정리하면 뭐죠?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입니다. 약 1.414. 이렇게 나가요. 적의 이동 속도가 1초에 한 칸이라면 예상 도착 시간은 대략, 그쵸? 약 1.41초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나의 공격은 3,10에서 9,2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루트 x좌표의 차9 빼기 3의 제곱. y좌표의 차2 빼기 10의 제곱이에요. 루트 9 빼기 3, 6이죠. 36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64입니다. 루트 100이네. 10이죠. 아, 나의 공격은 거리가 10만큼 가야 되는구나. 자, 그때 나의 공격 속도가 1초에 10이야. 그러면 예상 도착 시간? 네, 1초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 타이밍을 결정해 볼게요. 적 도착은 1.41초, 공격 도착은 1초가 소요. 그럼 언제 공격해야 되는가? 데이터를 기반해서 한번 판단하겠죠? 일반적으로 1.4초, 이런 상황에서 1.4초 미만이었다. 그때 확률이 10%. 1.4초에서 1.5초, 80%. 1.5초 초과 10%면 당연히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그쵸. 1.4초랑 1.5초 사이에 공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AI가 되어서 공격을 언제 하면 좋을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방정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녹여서 쓰여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

하나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영어 셋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눈빛 이장은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터지게 해줄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Today's pattern. 이거 가성비 좋다입니다. 네, 가성비 좋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낸 돈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라는 표현이지요. 내가 산 물건이나 음식, 가게 등이 가성비 좋다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버디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How was that restaurant you went to yesterday?
2: It was cheap, but it was actually really good.
1: In that case, you can say, it was such a great deal.
2: Oh, right. It was such a great deal. Let's go there together next time.
1: Definitely. I'd love to.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핵심 패턴 찾아보셨어요?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as that restaurant you went to yesterday? 버디가 먼저 질문했어요. 너 어제 갔던 그 식당 어땠어? 라고 식당에 대한 후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It was cheap. 가격이 쌌어. But 그렇지만 It was actually really good. 가격이 싼데도 굉장히 좋았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싸고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 이 표현을 버디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you can say,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버디가 이 표현을 알려줬습니다. It was such a great deal. 굉장히 가성비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Oh, right. 그렇구나. It was such a great deal. 가성비가 정말 좋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Let's go there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얘기했고요. 버디가 definitely, 완전 그래. I'd love to. 나 정말 그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죠. 네, 가성비 좋다라는 표현. It was such a great deal. 대화문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말이 터지는 key pattern. 오늘은 이거 가성비 좋다라는 표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네, great deal 이라는 표현을 써서 It's such a great deal. 혹은 과거형이라면 It was such a great d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 가격이면 가성비 좋은 거야. For this price, it's such a great deal. For this price, it's such a great deal. 두 번째 예문입니다. It 같은 주어 동사 없이도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나 이거 세일할 때 샀어. 가성비 좋지. I got it on sale. Such a great deal. I got it on sale. Such a great deal. 세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 deal이라는 단어 대신에 잘 샀다라고 얘기하는 buy라는 단어를 명사로 넣을 수 있어요. Such a great buy. Such a great buy. 네, 다양한 예문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버디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말하기 연습까지 하고 올게요. Let's watch.
1: Wow, this place is nicer than I expected.
2: Right? And look at the menu.
1: Wait, this set comes with a main dish and a drink?
2: Yeah, and even a side dish.
1: That's awesome. For this price, it's such a great deal.
2: I know. That's why I wanted to come back.
1: The food looks really good, too.
2: And the portions are big. Honestly, it's such a great deal.
1: You were right. I'm glad we came together.
2: Me too. This place is definitely a win.

0: Wow, this place is nicer than I expected.
1: Right? And look at the menu.
0: Wait, this set comes with a main dish and a drink? Wait, this set comes with a main dish and a drink?
1: Yeah, and even a side dish.
0: That's awesome! For this price, it's such a great deal. That's awesome! For this price, it's such a great deal.
1: I know. That's why I wanted to come back. I know. That's why I wanted to come back.
0: The food looks really good, too.
1: And the portions are big. Honestly, it's such a great deal. And the portions are big. Honestly, it's such a great deal.
0: You were right. I'm glad we came together.
1: Me too. This place is definitely a win. Me too. This place is definitely a win.
2: 대화문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의 핵심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this place is nicer than I expected. 이렇게 버디가 먼저 대화 시작했어요. 버디랑 같이 좋은 식당에 간 상황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 식당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Right? 그렇지? 라고 하면서 And look at the menu. 메뉴를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Wait. 잠깐만. 메뉴판을 봤죠? This set comes with the main dish and a drink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트 메뉴가 있는데 이 세트가 come with 라고 하는 거 함께 포함되다, 같이 나오다 라는 거예요. 뭐랑 같이 나오냐? main dish랑 같이 나온대요. dish라는 거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요리, 음식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요리 하나랑 그리고 음료까지 같이 나온다고 이 세트 메뉴에 이렇게 놀라고 있어요. Yeah, 맞아. 그리고 and even a side dish. 그리고 사이드 메뉴 하나도 또 같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That's awesome. 정말 멋지다. 버디가 얘기하면서 for this price, 이 가격이면 it's such a great deal. 오늘의 패턴이죠. 아, 이거 정말 가성비 좋은 거야. 이 가격에 메인 디쉬, 음료, 그리고 사이드 디쉬까지 나온다고? 가성비 좋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 know,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That's why I wanted to come back. That's why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That's why 라는 표현은요, 그 why 뒤에 거, 그러니까 그래서 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무엇무엇의 이유다. 앞에 나온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의 이유다. 결과적으로 결과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y가 있어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게 이유고 그래서 그 결과, 그래서 I wanted to come back. 나 그래서 다시 오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디가 얘기합니다. The food looks really good too. 음식도 진짜 좋아 보이는데? And the portions are big. 네, 제가 얘기했어요. Portions라고 하는 거 네, 양이에요. 양도 굉장히 많아. 라고 하면서 Honestly, 솔직히 It's such a great deal. 정말 가성비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You are right. 너 말이 맞았네. I'm glad we came together. 우리 같이 와서 정말 기쁘다. 얘기하면서 Me too. 나도 같이 와서 기뻐. This place is definitely a win. 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Win이라는 거 이긴 거잖아요. 이게 성공이다. 잘한 선택이다. 이득이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대화문 마무리되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은 이거 가성비 좋다라는 말을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잘해요. 이거 가성비 좋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Such a great dea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제 미션 드리겠습니다. Today's mission. Such a great deal 표현 사용해서 가성비 좋은 소비 소개하기입니다. Such a great deal.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으로 함께하는 박용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흐름 정리해보고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먼저 흐름으로 핵심 개념 정리해볼게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먼저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먼저 탐관 오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전봉준 등이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이 기습적으로 경복궁까지 점령하게 되죠. 이에 대한 반발로 동학 농민군이 다시 한번더 봉기를 일으키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해 전봉준 등이 체포되게 되죠.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한 후에 조선의 개혁을 강요합니다. 궁국기무처라는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이후에 일본이 자객을 보내 명성황후를 시해야 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일본의 간섭 속에 을미개혁이 추진되는데요. 이 을미개혁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 실시, 그리고 태양력 도입 등 여러 가지 근대적인 내용이 담긴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하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는 아관 파천으로 인해 이 을미개혁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모두 근대적인 내용이 담긴 중요한 개혁이었지만 둘다 일본의 간섭 속에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행되고요. 개혁적인 정부 관리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창설되는데요. 이 독립협회가 왕을 없애려 한다는 오해 때문에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맙니다. 이후에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1897년이죠. 그리고 이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생활 모습이 변화하고요. 산업과 교육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광무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이 광무개혁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흐름으로 핵심 개념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며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먼저 확인 문제 두 문제 만나봅니다. 확인 문제 3번 문제부터 볼까요? 다음 개혁과 개혁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했는데요. 먼저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요, 과거제를 폐지하고 인재 추천에 의해 관리를 임용하였죠. 궁국기무처라는 개혁을 총괄하는 정치기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갑오개혁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을미개혁은 음력 대신에 태양력, 양력을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또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 실시 등 여러 가지 근대적인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을미개혁은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모두 근대적인 내용이 담긴 중요한 개혁이었지만 둘다 일본의 간섭 속에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함께 기억해야겠지요. 다음 확인 문제 7번 문제 살펴볼까요? 이 다음 개혁의 명칭과 개혁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역시 또 갑오개혁이 나왔습니다. 갑오개혁은요, 홍범 14조도 함께 기억해 두자고요. 이 고종이 발표한 홍범 14조는 이렇게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갑오개혁 기억으로 연결해 주고요. 이 광무개혁은 황제가 군대 지휘권을 직접 가지기 위해 원수부, 그러니까 군사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인데요. 이 원수부를 설치해서 고종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죠. 따라서 광무개혁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 두 문제 만나보았는데요. 이제 이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실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함께 만나보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 가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황용촌 전투가 나오고요. 가를 지나 우금치 전투로 갑니다. 아, 이는 동학 농민운동 문제의 흐름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선택지 4번에 있는 농민들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였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에 대한 횡포 때문에 전봉준 등이 고부 농민봉기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이 고부 농민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다시 한번더 농민들을 탄압하니까 농민들이 한번더 제1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황용촌 전투에서 조선 정부군의 승리를 거두거든요. 이때 조선 정부는요, 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그리고 전주 화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동학 농민군은 제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우금치 전투에서 정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우지만 패하게 되고요. 이때 전봉준 등이 체포되게 되죠. 따라서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최재호는요, 동학의 창시자로 조선 정부에 의해 처형되었고요. 2번 홍경래의 나는요, 1811년에 있었던 일로 이 동학 농민운동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제 2번 문제 살펴볼까요? 이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물 소개를 좀 볼게요. 아,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물포 조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큰 도움말이 여기 있습니다. 갑오개혁 당시에는 총리 대신 임명되어 개혁의 전반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갑오개혁 당시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주도한 사람을 묻는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갑오개혁 당시에는요,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꾸려졌고요, 궁극기무처라는 정치 기구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게 됐죠. 따라서 정답은 선택지 2번에 있는 김홍집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선택지 1번의 김옥균이란 인물은요, 급진개화파의 일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84년도에 일어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3번의 서재필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한 사람. 그리고 4번의 유인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대항하여 이 을미의병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살펴보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올해 130주년을 맞는 가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노비제와 연좌제, 연좌제라고 하면은요, 죄인의 죄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도 묻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비제와 연좌제 등을 폐지한 근대적 개혁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백정 등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개혁 중에 노비제와 연좌제 같은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개혁은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갑오개혁을 찾으면 2번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다른 선택지에는 3.1운동, 광무개혁, 아관파천이 있는데요. 이 광무개혁 아관파천 흐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연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보니까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 5, 6, 7, 4, 5, 6, 7 차례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각각의 중요한 사건들 한번더 정리해 봅니다. 자, 먼저 1894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농민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지요. 같이 기억하면 좋은 것은 바로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입니다.

리듬에는 바로 이 을미사변이 일어났는데요. 일본의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을미개혁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을미개혁과 갑오개혁 모두 중요한 근대적 개혁이지만 둘다 일본의 간섭 속에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있지요. 그 이듬해에는 1896년 아관 파천이 일어나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대피한 사건, 아관 파천인데요. 을미사변 이후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이고요. 이 때문에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는요, 1897년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며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죠. 그리고 고종은 바로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4, 5, 6, 7, 이 흐름대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한번더 정리해보죠. 가장 먼저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오개혁입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듬해에는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97년에는 대한제국 수립 선포와 함께 광무개혁도 이렇게 흐름으로 기억해 두자고요. 1894년부터 97년까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죠. 자, 4번 문제인데요.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한성에 주둔 중인 일본군 수비대 등이 궁궐에 침입하여 왕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부임한 일본 공사가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속보, 일본군 수비대 등이 왕비를 시해한 사건,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1895년도에 일어난 일본의 만행, 바로 을미사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을미사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면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흐름으로 정리해 봤잖아요.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후에 바로 1896년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나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본의 외교장관 도서가 약탈된 것은요, 1866년도에 일어난 이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하는 병인 양요 때 일이고요. 이번에 김윤식이 영선사로 파견된 것은 188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영선사는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조선 정부가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3번에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한 것은요, 역시 1번처럼 186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는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지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보죠. 밑줄 그은 이 신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1896년 4월 7일은 서재필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이 신문을 창간한 날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를 기념해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라고 있는데요. 이 서재필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요, 바로 독립신문이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선택지 1번에 있는 천도교의 기관지는요, 만세보라는 신문이고요. 만세보. 2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인 방문국에서 발간한 것은요, 이 조선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근대식 신문인 한성순보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성순보. 그러니까 정부가 발간한 최초의 근대식 신문은 한성순보. 그리고 민간이 발간한 최초의 신문은 바로 독립신문.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어 이 독립신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 조선의 상황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자 노력했고요. 이 4번은요, 신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실은 신문은 바로 황성신문.

근대식 병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태극서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곳곳에 독립적인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여러 가지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이 3번 독립문 건설을 주도하였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독립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설을 주도했죠. 이 4번의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한 것은요. 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청년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네요. 자, 7번 문제 만나보죠. 가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가는 여기 있죠. 이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황제에 올랐다. 그리고 이것의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황제에 올랐다. 이 도움말만 봐도 우리는 1897년도에 이 고종이 황제 즉위하고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된 정책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지계가 발급되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지계는 이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던 문서. 이 척합이는 조선의 흥선대원군과 관련이 있고요. 홍범 14조는요. 갑오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것이죠.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죠. 이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는데요. 이 동대문 발전소에서 전등 개설식이 거행되었다. 2년 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의 전차를 개통했던 한성 전기회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전차까지 동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를 개통하고 나서 2년 후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요, 1899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이기 때문에 이때 시기는 바로 1901년 그 즈음이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선택지 1번은요, 경인선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입니다. 이 경인선 기차도 1899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2번, 텔레비전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1950년대에 개국이 됐습니다. 3번, 방문국에서 한성 순보를 인쇄하는 기술자, 한성 순보는요, 1880년대에 초에 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4번,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경성 방송국 직원,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은요, 1920년대에 개국이 됐기 때문에 1901년 이 즈음에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1번, 1899년에 개통한 경인선 기차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문제까지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 이어나가기로 해요.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시간, 사회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치 과정과 참여. 지난 시간에 이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봤다면, 이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뭘까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오늘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정치 과정과 참여가 우리가 배웠던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스텝업 되느냐 살펴볼 거고요. 선거의 중요성과 정치 과정, 지방자치와

이제 관련된 서술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바로 정치과정과 참여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서술형 문제로 잘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과 핵심, 그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면서 만나봤던 문항들은요, 진짜 꼭 기억해야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회 공부할 때 이게 다 그냥 토대가 될 것이다. 자, 어떤 단원인가 볼게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에서 가장 참여 방법 중에서요, 기본적인 참여가 먼저 나와요. 선거. 선거는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참여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 알아요.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직접 뭐 평등 뭐 아니면은 이제 보통 그리고 비밀 이런 선거 이거 좀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의 정치 주체의 역할. 정치 과정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이 정치 과정에서요,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가 있지? 이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스텝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 4학년 때 실은 이걸 배웠었어요. 주민 참여. 학교에서 학생 자치하는 거, 또 주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 자치하는 거, 여기서 참여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주민 참여 방법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주민 투표 같은 것들, 그게 그대로 또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학년, 6학년 군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의미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 역할, 그거를 또 중학교에서 그대로 배우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후보를 배출하고 또 다양한 약속을 제시하고 이 당선이 될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막 지원해주는 정당이 있거든요. 그 정당과 유권자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치 주체들은 이제 또 배웠던 것도 있고요. 시민단체처럼 새로운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 과정을 이뤄나가는지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술형 문제부터 도전해볼까요? 정치과정과 시민참여에서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빈칸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 제도를 쓰고 그것의 기능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라고 했어요.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제 다른 말로 무슨 정치? 간접민주주의. 요걸 통한 정치를 말하죠. 대표 뽑는 거. 대표 뽑아서 대표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거. 자,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선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선거라고 한다. 자, 시민이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정책,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이 달라져요. 선거가 우리 옷을 이제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처음에 잘못 꿰면요. 쭈루루루루 다 엉망이 되죠. 그래요. 그만큼 훌륭하고 우리의 뜻을 잘 대변할 대표를 뽑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우리는 요 글에서 선거만 찾으시면 되는 거였고, 선거의 기능을 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는 뭔지 찾아냈으니까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됐겠죠. 선거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개념 충전부터 해야죠. 우리 필요한 개념은요. 선거와 선거의 기능이었습니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학교에서 학급의 대표를 뽑아봤을 거예요. 또 학교의 대표를 뽑아왔을 거예요. 학급 회장 선거, 학생 회장 선거 해봤죠? 그거예요. 자, 이렇게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대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필수죠. 요게 대의제 하에서의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실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선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대표자

선출합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다음 선거를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요. 이 대표자는 정당성을 가지는 거야. 정당해. 그 자리에 있을만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국회의원 할게요. 왜요? 왜 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우리 아빠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국민들이 네. 정당하네요. 라고 할수 있겠어요? 왜 저래? 라고 하겠죠. 내려오세요. 거기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고 가세요. 라고 하겠죠. 이겁니다.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들은.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좋습니다. 저 사람 뽑아줍시다. 이렇게 해서 뽑힌다면 정당하게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거 너무 또 중요한데요.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가. 책임을 물어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번 선거에 당선됐어. 저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어.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왜 국민의 뜻을 하나도 안 들어? 지금, 어머,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졸고 있네? 자기 일 하나도 안 하고 국민의 뜻도 반영 안 하고 뭔가 게으르게 이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뽑아주면서 다른 대표를 뽑음으로써 책임을 묻고, 그죠? 정치 권력을 통제합니다. 오호, 지금 잘 못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다음, 정치 참여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좀 쉽고 또 이제 가장 또이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게 선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거의 기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 제도는 뭡니까, 그러면? 선거. 선거의 기능. 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는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정당하구나.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자, 대표자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요, 다음 선거 때그 책임을 물어서 다른 대표로 교체를 해요. 안 뽑아줍니다.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정치 주체를 쓰고 그 역할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나누어서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기억은, 요거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야. 맞아. 노동조합, 변호사협회 등이 있어. 자기 집단의 이익이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지.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정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도 집단들이 있어요.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정당이 대표적인데요. 요런 집단들을 좀 비교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집단의 경우, 이제 부정적인 측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정치 주체가 뭐냐면, 정치 활동에서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누가 하냐면, 바로 국회와 정부와 같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해요. 근데 이 국가기관들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계속 이거 좀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제도를 좀 시행해주세요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출하는 주체들. 그게 정치 주체야.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또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나 정당과 같은 집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언론 매체, 이 정치에 대한 정보와 이 또는 해설과 비판을

하는 신문이라든지 뭐 이제 뉴스라든지 다양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오늘 이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어떤 외교 절차를 통해서 어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은 어떤 조약이냐면 이런 또 한계점이 있고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국회 정부가 대표적이죠. 자, 요런 이제 이 주체들이 모두 다 정치 주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앞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익 집단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익 집단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일 집자, 만든 단체. 이익을 위해 모여 만든 단체야. 야, 우리가 원하는 거더잘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면 우리가 좀 뭉쳐서 의견을 좀 내보자. 우리는 같은 걸 원하잖아. 이해 관계가 같아요.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해로운 게 같아. 그지? 그래서 이들끼리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이 실현되는 걸 목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회사에 고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걸 많이 원합니다. 임금이 오르기를 원하고 또는 이제 근로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였어. 그래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조는 뭐냐면 돕다. 돕기 위해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또는 변호사 협회. 변호사들은 같은 직업에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원하는 게 같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만든 이 단체가 변호사 협회. 비슷하게 또 의사 협회도 있어요. 간호사 협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중심으로 보통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기 집단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걸 원합니다. 막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들만의 이런 알고 있는 바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 저희 이 변호사들이 보기에는요, 그 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실효성을 내려면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 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아, 의료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금 의료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는 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요. 이렇게 자기들의 전문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야.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사회 전체의 공익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시민단체라는 집단도 한번 가볼게요.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시민단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뭐 환경운동연합, 녹색 소비자 연대와 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을 해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걸좀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여론이라고 해서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만드는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국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도로를 만드는데 아니 저기는 지금 아주 환경적으로 정말 중요한 습지가 있고 철새 도래지인데 저기다 도로를 만들면 어떡해? 그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볼게요.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었대요. 뭡니까? 이익 집단. 자, 이익 집단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익 집단. 무엇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이 이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바로 전문성. 또는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써도 좋아요. 우리 이제 교과에는 답을 뭐라고 썼냐면 저 전문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문성으로 쓸게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잘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면 긍정적인 또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요거를 너무 지나치게 좀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충돌하고 또 사회 갈등이나 혼란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원하는 바가 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부하고 갈등을 빚다가 우리는 집단 파업을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하는 의사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 전체의 이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에 나타난 정치 과정의 각 단계에서 정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3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문제입니다. 요즘 긴 문제예요. 그죠? 서술을 좀 많이 해야 하는 문제. 정치 과정의 단계를 실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쓸수 있는 문제고 요 단원 자체가 정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과정. 요게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근데 이미 또 많은 힌트는 줬어요. 자, 그래서 각 단계에서 어떤 정치 주체들이 활동을 하느냐. 그것도 실은 여기다가 써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치 과정의 단계를 보고 여러분들의 말로써 이렇게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 또 필요한 이 개념들 충전해봐야죠. 자,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 참 다양해요. 그죠? 직업도 다르고, 원하는 바들 이해관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와 이익들이 막 드러날 때, 요 중에서도 또 다수의 좀 이제 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면서 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요구와 이익을 집약하고 정책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걸 집행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요 과정이 바로 정치 과정이었습니다. 단계를 좀 들여다보면, 먼저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표출은 뭐냐면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표현이 되고 막 드러나고. 자, 이때 개인으로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집단을 만들어서, 이 집단이라든지 뭐 시민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표출이 되었을 때 여러 의견들 가운데서도 좀 당장에 좀 시급한 문제라든지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집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집약의 집은 뭐냐면 모으다. 모을 집자, 모일 집자. 그리고 약은 간추리다란 뜻이야. 요약하다 할 때. 그죠? 그래서 모으고 간추려요. 진짜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모으고 몇 개로 좀 간추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때 정당과 언론과 같은 이 정치 주체들이 활동을 합니다. 정치적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정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치 활동의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정치 주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심급한 문제구나. 아, 요즘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 특히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네.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그 모아진 이 목소리들, 모아진 이 이익들, 곧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 여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국가는 공식적인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주고 그 법률의 기준 안에서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결정된 정책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을 좀 강화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제 이 강화된 이 도로교통법이 무엇인지 알리는 작업도 하고 학교 앞에 이렇게 신호등도 더 강화해서 설치하거나 또는 이제 표지판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실행에 옮기는 일. 자,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시민들이. 이 바뀐 도로 정책 때문에 좀 사고가 줄었네요 라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아, 그래도 여전히 사고가 좀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견도 있겠죠. 이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서 흐른다. 요걸 환류라고 합니다. 피드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되돌아가서 거쳐서 다시 수정 보완된다. 자,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익 표출 단계. 이익이 드러나는 이 표출 단계에서 개인과 집단 등이 어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익 집약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이 이익 집약 모으고 간추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 정치 주체가 정당이나 언론입니다. 자,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대안을 제시하게 돼요. 이후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래요. 힘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가 기관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책 결정 단계에서 먼저 국회는 정책의 바탕이 될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자, 그리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이제 집행. 아까 국회와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함께 했지만, 이제 집행, 행할 행자, 실행하는 건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행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집행 단계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자, 정책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었다 해도 집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강화해서 뭔가 교통이 더 안전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좋은 점만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여기서 좀 불편한 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정책 평가 단계. 요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정책이 수정, 고쳐질 수도 있고요. 보완, 미흡한 점을 또 채워나가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류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단계로 이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이죠, 여러분. 정치 과정의 단계, 그리고 어떤 정치 주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정치 제도를 쓰고, 빈칸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고. 자, 그럼 빈칸을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주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 제도. 아,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 짜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참여해요.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예산은 앞으로 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주민청원 제도는 무엇이냐? 주민이 원하는 바를 국가기관, 특히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걸 주민청원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주민 참여 방법을 알고 있냐?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 일을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죠. 이것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주민 참여 방법을 어떻게 잘 기억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주민 참여 방법을 알아야겠네요. 자, 먼저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선거. 지방에 의회가 있어요. 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기관을 우리 이제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는 시장, 도에서는 도지사.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장이거든요. 그 장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이렇게. 자,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걸 지방선거라고 하고. 자,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걸 해요. 또 주민들에게 직접 결정해 주세요. 찬성, 반대, A, B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안과 정책에 관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제도. 이게 바로 주민 투표 제도입니다. 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 요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었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동안 어디에 얼마만큼 여러 가지 비용을 쓸 것인지 이 계획하는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는 포장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도서관을 다시 정비해 주시고요. 책도 더 많이 사는데 더 비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요. 소환의 소는 불을 소자, 환자도 부르고 제자리로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을 소자, 불을 환자. 이게 뭐냐면 아까 지방선거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를 뽑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아이고,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네? 주민들의 의견과 반하는, 막 반대되는, 막 이런 활동들을 하네? 안 되겠다?

0: 임기 다 채우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걸 결정하는 게 주민 소환 제도예요. 자, 그래서 지역의 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주민이 투표로 지역의 대표 해임,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거, 그것을 결정하는 게 주민 소환 제도. 주민이 부르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가세요. 다른 대표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 주민청원 제도. 요것도 문제에 나왔던 거죠. 지역의 행정에 관한 이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거. 주민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제안하는 제도. 요게 이제 주민청원 제도입니다. 자, 주민조례 바란 제도도 함께 가보자면, 주민이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전체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법률 만들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이 법률의 기준 아래 지역사회에서만 또 해당하는 조례라는 걸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요. 이때 지방의회에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런 조례에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 만들거나 또는 고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조례 발안 제도. 뭔가 이 조례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건요, 바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예산제도까지 답을 썼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쓸게요. 자, 지역 정책에 관한 요구사항,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하는 거, 원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문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거. 그게 바로 주민청원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문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선거가 가진 기능은 서술 두 가지 이상 하는 거 시험제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서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개념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는 거, 또 누구에게 선거를 했는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누구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하는 것과 제일 중요한 보통 선거,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얻어야 한다는 거, 이러한 선거의 원칙, 이것도 좀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쓰라는 서술형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또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정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법이라고 하는 내용, 또는 이제, 헌법과 관련된 내용, 이 안에 우리의 권리가 또 담겨져 있거든요. 인권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식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3강, 4강에서 삼각형의 5가지 중심 중에 삼각형의 외심, 그리고 내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중심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의 무게중심이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 평형을 이루는 그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을 손가락 위에다 올려놨을 때

봤을 때 그게 평형을 이루는 그 점,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해요. 자, 무게중심을 정의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삼각형의 중선부터 정의를 해줄 거예요. 중선이 뭐냐? 중이 가운데 중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합니다. 요 AD가 중선이 되겠죠. 근데 이 중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선분 AD가 이 삼각형 ABC의 중선이라면 이 왼쪽에 생기는 삼각형 ABD와 오른쪽에 보이는 삼각형 ADC,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같아지고 그 넓이는 정확하게 큰 삼각형 ABC의 절반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절반이 될까요? 중선은 뭐를 2등분해요? 지금 밑변 BC를 2등분하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변하지 않는데 높이는 변하지 않는데 밑변만 원래 밑변 길이의 절반으로 준대요. 무슨 말이에요? 넓이가 반으로 2등분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렇게 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중선 몇개 있겠어요?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요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게중심. 수학적으로는 세 중선의 교점. 과학에서는 올려놨을 때 평형을 이루는 점. 무게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무게중심은 엄청 특별한 성질을 지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 중선을요, 나눠줄 거거든요. 무게중심, G라고 쓸 거예요. 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에 생기거든요. 근데 세 중선을 정확하게 각각 몇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면 2대 1로 나눠줄 겁니다. 무슨 말이다? AD라는 중선이 있어요. 그럼 요쯤에 G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 G가? 그러면은 A로부터 AD를 2대 1로. 즉, AG 대 GD의 B가 2대 1. 또 마찬가지로 BE를 B로부터 2대 1로. BG 대 GE가 2대 1. 또 마찬가지로 C부터 F까지 이 중선을요. C부터 G, CG 대 GF를 2대 1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2대 1로 나누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중선의 성질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무게중심 G가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CF, F는 AB의 중점이고요. BE, E는 AC의 중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점 F와 점 E를 이렇게 이어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FE와 BC는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BG와 GE의 비가 2대 1이에요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CG와 GF의 비가 2대 1이에요.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B를 보일 수 있는 거뭐 있어요? 닮은 B가 있죠. 닮은 B. 따라서 닮은 B를 체크해 보자. 그럼 닮은 삼각형을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닮았냐면 BC랑 EF가 평행하니까 우리는 두 평행선 사이로 엇갈린 두 삼각형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이고 맞꼭지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닮은 B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BC와 EF의 닮은 B가 정확하게 2대 1이 됩니다. 왜?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두 배가 되죠. 그럼 나머지 대응되는 변,

GB와 GE의 비도 2대 1이 돼야 되고요. GC와 GF의 비도 2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G 대 GE, CG 대 GF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점 연결 정리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 준다면 F와 D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어 준다면 마찬가지로 H와 GD의 비도 2대 1임을 보일 수가 있겠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는 이렇게 되게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어쨌든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면 각각 세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하나 봐보면요.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는요. 무게중심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들을 싹 나열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AD, 이 G를 지나는 꼭지점에서 G를 지나서 D까지 가면요. 이 AD가 뭐가 되냐? 중선이 된다라는 거죠. 중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BC를 2등분한다. 즉, 여기가 6이라면 X도 6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무게중심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었죠.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나누더라. 즉, Y와 3을 비교하면 그 길이의 비가 2대 1이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Y의 값 또한 6. 이렇게 찾는 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 2대 1로 나눈다.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볼까요? 첫 번째, 중선의 성질. 중선의 성질은 뭐가 있었나? 꼭지점으로부터 그 대변에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넓이를 뭐 했죠? 2등분했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NMC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AM, 얘가 중선이 돼요, 일단. 중선이 되니까 왼쪽에 보이는 ABM의 넓이와 오른쪽에 보이는 ACM의 넓이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 다음 그 넓이는 정확하게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인 1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왼쪽 삼각형 12. 근데 왼쪽 삼각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NMC, 요 하늘색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하늘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NC, 얘가 이 삼각형 AMC의 중선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선이 된다. 무슨 말이다? 왜? AN과 NM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선이 되고요. 다시 이 하늘색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 AMC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넓이는 몇이 된다? 이 넓이는 삼각형 NMC의 넓이는요,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MC 넓이의 2분의 1이 되네요. 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였기 때문에 정답은 몇이다? 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중선은 뭐를 2등분한다? 넓이를 2등분한다. 요거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무게중심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점 G가 무게중심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나열해 보라 이거예요. A부터 D, 요 선. G를 지나는 이 선은 이 삼각형에 뭐가 되냐? 중선이 된다는 거죠, 중선. 또 마찬가지로 B에서 G를 지나서 E까지 간다. 얘도 중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X와 Y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중선인 거는 딱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중선의 일부를 지금 구하는 거고요. 얘는 중선과 평행한 친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중선인 건 차치해 두고, 우리는 무게중심이 가지는 그 고유한 성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 무게중심이 가지는 그 고유한 성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 중선이 있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누냐.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B부터 G까지, B, G 대, G부터 E까지, G, E의 B가 정확하게 2대 1이 되는 거고요. B, G가 우리가 원하는 X고, G부터 E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4가 된다.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센티미터를 더 쓰시면 안 되겠죠. X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뭘 구해야 돼요, 지금? Y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Y. Y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평행하다. 평행선이네. 그럼 평행선 가지고 할수 있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에 선분 길이의 B를 찾아줘야겠죠. 그럼 우리는 재빠르게 닮음의 삼각형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럼 DF, 즉 Y를 구하기 위해서 DF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무엇이 있냐 하고 봤더니 바로 삼각형 ADF죠. ADF, 여기서 평행선 DF 어디로? GE와 평행하다. GE와 DF의 B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GE가 이미 2cm인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GE와 DF의 길이 B가 몇대 몇인지 봐야 되는데, 몇대 몇이냐 하고 봤더니, 그게 무게중심의 성질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왜? AG부터 GD가 2대 1이니까, GE 대 DF의 B는 AG 대 ADF, 즉2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GE가 2cm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배의 DF가 3이 6이다. 따라서 DF의 길이는 3cm가 되고요. DF의 y cm니까 y의 값은 몇이 된다? y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4, y는 3이니까 정답은 몇이다? 7. 요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중심, 중선이다, 2대1로 나눈다. 계속 활용하고 있죠. 자, 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보니까 fg의 길이를 구하래요. fg, 0 뜬금없죠. 뭐, 물론, 바로 닮음이 보인다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보면요. 우리는 이 무게중심 G의 역할을 천천히 알아봐야 돼요.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라는 건요. BE가 중선이다. AD가 중선이다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중선이라는 건 사실 이등분한다는 역할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나눈다?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나눈다는 성질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A부터 D까지 30cm인데, A부터 G, 그 다음에 G부터 D까지 30cm를 2대 1로 나눠라. 라는 말은 30cm를 2대 1로 비례 배분하라 이 소리죠. 그러면은 A부터 G까지는 30 곱하기 2대 1, 3분의 2를 가져간다면 20cm가 되는 거고요. G부터 D까지는 3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0cm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고 보니까 이 FG를 구하기 위한 건데 GD의 길이가 이미 우리는 10cm라는 걸 알고 있어요. 좀 그림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FG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GD의 길이가 몇이다? 10cm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요두 개의 삼각형, 두 개의 평행선이기 때문에 평행선 사이에 보이는 이 엇갈린 삼각형, 얘네 닮음 비를 활용한다면 FG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닮았어요. 왜? 평행선이니까 엇각이고요. 그 다음 막꼭지각을 가지니까 닮았습니다. 길이 B가 몇대 몇이냐? 길이 B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의 역할이다? G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즉, 닮은 B가 2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GD와
우리가 원하는 FG, GF의 길이의 비도 2대 1이 돼야 됨을 알 수

있는 거고요. GD의 길이가 10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즉 두 배의 GF가 바로 10cm다. 따라서 GF, FG의 길이는요? FG의 길이는 5cm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게 중심의 역할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몇 대면? 2대 1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또 볼까요? 자, 직각삼각형 ABC에서 ABC에서 점 G가 무게 중심이에요. 그다음 AC가 16cm고 BE DF 평행. 그럼 DF의 길이를 구해라. 요거 길이를 구해라. 하고 봤더니 이것도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일단 평행선을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DF 평행한 게 GE니까 어떻게 해? 삼각형 ADF와 삼각형 AGE 사이에서 닮은 비를 찾아줘야겠다. 그러면은 중선을 2대1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2대1이네? 그럼 어떻게 GE의 길이와 우리가 구하고 싶은 DF의 길이의 비가 2대1이 아니라 이번엔 2대3이죠. AG 대 AD가 되니까. 이거를 확인했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사실 요 GE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그럼 GE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 그 다음 거기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BE도 중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2대1이죠. 그러면 BG 대 GE가 2대1이니까 BE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는 GE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다 찾았어. GE의 길이는요? 아, 얘는 또 BE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걔를 2대1로 나눠요. 즉 3분의 1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BE도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문제 못 푸는 걸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을 다 썼나요, 아직? 못 썼죠. AC가 16cm라는 조건을 못 썼단 말이에요. 이거 뭔데? AC가 16cm인 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라고 보면요. 우리는 점 E. 요 점. 이 점 E가 도대체 이 삼각형 ABC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점 E는 이 삼각형에 뭐가 될까요? BE가 중선이라는 거는요. AE와 CE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빗변의 중점이라는 거죠. 빗변의 중점. 뭐였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바로 그 삼각형의 외심이다.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점 E는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 돼요. 외심이 되기 때문에 AE 같고요. CE 같고요. 어디랑 갔냐? 최종적으로 BE까지 갔습니다.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BE가 몇 센치다? 8cm다 라는 거죠. 그럼 BE가 8cm니까 3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GE의 길이는 3분의 8cm가 돼요. 즉 무슨 말이다? GE 여기가 3분의 8 3분의 8 대 DF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자. 그러면은 두 배의 DF의 길이는 몇 대 몇이다? 3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8cm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DF의 길이는 몇 cm? 4cm.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다른 문제랑 똑같이 2대1을 활용하는 게 맞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점 E가 바로 뭐가 된다?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서술형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어서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점 G는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요. G'은 GBC의 무게중심이 돼요. 그 다음 AD가 12cm일 때 우리는 뭘 구해라? GG'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G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다 뜯어봐야 된다 이 소리죠. 우리는 GG'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G'에 가지는 성질을 보자면 G'은 GBC의 무게중심이니까 얘를 2대1로 나눠요. GG' 대 G'D가 2.

2대1이다. 그럼 우리가 GG 프라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GD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GD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AG 대 GD가 2대1임을 활용해서 GD의 길이를 구해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서술형을 위해서 하나씩 역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가장 첫 번째, GD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G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나열해 보면 AD가 12cm라는 거 알고 있어요. 즉 중선의 길이가 12cm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점 G가 바로 삼각형 ABC에 뭐가 된다?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점 G가 삼각형 ABC에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AG 대 GD의 길이의 비가 2대 1을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전체 길이 12cm를 2대 1로 나누는 거니까 비례 배분을 하라 이 소리죠. 우리가 원하는 GD의 길이는 11을 2대 1로 비례 배분했을 때 1만큼 3분의 1을 곱해줘서 4cm입니다. 먼저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D, 요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일단 GD의 길이가 바로 4cm입니다.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GG 프라임 대 G 프라임 D가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라는 걸 활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럼 또 적죠. GD가 4cm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 G 프라임은요. 삼각형 GBC의 무게 중심이 되죠. G'은 GBC의 무게 중심이 되니까 다시 2대 1로. G'대 G'D의 비가 2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GG'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GG'의 길이는 전체 길이 4cm를 몇대 몇? 2대 1로 나누었을 때 2가 가지는 비를 찾아라. 그 비율을 찾아내라. 비례 배분하라는 소리죠. 4 곱하기 3분의 2. 정리하시면 몇 cm? 3분의 8. 단위는 cm.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답까지 적어준다면 3분의 8cm. 요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요 정도만 적으면 되거든요. G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니까 뭐 2대 1로 나눠서 GD가 4cm래요. 또 G'이 GBC의 무게 중심이니까 2대 1로 나눠서 GG'이 3분의 8cm래요.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실전 테스트 7번을 볼게요. 자, G는 삼각형 ABD의 무게 중심, G'은 ADC의 무게 중심. BC가 24cm일 때 GG'의 길이는 몇이냐? 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지금 GG'이 너무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어때요?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뭐 도저히 참고할 만한 게 없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무게 중심을 활용하는 어떠한 보조선을 그려줘야겠죠. 바로 뭐다? 중선을 그리자. 그래서 첫 번째 중선을 보조선으로 그려볼 겁니다. 점 A에서 G를 지나는 요 중선 하나 그려주고요. 점 A에서 G'을 지나는 요 중선을 하나 그려줘 볼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선을 우리가 각각의 중점 여기를 점 E라고 하고 여기를 점 F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F는 중선이니까 중선의 끝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갖냐? BE랑 BD의 길이가 같고 DF랑 CF의 길이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B부터 C까지가 24cm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반씩 온 E부터 F까지는 몇 cm가 돼야 된다? 12cm다. 요거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EF가 12cm라는 거를 확인했으면 우리의 목표는 GG'과 EF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걸 판단하자.

0: G'과 그 대응되는 변의 길이인 EF, 즉 12cm의 B를 봤을 때몇대 며칠? AG 대 AE, 즉2대 3의 B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선을 긋는 거예요. 중선만 긋고 나면 EF의 길이가 12cm라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그거랑 G, G'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요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그다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정리하시면 G, G'의 3배가 24cm니까 G, G'의 길이는 8, 3, 24, 8cm다. 정답은 1번.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무게중심을 풀어라, 무게중심에 관한 문제를 풀어라고 한다면 중선을 지나요? 중선을 꼭지점으로 2대1로 내보내요. 아, 이제 2대1로 나눠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오늘 어떤 개념 배웠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중선.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잇는 선분을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이라고 했고요. 중선은 총 3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세 중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나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이 15번 이 서술형 한 문제를 포함해서 하단 자막에 제시되어 있는 네 문제. 총몇 문제예요? 다섯 문제를 푼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서술형 풀이를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무게중심 그리고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5단원, 식물과 에너지인데요.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나요? 바로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양분을 합성해내는 과정인 광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었고요.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만든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이 식물의 호흡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우리 앞부분 이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5단원 전체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5단원 전체 핵심 키워드인데요. 지금부터 두 강의에 걸쳐서는 이 앞부분인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두 강의 동안에는 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광합성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광합성식을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합니다. 광합성이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합성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광합성의 의의였죠. 그 양분의 처음 형태가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를 함께 발생을 시켰어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요한 줄씩 정도는 백지에다가 그냥 툭 치면은 줄줄줄 쓸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든지 뭐 필요한 요소, 생성물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내용은 다이한 줄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내용 요소에서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식물 세포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이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 있었죠. 이 엽록소가 바로 이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와 엽록소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과 디테일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뒤 이어 나오는 내용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세 가지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그세 가지가 뭐겠어요? 이 시계 다 나와 있죠? 물과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잖아요. 각각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중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실험으로는 BTB 용액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BTB 용액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바로 이거겠죠.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이 포도당은 처음에는 포도당 형태로 합성이 되지만 길게 연결돼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녹말이 정말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험인 아이오딘 반응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산소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검정말을 넣어놓고 광합성을 시켜서 기체를 모은 다음에 그것이 산소인지 확인하는 실험도 등장을 하고요. 혹은 시금치잎에 빛을 쐬면은 산소가 발생하면서 기포 때문에 이 잎이 떠오르는 뭐 이런 실험들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금치잎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는요. 이 빛의 세기를 다르게 조절함으로써 빛의 양과 광합성량의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기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통로인 기공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공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었습니다.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실험으로 해석을 했었었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빛의 세기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얘네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가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순간이 등장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갑자기 그 기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어느 순간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와 이 온도가 다른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결과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이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금치잎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결론을 낼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이 앞부분은요, 이 하나의 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실험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광합성, 정의와 식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꼭잘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광합성이란 식물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원료, 즉 재료로 해서 이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분은 가장 기본적인 당의 형태인 포도당이었었고요. 이 양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소까지 발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광합성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또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식이고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광합성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합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재료와 광합성 산물들이 나와 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빛 에너지 흡수하고요.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키네요. 그림 너무 쉽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출입하는 기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도당이 저장되는 형태인 녹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이동하는 물관과 체관까지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우리 방금 그 광합성 식으로부터 쉽게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요세 가지죠. 자, 당연히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광합성을 하는 에너지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는요, 공기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 광합성에 이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공. 자, 우리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기공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두 개의 공변세포로부터 둘러싸여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세포들 중에서도 이 기공을 만들어내는 구멍의 주변세포다라고 해서 공변세포가 두 개의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빈이 공간이 기공이 되는 겁니다.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공변세포에는요, 엽록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부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고요. 또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는 이렇게 이 부피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기공이 닫히고 이렇게 기공은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은 어떻게 잎까지 운반이 되느냐? 바로 뿌리를 통해 먼저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잎까지 물관을 따라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이세 가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쉬운데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 대표적으로 이렇게 BTB 용액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BTB 용액이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쪽에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BTB 용액은 원래 어떤 용액의 산성도를 알려주는 지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지시해준다. 즉, 알려준다라는 용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산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에 녹을 때 탄산 형태가 되어서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산성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그러한 상태를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상태를 이제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아,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지 않은 상태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비티 용액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지, 중간 녹아있는지, 적게 녹아있는지, 이거를 색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아셔야 되는데,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띤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BTV 용액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색깔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외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구나, 그리고 적어지면 초록색이 됐다가 더 적어지면 파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이 실험을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 파란색이었던 BTV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자, 이건 무슨 일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지 않았던 용액에서 내가 날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날숨은 내쉬는 숨이거든요. 이 내쉬는 숨에는 공기 중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후 불어주게 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이었던 이 용액이 점점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노란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A, B, C 시험관에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잘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다르게 할 건데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A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뚜껑을 닫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험에서는 이런 것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이 색깔 변화를 대조해 볼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B와 C에는 둘다 검정말을 넣는데 B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수 있게 만들고 C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광합성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단 B는요.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소모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고 줄어들어서 결국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 빛이 비치는 곳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서 결국 파란색까지 색깔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검정말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요. 따라서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노란색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그것도 뭐 훌륭하지만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시험관끼리 비교했을 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관 A와 B를 비교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A에는 검정말이 없어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B는 검정말이 들어있어서 광합성을 했네요.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파란색이 되었네요. 아,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하면 정말 광합성을 할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구나. 이산화탄소 이것에 필요한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험관 B와 C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B와 C에는요, 둘다 검정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C는 뭐만 다르죠? 그렇죠. 빛 에너지를 받을 수 없도록 알루미늄 포일을 감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에 무엇과 무엇의 비교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요것까지 함께 우리 친구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가지 물질이 생성이 됐었죠? 처음에 포도당, 그리고 이 뒤에 산소가 나올 건데요. 자, 포도당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은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당 형태이기 때문에 합성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의 양분으로 저장을 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만들어지면 계속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될 때는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말이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구조인데 저장을 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저장을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록체에 잠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양분을
즉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성해내는데 이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포도당 정말 생성이 됐니?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요. 이 포도당이 저장된 형태인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녹말은요, 아이오딘 반응으로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녹말을 만나게 되면은 청람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딱 떨어뜨렸더니, 청람색으로 변했네? 아, 그럼 그곳에 녹말이 들어있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를 하나 떼다가, 중간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가지고 광합성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이 표피를 떼가지고 관찰을 해보면요. 광합성을 한이 초록색 부분은 정말 녹말이 생성됐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록체 부분이 청록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포일에 감싼 부분은요, 햇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용액을 떨어뜨려도 청록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오딘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 녹말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구나. 이 실험의 결과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발생하는 거 바로 산소였었죠? 광합성의 결과 산소기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한 결과 나타난 기체를 포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진 기포에다가 향에 불씨를 대면은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도 잘탈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불씨가 되살아난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산소가 발생했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총정리. 아까 그 그림 다시 나오는데요. 이제는 좀더 보이는 것이 많아졌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데, 이 물은 물관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흡수돼서 쭉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빛 에너지를 합성해서 광합성의 산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포도당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산소는 자기가 호흡을 할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남은 것은 기공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염록체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세 가지에 대한 내용 그래프로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소는 빛의 색이었어요. 당연히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을 세게 주면 줄수록 당연히 광합성도 잘 됩니다. 그런데 무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효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그래프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광합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료를 많이 공급할수록 광합성도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한히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인데요. 자, 온도는요, 어떤 특정한 온도까지 온도가 증가할 때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잃어서 광합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요 끝에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지구 환경이 있었을 때 자연 환경에서 빛의 세기가 강하고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온도는 대략적으로 약 30에서 40도 정도로 유지될 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식물의 종류마다 뭐 서식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돼서 문제에 등장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광합성이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광합성 과정을 또 연습할 겸 한번 쭉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광합성은 무엇이었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양분의 처음 형태는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기체도 함께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합성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바로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 에너지. 이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물, 빛, 그리고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인데요.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바로 포도당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와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는 산소도 물론 만들어지지만 양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양분은 포도당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우리 아까 식에서 봤다시피 광합성은요, 기본적으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빛이 있을 때만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2번, 식물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요, 엽록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식물 세포 중에 이 엽록체가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들어있지 않은 세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뿌리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 떠올려 보시면은, 이 엽록체가 들어있다면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뿌리 색깔은? 그렇지 않죠. 그러한 세포들에는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엽록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이건 아니고요. 엽록체가 들어있는 식물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었습니다. 4번. 광합성으로 그 결과.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죠?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광합성의 원료는요,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였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색깔 변화를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앞에서 함께 정리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우리가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내가 내쉬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이 용액이 산성이 됩니다. 따라서 파란색에서부터 출발해서 초록색이 됐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히 많아지면은 노란색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될 때까지 충분히 불어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A, B, C 시험관에 옮겨 담고 그리고 요렇게 세팅을 했네요. 자, B에는 검정말을 넣었고요.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C는요, 똑같이 검정말 넣었지만 이번에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즉 광합성을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자, A는요, 색깔의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광합성을 할수 있는 어떠한 식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변화 없이 노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B는 어떤가요? 자, B는요, 처음엔 노란색이었지만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초록색이 됐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C는 어떨까요? C는 처음에 노란색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광합성을 했다면 B처럼 변했겠지만 광합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 변한 색깔을 옳게 짝지은 것은 우리 비파란색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4번도 한번 볼게요.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시험관 B의 용액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자, 우리 B에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가지고 광합성을 했죠. 그러면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산소의 농도는요? 당연히 더 증가하게 되겠죠.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 광합성의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비교해서 알수 있느냐? 자, 요거. 저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시험관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지 그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 그걸 정리해 볼게요.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를 주고 안 주고 딱이 요소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자, 그게 뭐죠? 바로 시험관 B와 C죠. B와 C에는요, 모두 동일한 양의 용액이 들어갔고, 동일한 노란색으로부터 출발했고, 동일하게 검정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뭐만 달라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서 빛 에너지만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졌네요. 아, 따라서 광합성에 빛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

0: 사실은 B와 C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광합성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비교해서 알수 있을까요? 자, 지금 B가 검정말이 들어있는데 얘가 실제로 광합성을 해서 색깔이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광합성을 하지 않은, 아무짓도 하지 않은 A와의 비교를 통해서 또알 수가 있죠. 따라서 대조군 A와 그리고 B를 비교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던 검정말의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보이네요. 얘네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광합성을 하는 장소인 염록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검정말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했대요. 자, 이것은 왜 하는 과정이냐?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하면은 이 초록색 색소가 빠지게 되면서 탈색이 되거든요.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염색을 했을 때 색깔 변화를 잘볼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우리 이 용액은 어떤 지시약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녹말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용액이었어요. 녹말이 만약에 있다면 청람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뜨려 봤더니 이렇게 정말 약간 남색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정말로 이 녹말이 있구나. 광합성 결과 만들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알수 있는 사실은 그냥 이 청람색이 아무데나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특히 청람색으로 물들어져 있죠? 맞아요. 정확하게 가에 있는 이 염록체의 모습과 일치하죠? 즉, 염록체에서 정말로 광합성을 해서 녹말로 저장했구나라는 거. 이 광합성의 장소까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 녹말이라는 거, 아이오딘 반응으로 알수 있고요. 나에서는 이 염록체가 황적색이 아니라 녹말이 있었기 때문에 청람색으로 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귿, 광합성에는 물이 필요하다? 당연히 물이 필요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고요. 릴, 검정말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이 식물세포 중에서도 이 염록체였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6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진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0: 선생님, 휴게소에 가면 주전부리 많이 드시죠? 선생님 최애픽은 뭐예요?
1: 일단 설탕이 솔솔 뿌려진 알감자를 사고요. 단짠 비율을 위해 짭짤한 오징어도 먹고요. 마지막엔 호두과자가 국룰이죠.
0: 그렇죠.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특히 다시 차로 돌아갈 때 호두과자가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한 그 느낌 있잖아요.
1: 설마 오늘은 호두과자가 유명한 지역으로 가나요?
0: 맞습니다. 충청남도 최대의 도시 천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천안의 명물, 왜 호두과자가 됐는지 아세요?
1: 글쎄요. 호두과자가 처음 만들어졌거나 호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0: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이 바로 이 천안이거든요. 13세기 고려 때 원나라에 다녀온 유청신이 호두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천안에 심으면서 우리나라

0: 나라에서 호두가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래서 이 호두를 이용한 식품도 유명한 거군요. 그런데 쌤, 천안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붙여졌나요?
0: 거기엔 한 사람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0: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라 불리는 도시. 천안은 고려 때부터 주목받은 땅이군요.
1: 네. 고려 현종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천안에 절을 세우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봉선홍경사입니다.
0: 절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천안 삼거리 흥.
1: 오, 쌤 민요 좀 하셨군요. 그 천안 삼거리 민요죠?
0: 네, 능소와 한 선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던 날 하객들이 불러준 노래라고 해요.
1: 하지만 천안에서 울려 퍼진 건 이런 흥겨운 가락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처절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0: 천안과 독립 만세운동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는데요. 그 장소가 아우네 장터였죠?
1: 네. 이곳 천안은 호서지방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0: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로 갈라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소식도 빨리 전할 수 있었기에 독립운동도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1: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 장터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찌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느냐? 쓰러진 부모님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부모를 찌른 일본 헌병의 멱살을 쥐고 꾸짖은 한 소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평범한 장군 3,000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7살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919년 봄 충청도의 작은 시골 장터에서 일어났던 가장 뜨거웠던 만세운동,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곳이었죠. 1916년 15살이 된 유관순에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공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여선교사 사에리 씨 부인이 그를 눈여겨보고 이화학당 장학생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골 소녀는 사촌 언니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1918년에는 고등과 1학년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우리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 함성이 터져나오자 이화학당의 외국인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칠까봐 학교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학생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0: 유관순은 친구들과 학생 결사대를 만들어 교장쌤의 만류를 무릅쓰고 거리에 나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 3월 5일 남대문역 시위에도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지만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곧 풀려나게 됩니다.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3월 10일 휴교령을 내려 학교 문을 닫아버립니다. 갈 곳이 없어진 유관순은 3월 13일 품속 깊숙이 독립선언서를 품고 고향인 천안 병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천안에 도착한 유관순은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에게 서울에서 본 광경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대적인 거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음력 3월 초하루, 우리도 장터에서 일어나자. 거사 일은 1919년 4월 1일, 음력으로는 3월 1일, 마침 아웅의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사촌 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밤마다 호롱불 밑에 앉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태극기를 은밀히 손수 만들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도 이 뜻에 호응하여 다음날 장터에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죠. 1919년 4월 1일 오후 1시 아원의 장터에는 약 3,000명의 장군들이 모여들었고 유관순은 장터 입구에서 사촌 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밤새워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긴 장대에 매단 큰 태극기를 든 채 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유관순 역시 군중과 함께 힘차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3천여 명의 장군이 한꺼번에 외친 대한독립만세! 함성에 아우네 장터가 떠나갈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출동한 일본 헌병들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곧바로 총을 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날 일제의 무자비한 총격과 진압으로 현장에서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큰 상처를 입고 집으로 옮겼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한 분들 모두 합쳐 1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죠. 공주지방법원에서 유관순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위해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고 경성복심법원에서는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유관순은 감방의 동지들과 뜻을 모아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3천여 명의 형무소 수감자들이 일제히 호응했고 그 함성이 형무소 담장을 넘어 거리까지 퍼져나가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일로 또다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한 유관순은 특사에 따른 출소를 얼마 앞두고 끝내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20년 9월 28일 17살의 어린 나이로 차가운 감방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천안 병천에 가면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아우네 장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봉 정상에는 일제에 의해 시신을 잃어버린 열사의 영혼을 부르기 위해 후대에 세운 무덤인 초혼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 아우네 장터에 모인 3,000명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시장에 콩 한 대박, 무 한 다발을 팔러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던 태극기, 그리고 한 소녀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외침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10대였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맞서선 그 모습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 저항이 전

0: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일본도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요?
1: 그렇죠.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세계의 지탄을 받으면서 일본의 통치 체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무력과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에서 좀더 교묘한 문화 정치로 바뀐 거죠.
0: 이런 저항운동은 3.1운동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자마자 해외로 건너간 훗날 임시정부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천안의 어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이동령 선생님이에요.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해 신흥강습소 교장을 맡아 독립군 양성에 힘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을 담당한 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까지 지냈는데요.
1: 총으로 맞선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웠네요.
0: 네. 신흥강습소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입니다. 무관학교라는 이름처럼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1: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거군요.
0: 맞아요.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싸운 거죠. 이 마음들은 광복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1: 광복이 곧 독립이잖아요. 독립한 후에는 뭘 위해 싸운 거예요?
0: 바로 천안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독립기념관의 역사에 담겨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919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 우리는 앞선 이야기에서 그 뜨거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고 외쳤던 평범한 이들의 용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외침은 1919년에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그 정신은 60여 년이 흐른 1982년 다시 한번 천안의 들판을 흔들었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결국 우리 역사는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힘이 모여 독립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무려 500억 원이라는 거금이 쌓였고, 그 뜨거운 염원이 모여 1987년 8월 15일 광복절, 이곳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독립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결의의 집인데요. 이 건물은 동양 최대 규모의 기와 건물로 알려져 있죠.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전통적인 맛배집 풍 양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서요. 흔히 중국의 천안문보다 크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 교례 집 앞에는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함께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1관부터 7관까지 이어져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이 전시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진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침을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이어왔던 모습들이 소개되고, 이후 근대에 들어서면서 외세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라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었다. 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이 흐름의

0: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1919년의 만세운동은 조선인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함성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또 해외로까지 퍼져나가요. 독립기념관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라는 외침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유관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용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 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쳤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해외에서는 독립군이 조직되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같은 무장투쟁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의열단이나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처럼 조직적인 활동도 펼쳐졌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독립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동시에 이어진 역사였던 것이죠.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을 만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3.1운동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유관순의 만세운동이 거리에서 울려 퍼진 외침이었다면 독립기념관은 그 외침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기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용기와 외침이 시간이 지나 사라진 것이 아닌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기념관도 지어진 거고요.
0: 맞아요.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역사가 바로 독립기념관의 결의의 집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1: 오늘 첫 시작은 휴게소의 호두과자였잖아요. 천안이 호두과자로 유명한 이유,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0: 왜요?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곳이라서요?
1: 아, 호두과자를 보면 그냥 간식 같지만 속이 꽉 차 있잖아요. 천안도 그냥 도시 같지만 천년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서 역사도 볼거리도 많은 도시 같아서요.
0: 선생님, 그럼 저는 오늘 여행을 천안 이행시로 요약해볼게요.
1: 좋습니다. 자, 천!
0: 천년의 역사, 독립의 정신을 품은 도시, 너무 좋아!
1: 안!
0: 안 오고는 못 베길걸?
1: 아, 이거 밤새 고민하셨군요. 아, 이렇게 이행시까지 들으니까 오늘 당장 출발하고 싶지 않나요?
0: 그럼 빨리 끝내드려야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아홉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단원 그 아홉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바로 살펴보죠.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도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문제 맞춰보자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먼저 활짝 열어야 되겠죠. 닫힌 생각으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활짝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김없이 OX 퀴즈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곤충을 선생님이 문제로 한번 내봤어요. 어떤 곤충인지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작아요. 아주 작고요. 색깔이 보통은 검정색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뭔지 알 것 같아요? 곤충이고 작고 검정색이고

하나 더 부지런해요. 자, 그리고 두 글자예요. 자, 뭘까요? 오! 맞힌 친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로 개로 시작하고 미로 끝나는 개미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인데요. 자, 개미는 잠을 전혀 자지 않는다. 자, 그럴까요? 아닐까요? 개미도 잠을 잔다. 오, 아니다. 나는 개미 자는 걸못 봤어. X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온지, X인지. 개미도 잠을 잔다. 개미는 잠을 잘 리가 없어. X. 자, 정답은 5, 4, 3, 2, 1. 바로 5가 아니라 X입니다. 그 말은 개미는 전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는 잔다가 바로 정답입니다. 맞힌 친구 있나요? 좋아요. 이 개미는요, 사람처럼 막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쿨쿨 자지는 않지만, 이 쪽잠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미, 여왕 개미들은요, 심지어 이 꿈을 꾼다기도 해요. 신기하죠? 자, 개미는 잠을 잔다. 여러 번 나누어서 또 어떤 개미는 꿈을 꾸기도 한다라는 신기한 사실까지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 우리 OX 퀴즈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작은 우리 생활 속 곤충 개미도 꿈도 꾸는 걸 보면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생명의 소중함도 한번더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도 소중하지만 이번 시간도 소중해요.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이외 문제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며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작지만 소중한 개미, 작지만 부지런한 개미처럼 우리 열심히 부지런하게 집중하며 학교 시험 만점왕 이외 1번 문제부터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5 이상 인수의 동그라미 표, 15 이하 인수의 세모표 하세요라고 했네요.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제발 맞춰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5 이상 인수라고 했기 때문에 15와 같거나 큰 수이고요. 15 이하 인수라고 했기 때문에 15와 같거나 작은 수예요. 먼저 동그라미부터 해보죠. 10, 15 나왔다. 12, 17, 20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15와 같거나 작은 수는 세모예요. 여기 10에 세모, 15또 세모 해줍니다. 그리고 12에도 세모를 해주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이 중에 15에는요, 동그라미도 세모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11 이하 인수는 모두 몇 개냐라는 문제입니다. 이하는 11과 같거나 작은 수예요. 11 포함되고요. 19, 8, 7다 포함되겠죠. 자, 7.9 되고요. 자, 12는 더큰 수입니다. 안 되고요. 10.3 되고요. 11.2, 0.1이라도 11보다 크면 안 돼요. 안 되고요. 9 됩니다. 11 되죠. 포함되니까 말이죠. 이상과 이하에는 기준이 되는 수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포함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네 개.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장이 길지만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죠. 어느 박물관은 20명 이상부터 단체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많이 오면 이만큼 좀 깎아드릴게요. 이런 거죠. 단체 할인이라는 거는요. 유신이네 학교의 5학년 반별 학생 수를 보고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은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1반부터 6반까지 학생 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명 이상부터 단체 할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별 학생 수가 20명보다 같거나 20명과 같거나 많은 반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 적어보죠. 20명 이상부터, 20명 이상부터 단체 할인을 함으로 한번더 짚어주고요. 20명과 같거나
20명과 같거나 더 많은 학급, 더 많은 반을 찾아보면, 찾으면 몇 반인가요? 자, 보죠. 2반, 20명. 20명과 같거나 20명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4반, 21명. 끝인가요? 아니죠.

라고 적어주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몇 개냐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 정답은 세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요.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팔 아픈데 정답만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써줘야 됩니다. 20명 이상부터 단체 할인하죠. 그러니까 20명과 같거나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2반, 4반, 5반이니 정답은 3개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풀이 과정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쓴걸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풀이 과정 잘 적어보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역시 문장이 깁니다. 자, 어느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타려면 키가 140cm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수인회 반 학생들의 키를 보고 바이킹 탈수 있는 사람 모두 찾아 이번엔 이름을 적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아니고 이름을 적어보래요. 140cm 이상이니까 같거나 큰 사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37, 138, 140 같거나 포함됩니다. 134, 143. 더 크고요. 139안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적어보면 현아와 은영이는 바이킹 탈 수가 있겠네요.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놀이공원에서 이만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 탈수 있나요? 선생님은요, 어릴 때는 정말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학생일 때는 이런 거 절대 못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막 타요. 청량열차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이게 잘하면서 좀 겁이 많더라도 점점점 또 겁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과연 놀이공원에 가면 이 바이킹을 탈수 있을지, 만약에 키가 된다면 탈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한데요. 정답은 어쨌든 현아와 은영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5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25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채워져 있다면 이상 또는 이하겠고요. 비어 있다면 초과 아니면 미만일 겁니다. 선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 초과인 수라고 적어주는 쉬운 문제네요. 2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오른쪽 교통 표지판은 시속 110km를 초과해서 운전하면 속도 위반임을 나타낸대요. 속도 위반인 경우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110보다 큰 수들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기역은 시속 110km, 니은은 100km, 디귿은 107km, 그리고 릴은 120km이기 때문에 110보다 큰 수,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 큰 수를 적어주면 리을이죠. 따라서 속도 위반인 경우를 찾아 기호를 쓰면 리을이라고 6번 문제에 정답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또 자동차 문제인데요. 통과 제한 높이가 4.5m 미만인 도로가 있대요. 자동차별 높이를 보고 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통과 제한 높이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통과 제한 높이가 4.5m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4.5m보다 더 낮은 경우만 통과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좀 달라요. 여기는 미터고요. 여기는 센티미터죠. 그래서 이 센티미터를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100cm는 1m이기 때문에 450cm는 4.5m가 되는 것이고 440cm는 4.4m, 460은 4.6m, 400cm는 4m, 그리고 540cm는 5.4m겠죠. 여기서 4.5m보다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4.5m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4m 그리고 4m 자동차만 통과될 수가 있겠군요. 기호를 적어보면 나와 라두 개를 잘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문제입니다. 초과와 이하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초과는 비어 있는 동그라미, 이하는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각각 표시를 한 다음에 자를 꺼내서 그 사이를 잘 예쁘게 쭉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동그라미를 각각 그어주고 쭉쭉쭉쭉쭉 그어주면 이렇게 22초과 26 이하 인수를 수직선에 잘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주어진 두 수의 범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초과 16 이하 인수. 그러니까 10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1, 12, 13, 14, 15, 16까지 포함되지요. 다음은 13 이상 19 미만이기 때문에 13 포함됩니다. 13, 14, 15, 16, 17, 18, 19 미만이기 때문에 19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써봐라고 했기 때문에 13 공통, 14 공통, 15 공통, 16까지 공통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3 그리고 14 그리고 15 그리고 16까지 모두 적어주면 정답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10번 문제.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 이상 50.5 미만인 자연수는 모두 8개래요. 거꾸로 생각해보죠. 미만이니까 50.5는 포함되지 않고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49, 48, 47, 46, 45, 44, 43까지 하면 8개. 따라서 43 이상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다음 그 아래는 42초과 니은 이하인 자연수는 모두 5개래요. 또 거꾸로 가보죠. 자, 42초과 니은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4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44, 45, 46, 47까지 5개. 따라서 니은은 47 이하니까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하면 43 더하기 47을 해주는 것이고 두 개를 더하면 90이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9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죠. 228을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써보는 문제인데요. 올림 나왔습니다. 100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그 아래 수는 10으로 보고, 100으로 보고, 100의 자리까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수들은 100으로 보고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1이라도 있다면. 자, 보니까 28이네요. 그냥 100으로 보고 300이라고 적어주고요.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 8이죠? 8을 10으로 보고 올려줍니다. 따라서 230. 각각 300과 230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인데요. 화살표를 잘 보고 따라가 봅니다. 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수들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1.692에요. 그러니까 1의 자리 아래 수들을 그냥 1이라고 보고 올림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0.84입니다. 0.84를 1이라고 보고 올림하면 1이 되겠죠. 다음은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자리 아래를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1.7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다음은 0.84는 0.04를 0.1로 보고 0.9라고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각각 21, 1.7, 0.9 이렇게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 문제.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50이 되는 수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 수들을 0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버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9가 있죠. 9를 0으로 보고 240. 다음은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를 보면 0입니다. 버려줄 것도 없어요. 그대로 230입니다. 다음은 5예요. 0으로 보고 250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1 있죠. 0으로 보고 260이 됩니다.

250이 되는 수는요? 뭐예요? 255죠. 정답 쓸때 조심하세요. 정답이 250이 아니라 250이 되는 수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255를 적어주면 13번 문제 정답 255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5.31을 버림해서 이렇게 나타낸 수를 써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 그 아래, 즉 0.01을 그냥 0으로 보고요. 우리는 0.01을 0으로 보고 5.3이라고 버림해서 나타내주면 14번 문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15번 문제. 어느 공장에서 자석을 2,945개 생산했대요. 이 자석을 10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에 모두 담으려면 상자는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활용 문제인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자가 적어도 몇개 필요할까라는 것이고, 다시 문제를 보니 총 2,945개가 있는데, 자석이 이것을 10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에 모두 담으려고 하는데요. 모두의 마구마구 별표를 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100개가 채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45개는 100개가 되지 않지만 그냥 모두 담으세요. 이 말은 결국 2,945를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자라는 걸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죠. 2,945를 올리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9가 10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석을 3,000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죠. 상자는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할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100으로 나누어주면 상자는 적어도 30 상자가 필요하겠다. 정답은 30개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 모두 담으려면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100개씩 담아서 판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45개는요, 100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안 되겠죠. 100개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반대로 올림이 아니라 버림을 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45개는 일단 놔둘게.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버림하여 나타내면 2,945를 이번엔 100개 자리까지 버림 2,900으로 생각하고 상자에 담으면 상자는 그때는 2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내가 어림해야 하는 값이 실제 값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몽땅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림해서 정답을 30개라고 구한 겁니다. 이런 문제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수직선에 나타내는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가 4개인 걸 모두 찾으래요. 찾아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함 안 되고요. 4개 아닙니다. 니은. 하나, 둘, 셋, 넷, 4개 맞네요. 다음, 디귿. 하나, 둘, 3개고요. 안 됩니다. 다음, 리을. 하나, 둘, 셋, 넷, 4개 맞죠? 따라서 니은과 리을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동그라미 초과미만 포함 안 되고요. 다음은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기준이 되는 수 포함합니다. 배운 것 떠올리며 풀어보는 1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다음 수를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00이래요. M1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모두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우리 배웠던 반올림 나왔습니다. 반올림 나오면요. 우리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어느 자리까지인지. 천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 5부터 9까지면 올림이죠. 자, 그런데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에서 3으로 천의 자리 숫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올림을 했네. 그 말은 100의 자리 숫자가 얼마다? 5에서 9까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100의 자리 숫자 올림이 가능하도록 5, 6, 7, 8, 9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 6, 7, 8, 9. 5개를 모두 적어주면 이렇게 반올림을 떠올리며 17번 문제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다른 것입니다. 반올림 또 나왔어요. 100의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를 보세요. 4죠. 빠림 2100이고요. 5 올림 2200입니다. 2 빠림 2200이고요. 4 빠림 2200입니다. 다른 것 하나 있죠. 자, 다 2200인데 혼자 2100인 기호를 적어주면 기역이라고 하나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열심히 개미처럼 부지런히 풀어봤는데요. 아직 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력 잃으면 안 됩니다. 자, 19번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 쓰는 문제인데요. 3918을 다음과 같이 각각 어림했을 때 어림하여 나타낸 수가 가장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려고 하는데요. 자, 말로 설명하듯이 풀이 과정 적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적어보죠. 자, 풀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각각 어림을 해봐야 되겠지요. 기역을 어림하면, 얼마냐면 이라고 이제 말로 설명하듯이 시작하는 겁니다. 기역을 어림하면, 자,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를 보면 8이죠? 0으로 보고 3910 다음은 니은을 어림하면 이라고 적어주고, 나 지금 니은 어림할 거야 라고 예고하는 거죠.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그 아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를 볼까요? 1이네요. 1이니까 뭐요? 1이니까, 아, 역시 버림을 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3900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다음은 디귿 가볼까요? 디귿을 어림하면, 이번에는 올림이에요.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 수를 보세요. 918을 그냥 천으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올림이니까 따라서 4000입니다라고 구해 주고요. 따라서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3910, 3900, 4000 중에 3900이 제일 작네요. 3900입니다라고 해주고, 이게 정답이 아니죠. 실수하지 말자고요. 기호를 쓰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900에 해당하는 기호를 적어주면 니은이죠. 정답은 니은이라고 이렇게 풀이 과정 말로 설명하듯이 차근차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도현이는 수카드 5장 중에서 3장을 딱한 번씩만 사용해서 수를 만들었대요. 도현이가 만든 수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도현이는 내가 만든 수를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10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10의 자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 그리고 5부터 9까지면 올림이 되겠죠. 그 말은 버림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따라서, 자, 4, 1, 5, 7, 9로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에서 510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510부터 514까지 해당이 되겠죠. 올림은 1의 자리 숫자가 5부터 9까지 올림했을 때 5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505부터 509까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문제를 보니까 수카드에 0이 없습니다. 4, 1, 5, 7, 9밖에 없죠. 따라서 510이나 505부터 509까지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는 511부터 514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이 수들 중에 4, 1, 5, 7, 9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514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현이가 만든 수는 얼마다? 514다. 이렇게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0: 자, 20번 문제는요, 우리가 배웠던 반올림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반올림 하면 반은 버려주고 반은 올려준다. 즉, 구하고자 하는 자리 아래까지 그 아래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0부터 4까지면 버림, 5부터 9까지면 올림이라는 것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각각 써보면서 이 수카드로 만들 수 있는 수는 뭐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퀴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는요, 바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풀이과정 예를 들어보면, 만의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9이므로 올림해서 나타내면 약 33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 적었나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도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어느 공장에서 자석을 2,940억에 생산했다는 그 문제, 아까 풀었던 그 문제를 만약에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로 나왔다면 내가 과연 문장으로 잘쓸 수가 있을지 시험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개미처럼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하고 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마무리 퀴즈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서술형 문제원을 모아서 한번 풀이과정 쓰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 거니까요. 미리 서술형 문제 10문제 풀어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왕인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개념 학습도 모두 마쳤고, 지난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 복습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쌤이 설명했듯이 이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각각의 보기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틀린 보기는 어떻게 해야 맞는 보기로 고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실전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기 하나하나 다 설명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귀찮더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요, 서술형 평가 답안 적는 연습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림으로 용어 정리하기까지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퀴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어느 나라의 국가 유산일까요? 묻는 문제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 유물 혹은 유적의 이름을 보고 어느 나라인지 연결시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은 어느 나라의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백제였죠. 사실 이 백제는요, 나무로 탑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것을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무는 쉽게 타버리기도 하고 또 썩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타지 않는 더 튼튼한 석탑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

석탑으로 만든 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석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또 규모도 아주 큰 그런 석탑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 사진도 같이 기억해두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내용 정리하고 서술형 평가 연습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에 29쪽이고요. 서술형 평가 문제풀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서술형 평가 물론 문제 답안 적는 거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쌤이랑 같이 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문장으로 적는 연습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실력이 앞으로도 계속 늘지 않거든요. 어려워도 차근차근 내 생각을 글로 적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6학년 올라가서 더 익숙하게 이 문제의 답안을 잘 적어낼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진, 그림, 지도, 자료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에 지도면 지도, 사진이면 사진, 그림이면 그림 다 같이 출제가 되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그림을 보니까 어느 나라의 영토가 유난히 넓어 보이나요? 그렇죠. 고구려의 영토가 이만큼 차지한 것으로 보아서 고구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겠구나. 고구려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고구려의 영토가 한껏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영토가 더 넓어요? 맞아요. 백제가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백제 역사상. 백제 역사상 백제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기. 백제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죠. 다 그림도 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나라가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다는 신라예요.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때의 지도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가, 나, 다 하나씩 우리 친구들도 살펴보고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위에 지도를 시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눈치챘겠지만 가, 나, 다 지금 시기 순서대로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배열을 해 보아야겠죠. 고구려는 언제 전성기를 이루었죠? 몇 세기에? 맞아요.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루던 세기는 바로 5세기 때입니다. 5세기 때 광개토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까지 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 시기죠. 그래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는 여기 평양이 아니라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가지고 있어요. 보이죠? 자, 그다음 나 볼게요. 나는 백제의 전성기죠. 백제는 몇 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했었나요? 그렇죠. 백제는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국가예요. 바로 4세기입니다. 백제는 사실 작고 힘도 약한 상태에서 시작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한강 유역은 농사 짓기도 쉽고 또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기도 쉬워서 전성기를 맞이하기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 때다. 자, 그다음 마지막 신라. 신라는 언제 전성기를 맞이했었죠? 맞아요. 세 국가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6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라의 위치만 봐도 잘알수 있어요. 신라는 여기, 지금의 경주 땅인 금성에 수도를 잡고 발전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백제랑 고구려랑은 다르게 이 신라는 이쪽에 있는 중국과 교류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백제도 한번 거쳐야 되고, 고구려도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랑 고구려 입장에서 이 신라가 중국이랑 원활하게 교류를 하게 그냥 뒀겠어요? 아니죠. 뭔가 방해를 했었겠죠. 그래서 신라는 다른 나라랑 교류하기도 힘든 그런 위치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라도 전성기 때는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보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지도들을 우리 친구들 조금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나타내면 4세기 백제의 발전, 나를 제일 처음에 써주고, 그 다음으로, 그렇죠.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가 지도를 쓰고, 마지막으로는 신라의 전성기, 6세기 지역, 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 가, 다로 정답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위에 지도에는 삼국의 발전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2번 문제를 풀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지도들 같이 참고해서 내용 적어주세요. 가 지도는 고구려의 발전을 보여주는 언제? 5세기 지도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고구려의 발전을 이끈 두 왕은 이분과 이분입니다라고 해서 두 명의 왕 이름을 모두 적어 주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두왕 중에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더 먼저 맞이했던 왕은 누구였죠?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되겠죠. 장수왕. 자, 그런데 이두왕 모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기는 했지만 그 목표가 조금은 달랐어요. 광개토 대왕은 남쪽보다 북쪽, 지금의 중국 땅 있죠. 그 위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려고 했었고, 장수왕은 반대로 밑에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국내성을 수도로 잡고 위로 영토를 넓혀 나갔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장수왕은 아래로 영토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죠. 국내성에서 어디로? 그렇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아래로 영토를 넓혀 나가고자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나지도입니다. 나지도는 백제의 발전을 보여주는 4세기 지도입니다. 백제의 발전을 이끈 왕은 누구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그렇죠. 근초고 왕이죠. 근초고 왕. 근초고 왕이 바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이 부분 아주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지도에 대한 설명도 볼게요. 다지도는 신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6세기 때 지도입니다. 신라의 발전을 이끈 왕은 누구였나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그렇죠. 진흥왕이죠. 우리 친구들. 진흥왕. 진흥왕입니다. 세 나라는 모두 이곳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자, 어디였어요? 그렇죠. 한강이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각 나라들이 전성기를 이끌었을 때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그 영토가 바로 한강 유역이죠. 보이죠? 고구려 전성기 때 이쪽 한강 유역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고, 백제 전성기 때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신라 전성기 때는 이쪽 한강 유역을 신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유적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다음 유적, 사진과 이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자료는 공주무령왕릉입니다. 자, 공주무령왕릉, 사진을 자세히 보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돌 혹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공주무령왕릉은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무덤입니다. 왜? 그렇죠. 이 무령왕, 백제의 무령왕은요,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의 무덤 양식을 따와서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나자료도 볼게요. 여기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름이 경주대릉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느 나라의 것이다? 그렇죠. 경주하면 신라를 떠올려야죠. 신라의 고분 유적이다. 그다음, 다는 고령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이곳은 고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가야의 고분 유적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국가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정답을 적어주면 돼요. 가는 어느 나라? 가의 공주 무령 왕릉은? 그렇죠. 백제였지요. 백제. 그 다음, 나는 어느 나라였나요? 경주하면 떠올려야 되는 나라? 신라죠. 나는 신라. 마지막으로, 다는 어디의 고분일까요? 다는? 맞아요. 이 고령이라고 하는 곳이 가야 중에서도 대가야의 수도라고 했죠. 그래서 가야라고 적어도 되고, 대가야라고 적어도 됩니다. 가야 혹은 대가야의 고분입니다라고 내용 정리할 수 있겠어요. 2번. 위와 같은 고분을 만든 이유를 서술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고분이라고 하면 그때 쉽게 이야기해서 무덤이기는 한데, 옛 사람들의 무덤, 크고 잘 지어진 무덤을 우리는 고분이라고 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덤을 크게 크게 잘 지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이 사람이 죽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기 사후 세계에서 삶이 이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분을 멋있게 잘 짓고 그 안에 방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두고 그 안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사용하던 생활 필수품 그리고 뭐 보물들, 유물들 같이 넣어서 이렇게 무덤을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문장으로 잘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의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죽음은 곧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무덤들을, 고분을 잘 만들어 두었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볼게요.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귀족, 평민, 천민이죠. 자, 이 용어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 그렇죠. 바로 신분제. 신분제도를 떠올려야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나와 다 신분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각각 쓰세요라고 했어요. 나는 평민이고, 다는 천민이에요. 자, 평민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들을 귀족에게도 주고 또 나라에 세금으로도 바쳤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다음 천민. 천민 안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맞아요. 노비였죠. 노비. 노비. 이 노비들은 사람이기는 한데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리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 신분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서술하세요. 자, 이번에는 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귀족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첫 번째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나란 일을 할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나라에 공을 세우면 땅을 받아서 넓은 땅을 거느리고, 이 귀족들이 그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아니죠. 평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대부분의 곡식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곡식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한 평민들은 본인들의 노비로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 이게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술형 평가 모두 풀어봤고요. 그 뒤에 그림으로 용어 정리하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0쪽이고요. 우리 친구들 이 설명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 초성의 정답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온조가 세운 국가다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그렇죠. 온조가 세웠습니다. 주몽의 아들이지요. 4세기 근초고왕 때 남북으로 영토를 넓히며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백제죠. 백제는 온조가 어디에 세웠다?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세운 나라였다. 그리고 금초고 왕 때에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면서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주몽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영토를 확장해서 5세기 때 발전했습니다라고 했죠. 자, 어느 나라? 그렇죠. 고구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 친구들도 입으로 소리 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주몽이 세운 나라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이뤘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고구려 전성기 때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혁거세가 세운 국가입니다.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 간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자, 전성기를 가장 늦게 맞이했던 이 나라는 바로 신라였죠. 이렇게 지도도 함께 설명과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삼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있었죠.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연맹을 이루었던 나라예요.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기에는 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 대가야가 연맹의 중심이 되었던 이 나라는 바로 가야죠. 보이죠? 자, 이 금관가야 김해 바닷가에 위치했었는데 이렇게 대가야로 힘이 옮겨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굉장히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찾기 힘든 산속으로 대가야 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관가야 이후에는 대가야가 힘을 쥐고 이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나오죠. 사진과 함께 설명을 보면 고구려의 유물입니다. 고구려의 유물. 뒷면에 만들어진 시기와 만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사진을 보고서도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연결시켜서 알수 있어야 돼요. 자, 이름이 조금 길지만 금동 연가 7연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유물이에요. 금동이라고 하면 구리로 만든 것에 금을 입혔다라는 뜻이고, 연가 7연명이라고 하면 연가 7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연가 7년, 대략 6세기 초? 지금으로부터는 한 1500년 전 이때를 나타내는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열의 입상은 서 있는 불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과 설명을 살펴보면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신선과 여러 동물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금동의 뚜껑 부분을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꿈꾸던 세계가 잘 담겨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유물이에요. 이름은 바로 그렇죠.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자, 백제 금동 대향로는요, 문제에 아주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보고도 이름을 바로 적을 수 있도록 꼭 복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아주 유명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설명을 볼게요. 돌을 둥글게 쌓아 만든 것으로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살피던 신라의 천문 관측 시설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의 천문 관측 시설이다. 별을 주로 관찰하던 그런 곳이에요. 자, 이름은요? 그렇죠. 경주 첨성대죠. 경주 첨성대. 이것을 만든 이유는요, 하늘을 관측해서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주로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언제쯤 씨앗을 뿌려야 될지, 언제쯤 곡식을 수확해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이 관측하고

0: 명사에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 첨성대.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으로 만들어진 유물이죠? 그렇죠. 철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야에서 만든 유물입니다. 가야에서는 질 좋은 철이 생산되어서 철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가야는 철을 잘 다루는 나라여서 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도 만들었는데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철제 갑옷과 투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가야에서는 최대한 이 군인들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단단하고도 가볍게 이 철로 무기 그리고 이런 갑옷 투기들을 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이것들을 탐내고 많이 사갔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내용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당을 몰아내며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지요. 정답, 삼국 통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는데, 누구와 같이? 그렇죠. 당나라와 같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는 당나라까지 몰아내면서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로 통일신라의 뛰어난 건축술과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경주 석굴암 석굴입니다. 자, 이 경주 석굴암 석굴을 아주 높은 이런 건축술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큰 동굴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이 신라 사람들이, 단단한 돌로 된이 산을 깎아서 그 화강암을 벽돌 모양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서 쌓아서 만든 거예요. 원래 동굴인 게 아니라 동굴처럼 인공 동굴, 여기 나와 있죠. 인공 석굴, 돌로 된 동굴이라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못도 하나 쓰지 않고 그냥 쌓아서 쌓아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준다라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고구려 출신인 대조영이 세운 나라다. 대조영 하면 떠올려야 되는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발해죠. 그래서 이 발해는 고구려 계승을 내세우고 당에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 발해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죠. 연꽃무늬가 새겨진 수막쇠. 그리고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문화다. 아, 보여주는 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은 발해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수막쇠뿐만 아니라 발해 문화를 잘 보여주는 다른 유물들도 있었죠. 발해 석등이라든지 그리고 이불병좌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발해 문화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뜻에 알맞은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세요. 1번, 주몽이 세운 나라로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고구려죠. 고구려. 자, 2번, 온조가 세운 나라로 4세기 근초고왕 때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백제가 되겠죠. 백제. 다음 3번.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뛰어난 이 공예 기술을 보여줍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금속 공예 기술이었죠. 금속 공예 기술. 4번. 경주 이곳은 해, 달, 별의 움직임을 살피던 신라의 천문 관측 시설입니다라는 거. 하늘의 별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이곳은 그렇죠. 경주 첨성대지요. 첨성대. 첨성대. 5번. 낙동강 하류에서 연맹을 이루며 발전했던 이곳은 질 좋은 철로 만든 여러 유물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 철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나라가 바로 가야죠. 가야는 하나의 큰 국가가 아니라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연맹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서 8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6번. 삼국 통일을 이룬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삼국의 통일을 이룬 나라는 바로, 그렇죠. 신라였죠. 그래서 통일 신라라고 불렸죠. 7번. 발해는 이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발해를 세웠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대조영이었죠.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발해라는 나라를 옛 고구려 땅에 다시 세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8번. 경주 이곳은 통일신라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인공석굴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원래 석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인공석굴. 이곳은 바로 경주 석굴암 석굴이죠. 8번의 정답은 석굴암 석굴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서술형 평가 연습도 같이 해봤고, 그 뒤에 용어 정리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 퀴즈, 우리 친구들 정답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퀴즈,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나라부터 차례대로 써봅시다. 정답을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문제 미리 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해요.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단원에서 혼합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책 북1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마지막까지 다 풀어보고 탐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문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문제왕 출발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0번부터 풀어볼 차례입니다. 10번, 11번 연결되는 문제네요. 다음 보기의 체를 이용하여 자갈, 팥,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중요한 것은요, 자갈, 팥, 모래, 알갱이 크기가 다르죠? 이걸 꼭 확인해야 해요. 자갈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팥, 그 다음 모래가 가장 작습니다. 여기 채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역은 눈의 크기가 자갈보다도 큰 채고요. 니은은 눈의 크기가 자갈보다는 작고 팥보다는 큰 채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은요. 눈의 크기가 팥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채입니다. 자, 우리 채는 눈 크기가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럼 10번 보니까요. 위 보기에서 자갈, 팥,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채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채한 개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채몇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체일지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이 알갱이의 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자갈이죠.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써보면요. 모래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 밭이고요. 그리고 자갈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자갈 먼저 분리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바로 작은 것과 큰 것, 중간 크기면 되는 거예요. 체의 눈 크기가 이 중간 크기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바로 팥보다는 크고 자갈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갈은 체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위에 남고 팥은 통과하죠. 팥이 통과하면 팥보다 작은 모래도 당연히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니은과 같은 눈 크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거 하나로 자갈을 분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필요해요. 모래와 팥은 아직 분리가 안 됐으니까 역시 채눈 크기, 이 중간 크기, 바로 여기 사이 크기면 되죠. 그러니까 모래보다는 크고 팥보다는 작아야 돼요. 바로 이 채죠. 그렇게 되면은 모래는 눈을 통과하고 팥은 통과하지 못하니까 분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요, 바로 니은과 디귿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역을 사용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갈보다도 크잖아요. 그러면 자갈보다 커버리면은 모래, 팥, 자갈이 다 눈을 통과해버리니까 분리가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니까 그러면 10번의 답으로 고른 채를 이용하여 자갈, 팥,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쓰래요. 방금 다 우리가 살펴봤죠? 자, 니은 이 채, 눈의 크기가 자갈보다 작고 팥보다 큰 채를 이용하면 여기 이렇게 자갈은 남고 팥과 모래는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자갈을 분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디귿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눈의 크기가 팥보다 작고 모래보다 크니까 여기 이렇게 팥은 통과하지 못하여 채 위에 남고 이눈 크기가 모래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는 다 통과를 해서 모래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 과정을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니은 채의 눈 크기가 자갈보다 작고 팥보다 큰 채로 일단 자갈을 이렇게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채의 눈 크기가 팥보다 작고 모래보다 큰이 채로 팥과 모래를 분리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2번 봅시다. 다음은 크기가 다른 세 종류의 구슬이 섞인 혼합물을 채 가로 분리한 결과입니다. 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세 종류의 구슬 크기가 달라요. 지금 잘 보니까 어떤 구슬이 가장 크죠? 그렇죠. 파란색 구슬이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요. 빨간색이에요. 다음은 빨간색이고요. 가장 작은 것은 바로 노란색입니다.
자, 이 알갱이 크기 다른 것. 그러니까 이 채도 그눈 크기가 핵심이었을 거예요. 자, 어떤 눈 크기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뭘 봐야 되죠? 지금 분리된 걸 볼까요? 그랬더니 아하, 이 노란색, 가장 작은 노란색 구슬 분리되고요. 그다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노란색 구슬 먼저 분리가 된 거죠. 자, 요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채 가의 눈 크기는? 그렇죠. 바로 선생님 여기 사이라고 했잖아요. 즉,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작고 작은 것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채눈 크기가 요 정도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보다는 크니까 이 노란색은 쏙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는 작으니까 빨간색은 통과 못하죠. 빨간색이 통과 못하면 당연히 빨간색보다 큰 파란색도 통과를 못하겠죠? 자, 따라서 눈 크기는 어때야 된다? 노란색보다는 크고 빨간색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 찾아주면 되겠죠? 바로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네요. 눈의 크기가 빨간색 구슬보다는 작고 노란색 구슬보다는 큰 채. 여기 중간 사이에 있는 채. 맞죠? 따라서 기호를 쓰면요, 우리 리을이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알갱이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그 사이의 눈 크기여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3번에서 14번. 다음은 쌀을 자갈에 쏟아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다 쏟아버려가지고 다 섞여버렸어요? 우리면 답하시오. 자, 위와 같이 쌀과 자갈이 섞여 있을 때 분리할 수 있는 도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혼합물 분리.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일단, 어떤 성질을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이용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요. 자, 쌀이랑 자갈 쭉 성질을 살펴봤더니, 색깔이 다르네. 쌀은 하얀색이잖아. 그러면 하얀색 쌀만 일일이 분리해요? 이러기는 너무 어렵죠. 자, 이 성질 말고 살펴봤더니, 아, 여기 보니까 쌀은 어때요?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작은데요. 자갈은 알갱이 크기가 크네요.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시험관에 물과 식용유를 넣고 흔든 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물과 식용유가 골고루 섞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봐도요, 섞이지 않고 층으로 나뉘어져 있죠. 왜 이렇게 층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이죠? 물이죠. 그리고 식용유,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은 물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고 식용유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것이 이것 위에 뜬대요. 무엇이 떠 있다? 식용유죠. 식용유가 어디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식용유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분리해내면 되죠. 자, 그럼 이 식용유를 분리해내는데 필요한 도구는 스포이트일까요? 유리막대일까요? 그렇죠. 바로 스포이트죠. 자, 스포이트를 이 시험관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용유만 쏙 빨아들여서 분리를 할 수 있죠. 유리막대는 언제 사용하는 도구죠? 뭔가 막 섞을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은 국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숟가락으로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지 쓰시오. 자, 국 위에 우리 친구들도 먹을 때 기름이 이렇게 잔뜩 떠 있습니다. 이걸 숟가락으로 걷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무슨 성질을 이용한다? 그렇죠. 방금 우리 문제에서도 살펴봤죠. 이 국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성질. 섞이지 않고 기름이 국물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국물 위에 떠 있는 숟가락만 걷어내는 것이죠. 자, 이쯤 돼서 우리 오늘의 한 문장 외웠던 거 그냥 딱 떠올리면 돼요. 자, 뭐였죠?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안 섞이니까 기름만 쏙 안 섞인다. 이 성질을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쓰면요, 바로 국물과 기름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국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기름이 그렇죠. 국물 위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 17번이에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 분리, 우리 어떤 성질을 이용할까요? 맞아요. 바로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죠.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확 부어서 용해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용해를 시키면요. 용해되는 것이 있고 용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용해되는 것은 바로 소금이고요. 용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다? 모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에 용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모래만 분리하면 되죠. 자,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맞아요. 바로 걸음 장치를 이용하면 되겠죠. 모래만 걸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래 분리됐죠?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분리하면 되죠? 지금 물에 용해되어 있는 소금, 즉 소금물이죠. 소금물에서 물만 어떻게 하면 소금이 남는다? 그렇죠. 물을 가열해서 증발시키면 우리는 소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서 용해시키고 그 다음에 거르고 그 다음에 가열하여 증발시키자. 이 순서였죠. 자,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용해시키고 거르고 가열시킨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18번. 다음은 물에 넣은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거름 장치로 거르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거름 장치 꾸미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혼합물이 유리막대를 타고 흐르도록 붓는다. 이 유리막대를 사용하는 까닭이 있었죠. 왜 사용했죠? 그냥 확 부면요. 어때요? 그렇죠. 그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이 깔때기 밖으로 넘칠 수 있어요. 거름종이 밖으로 넘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막대를 흘러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넣어서 넘치지 않게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깔때기 혼합물을 부을 때 튀지 않게 붓는다. 조심해서 유리막대를 타고 흘러내리도록 붓는 것. 맞는 말이죠. 깔때기 혼합물을 부을 때 조금씩 천천히 붓는다. 확 부으면 넘칠 수 있으니까 유리막대 타고 흐르도록. 자, 4번. 깔때기의 끝에 긴 부분을 비커의 옆면에 닿게 설치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우리 깔때기도 보면은 끝부분이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한쪽이 길어요. 이긴 부분이 비커 옆면에 닿아야 돼요. 왜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튈수 있잖아요. 튀지 않고 이 비커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도 꼭 주의할 상황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5번. 깔때기 혼합물을 부을 때 거름종이 밖으로 왜 넘치게 해요?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리막대로 천천히 붓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5번을 찾아주면 됩니다. 거름장치에서 많이 나오는 게이 유리막대, 그리고 비커 이 끝부분, 요거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19번에서 20번입니다. 다음은 차 여과기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차 여과기. 차를 우러내는 그런 도구죠. 자, 그럼 19번 볼게요. 위에 차 여과기에서 따뜻한 물에 넣어 우러나온 차와 그리고 찻잎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기억은 뚜껑이에요. 뚜껑에 이런 역할을 하진 않죠? 니은? 그렇죠. 니은이 바로 무엇인가요? 거름망이죠. 자, 그리고 디귿은 손잡이인데요. 손잡이가 걸러주는 역할 아니죠? 자, 거름망을 보면요. 우리 요렇게 아주 작은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차를 넣으면요. 이 찻잎 속에 그 물에 녹는 성분은 물에 쭉 녹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녹지 않는 찻잎 찌꺼기. 찻잎은 통과를 못하니까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름망을 이용해서 이 걸러진 이 찻잎 찌꺼기가 없는 깨끗한 찻물만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 거름망인 니은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20번. 위에 차 여과기에서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생활 속에서 이용한 예로 오른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차 여과기 이 거름망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름 그대로 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름의 예를 찾아주면 돼요. 과일을 간뒤 즙과 찌꺼기를 분리한다. 어때요? 맞아요. 걸러내는 겁니다. 즙은 아래로 통과가 되고, 찌꺼기는 통과 안 되고 남겠죠. 오, 걸러지는 거 맞아요. 거름입니다. 자, 2번.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 등으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다. 바닷물. 여기서 소금을 얻으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물을 증발시키죠. 햇빛과 바람이 물을 증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거름이 아니라 증발을 이용한 예이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소금물에 넣어둔 메주를 천으로 걸러 메주 찌꺼기와 간장을 분리한다. 걸러라는 말이 벌써 나왔어요. 자, 이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두면요. 이렇게 녹죠. 그런데 녹지 않고 남은 메주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천으로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거지요. 천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메주가 잘 녹아있는 액체는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관장이고요. 천을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 메주 찌꺼기죠. 이렇게 거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1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것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가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 이러한 삶. 우리 후손들까지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22번이에요.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 중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을 분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을 분리한대요. 선생님, 이거 용어 설명해줬어요. 물을 깨끗하게 한다. 용어? 그렇죠. 바로 정수라고 했죠? 이 정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장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스크? 우리 친구들 마스크는 왜 착용해요? 그렇죠. 미세먼지 많은 날, 황사 있는 날 마스크 쓰죠. 왜? 그렇죠. 그 마스크 필터가 이 작은 먼지나 작은 모래 세균 바이러스는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깨끗한 공기만 내 코와 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이 마스크는요, 이 오염된 공기에서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공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도자기, 정수기, 오, 정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 더러운 물을 도자기, 정수기를 이용하여 깨끗한 물만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하는 것이죠. 도자기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서 깨끗한 물은 그 구멍을 통과하지만 더러운 오염된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물을 분리하여 둘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디귿이네요. 자,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 이 되게 장치 이름은 길지만 이름 속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필요한 것을 분리해내는 장치이다. 라고 했죠? 물과는 관련이 없네요. 정답, 디귿이네요. 자, 23번. 다음은 해변 쓰레기 수거차로 해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도구를 쓰시오. 이 해변 쓰레기 수거차가 해변을 싹 지나가면서 우리 쓰레기만 쏙쏙쏙쏙쏙쏙 다 치워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림의 힌트가 보이죠? 여기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이것은? 그렇죠. 바로 체입니다. 해변 쓰레기 수거차에 체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오, 어때요? 이거 해변 쓰레기 수거차가 이렇게 모래사장을 쫙 지나가면요. 쓰레기만 딱딱딱 담겨지는 게 아니라 모래도 같이 쓸어 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만 치워야지 모래는 다시 모래사장에다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때 이 체의 눈을 잘 보면요. 이눈 크기가 어때요? 그렇죠. 쓰레기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통과하지 못하여 체 위에 남고 모래알갱이는 이 체의 눈 크기보다 작은 니까 쏙쏙쏙쏙 다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해변 쓰레기 수거차는 이것을 이용해서 작은 모래와 뭐 철조각, 플라스틱 조각, 동전, 조개 껍데기 같은 쓰레기를 분리해 줍니다. 뭐예요? 바로 체를 이용합니다. 정답 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4번.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래요. 자, 일단 좋은 점 하면요. 우리 교재에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최종적인 좋은 점, 목표는 무엇이다?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은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환경을 보호해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자, 그러면 자원, 우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닷물 보면 바닷물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깨끗한 물만 분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혼합물 분리를 이용한 장치였습니다. 바닷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막 오염된 물질이 섞여 있는 그 혼합물, 더러운 물과 더러운 공기에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만 분리해서 사용하면은 자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또, 버려진 쓰레기, 폐기물에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도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바닷물에서 염분 등을 분리하여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물과 공기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과 공기 얻을 수 있어요. 다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것이죠. 폐기물에서 자원을 분리할 수 있어서 자원 부족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탐구 수행 평가 문제 볼게요. 오른쪽은 시험관에 물과 식용유를 넣고 몇번 흔든 다음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이 시험관 속 액체 기역과 니은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물과 식용유입니다. 어떤 성질이죠? 골고루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이 물 위에 뜨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층 떠 있는 것이 기름이 식용유가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니은이요, 물이 되는 거겠죠. 기름은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자, 2번. 이 시험관 속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기에서 골라 쓰고 그 도구를 고른 까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지요. 자, 물과 식용유,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 흡착포, 스포이트, 숟가락,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이 없나요?
답이 모두 이 세 개의 단가

아니죠. 자, 이세 가지 도구 중에서 알맞은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이 어디에 들어있죠? 이 좁고 길쭉한 시험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기름만 떠내기 편할까요? 숟가락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흡착포 어때요? 흡착포도 막 구겨 넣어가지고 막 집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빼내기가 어렵죠. 흡착포는 언제 사용하면 좋죠? 그렇죠. 바로 넓고 얇게 퍼진 기름만 쏙쏙 흡수하기에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흡착포도 알맞지 않고요. 스포이트 보세요. 생긴 게 이렇게 좁고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 좁고 긴 시험관에 쏙 놓고 이 기름만 쏙 빨아들이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스포이트는 좁고 이렇게 두껍게 쌓인 기름을 분리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우리는요, 도구 스포이트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까닭은 시험관 입구가 좁고 길기 때문에 스포이트로 빨아들여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시험관의 그 상황을 써주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다음은 소금과 모래의 특징입니다. 이를 보고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쓰래요. 자, 소금, 그리고 모래인데요. 하얀색 모래예요. 그럼 색깔이 둘다 하얀색이니까 색깔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다 고체잖아요. 그럼 알갱이 크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도 있을까 하고 알갱이 크기를 살펴봤더니요. 소금의 알갱이 크기 일정하지 않아요. 하얀색 모래도 일정하지 않으면서요. 또 어떤 건 소금보다 더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갱이 크기라는 성질을 이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질을 이용할까? 아,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네요. 소금은요, 물에 용해되지만 하얀색 모래는 물에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용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금은 물에 녹지만 하얀색 모래는 물에 녹지 않죠. 그러면 이 용해되지 않은, 물에 녹지 않은 하얀색 모래만 분리하면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름장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름장치를 이용하여 하얀색 모래를 분리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물에 녹아있는 이 소금, 여기서 소금만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증발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금이 녹아있는 소금물을 가열시켜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증발 접시에는요, 하얀색 소금만 남게 되어 우리는 소금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시키고, 그 다음 거름장치로 모래를 분리하고, 가열시켜서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분리한다. 이세 가지 방법을 쭉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시 답안 확인할게요. 소금과 하얀색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넣고 저은 뒤, 거름장치로 거르면 뭐가 분리된다? 물에 용해되지 않는 하얀색 모래는 거름정의를 빠져나가지 못해서 분리가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그대로 문장으로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물에 용해되어 거름정의를 빠져나간 물질, 이게 바로 소금물이었죠. 자, 이걸 가열하여 물을 증발시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소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요 3번 상황을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소금과 모래가 섞인 이 혼합물 분리하는 이세 가지 단계, 이세 개의 단계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답안에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100점짜리 답안이 됩니다. 많이 연습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학왕 인증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북1 개념책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 기억나는 것으로 뻔뻔한 퀴즈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를 들면 잡곡, 여감, 설탕물 등은 비빔물의 예이다. 혼합물의 예이다. 모든 물의 예이다. 되게 정답 뻔뻔하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뻔뻔한 퀴즈를 만들어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퀴즈들을 만들지 우리 친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친구들이 낸 문제 정답을 댓글로, 다른 글로, 다른 게시글로 서로서로 답을 해준다면 더 재미있는 과학 공부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 북 1, 책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북 2로 1단원 실전.

0: 대비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미리 문제 풀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잘 모르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보면 좋아요. 스스로 먼저 풀고 선생님과 함께 강의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뻔뻔한 과학 공부 선생님과 함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분수의 나눗셈의 가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우리 다음 단원도 재미있는 내용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 모두 풀어보았나요? 네, 정답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분수 중 가분수와 진분수를 찾아 가분수를 진분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라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가분수랑 진분수를 찾는 겁니다. 가분수는 5분의 7, 그리고 진분수는 7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7 나누기 7분의 6을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정답은 바로 30분의 49 또는 1과 3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요, 분수의 나눗셈 가장 마지막 시간, 바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서술형 문제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만나볼게요.

우리 교재 북투를 준비해 주세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는 모두 10문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1번부터 볼게요. 유빈이네 가족은 소고기를 10분의 3kg 먹었고,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5분의 2kg 더 많이 먹었습니다. 유빈이네 가족이 먹은 돼지고기의 양은 소고기 양의 몇 배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만 보고 식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돼지고기의 양이 소고기 양이 몇 배인지라고 했으니까, 돼지고기의 양, 5분의 2kg 나누기 10분의 3kg 아닌가요? 자, 숫자만 보고 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5분의 2kg 더 많이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돼지고기의 양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단, 소고기보다 5분의 2kg 더 많이 먹었다라고 했으니까, 돼지고기의 양을 먼저 구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돼지고기의 양 얼만지, 소고기의 양 얼만지 정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돼지고기의 양을 소고기의 양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돼지고기의 양 어떻게 구해요?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2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2. 분모가 달라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4가 되겠죠? 10분의 7이 바로 돼지고기의 양이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의 양을 소고기의 양으로 나누어 줘야 하니까 10분의 7 나누기 10분의 3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10분의 7 나누기 10분의 3은 분모가 같은 분수에 나눌 셈이니까 7 나누기 3이다. 그럼 3분의 7이라고 생각하고 대분수 2와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얼마예요? 그렇죠.

2와 3분의 1 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구해 보시고요. 2번. 길이가 4분의 3m인 노란색 테이프를 16분의 3m씩 자르고, 길이가 5분의 3m인 보라색 테이프를 25분의 3m씩 자르려고 합니다. 노란색 테이프와 보라색 테이프 중 어느 것을 몇 도막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두번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노란색 테이프는 몇 도막일까? 그 다음, 두 번째, 보라색 테이프는 몇 도막일까? 이제 마지막에는 뭐만 해주면 돼요? 비교만 해주면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일 먼저, 노란색 테이프의 도막 수를 구할 거예요. 4분의 3m를 16분의 3m씩 자른다고 했으니까, 4분의 3 나누기 16분의 3을 계산합니다. 분모 통분해 줄게요. 16으로. 그럼 4분의 3은 분모와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했을 때, 16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16분의 12 나누기 16분의 3으로 쓸 수가 있고, 분모가 같은 분수에 나눌 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2 나누기 3, 즉 4도막이구나. 아, 4도막이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라색 테이프는 몇 도막이 나올까? 전체 길이는 5분의 4m예요. 이걸 25분의 4m씩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4 나누기 25분의 4입니다. 5분의 4 나누기 25분의 4도 역시 분모가 25인 분수로 만들었을 때 25분의 20이 되고, 그 다음, 25분의 4로 나눠주는 거니까, 20 나누기 4, 즉, 몫은 5가 되더라. 그러면, 이 둘, 각각 도막수 구했잖아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느 것을 몇 도막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자, 뭐가 더 많은가요? 그렇죠. 바로, 보라색 테이프의 도막수가 1개. 그러니까, 하나만큼 더 많죠? 따라서, 보라색 테이프를 5 빼기 4는 1. 한 도막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답에다가는, 보라색 테이프. 그 다음, 몇 도막? 그렇죠. 바로, 한 도막이라고 써주면 딱 정답이 되겠죠. 일단, 각각 도막의 수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비교해주면 됩니다. 다음 3번이에요. 어떤 수에 9분의 7을 곱했더니 15분의 11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5분의 3으로 나눈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풀이 순서. 제일 처음에 뭘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죠. 먼저 어떤 수를 구해야 합니다. 자, 어떤 수는 우리가 보통 네모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우죠. 어떤 수 곱하기 9분의 7을 했더니 15분의 10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수는 15분의 11을 9분의 7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수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어떤 수? 5분의 3으로 나누기. 자, 이렇게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두 번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9분의 7은 15분의 11입니다.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모는 15분의 11 나누기 9분의 7로 구할 수가 있어요. 15랑 9를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45가 딱 떠오르죠? 15분의 11의 분자 분모에 3을 곱하면 우리 45분의 바로 33이 되고요. 9분의 7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하면 45분의 35가 됩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3 나누기 35가 되고 35분의 33이다라고 어떤 수를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수 뭐였어요? 35분의 33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어떤 수 나누기 5분의 3을 할 겁니다. 그러면 35분의 33 나누기 5분의 3이니까 우리 똑같이 분모를 35로 만들어 주었을 때 35분의 33 나누기 35분의 21이 됩니다. 그러면 33 나누기 21이 되고 이것은 우리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21분의 33이 되잖아요.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면 11, 3으로 약분하면 7. 그래서 7분의 11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4가 된다. 그래서 바로 1과 7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때에는 제일 먼저 어떤 수를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 어떤 수에다 그 다음 계산.

3까지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어떤 수의 나눗셈의 몫이 자연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합니다. 5분의 3 나누기 20분의 네모래요. 자, 그러면 이곳의 몫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5분의 3 나누기 20분의 네모다. 그냥 한번 식을 그대로 한번 편하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5분의 3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0분의 12가 되죠? 나누기 20분의 네모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모가 똑같네요. 그럼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2 나누기 네모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만 계산하면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요? 자연수라고요. 그러면 자연수가 된다? 그럼 네모가 어떤 수가 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12의 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12의 약수는 뭐가 될수 있을까요? 1, 2, 3, 4, 6, 그리고 12가 되겠죠. 모두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이 6개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5분의 3 나누기 20분의 네모는 20분의 12 나누기 20분의 네모, 20 나누기 네모의 결과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2의 약수인 1, 2, 3, 4, 6, 12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풀이했던 거 그대로 말로 풀어 쓴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6개입니다. 라고 그 개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쓰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요. 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의 개수를 쓰세요. 라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서 개수를 쓸지 아니면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5번이에요. 마른 모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고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8분의 3m일 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몇 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마른 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마른 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 여기에 2로 나누기.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넓이를 구했어요. 그럼 이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대요. 이 넓이를 높이로 나누어준다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른 모의 넓이입니다. 마른 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우리 한 대각선의 길이 6분의 5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8분의 7, 이것을 2로 나누자, 곱하기 2분의 1 하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약분할 수 있나요? 약분할 건 없어요. 그럼 그대로 쓸게요. 6, 8, 48, 48 곱하기 2는 96, 96분의 35. 이것이 바로 이 마른 모의 넓이가 돼요. 그런데 이 마른 모의 넓이랑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 넓이를 이 높이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96분의 35를 8분의 3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면 96분의 35 곱하기 3분의 8이 되고, 그러면 약분이 되나요? 8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8로 약분하면 12가 되니까, 아, 36분의 35가 되는구나. 이렇게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풀이로 어떻게 쓸까요? 마른 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이구나. 8분의 7 곱하기 8분의 5 나누기이니까 8분의 7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네. 그러면 96분의 35가 되겠다. 마른 모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96분의 35제곱미터. 밑변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높이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으니 96분의 35 나누기 8분의 3을 하자. 그러면 96분의 35 나누기 96분의, 우리 12를 곱해주면 36이잖아요. 그래서 35 나누기 36이니까 36분의 35다.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36분의 35 단위는요, 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먼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마른 모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젤리 4kg을 한 봉지에

6분의 1kg씩 나누어 담고 쿠키 9kg을 한 봉지에 10분의 3kg씩 나누어 담았습니다. 쿠키를 담은 봉지는 젤리를 담은 봉지보다 몇 봉지 더 많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요. 일단 젤리를 몇 봉지에 담았는지, 젤리 몇 봉지 담았는지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쿠키 몇 봉지에 담았는지 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비교까지 해주면 되겠죠. 제일 먼저 젤리 몇 봉지를 담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kg을 6분의 1kg씩 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 나누기 6분의 1. 그러면 젤리를 담은 봉지 수는 4 나누기 6분의 1, 즉4 곱하기 6이라서 24봉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쿠키가 몇 봉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쿠키는 9kg인데 한 봉지에 10분의 3kg씩 담았다고 했으니까 9 나누기 10분의 3. 그러면 9 나누기 10분의 3은 9 나누기 3 곱하기 10이다라고 바꾸어 쓸수 있으니 9 나누기 3은 3이죠? 3 곱하기 10은 30입니다. 그럼 쿠키는 총 30봉지예요. 자, 젤리는 24봉지, 쿠키는 30봉지. 그럼 비교해보면 쿠키는 30 빼기 24. 즉, 6봉지만큼 더 많은 거죠? 따라서 쿠키를 담은 봉지는 젤리를 담은 봉지보다 30 빼기 24. 즉, 6봉지 더 많습니다. 정답은 6봉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서술형 평가 문제를 풀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풀이를 선생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번 써보세요. 괄호 안에 젤리를 담은 봉지의 수, 쿠키를 담은 봉지의 수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이 뒤에 있는 식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친구들이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냥 이런 말 없이 4 나누기 6분의 1은 뭐4 곱하기 6은 24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 바로 아래에 9 나누기 10분의 3 이것은 9 나누기 3 곱하기 10은 30 이런 식으로만 쓰면 문제를 채점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친구 지금 뭘 구한 거지? 이런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젤리를 담은 봉지의 수, 쿠키를 담은 봉지의 수 이런 말들을 넣어주면 정말 서술형 풀이에서 좋은 답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두 가게에서 판매되는 주방 세제의 가격입니다. 같은 양의 주방 세제를 산다면 가 가게와 나 가게 중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것이 더 싼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가 가게는요, 4분의 3리터에 7,200원이라고 하고요. 나 가게는 20분의 9리터에 4,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가격으로 바로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양을 통일해 주거나 또는 비용을 통일을 해주어야 어떤 것이 더 싼지, 어떤 것이 내가 효율적으로 물건을 잘 사는 것인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1리터에 얼마인지 그것을 먼저 구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가게는 4분의 3리터에 7,2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1리터에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가게에서 파는 것의 가격 7,200원을 4분의 3으로 나누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4분의 3 나누기 7,200 나누기 4분의 3이니까 7,200 나누기 3 곱하기 4가 되잖아요. 7,200 나누기 3은 그렇죠. 바로 2,400이고요. 2,400 곱하기 4는요. 그렇죠. 바로 9,6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가가게에서 1리터를 살때 드는 가격이에요. 나가게 볼게요. 나가게는 20분의 9리터에 4,5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4,500원, 즉그 판매하는 가격을 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20분의 9로. 그랬더니 4,500 나누기 9 곱하기 20으로 바꿀 수 있겠다. 4,500 나누기 9는 500이고, 500 곱하기 20이니까 바로 만 원이 되죠. 자, 만 원. 이제 비교가 되나요? 네, 이제 비교가 됩니다. 자, 똑같이 1리터를 산다고 했을 때, 가가게에서는 9,600원에 팔고 있고, 나가게에서는 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우리 어느 가게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가가게에서 사는 게 좋겠죠. 가가게. 이렇게 답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과정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똑같아요. 자, 1리터당 주방세제의 가격은 주방세제의 가격을 주방세제의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가게 1리터당 주방세제의 가격은 7,200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것은 7,200 나누기 3 곱하기 4이기 때문에 9,000원입니다.

2,600원이에요. 그 다음, 나 가게 1리터당 주방세제의 가격은 4,500 나누기 20분의 9예요. 그래서 4,500 나누기 9 곱하기 20이니까 만 원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자, 마지막에는 따라서 가 가게에서 사는 것이 더 쌉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답은 가 가게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해주는 거예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8분의 7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의 8분의 7을 곱했더니 5와 8분의 5가 됐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만나죠. 일단 어떤 수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수 구하기.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바르게 계산하기예요. 그러면 바르게 계산. 어떤 식을 써야 할까요? 먼저 어떤 수를 8분의 7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를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8분의 7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요? 5와 8분의 5가 되었대요. 그럼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수는 바로 5와 8분의 5를 8분의 7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와 8분의 5는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8분의 45가 되니까 여기에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곱하기 7분의 8을 하자. 8로 약분을 해주면 남는 것은 7분의 45. 그러면 7, 6에 42이니까 6과 7분의 3이 된다. 이게 바로 어떤 수가 됩니다. 그럼 바르게 계산하는 건요? 원래 8분의 7로 나누려고 했었으니까 바르게 계산한 건 6과 8분의 7을, 6과 7분의 3을 8분의 7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6과 7분의 3은 7분의 45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7분의 8을 해주면 바로 7, 7에 49고요. 45 곱하기 8이에요. 5, 8에 40, 그 다음 4, 8에 32, 바로 49분의 360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분수 형태로 써도 좋지만 대분수로 바꾼다면 그렇죠. 바로 우리 49 곱하기 7을 했을 때 97에 63이 되니까 47에 28, 바로 343이 되죠? 그러면 7과 49분의 360에서 343을 뺐으면 17이 되죠?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좁은 자리에다가 쓰느라고 이렇게 좀 글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종이 이렇게 노트 같은 곳에 문제를 풀 때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쓰다 보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풀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구했습니다. 풀이 한번 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8분의 7은 5와 8분의 5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 어떤 수는 5와 8분의 5 나누기 8분의 7이기 때문에 8분의 45 나누기 8분의 7이 된다. 그러면 45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7분의 45네. 그럼 6과 7분의 3이다. 바로 어떤 수예요?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6과 7분의 3 나누기 8분의 7이니까 바로 7분의 45 나누기 8분의 7이다. 7분의 45 곱하기 7분의 8이니까 이것은 49분의 360, 즉 7과 49분의 17이다. 정답 7과 49분의 17. 이렇게 구해준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았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알겠죠?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넓이가 14와 4분의 1 제곱미터인 벽면을 칠하는데 페인트 1과 2분의 1리터를 사용했대요. 페인트 10리터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10리터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넓이 우리 구하기 어렵죠? 그럼 먼저 뭘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1리터로는 얼마나 칠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리터로는 몇 제곱미터 칠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10리터로는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리터로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위해서 14와 4분의 1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1과 2분의 1리터 사용됐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사용한 페인트의 양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14와 4분의 1 제곱미터를 바로 1과 2분의 1로 나누어 주죠. 14와 4분의 1은요, 바로 4분의 4, 4, 16, 그 다음 4, 1은 4니까 바로 56. 여기에 56에 1이 더했으니까 57이죠. 나누기 1과 2분의 1은 2분의 3이에요. 그럼 4분의 57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했을 때 2로 약분을 하면 2, 2로 약분을 하면 1, 그 다음 3으로 약분하면 1, 3으로 약분하면 19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9가 되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그렇죠. 바로 9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리터로 칠할 수 있는 벽의 넓이입니다. 자, 그럼 10리터로는 몇 제곱미터만큼 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10리터로는 딱 이것의 10배만큼이기 때문에 2분의 19에다가 곱하기 10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2로 약분하면 1, 그리고 5가 되니까 9, 5, 45, 1, 5는 5. 그래서 95제곱미터만큼을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풀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1리터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넓이는 14와 4분의 1 나누기 1과 2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57 나누기 2분의 3이 되고, 4분의 57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했을 때, 약분, 그 다음 약분, 3으로 약분했더니 19. 2분의 19가 되니까 9와 2분의 1 제곱미터가 되는 거다. 그럼 페인트 10리터로 칠할 수 있는 벽면의 넓이는 딱 여기에 10배만큼이에요.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죠? 그럼 2분의 19 곱하기 10이니까 결국은 95가 된다. 그래서 95 제곱미터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먼저 1리터로 몇 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는지 구한 다음에 10리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무경이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30과 5분의 4km를 가는데 1과 4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경이가 같은 빠르기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2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몇 k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자, 1번, 뭘 먼저 구할까요? 그렇죠. 바로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먼저 구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2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몇 킬로미터인지 구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자,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우리 전체 갔던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0과 5분의 4 나누기 1과 4분의 3이죠. 30과 5분의 4는요, 5분의 154고요. 1과 4분의 3은요, 4분의 7입니다. 그러면 5분의 154 곱하기 7분의 4이고, 약분을 해주면 7로 약분했을 때 1, 그 다음 22가 되므로 5분의 88이 돼요. 그러면 우리 대분수로 바꾸었을 때 5일은 5, 그 다음, 그렇죠. 바로 5, 7에 35, 17과 5분의 3이 됩니다. 이게 바로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두 번째, 2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요? 2시간 거리.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에 두 배를 해주면 돼요. 자, 두 배를 해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5분의, 이거 88 곱하기 2이니까요? 바로 176이 됩니다. 그럼 이거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35와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풀이 과정 한번 써볼게요. 1시간 동안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 거리를 먼저 구했을 때 30과 5분의 4 나누기 1과 4분의 3을 계산하자. 그러면 5분의 154 나누기 4분의 7이 되고 5분의 154 곱하기 7분의 4이니까 7로 약분했을 때 1과 22가 되고 결국 5분의 88이네. 5분의 88은 17과 5분의 3이 되므로 1시간 동안 전기자전거 탈수 있는 거리 구했네. 자, 그다음 2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17과 5분의 3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먼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88 곱하기 2이니까 이것은 5분의 176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꿔주면 35와 5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 35와 5분의 1km.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에 2km를 가는데 우리 2시간 동안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꼭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1단원 내용 모두 마무리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소수의 나눗셈으로 만날게요. 붓기를 준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에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1단원에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세계의 기후,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중단원 내용과 관련된 서술형 평가 문제, 그리고 그림 보고 사회 개념 떠올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의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건조기후의 초원 지역에서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 모습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유목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유목생활이에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이랑 서술형 평가 돋보기 해결해 볼 건데요. 연습 문제 해결하고 또 실전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부터 볼게요. 1번, 2번 함께 풀 건데요. 다음은 중위도에 위치한 세 지역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럼 중위도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기후 생각나요? 중위도 하면 우리나라도 중위도에 속하죠? 온대기후가 생각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대기후를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서안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계절풍 기후. 아, 그럼 세 지역의 기후 그래프? 그 세 가지와 관련된 그래프인가 보다를 짐작하고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이 문장만 보고도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자,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가보면은 런던, 영국의 런던. 영국은 서부 유럽인데? 그리고 리스본. 리스본? 남부 유럽인데? 지중해 쪽인데? 그리고 서울은 우리나라죠? 자, 이것만 보고도 힌트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가 그래프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름을 보면 월 평균 기온이 20도 밑이에요. 아, 서늘하구나. 서늘한 여름이구나. 자, 그리고 겨울도 이제 5도, 6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요. 기온도 강수량도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이게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죠? 서안 해양성 기후다. 자, 그리고 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수량부터 볼게요. 나를 보니까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 7월, 8월에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어떠하겠어요? 건조합니다. 건조해요? 자, 그런데 여름의 기온을 보니까 월 평균 기온이 막 23도? 아까 영국보다 월 평균 기온이 여름의 기온이 높아요. 자, 그럼

여름에 고온, 온도가 높고 건조합니다. 여름에 고온, 건조. 자, 그리고 겨울은 어떤가요? 지금 여름보다 겨울에 비가 더 많이 와요. 그쵸? 강수량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겨울도 따뜻해요. 지금 월 평균 기온이 11도, 12도 이 정도 됩니다. 그쵸? 아, 겨울이 따뜻하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고 여름은 고온, 건조하구나. 이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였어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었죠. 자, 우리 각 기후의 기온과 강수량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는 우리나라 그래프인데요. 자, 지금 강수량을 보면 여름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습하죠? 강수량이 여름에 많다? 그리고 여름에 월 평균 기온도 25도, 26도. 자, 지금 셋 중에 가장 덥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름에 어때요? 온도가 높고, 여름에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 차이가 더 커요. 자, 지금 길이가 길수록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 추운 편이죠. 자, 그리고 겨울의 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쵸? 건조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건조하고,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비가 많이 온다. 자, 이런 기후를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절풍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 계절풍이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각 기후별 아니, 각 지역별 기후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알맞은 지역을 찾아 기호로 쓰세요. 자, 1번. 여름에 비가 적게 내린다. 여름에 비가 적게 내려 여름이 건조해 뭐예요? 나가 되겠죠. 자, 2번.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립니다.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려요? 가가 되겠죠. 3번.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고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적어 주었고요. 2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가나다 지역은 공통적으로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쓰고 어떤 기후예요? 온대 기후 세 가지 공부한 거죠? 온대 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기후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자, 아래 기후의 특징 적어주면 되는데, 빈칸 채우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기후는? 그렇죠. 온대 기후는? 자, 위도상으로 어떤 위도 지역에 분포해요? 중위도죠. 중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무엇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게 특징이었죠? 무엇의 구분? 그쵸. 사계절이 있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사계절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대체로 기온이 온화하죠. 온대 기후예요. 그리고 기온과, 자, 무엇에 따라, 그럼 기준이에요. 기온과 무엇에 따라 서안,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로 구분했죠? 기온과 기준은 강수량이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 서안 해양성 기후, 서쪽 해안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다라고 했어요. 서안 해양성 기후, 그리고 지중해 주변, 지중해성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2번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는요, 어떤 기후의 분포도예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무슨 기후가 나타날까요?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입니다. 무슨 기후? 그렇죠. 냉대 기후죠. 자, 그럼 1번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기역은 냉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냉대 기후. 냉대 기후. 자, 그리고 기역이 지금 냉대 기후입니다.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캐나다의 넓게 펼쳐진 침엽수림. 자, 이런 침엽수림. 우리 냉대 기후 하면 선생님이 침엽수 꼭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침엽수림이 발달되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럼 2번 문제. 가를 보고 기역 기후가, 즉, 냉대 기후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의 위도와 관련하여 쓰세요. 자, 가를 보면 지금 어떤 위도의 냉대 기후가 분포하는지

북반구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에 있는 침엽수림을 우리가 타이가라고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침엽수림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어떤 생활 모습 친구들 기억이 납니까? 일단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아간다도 되겠고요. 또 임업 생각해야죠. 나무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 임업. 그리고 이제 나무로 종이를 만들죠? 그러면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 섬유, 펄프 산업,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침엽수림을 이용한 목재 생산이 많고 이게 바로 임업을 풀어 쓴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펄프 공업이 발달하였다. 펄프 공업, 펄프 산업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통나무 집을 짓는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서술형 평가 문제 전부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중요한 사회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콕 집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세계의 기후 6가지,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우리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보면서 공부했던 사회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입니다. 아, 여기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우와, 나무가 정말 울창한 숲입니다. 자, 보면 나무가 정말 빽빽하게 있어요. 나무 키도 크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밀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밀림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밀림을 또 우리가 열대 우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회 개념 열대 우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대 우림은요,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열대 기후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려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려요.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요. 즉, 밀림과 열대 우림이 발달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도 부근의 열대 지역에서 발달한 울창한 숲을 바로 열대 우림이라고 해요. 밀림이라고도 하는데 열대 우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숲을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대 우림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열대 기후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열대 우림 기후, 이러한 열대 우림이 나타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대 사바나 기후. 그래서 긴풀이 자라는 초원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열대 우림입니다. 두 번째 사회 개념입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불을 지를까요? 그냥 불장난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엇을 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농업을 무엇이라고 했죠?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생활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화전 농업입니다. 이 화가요, 불화예요. 그리고 전이 밭전이죠. 화전 농업. 자, 지금 이 친구가요, 이 부근을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하면 이 부근, 이 지역 안에 있는 나무를 일단 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풀과 나무에 불을 질러요. 그러면 이제 타겠죠. 타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재를 거름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대 기후 지역은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땅에 있던 좋은 영양분이 쓸려 내려가요. 따라서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거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거름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일시적인 거름의 효과가 또 끝나겠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주로 산지에서 나무와 풀을 태운 뒤 남은 재를 거름으로 이용해 농사를 짓는 전통적 농업 방식을 화전 농업이라고 해요. 저희 화전 농업으로 카사바, 얌 같은 것을 재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죠? 열대기후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얼룩말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그럼 이거 무슨 기후와 관련 있는 거예요? 열대 기후에서 열대 사바나 열대 초원과 관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활 모습에서 공부했었는데요. 바로 생태 관광이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을 말해요.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요, 이런 열대 초원, 열대 사바나와 관련된 관광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친구들? 모래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 건조기후 지역이구나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건조기후도 선생님이랑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했어요. 모래가 있는 사막 지역과 그리고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 지역. 자, 그런데 여기는 사막 지역이죠. 자, 그런데 사막 지역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오아시스라고 했는데요. 오아시스에서는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사막 지역에서 오아시스 주변의 지하수나 하천의 물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아시스 주변에 집을 짓고 흙집이나 흙벽돌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물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의 대표 작물 뭐였어요? 대추야자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1과 관련된 사진들 보면서 개념 정리해 봤고요. 이제 개념 2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2는요. 온대기후와 냉대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입니다. 온대기후, 냉대기후에서 공부했던 내용 생각하면서 사진 볼게요. 자, 지금 어떤 것이 보여요, 친구들? 선생님은 동물이 보여요. 그리고 아, 이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구나. 자, 그럼 무슨 산업 생각나요? 목축업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목축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온대기후 지역에서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이 비교적 고르게 오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이 안정적이라 사시사철 풀이 자랄 수 있는 서안 해양성 기후에서 목축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발달한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 그림과 관련된 개념은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자, 서안이에요. 서쪽 해안.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서쪽 해안. 영국이 서안 해양성 기후였죠? 자, 영국은요, 유럽 대륙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서쪽 해안의 해양성,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가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예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온대 기후의 한 종류이지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려요. 이게 특징이었죠? 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리고 여름은 서늘했어요. 그리고 겨울은 비교적 따뜻하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거예요. 기온이 좀 안정적이야. 자, 이런 날씨가 나타나는 기후가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목축업, 낙농업, 그리고 화훼 농업 이런 것들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 사진.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이 사진 보면 선생님은 딱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리스는 이렇게 하얀 벽집을 많이 짓고 살아요. 즉, 벽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칠해요. 왜 그럴까요?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자, 남부 유럽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했는데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여름철 고온 건조였죠. 지중해 주변에 나타나는 온대 기후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지중해 이름을 따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름은 더워요. 기온이 높은데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해요. 덥고 건조하다. 자,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으니까 더운데 습하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하죠. 자,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 남부 유럽에 가면 여름에 더워요. 그런데 끈적끈적하지는 않아요. 그냥 뜨거워요. 건조해요. 그리고 이제 남부 유럽에 여름에 놀러 가면 정말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보습이 되게 잘 되는 로션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자, 여름은 덥고 건조해요. 그리고 겨울은요, 강수량이 좀 많죠? 그리고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가
지중해 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의 한 종류였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죠?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벼농사 하면 바로 온대 계절풍 기후가 생각나야 돼요. 온대 기후의 한 종류인데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가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계절풍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것이 기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온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해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기후인데, 벼농사는요, 이제 굉장히 뜨거워야 잘 자라요. 빨리 자라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굉장히 잘 맞아서 벼농사 활발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나무가 정말 많은데요. 선생님이 나무를 보니까 다 뾰족뾰족해요. 침엽수죠? 아, 이렇게 침엽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자, 냉대기후 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침엽수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 소나무, 향나무가 많이 자라는 숲을 침엽수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반구에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러시아, 캐나다 일대에서 나타나는 침엽수림을 선생님이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또 타이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와 고산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자, 한대기후입니다. 고산기후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동물 같아요? 맞아요. 순록이에요, 순록. 지금 이제 눈이 있으니까, 아, 여긴 한대기후구나. 한대기후에서 순록들을 데리고 무슨 생활을 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유목 생활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순록을 기르며 새로운 지역을 찾아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 생활이 나타나요. 순록의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짧은 여름에 이끼가 자란다라고 했어요. 순록은 이런 풀 이끼를 먹으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이끼가 자라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북반구에 있는 한대기후 지역에 있는 순록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 냉대기후 지역과 좀 가깝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끼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목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극지방 같은데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뭘까요? 바로 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대기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대기, 지질, 해양 등 자연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머물며 연구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과학기지죠. 주로 극지방이나 해양 등 특별한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있고요.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있습니다. 자, 과학기지 한대기후와 엮어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우와, 너무 이뻐요. 지금 밤인데요. 하늘을 보면 여러 가지 빛깔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오로라는요, 한대기후 지역에서 밤에 볼수 있는 건데요. 극지방의 밤하늘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일렁이며 나타나는 현상을 오로라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오로라와 빙하 등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북극이나 남극 주변의 한대기후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자, 다음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친구들? 지금 많은 건물들이 그리고 많은 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요, 지금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 같습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빌딩과 뭐 회사와 집들이 모여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는 거죠? 무엇이 발달한 것입니까? 도시가 발달한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 발달한 도시, 바로 고산도시가 되겠습니다. 해발고도 약 2,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 위치한 도시를 바로 고산도시라고 말해요. 고산지대니까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겠죠?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다 보니까 살기 좋잖아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발달을 한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우리가 고산도시라고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랑 열대기후부터 고산기후까지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사회 개념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용어 정리했는데, 정리한 용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뜻에 알맞은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세요. 자, 1번입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린대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려 강수량이 많아 열대기후죠. 자, 그런데 적도 부근의 저위도 지역에서 발달하는 숲입니다. 자, 이런 숲 열대 우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무슨 우림? 열대 우림입니다. 자, 2번이에요. 한대기후 지역에서 순록을 기르며 먹이를 찾아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며 사는 생활 양식 뭐예요? 이동하며 사는 생활 양식 바로 유목생활이죠? 유목생활. 자, 우리 건조기후 지역의 초원에서, 몽골의 초원에서도 유목생활이 이루어지고요. 한대기후 지역에서도 순록의 먹이를 찾아 떠나는 유목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문장 읽고 알맞은 낱말 생각해 볼게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자, 열대기후입니다. 사파리, 초원 등을 둘러보는 무슨 무엇이 발달하였습니까? 자, 사파리, 초원. 자, 열대기후 지역 사파리 초원에 누가 있어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본다고 했어요. 둘러보니까 오아시스 농업이에요? 아니죠. 둘러보니까 관광이죠. 생태 관광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오아시스는 사막 지역에 있는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고 그 오아시스에서 이제 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4번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에서는 여름에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죠. 자, 우리나라 이런 특징이 있는 기후는 온대기후 중 온대계절풍 기후입니다. 따라서 온대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5번 볼게요. 남극과 같은 지역. 남극은 고위도 지역, 극지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인데 남극과 같은 지역에서는 무엇이 발달해요? 그 극지방의 자연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기지가 발달을 하죠. 고산 도시는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6, 7,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보기에 침엽수림, 화전농업, 지중해성 기후.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했던 용어입니다. 자, 6번입니다.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이것이 많아, 목재, 나무죠. 목재를 활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자, 냉대기후 지역 하면 선생님이 무조건 침엽수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침엽수림. 나뭇잎이 뾰족한 나무들이 많아요. 침엽수림. 7번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올리브 포도 등을 많이 재배한다. 자, 올리브 포도는요,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자, 여름철 고온 건조 뭐예요? 지중해성 기후죠. 따라서 지중해성 기후. 자, 8번 볼게요. 자, 이것은 열대 우림 지역의 전통적 농업 방식이래요. 이거 뭐예요? 화전 농업이죠? 선생님이 화전 농업의 방법과 화전 농업을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자, 화전 농업.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8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더니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기후와 관련된 개념이 조금 차곡차곡 정리가 되지요? 좋아요. 자, 그럼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열대기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숲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든 뒤 카사바, 얌, 옥수수 등을 재배해온 이 농업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방금도 확인 문제에서 공부했던 개념인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북2를 통해서 두 번째 중단원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슬슬,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친구들, 공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계획대로 아주 착착 잘 돼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북이가 그래서 경주에서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 1단원 많이 남아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1단원에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미션 해결 잘 해왔잖아요? 오늘의 미션도 살펴볼까요? 짜잔!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문제 풀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대단원 정리, 우리가 풀 문제와 관련된 일부분인데요, 대단원 정리를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단원 정리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따 뒤에 문제풀이에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앞쪽 부분이라서 공부한 지좀 오래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깜빡깜빡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해요. 태양 고도, 그리고 그림자 길이, 기온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했었는데 기억하나요? 태양 고도는 고도, 높이잖아요. 태양의 높이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양 고도는 지표면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로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나타냈죠?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태양 고도를 조사해서 나타내면 몇 도, 각이잖아요. 그래서 몇 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막대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막대를 세웁니다. 지표면에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빛이 직진하는 성질에 의해서 쭉쭉쭉 직진하니까 막대기 끝부분을 만났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와 같이 땅에 생기는 것이죠. 그림자의 끝부분과 막대의 끝부분을 연결하여 이때 생기는 각이 태양고도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양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태양고도 측정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자를 이용하죠? 막대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기면 이렇게 그림자의 끝부분과 그리고 막대의 끝부분에 연결되어 있던 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각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각의 크기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긴 기구도 있었어요. 우드럭이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태양빛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우드락 한쪽 끝에 이쑤시개가 꽂아져 있습니다. 이쑤시개가 태양빛과 완벽

정확하게 같은 방향에 일치할 때 그때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쑤시개가 태양빛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쑤시개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 순간에 딱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우드락이 만드는 이 각의 크기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태양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 고도 측정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양 고도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빨대가 달려 있는데요. 빨대를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자, 태양빛이 빨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빨대의 앞쪽에 하얀색 종이가 세워져 있거든요. 종이판이. 이 종이판에 태양빛이 동그랗게 맺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지금 장구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멈춥니다. 그 순간에 빛이 들어왔을 때 멈춰요. 자, 그때 지표면과 태양빛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건데 마주보는 각의 크기 똑같잖아요. 그래서 각도기에서 나타난 요 각도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태양고도가 되는 겁니다.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각도기의 아래쪽 0 부분과요, 태양빛의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자, 그때 각도기의 중심 부분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실에 추가 매달려 있어요. 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때 이 실이 만드는 이 각을 읽어준다면 이게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태양빛을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의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해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변화를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 우리가 측정하지 않은 중간 값을 예측하기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고도는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높았나요? 낮 12시 30분, 오후 12시 30분경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는 가장 짧았습니다. 기온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높았죠? 12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뒤인 14시 30분, 낮 2시 30분경에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따지면 태양고도 그래프와 기온 그래프는 그래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고도 그래프와 그림자 길이 그래프는 정반대라는 거알수 있어요. 태양고도가 높을수록 그림자 길이는 짧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양고도가 높을수록, 물론 완벽하게,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온도 따라서 대체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을 때 2시간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태양고도가 높을 때 지표면이 뜨겁다고 해서 기온까지 바로 높아지진 않습니다. 지표면이 데워지고 공기가 데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12시 30분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2시간 정도 지난 뒤에는 낮 2시 30분, 오후 2시 30분경에 기온이 가장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태양의 고도가 변한다고 했고요. 오후 12시 30분경에 태양의 고도 가장 높다고 했는데, 이때 태양은 정남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 남중에 쓸 때의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 가장 높을 때가 태양의 남중고도인 거예요. 이때 태양의 고도는 하루 중 가장 높아요. 당연한 거겠죠? 반대로 그림자의 길이는 하루 중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낮에 12시 30분경에 밖에 나가서 서 있잖아요. 그림자 길이가 정말 짧아져서 내 발밑에 동그랗게 있는 것 마냥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질 때는 걸어가다 보면 어때요? 내 그림자가 길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고도 높을 때 그림자 길이 짧은 거라고요.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합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요.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도
달라지는데요.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요.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예요? 6월, 즉 계절로 따지면 여름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달 언제입니까? 12월, 계절로 따지면 겨울입니다. 낮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낮의 길이 가장 긴 달은요, 6월, 여름이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은 12월, 겨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수 있나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남중고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의 이동 경로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높이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여기까지 어때요? 우리 친구들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으니까 잊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서술형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즘에 서술형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우리 친구들 잘 읽고 같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을 까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고도 측정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림자를 이용한 것, 그리고 태양빛을 이용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부터 볼까요? 자, 가는 어때요? 태양빛이 쭉 비춰옵니다. 어떤 곳과 방향이 일치할 때 각도기에 영눈금이 있는 이 각도기의 아랫부분과 태양빛의 방향이 일치할 때 멈춰요. 자, 그러면 추가 매달린 실이 각도기 아랫부분과 각을 만드는데 이때 각의 크기가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가는 뭘 이용한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나는 어떤가요? 막대가 세워져 있죠. 태양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그림자의 끝부분과 막대의 끝부분을 연결해서 실로 각이 생기는데 그 각의 크기를 재면 그게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이용한 거 맞는 거죠. 다는 어떤가요? 태양빛이 비춰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이쑤시개와 방향이 일직선이 되어 일치했을 때 근데 이걸 뭘 보고 알수 있다고요? 이쑤시개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면, 아하! 태양빛과 방향이 일치하는구나. 그림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드럭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재면 그게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즉, 나와 다는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고요. 가는 그림자가 아니라 태양빛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선 가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까닭은 뭐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자, 가는 태양빛을 이용한 거예요. 태양빛을 이용한 것이고 나와 다는 뭐를 이용한 거예요? 그림자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랍니다. 2번 문제예요. 오른쪽 태양고도 측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또 다른 태양고도 측정기가 나와 있죠. 옳은 것에 동그라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빛을 이용하여 태양고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맞나요? 태양빛이 어디로 들어와요? 빨대를 관통해서 들어옵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종이판에 태양빛이 동그랗게 맺히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각도기를 멈춰서 만드는 각을 측정하면 그게 태양고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이용하여 태양고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맞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두 번째, 지표면과 평행한 선, 기준선이 중요해요. 이 태양고도 측정기에서는 어떤 기준선이요?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이게 지표면과 평행한 선이어서 지표면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선을 이용하여 태양고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당연히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막대기의 그림자 길이를 이용한 건가요?
아니죠. 막대기도 없을 뿐더러 그림자를 이용한 게 아니라 태양빛을 이용한 거니까 세 번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오른쪽 태양고도 측정기로 태양고도를 측정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진 속에 태양고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중에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았더니 아래쪽에는 자가 있어요. 이 자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고도 측정기가 태양 고도도 측정할 수 있지만 그림자의 길이까지 같이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대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막대의 끝부분에 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기가 있어요. 각도기의 중심 부분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요? 그림자, 막대의 그림자 끝부분에 각도기의 중심 부분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을 연결해야 돼요. 막대의 끝부분과 그림자의 끝부분을 실로 연결해서 그때 생기는 각의 크기를 재면 그게 태양 고도라고 했어요. 순서에 맞게 연결하라고 했죠.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막대기의 그림자가 측정기의 눈금과 평행하도록 조절한다. 처음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이 측정기의 눈금과 평행하도록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을 각도기 중심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니은, 태양빛이 잘 드는 평평한 곳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놓는다. 이게 첫 번째겠죠. 일단은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태양빛이 잘 드는 평평한 곳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놔줘야겠죠. 디귿, 각도기의 중심을 막대기의 그림자 끝에 맞춘 다음 그림자 끝과 실이 이루는 각을 측정한다. 뭘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측정기 놔요. 그 다음에 그림자 일단 생기면 평행하도록 측정기의 눈금과 평행하도록 조정을 먼저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뚤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기억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디귿이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차례대로 쓴다면 니은 먼저 쓰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기역, 세 번째가 디귿이 되는 겁니다. 니은, 기역, 디귿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4번과 5번 문제가 이어집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조사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네요. 측정 시각이 1시간 간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1시 30분, 12시 30분, 다음 13시 30분, 14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이런 뜻이죠. 그때의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그림자 길이 중에 한 칸이 또 비어져 있네요. 우리가 구해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문제로 나왔습니다. 4번이에요. 위표 가려진 부분에 들어간 숫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림자 길이, 오후 1시 30분의 그림자 길이를 예측해서 우리가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림자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태양 고도를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태양 고도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요? 오후 12시 30분일 때 태양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는 반대잖아요. 태양 고도가 높을 때 그림자 길이는 짧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자 길이도 마찬가지로 오후 12시 30분일 때 가장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지나면 조금 더 그림자 길이가 길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값은요, 8.8보다는 클 것이고요, 12.4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10이 되는 거죠. 아하, 빈칸에 들어갈 그림자의 길이는 10cm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이에요. 태양 고도와 기온과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선 친구들의 말부터 읽어볼까요? 민준이 뭐라고 했냐면요.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기온도 가장 높아져. 태양이 높이 있을 때 제일 더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서현이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표면이 데워져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림으로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은 때보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각은 조금 늦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지 차이가 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오후 12시 30분이었잖아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가요? 27.6도일 때, 여기서 봤을 때 27.6도일 때

그러니까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인 거예요. 즉, 기온이 가장 높을 때가 2시간 정도 지난 뒤인 겁니다. 민준이의 말은 틀린 거죠. 똑같다고 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럼 서현이의 말이 맞은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이 데워져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공기가 짠! 하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고도가 가장 높은 때보다 2시간 지나야 돼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각은 조금 늦게 나타난다.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현이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현이의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고도, 기온, 그림자 길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하고 옳지 않은 것은 가위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이 태양고도 그래프인 거고요. 반대 모양인 파란색이 그림자 길이 그래프인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기온 그래프인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기온은 12시 30분에 가장 높다. 기온 언제 가장 높아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14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가위표. 2번. 태양고도가 높아질수록, 빨간색 그래프 보세요. 태양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림자 길이는 반대로 짧아진다. 모양이 반대예요. 맞는 것이죠. 다음 3번. 태양고도는 12시 30분에 가장 높고, 자, 빨간색 그래프 보세요. 12시 30분에 가장 높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때 그림자 길이는 가장 짧아요. 그림자 길이 가장 짧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시하고 1번에는 가위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자, 조건이 똑같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다른 물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용하여 태양고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두 태양고도 값을 비교하여 빈칸에 부등호나 등호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물체가 달라진 거예요. 물체가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막대라고 친다면 막대의 길이가 달라진 겁니다. 다른 거다 똑같아요. 가볼까요? 막대기 그리고 그림자 길이 비교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오른쪽 것을 보았더니 나무가 막대기라고 칩시다. 막대기 그리고 그림자 길이. 막대가 길어지면서 그림자의 길이도 길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막대와 막대 그림자가 만든, 즉,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의 크기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막대의 길이가 달라졌지만 막대기의 그림자도 똑같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태양고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막대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막대로 측정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떤 것을 넣으면 돼요? 부등호와 등호 중에 똑같아요. 태양고도.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8번과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에 의한 그림자 길이를 관찰한 거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자 길이를 보았더니요. 그림자 길이가 길어요. 그림자 길이 매우 짧아요. 다시 길어요. 8번인데요. 위 그림에 가나다에 알맞은 시각을 선으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을 때 태양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 하늘에 있습니다. 자, 시간으로 따지면 남중고도 몇 시입니까? 오후 12시 30분이니까 나와 12시 30분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태양이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는 거잖아요. 그럼 동쪽이 오전 8시 30분이 되는 거겠죠? 가가 8시 30분. 그리고 서쪽으로 지는 거죠. 다가 16시 30분, 오후 4시 30분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남중에 있을 때니까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을 때는 나인 거예요.
기호를 쓰고 그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거든요. 하루 중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 태양이 뭐 했다고 우리 표현해요? 정남쪽에 있어. 남중했다고 표현해줘. 그리고 이때의 태양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니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0: 태양은 남중이 되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 고도. 10번부터 12번까지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20일에 측정을 했어요.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예요? 6월 20일, 여름이네요, 여름. 반대로 남중 고도가 가장 낮을 때는 쭉 보았더니 29도, 12월 20일, 겨울일 때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는 언제일까요? 여름, 마찬가지로 6월 20일, 14시간 45분으로 가장 길었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똑같습니다. 겨울 12월 20일, 9시간 33분으로 낮의 길이 가장 짧았습니다. 자,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느낌이 오죠? 10번입니다. 오른쪽은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 중에 여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남중고도가 어때요? 높죠. 가장 높은 게 6월 20일이었잖아요. 겨울에는요? 12월 20일 어땠어요? 남중고도 가장 낮았습니다. 문제에서는 여름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중고도 높을 때를 찾으면 되니까 가장 위에 있는 기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역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겨울은 언제겠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디귿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니에는 봄, 가을이 되는 것이고요. 11번입니다. 위표를 이용하여 꺾은 선그래프를 그릴 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꺾은 선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세로축 눈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세로축 눈금을 일정하게 해야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뭘 이용하면 돼요? 물결선을 사용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낮의 길이를 표현할 때 지금 9시간보다 짧은 시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결선으로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눈금 간격은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2번,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내용,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반드시 써줘야겠죠. 3번, 세로축 눈금의 간격을 일정하지 않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우리 1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예요. 4번, 점을 찍은 뒤에는 각 월별로 점을 찍겠죠, 하나씩. 순서대로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점과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중간값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4번 맞습니다. 5번, 점을 찍을 때 가로선과 세로선을 따라 정확하게 찍습니다. 어디다 찍어야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곳에다가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 어때요? 여름에 태양의 남중 고도 높습니다. 특히 6월 20일에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고, 여름에 낮의 길이 어땠어요? 낮의 길이 길었습니다. 특히 6월 20일에 가장 길었습니다. 낮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낮았는데 12월 20일에 가장 낮았습니다. 낮고 동그라미. 그리고 이때 낮의 길이는요, 짧았어요. 특히 12월 20일에 가장 짧았죠? 짧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오늘의 미션도 해결할 수 있겠죠?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중 고도 높으면요? 낮의 길이 길어요. 남중 고도 낮으면요?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으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으면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잘 해결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9강의 도장 꽝 하고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곧 있으면 10개예요. 벌써 9개나 모였는걸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아니면 특히 기억에 남는 점,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서로의 것을 읽어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요? 드리리, 바로요, 과학입니다. 우주로 떠나볼 거예요. 지구와 달, 우주인과 우주정거장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력을 쓱쓱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구와 달. 지구와 달이라.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지구와 달의 모습이에요. 지구와 달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구와 달은 어떤 모양인가요? 지구와 달은 네모나거나 평평하지 않고 평평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띠리리띠리. 넓고 평평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나거나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둥근 고옥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구와 달 모두 다 둥근 고옥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습은 날마다 달라지지만 네, 달의 모습은요, 날마다 달라져요. 네, 우리 친구들 하늘 한번 보세요. 달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네, 보름달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초승달이 되었다가, 계속해서 이 크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게 진짜로 달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달도 지구처럼 둥근 공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구와 달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둥근 공 모양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요, 지구와 달은 모두 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번 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계절이 바뀌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구를 한번 볼게요.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때 1년이 걸리죠. 이거를 1년이라고 해요.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자기가 한 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그러면서 낮도 생기고 밤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 지구와 달 모두 돌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나와 있죠. 자, 그럼 달은 어떻게 돌까요? 달은요, 지구 주변을 돌면서 동시에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요.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은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동시에 지구 주위도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지구와 달의 표면에는 띠리리띠리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표면, 이 달의 표면에는요, 무엇이 있다? 돌이 있어요. 달에는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충돌 구덩이가 있는데, 충돌이 무엇이냐? 충돌. 서로 맞부딪히거나 맞서는 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에는 크레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충돌 구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를 떠다니는 돌덩이가 달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를 떠다니는 이 돌덩이가 있는데, 달에 빵!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이 구덩이가 바로 크레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와 달의 공통점이 나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둥근 공 모양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둘다 돌고 있다. 얘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는 자기가 스스로 또 돌고요. 달은요, 또 지구 주위를 돌아요. 그 다음에 또이 표면에는 무엇이 있다? 돌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달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제는요, 다른 점, 차이점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지구와 달은 표면의 모습이 달라요. 지구에는 산, 강, 사막, 바다, 빙하 등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달은 매끈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 자, 매끈매끈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울퉁불퉁하다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울퉁불퉁.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산도 있고, 그다음 물이 흐르는 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이 없지만 이 모래가 가득 있는 사막도 있고, 바다도 있고, 빙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달은요? 매끈매끈하면, 울퉁불퉁하면, 밝으면, 어두우면, 예, 이 정도만 있다는 거죠. 달의 표면 중 어두운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부르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달의 바다는 어디 있어요? 저기 어두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달의 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바다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물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구에는 육지와 바다에 물이 있지만, 자, 지구에 육지와 바다 물 있죠? 달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지구에는 물이 있고 달에는 물이 없는 것이 두 행성의 큰 차이점이에요. 행성이 무엇인가요? 행성은요, 중심별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이죠. 그러니까 지구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둘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물이 있고 달에는 물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면의 모습도 좀 다르고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도 있네요. 그리고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있고 없고도 달라요. 공기는 동물과 식물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지구를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줘요. 자, 공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동물과 식물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저 우리가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쉴수 있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있으니까 낮에는 뜨거운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따뜻하죠. 그리고 이 공기 안에 이 햇볕이 따뜻한 기운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보온이 돼서 가득 이 열기를 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까 이 공기가 있었 기 때문에 이 따뜻한 열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밤이 된다고 해서 온도가 확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크고 낮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아주 뜨거웠다가 밤에는 태양빛이 안 보이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는 이 열기를 보존

유지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두 대가 충돌했죠.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어요. 중심별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전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행, 성. 그리고요.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을요. 그렇죠. 바로 표면이라고 합니다. 자, 행성과 표면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알죠.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지구에는 물이 있고 달에는 물이 없는 것이 두 행성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지구와 달의 표면에는 돌이 있어요. 이게 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뭐와 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요. 지구와 달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지구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구의 특징. 우리 친구들 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생명체가 살수 없다. 생명체가 살수 없어요. 지구는요? 아니죠.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있었어요. 자, 네모 모양으로 평평하다. 자, 지구와 달은요, 네모나거나 평평하지 않고 둥근 공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자,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4번은 하루에 한 번씩 달 주변을 돈다. 5번은 산, 바다, 사막 등 표면의 모습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번 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계절이 바뀌어요. 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달 주변을 돕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돌아요. 그리고 1년에 한번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달 주변을 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지구와 다른 표면의 모습이 달라요. 지구에는 산, 강, 사막, 바다, 빙하 등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산, 바다, 사막 등 표면의 모습이 다양하다. 여기 맞네요. 달은요, 매끈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만 있어요. 라고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지구에는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숨을 쉴수 있고, 여기에서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크다. 이거는 달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 어렵다. 이것도 달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특징 무엇이냐? 5번이다. 우리가요, 글을 보면서 독해 문제는 푸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글에서 확인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수 있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그랬어요. 생명체가 왜살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지구에는요, 육지와 바다에 물이 있지만 달에는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요. 그리고 지구에는 공기가 있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또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고 적당한 온도도 유지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즉, 물과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달의 다음과 같은 구덩이가 생긴 까닭을 알맞게 추측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죠? 이 구덩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죠. 바로 크레이터였어요. 크레이터. 이 크레이터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소은이, 달에 비가 내려서 생긴 웅덩이야. 현준이, 달에 살고 있는 동물이 남긴 발자국이야. 연주, 우주를 떠다니는 돌덩이가 달에 충돌한 자국이야. 그렇죠. 바로 연주가 아주 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달에 동물 살지 않죠. 그리고 또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내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돌덩이가 달에 충돌한 자국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한번 찾아보면은요, 지문에서요,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충돌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주를 떠다니는 돌덩이가 달에 충돌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나와 있었죠. 자, 우리가 읽은 글을요, 한번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점인 부분, 차이점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구와 달의 공통점은요, 여기 가운데 쓰는 거예요. 둥근 공 모양이라는 거, 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표면에 무엇이 있다는 거, 그렇죠. 돌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었어요. 차이점으로는요, 자, 지구의 한번 이 특징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달의 특징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지구, 무엇의 모습이 다양하다. 저 표면의 모습이 다양했어요. 지구는요, 빙하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다양했습니다. 물도 공기도 있고요, 생명체도 있어요. 근데 달은요, 표면은요, 매끈매끈하거나 울퉁불퉁하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다라고 있고요. 물과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도 없어요.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울퉁불퉁하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다. 그래서 표면의 이 어두운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달의 바다라고 한다. 이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요, 글의 구조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아, 이 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요, 글을 읽고 나서요, 혼자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글을 읽어보면서 독해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그럼 두 번째 글의 제목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주인과 우주정거장. 우주인, 우주정거장. 뭐죠? 선생님, 우주인은 외계인 아닌가요? 외계인, 맞나요? 읽어볼게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주인이 무엇일까요? 우주인은요, 우주를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나가려면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지구하고 달라요. 지구에는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지만 우주에 나가면 이 중력이 없는 이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부터 달라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갈 때 입는 옷이죠. 이 우주복을 입고 훈련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우주인이에요. 그래서 우주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있나요? 우주인은 지구에서 다른 행성이나 별을 연구하러 갈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우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왔죠? 우주로 나가서요, 다른 행성이나 별을 연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어요.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옛 소련의 공군 대위인 유리 가가린이에요. 자, 소련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러시아의 대부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합해져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 최초로 우주를 나간 겁니다. 그는 1961년에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지구를 한 바퀴 쫙돈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요. 네,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한번 우주에 나가보고 싶나요?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지구를 본뒤 지구는 푸른빛 빛깔이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세계 최초로 나가가지고 지구를 우주에서 쫙 보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지구는 푸른 빛깔이었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1969년에는요,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어요. 자, 달 착륙. 착륙이 뭐예요? 착륙. 비행기가 공중에서 판판한 곳에 내림. 비행기가 쭉 내려오는 게 바로 착륙이에요. 착륙의 반대말은요, 떠오르는 것은요, 그렇죠. 이륙입니다. 그러니까 달에 착륙하는 것에 성공했대요. 이들은 달에 21시간 동안 머물면서 암석을 모아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어요.
네, 우주인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과 그리고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나와 있네요. 자, 우주에는요,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인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자, 우주 정거장이 어떤 곳인지 나와 있죠?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이래요. 한번 볼게요. 우주 비행사나 연구자들이 우주에 머물면서 관측이나 실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 인공위성이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우주에서 뭐 관측도 하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은 어떻게 생겼지? 지구는 지금 어떻지? 이렇게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우주 정거장입니다. 먼저 우주 정거장에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하고 지구의 날씨와 기후, 바다와 산 등을 관찰하며 지구에 대해 연구해요. 때때로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입고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가 우주를 살펴봐요. 네, 우주 정거장 안에서 연구하고 실험도 하고 관측도 하다가 우주복을 탁 챙겨 입고요. 밖으로 나가서 또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성이나 별들을 볼수 있고 우주의 신비로운 경험도 할수 있죠. 우주 정거장에서 연구한 내용은 지구로 보내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해요. 공유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열심히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아, 그렇구나. 너는 그걸 관측했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걸 알수 있어. 하고 계속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새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인들은 우주 정거장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지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연구하고 또 실험도 하고 관측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우주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주인 우주정거장 무엇일까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지금 나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그렇죠. 우주정거장입니다. 이 안에서 우주인들이 과학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판판한 곳에 내림, 무엇이에요? 그렇죠. 착륙이죠. 두 사람 이상이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있음, 무엇일까요? 그래요. 공유입니다. 공유. 그래서 어디에 있나라고 한번 찾아보면은요, 착륙은요,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어요라는 부분에 있고요. 공유는요, 우주 정거장에서 연구한 내용은 지구로 보내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해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찾았다면 동그라미 한 번씩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1번 볼게요. 이 글에서 중요한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낱말이에요.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봤던 거.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세계 최초의 우주인.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 지구의 날씨와 기후. 무엇일까요? 저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우주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우주인, 우리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우리 글에서 읽었죠. 지구에서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 우주에 나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 특별한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 자, 여기 보세요. 1번은요, 지금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2번은요. 우주 정거장 만들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특별한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주인이 이 지문에서 또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면은요, 여기에요.
우주인은 지구에서 다른 행성이나 별을 연구하러 갈 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 우주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3번의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우주정거장에서 하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주를 관찰한다. 지구를 관찰한다. 우주복을 만든다.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한다. 연구한 내용을 지구로 보낸다. 자, 우주인이 하는 일 어떤 거 나와 있어요? 우주에는요,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인 우주정거장이 있는데요. 우주정거장에서 과학 실험을 한대요. 과학 실험하는구나. 자, 그리고 지구의 날씨와 기후, 바다와 산 등을 지구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요. 지구에 대해 연구해요. 때때로 우주인들은 우주복을 입고 우주정거장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또 살펴봅니다. 네, 우주 관찰을 하죠. 그리고 다른 행성이나 이게 별들을 볼수 있고 우주에서의 신비로운 경험도 할수 있지요. 우주정거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구로 보내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한다라고 했어요. 연구한 내용을 지구로 보낸다. 우주복을 만든다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진아가요. 나는 우주 쓰레기가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어라고 되어 있어요. 용희는요. 나는 우주복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병수는 나는 공군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받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라고 했어요. 우주 쓰레기, 공군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주복은요. 나와 있죠. 우주인이 입고 가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복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건이 글과 있고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답은 용희가 되겠습니다. 용희 써주세요. 자, 글을 읽었으니까 이제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아야겠죠?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주인, 그 다음은요, 여기는 우주 정거장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우주 정거장. 자, 우주인은요, 뜻은 무엇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 무엇을 타고? 자, 우주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갑니다. 우와, 좋겠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겠다.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나요? 최초의 우주인은요, 유리, 가가린이었고요. 최초의 어디 착륙? 저, 달 착륙. 달에 착륙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었습니다. 자, 우주 정거장은요, 우주에서 과학자들이 일하고 연구하는 곳인데요. 과학 실험, 지구 관찰, 우주 관찰, 연구 내용 공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니까요. 우주에 나가고 싶어. 혹은, 아, 우주인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궁금한 점이 더 생기면 또 책도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 독해력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배경 지식을 더 쌓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은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독해력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면은요, 그 공부의 내용이 바탕이 돼서 실력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와 달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공통점은요, 둥근 공 모양이라는 거, 돌고 있다라는 거, 표면에 돌이 있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었고요. 차이점으로 지구는 이 표면의 모습이 다양하다. 그리고 물, 공기, 생명체가 있다. 달은요, 표면이 다양한 건 아니죠. 그냥 매끈매끈 울퉁불퉁 밝다, 어둡다, 딱이 정도만 있다. 그리고 물, 공기, 생명체는 없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글은요, 우주인과 우주 정거장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우주인이 무엇인지, 우주 정거장이 무엇인지 이 뜻이 나와 있었고요.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 우주 그리고 지구, 달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많아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의 글을 읽을지 궁금하죠? 예, 선생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기 약속해요. 자,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거친 숨을 내뿜으며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십만이들.
1: 어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0: 발 디디기도 힘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건 매순간 사투를 벌인 것과 같은데.
2: 사람이 안 가는 데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0: 신비의 명약 산삼을 찾는 고된 여정.
3: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라. 허허 조심해.
4: 아이고야. 발을 못 두들겠네. 자꾸 밀려 싸서.
0: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산.
5: 땡뚜질이다. 땡뚜질이다.
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따가.
0: 예상치 못한 땅벌의 습격. 피할 틈도 없이 날아드는 치명적인 위험.
6: 그렇네.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7: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택배집을. 그래 갑자기 막 웅 하더라고. 그때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0: 산삼을 찾기 위해 거친 산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때.
8: 아 여기 있다 여기야. 아 여기 혹시야.
4: 어?
8: 이놈아.
4: 뭔데?
7: 뭔데?
8: 산이야 산.
4: 진짜? 야, 성공했다.
8: 야,
4: 진짜야.
0: 고생 끝에 드디어 찾아낸 귀한 산삼.
9: 이 정도면 25년 이상 봐야 돼.
2: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0: 그리고 한여름, 숨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도심 속 또 다른 현장.
2: 예, 포장이사입니다. 포장이사기 때문에 박스나 준비할 자재들, 폭포기, 아이스박스 등등도 많은 그 자재들이 필요하죠.
0: 안전한 이사를 위해 꼼꼼한 포장은 필수입니다.
10: 일단 잠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0: 혹시라도 손상이 갈까 손으로 일일이 싸서 포장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11: 에어캡으로 뭐든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0: 성인 남성 넷이 들어도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들어 옮겨야 하는 고된 작업.
10: 손으로 옮기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2: 하나, 둘, 셋. 자.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또 들고 날라야 될 때 육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0: 한여름 산속과 도시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에 위치한 깊은 산의 가파른 경사길. 산삼을 찾아 산을 헤미는 세 사람.
12: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 이용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산삼을 채취하러 왔는데 날씨도 무지하게 덥고 많이 힘듭니다. 어디있어? 산 좀 봤어?
13: 아, 안 보이네. 분위기가 좀 있어.
12: 그래?
13: 분위기가 있는데 안 보여.
12: 아, 그럼 어느 쪽을 또 가봐야 되지?
13: 저 옆에 보니까 골 같아. 골.
12: 아,
13: 저걸 타보자고.
12: 직접 골 보이네. 또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아.
13: 아, 더워 가지고 미치겠다.
0: 체감온도 40도, 폭염 속 산을 헤매야 하는 고된 현장.
12: 조여사님, 아유, 어떻게 산삼 좀 봤어요?
11: 아, 없어 없어, 안 보이죠. 아, 오늘은 뭐 깡치는 것 같은데요.
12: 아이고,
11: 이 시간까지 돌았는데 또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줘.
12: 그래도 뭐 좀 더 다녀봐야지 뭐 어떡해요.
11: 좀 더 다녀볼까?
12: 네,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더위가 엄청나네요. 부지런히 또 다니면서 산삼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산삼은 구경도 못하고 돌아온 뒤 맞이한 다음 날. 신만이 3인방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10: 각자 알아서 잘 챙겨요.
14: 아니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가야 돼요?
4: 아이 그럼요. 이 시간에 나가야. 아 그래도 뭐 올라가면 얼마나 더운지 옷에는. 네. 그래 일찍 나가자니. 4시 반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
0: 이거 나가기 전 스티로폼 상자부터 챙깁니다.
10: 산삼이 밑에 뿌리가 한 이만하다면요. 대는 이만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펴서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4: 이제 미국 가야지 뭐 이제. 아이고.
13: 가보자고.
4: 그래 가야지.
0: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5시 모두 커다란 배낭 하나씩을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10: 3K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15: 3K로 이제 뭐 깊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닌데 등산로가 아닌 진짜로 산길을 찾아 헤매러 가야죠. 그러니까 좀 깊은 산으로 갈 거예요.
0: 차로 1시간 남짓을 달려 오늘 올라갈 산에 도착. 산기슭에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신만이들이 고무 장화부터 꺼내 신기 시작합니다.
4: 안에도 무겁다.
15: 이제 뭐 물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뱀 같은 게 나타나도 혹시 잘못하고 밟으면 이탕 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장화는 이게 고무래서 그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또 돌 같은 거 이런 데 부딪혀도 좀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린 뭐 등산화 이런 거보다 장화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0: 이제 마지막으로 산삼을 캘 때 사용하는 괭이를 챙겨 들고 신만이들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14: 가방들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13: 아니 무거운 거 없어요.
4: 이거요 물 많이 챙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14: 물을 챙기셔야 되고.
4: 예, 산에 가면 물이 아 필수거든요.
0: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신만이의 배낭목에는 10kg. 험한 산행을 하는 내내 메고 다녀야 하니 사실 고생 보따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행 초반부터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5: 같이 가요.
10: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지쳤어요.
5: 아니 이게 비탈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0: 벌써부터 제작진은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5: 이제 초입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요.
10: 사람이 안 다닌 데를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약초를 보고 산삼을 보고 자연산 버섯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숲이 굉장히 우거졌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등산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0: 사람들 발길이 닿은 길엔 산삼이 없기에 길이 없는 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작진이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처럼.
4: 어허 어허 조심하세요. 아하. 괜찮아요? 벌레 있나? 조심해요, 조심해. 야, 이거 진짜 엄청 이게 짜들박이라서.
5: 아, 미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0: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급경사. 경사도가 무려 45도에 달하다 보니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숙련된 신만이들도 이동이 쉽진 않습니다.
4: 어허, 이렇게 찢어지네. 아이고, 아이고, 그 미꾸라라. 어허, 조심히.
0: 그런데 이때 들리는 비명소리. 아이고, 신만이 한 분이 산비탈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4: 아이고, 뭔데야. 에이씨.
5: 괜찮으세요?
4: 아프요. 아프기는 아프지요. 아유. 아유, 근데 전에도

0: 다리가 찢어질 뻔했어. 진짜로. 그런 아, 그날은 아파갖고 웃지도 못해. 지금 얘, 남들한테 얘기해놓고 웃었어요. 그래도.
1: 어머니 이렇게 성격이 밝으세요.
0: 그래, 사람들이 밝다 그래요.
2: 한 시간째 산을 뒤졌지만 아직 산삼은 감감무소식.
0: 그 살 살펴봐. 야, 분위기 좋다. 아이고.
2: 산삼은 대체 어떻게 찾는 걸까요?
3: 이제 일단 약간 방향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좀 많이 안 드는 쪽, 그런 쪽 하고, 그리고 약간 골짜기에서 약간 올라가는 부분. 저 너무 밑에는 없고요. 한, 제가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7, 8분 능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 6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아. 한 7분 능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죠.
2: 드디어 산삼이 자라기 좋은 지점에 오른 신만이들. 집중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4: 여기 항체상황이 있네.
0: 어디?
4: 여기. 뒤에도 와야 된다. 여기 뒤에 쓰러진 나무에 쫙 달렸네.
0: 어디?
4: 여기. 이건 크네.
0: 야, 저거는.
4: 그거
0: 뭐야?
4: 여기 항체상황 크네.
0: 아, 이거 큰 거네. 네.
3: 이게 상황버섯이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상황버섯이 달리냐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네. 요건 이제 항철 나무인데, 요건 항철 나무 상황버섯이라고 해갖고 여기 쫙 달렸잖아.
2: 산삼을 찾아 헤매던 중 뜻밖의 쓰러진 고목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상황버섯을 발견했습니다.
3: 버섯이 이게 보니까 톱이나 이런 걸로 베놓으면 안 자라더라고. 자연으로 쓰러져야지 이게.
0: 그렇지.
3: 달려요. 지금 이거 보면 항체 상황 이거 굉장히 귀한 버섯이 이게.
0: 이거 많다. 여기.
3: 버섯이 지금 잘 안 다치게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게 잘 따지네.
0: 원하네.
3: 예, 이게 지금 비를 좀 먹어갖고 쉽게 잘 따지는 게 원래 파랗게부터 이게 큰 것만 따야지. 이런 거 작은 건 크게 놔둬야지. 이것도 이렇게. 이게 잘 따지네. 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큰 거 이렇게 몇 개 따고 좀 작은 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큰 것만 따고. 상황버섯이 쉽게 해갖고 키로에 한 뭐 1,20부터 5,600까지 가는 게 있어요. 얘 키로에. 근데 얘는 그래도 키로에 한 5,60만 원을 줘야지.
2: 자연산 상황버섯은 꽤 고가에 거래되는 귀한 약재로 신만이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되는 효자 버섯입니다.
3: 지금 상태에서는 한 5,600g 정도 되는데 말리면은 절반 이하로 한 200g, 한 300g 많이 나오면.
2: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4: 어딨어?
5: 여기도 황철이 막 있네.
6: 와, 저기 거 크네.
4: 어디요?
6: 아버님? 여기요. 크잖아요.
4: 이게 뭔데요?
6: 이게 잔나비 불로초. 이게 이제.
2: 이번엔 크기가 꽤 큰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잔나비 불로초 버섯입니다.
4: 크네.
2: 지름이 좋기에 30cm는 넘어 보입니다.
6: 엄청 크다, 크긴.
4: 크네요. 야.
7: 이것도 그럼 보이면 다 따시는 거예요?
6: 여기 이제 봐가지고 뭐 크거나 물건이 이제 좋고 이러면 내가 좀 따가지고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2: 잔나비 불로초 버섯도 1k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는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6: 또 가봅시다. 가보자고.
2: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신만이들. 그런데 한낮의 체감 온도는 무려 40도.
4: 아휴, 덥고 힘들고. 산삼은 안 보이고.
2: 벌써 오후 1시입니다.
0: 이거 뭐이나?
6: 동굴이 또 동굴이.
0: 동굴이요? 오호!
3: 거기 동굴 있네.
0: 어머나, 좋지. 야, 여기 좀 쉬다 가자. 시원하다. 저도 시리라.
3: 완전히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부분이구나.
0: 아이고, 시원하다.
6: 차지.
0: 아우, 차. 아우.

0: 좋아, 식어. 남편 닦으라야. 아주 올라오는데 애를 먹었어.
1: 아, 식어. 배도 고프고. 어. 아, 몇 시간 전에 먹을 거 좀 먹고 그래.
0: 가자. 배도 고파. 헤매가지고.
1: 뭘 가져왔어요?
0: 뭐 또 가고 몸을 우욕우욕 매김이나.
1: 아, 이게 스리치떡이구나.
2: 산에선 가볍고 상할 염려 없는 간단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0: 떡지.
3: 아이고,
0: 얼마나 헤맸으면 꼭지다 없어졌네.
4: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5: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포도청인데, 여기. 먹고 살라고 해야지, 뭐.
1: 직업이지, 우리 이게 직업. 우린 이 자체가 직업이에요.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듯이 우린 이 직업이니까 열심히 살이 다니는 거예요.
0: 저기 뭐야. 에이씨, 내일은 다 가지 못하겠다. 아, 힘들어서 이제 내일 하루 쉬자 이러다 보면. 자꾸 남은요. 또 산에 가고 싶어갖고 안 돼요.
2: 잠시 앉아 먹고 얘기하며 다시 나갈 기운을 채워봅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다시 산삼을 찾아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여기 분위기 좋네.
6: 그러니까.
1: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삼.
0: 예, 그래.
1: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우리 이쪽으로 가요. 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어?
3: 약간 흩어져도 다 아니었겠지.
1: 가자고.
0: 그럼 우리 일로 가.
1: 일로 가. 응.
4: 아니, 왜 지금 흩어지시는 거예요?
1: 셋이 계속 뭉쳐 다녀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이렇게 보면서 좀 넓은 산을 뒤져야 되잖아.
4: 네.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뿔뿔이 좀 흩어져야지. 어느 정도 산에 올라왔으니까.
2: 더 넓은 곳을 살피기 위해 10마리들이 각자 흩어져 산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자세히 살피며 걷다 보니 풀숲 사이사이 참 다양한 버섯들이 눈에 띕니다.
1: 지금 이 계절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보이는데 이 버섯 보면 이게 그물버섯 종류예요. 그물버섯. 식용이 되는 게 있고 독버섯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치 않는 거는 이 보고 그냥 뭐 좀 이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채취해갖고 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2: 이제 10마리들이 산의 7부 능선을 넘어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0: 그걸로 나 안 갈래. 나 여기로 갈란다.
2: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산삼 수색에 나선 두 사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뭔가를 털어내며 당황한 기색에 역력한 10마리 윤선재 씨.
7: 응? 땡트질이다.
2: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7: 엎드려. 아따가 아우씨.
2: 갑자기 사방에서 몰려드는 벌떼들의 공격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꽤 많이 물린 것 같습니다.
3: 머리.
0: 나 이거 떴다 군대 쪽에 써 있는데 보자. 오, 벌긋는데. 야, 빨리 약 좀. 이거라도 치자.
2: 더 이상 물리는 걸 방지하려고 해충 깊이자라도 뿌려봅니다.
5: 좋네.
4: 머리가 수십 방이야 지금 내가. 미끄러지면서 밟은 것 같아. 생태집을. 그래서 갑자기 뭐 웅 하더라고. 갑자기 막 쏘는데 뭐. 정신이 있나? 아.
2: 땅벌은 벌집이 땅 속에 숨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다 보니 자칫 잘못 밟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아유, 벌이 너무 많이 쏘여갖고 안 돼. 아이고. 요래라도 이거 너무 산이 너무 깊어갖고.
5: 정수리 있는 쪽으로.
0: 이거 벗어.
5: 아.
0: 열이 벌게 열이 나. 가만 있어. 그래도 이리 벌을 만나면요 밑으로 내려 쏘면 안 돼요. 옆으로 대박 틀어갖고 옆으로 도망을 가야 되지. 땡빛 습성이 아주 내려 쏘는 데는 1등이야. 이리 옆으로 사람이 틀어갖고 막

0: 하면은 덜 따라와요.
1: 아버님 괜찮으세요?
2: 아, 나 뭐 지금 약간 어질어질한데 벌에 내가 뭐 그전에도 나도 많이 쏘여봤는데 내가 벌을 많이 안 타거든. 아...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0: 아유 땀도 풀풀 나고. 산 타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야.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잠시는 아프지. 이제 그때 막 쏘일 때는 죽을 지경이지 아주. 그런데 좀 이래 있으면 괜찮아요.
3: 산속엔 벌뿐만 아니라 뱀이나 야생동물 등 다양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산삼을 찾아 나서는데요. 벌써 입산 9시간째입니다.
4: 산이 막 비오듯이 막 쏟아진다. 아이고.
3: 시간은 가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야속하게도 산삼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그때.
4: 야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씨. 야. 와. 이리 와봐.
5: 야. 뭔데?
4: 삼이야 삼.
6: 진짜?
4: 아이고. 야. 어 이거 또 있다 여기 여기.
5: 어디 있어?
4: 어 이거 크다.
5: 이야 신발다 신.
1: 아니 찾으셨어요?
0: 네. 봐요 이리 와봐요. 빨간 열매 봐요요.
1: 에?
0: 아이고.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 빨간 거 보이잖아 열매 열매. 요 봐요 가족 삼.
3: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틀 내내 산을 헤맨 끝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득하는 누구한테. 저거 간중 옆에도 봐.
2: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라고 보면 돼 아버지. 씨가 들어있잖아 씨가. 씨가 들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 씨가. 한 가족이라고 보면 돼 한 가족.
3: 모삼의 씨가 떨어져 함께 자라고 있는 가족삼입니다.
2: 해봐야죠.
7: 어떤 거 캐실 거예요?
2: 일단은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뭐 캐지 뭐.
7: 아, 두 개?
2: 요거는 네. 작은 것들은 더 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십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뭐 운이 좋으면은 캐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캐가는 거고.
3: 먼저 산삼 주변을 정리합니다.
2: 삼이 누웠다 이걸 어떻게?
0: 땅이 좋다야.
2: 여봐요.
0: 여기도 파.
2: 최소한 흙을 이제 탄다는 느낌으로.
8: 탄다는 느낌으로. 네.
2: 그래야 요 잔뿌리가 안 끊어지잖아.
9: 나오잖아.
3: 첫 번째 산삼 채취 성공.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캐내 완벽한 자태를 뽐냅니다.
7: 얼마나 된 거예요?
2: 이거 됐으면 최소한 10년 넘었어요.
7: 10년?
2: 네. 이 정도면 한 30만 원 삼?
7: 30만 원?
2: 네.
3: 이제 남은 다른 삼도 캐냅니다.
7: 아, 이가 좋습니다.
9: 아, 나왔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기네. 이렇게 있어요.
8: 30cm 나요.
7: 뿌리 길이가 길면 좋은 거예요?
2: 그만큼 무겁다는 거지, 이게. 네. 아무래도.
7: 길면?
2: 네, 그렇죠.
3: 첫 번째 캔 산삼보다 훨씬 뿌리가 긴 것이 세월에 느껴지는 좋은 삶입니다.
0: 아이고, 뭐 날아갈 것 같지.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두근두근. 아이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진짜로. 그때 뭐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요.
3: 산 밑에서부터 힘들게 이고 지고 올라온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 조금 전 채취한 산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에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산삼 캔 곳에 사진은 왜 찍는 걸까요?
5: GPS를 켜갖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여기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산을 왔을 때 아, 이 부근에서 산삼을 캤구나 그래갖고 좀 찾아오기가 쉽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갖고 정말 힘들었지. 한번 오면 발견해놓고 가도 못 찾는 애가 많았어요. 근데 거의 얘는 뭐 한 2, 3m 반경 내에까지 딱 알려주니까.
3: 근처에 예전에 봐놨던 삼이 있어 다시 찾아가 봅니다.
5: 어, 저 빨리 와봐요. 저 산삼 있는 것 같아.
3: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산삼이 있습니다.
5: 야, 이게 굿즈가.

0: 하나, 둘, 셋, 넷, 다섯. 5구, 5구.
1: 무려 입자루가 5개나 올라온 귀한 삶입니다.
0: 이 대가 하나에다가 이파리만 3개 올라와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해갖고 2개가 올라오는데 각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개가 올라오면 3구. 4개가 올라오면 4구. 근데 5개가 올라오면 5구. 그렇게 이게.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 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1: 오래된 산삼일 가능성이 큰 상황. 10만 위의 손끝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2: 쉽게 캐졌어요, 그래도.
0: 이 정도면 25년 이상 많이 돼요.
3: 25년?
0: 예. 아, 이 5구 발견한 건 1년에 한 번 발견할까 말까 하죠.
3: 야, 진짜요?
0: 예.
1: 산삼이 귀해지며 이런 산삼을 캐는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4: 지금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0: 아, 이 정도면 뭐 못 받아도 200 이상 받아야 되겠죠. 200 이상, 예.
1: 귀한 만큼 가격도 상당합니다.
0: 아, 이제 산삼 됐으니까 내려갑시다.
5: 그래요.
0: 네.
1: 좋은 산삼을 캐고 돌아가는 길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0: 여기 올려놔봐.
5: 꺼내놔야지.
1: 오늘 캔 산삼은 총 6뿐입니다.
4: 많이 캔 거 아니에요?
0: 아니, 많이 캔 거죠. 많이 캔 거야. 어쩐 데 뭐 가면 한 뿌리도 못 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참 큰 것도 보고 뭐.
4: 엄청 많이 캔 거지.
0: 많이 캔 거지, 이거.
1: 그럼 총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0: 이거 다 해서 못 받아도 한 500 받아야지.
3: 500만 원이요?
0: 네.
3: 우와.
1: 그런데 신만이가 갑자기 비닐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0: 아, 이게 이끼예요.
4: 이끼?
0: 예, 이게
4: 이끼는 왜요?
0: 이 아이스박스 그냥 바닥에 깔면 이 잘못하면 이게 습도 같은 게 조절이 안 돼요. 산삼을 여기다 이렇게 잘 놓지, 이렇게 놓고.
1: 뿌리가 마르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끼를 덮고 물도 뿌립니다.
0: 박스를 딱 달아.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삶으면 냉장고예요. 근데
1: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삼은 냉장 보관합니다.
0: 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고요. 겨울에 되는 건 이제 삼잎이 져요. 삼잎이 져고 이제 뿌리만 있는 거는 잘 보관하면은 가을에 캐면 봄까지 보관하죠. 고생들 했어.
5: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꼭 감사합니다.
1: 그날 오후 신만이 고영순 씨가 집에서 닭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4: 뭐 하고 계신 거예요?
5: 아니 오늘 산에 가서 뭐 삶도 캐고 뭐 약초도 있고 하이 닭 배추도 해 먹으려고요. 보신을 좀 하고 산을 다니기 힘들어 다닐 수 있어.
1: 체력은 국력. 이 더위에 산을 타려면 보신은 필수입니다.
4: 집에서 감아서 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5: 네, 그럼요. 불 태가지고 이래.
4: 이 더운데 불까지 떼셨어요?
5: 아니, 이 불 태갖고 해야 맛있어요.
1: 오늘 산에서 캐온 버섯들과 미리 캐놓은 약초까지 넉넉하게 넣습니다.
5: 굽고 40분만 하면 돼, 토종 딱이니까.
4: 40분?
5: 응. 산에 가서 뭐 약초 왔을까는
4: 백숙?
5: 어, 백숙도 해 먹어야지.
0: 와, 감아서 뗐네.
5: 그럼 뭐.
1: 뚜껑을 열자 보약 같은 진한 국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5: 안 나올라 하네요.
1: 토종닭이 약초와 버섯 향을 머금고 아주 쫄깃하게 잘 익었습니다.
0: 쟁반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이제 알아서 갖다 먹으면 돼.
4: 부패식이네요.
0: 예. 네. 여기는 해만 지면 시원해. 늘려만.
1: 보약이 따로 없겠는데요. 저도 딱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새벽부터 온종일 땀 흘리고 먹는 백숙 한 그릇.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그 자리 산에 다니다가 배도 고픈 데다가 와서 뭐 이래 삶아갖고 이래 여리시도 이래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같은 일행하고 또 이 상쾌로 다니고 이러니까 좋은.

0: 있으니까 뭐 다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못 가지만 건강할 때까지는 다녀봐야죠. 그럴 생각이에요.
1: 이 여름 땀 흘려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들을 찾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왔습니다.
2: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장이사 일을 하고 있는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포장을 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팀장님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4: 네, 잘 되고 있어요.
3: 알기 얼마나 남았죠?
4: 한 6톤 남았어요.
3: 6톤이면 어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4: 아직도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이모님 오늘 더운데 네. 짐 많죠?
5: 네, 많아요.
3: 아이고, 어떻게 더우신데 잘 되고 계세요?
5: 네, 잘 되고 있습니다.
3: 아이고,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5: 네.
3: 조금만 더 화이팅해요.
5: 네, 화이팅.
3: 오늘도 열심히 고객님 상품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포장이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오전 7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를 할 곳은 25평 59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먼저 상자부터 내립니다.
6: 보통 바구니 50개, 박스 50개 정도. 그리고 박스도 크기가 다른데 옷 같은 것도 긴 옷들이 있으니까 긴 박스, 옷 박스라고 해가지고 옷 안 끼워주는 박스 한 10개. 이불 같은 거는 부피가 크니까 옷 박스라고 해서 대박스 해가지고 그런 거 한 5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스 다 하면 한 70개 정도 들어갑니다.
1: 상자라고 다 같은 상자가 아닌데요. 짐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준비하는 것이 일의 시작입니다.
6: 일단은 사다리 오는 쪽부터 포장을 해서 그거부터 순서대로 나가요. 사다리를 옮기는 방부터 먼저 나가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다리가 나가는 방부터 포장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끝났으니까 문 뜰게요.
1: 그런데 문은 왜 떼는 걸까요?
6: 짐들이 편하게 아주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하는 이제 문을 띕니다.
1: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내려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사다리 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다리를 올리지 않고 바닥에 받침목을 받치고 문단을 합니다.
7: 법을 맞추시는 건 뭐예요?
8: 아, 사다리를 수평 잡고 있습니다,
1: 짐이 오르내릴 때 차량에 쏠리는 하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불균형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평을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다리 설치 전 작업자가 문간을 겁니다.
6: 이거는 이제 아파트 난간이나 외벽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보조 장치고요.
9: 에, 붙여요. 붙여요. 눌러요. 오라이, 오케이.
7: 지금 이거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6: 예, 맞출 때.
8: 창문 보고 맞췄습니다.
7: 창문 막. 근데 저기서 신호 좀 했잖아요.
8: 네, 신호 맞췄어.
9: 봐봐!
1: 난간에 맞춰 수평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디어 사다리 설치가 끝나고 운반구가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작업 시작입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7: 이거 포장이사 순서는 어떻게 돼요?
4: 일단 잔짐 먼저 포장하고 큰 짐은 나중에 내려가요. 큰 짐이 배치가 돼야지 작은 짐이 정리가 돼요. 역순이라 큰 짐이 나중에 내려야지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1: 그래서 잔짐이 가장 많은 주방이 제일 먼저 분주해집니다.
10: 가정주부가 특히 잘 아니까 주방 쪽은 주로 여자분이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낫죠.
1: 그래서 주방은 주로 여성 작업자가 전담해 정리를 맡습니다.
10: 에어캡으로 뭔지 움직이지 않게 잘 싸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힘을 줘서 에어캡을 당기면서 잘 싸야 돼요.
1: 뽁뽁이를 양쪽으로 단단히 당겨 밀착시켜줘야 이동 중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 큰 걸 좀 밑에다 놓고 위로 갈수록 좀 작은 걸 넣어야죠.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그럼 또 유리그릇을 따로 담고. 이전에 그릇 아니니까.
1: 그런데 작업자가 포장한 후에 상자에 뭔

0: 가를 씁니다. 뭐라고 쓰신 건가요?
1: 시크대 미라고 쓰셨네요.
2: 그렇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네 규칙 있잖아요. 가든 집에는 위에 놓고 됐으면 위에다 갖다 비슷하게 가져야 돼요.
0: 짐을 풀 때 정확한 위치에 바로 배치할 수 있도록 상자 겉면에 세부 내용물과 들어갈 장소를 적는 것이 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 냉장고 안에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2: 다 빼야 되죠. 다 빼야 돼요. 여기도 봐봐요. 이 물건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다 움직일 때 다 이걸 이렇게 빤히 나가는 것도 이렇게 눕혀서 나가는 거예요.
0: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고 안 음식물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이제 포장한 작은 짐들을 사다리 운반구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신 거죠?
3: 밑에서 이제 다 실었다 내려도 된다는 저희 사인이에요. 실으려다가 내려버리면 이거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수신호입니다.
0: 위에서 짐을 내려보내면 아래 대기하던 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받아 바로 싣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싣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4: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밑으로 가벼운 거는 힘드니까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차곡차곡 차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이삿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싣고 내리는 고된 반복 작업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평으로 보면 이 무게가 한 200kg 정도 돼요.
0: 가전 제품들의 크기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무게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전용 커버를 두른 뒤 다시 이동을 재개합니다.
5: 저것도 무겁죠. 거의 200kg 가까이 되니까요. 네. 근데 저것보다 더 무거운 것도 있어요.
1: 어? 더 무거운 게 있어요?
5: 네.
1: 뭔데요?
5: 피아노가 한 230kg에서 40kg 남아요.
1: 하나, 둘, 셋.
0: 가전부터 가구까지 묵직한 짐들의 비중이 높은 이사일수록 사실 현장이 가장 고됩니다. 그렇다면 포장이사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일반하면 5톤에 거의 한 120만 원에서 이쪽 저쪽이에요.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 됐어. 가자. 하나, 둘, 셋. 자, 밀어. 하나, 둘, 셋.
3: 자, 하나, 둘, 셋.
1: 갑시다. 하나, 둘, 셋.
3: 아, 물 한잔 먹고 해요. 아.
0: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로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한다네요.
1: 더우시죠?
3: 많이 더워요. 아,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지금 이번 주 38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덥네요.
0: 여름 이사는 무게의 무더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3: 제가 전에 배관 일을 했는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왔을 때 일을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한데 이사는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이사는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사 일을 선택했어요.
0: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1: 밀어, 이렇게. 자, 잡았어, 밑에. 자, 하나, 둘, 밀어. 움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하나, 둘. 됐어. 이제 다 내리신 건가요?
3: 예, 냉장고 들어가고 장롱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는 마감됐습니다, 이제.
0: 5톤 차 한 대 가득 채운 이삿짐 적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6: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3: 지금 이제 고객님 새로 꼽은 보금자리로 가고 있죠.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네. 지금 가시는 곳은 사다리 차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라 이제 저희가 승강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철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3: 쓰레기길이라 그래가지고요. 무거운 것들 들고 나는 것보다

0: 인삿짐을 풀 땐 쌀대와 역순으로 들어가야 일이 편하다고 하네요.
1: 위치 같은 건 다 집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2: 그렇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또 잘 보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
0: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한 시간 만에 큰 짐들은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잔짐들을 정리할 차례. 주방 작업자가 분주하게 그릇들을 정리합니다.
3: 포장할 때가 힘들어요? 포장하고 풀어서 놓을 때가 더 힘들어요?
2: 비슷해요. 왜냐하면 쌀 때는 또 쌀 때 나름대로 힘들고요. 풀 때는 또 풀 나름대로 힘들어요.
0: 짐들이 흠집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기에 푸는 작업 역시 포장 묻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일사불란한 손놀림 속에 이삿짐이 순식간에 정돈돼 갑니다.
1: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2: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0: 마지막으로 자칫 방심하면 깨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묵직한 돌 소파는 틀을 맞춰 신중하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사에 마침표를 찍는 작업입니다.
3: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2: 청소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 편하게 씻을 수가 있죠.
0: 썰렁하게 비어있던 공간이 작업자들의 노고로 온기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이사가 끝났습니다.
4: 네, 건강하세요.
5: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이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컨테이너에 짐을 맡기는 보관 이사가 있어서 작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6: 밥을 먹고 이제 보관 일을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밥 먹으러 지금 들어왔어요.
7: 배고프시.
8: 네, 많이 고파요.
7: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8: 맨날 그렇지는 않고요.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제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조금 늦었네요.
9: 안녕하십니까.
0: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꽤 푸짐한데요.
8: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배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아까 거기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0: 오늘의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입니다.
8: 식사하세요, 빨리.
0: 워낙 식사가 늦어 다들 허기가 졌던 터라 모두 말없이 그릇에 고개를 묻고 폭풍 흡입입니다.
10: 힘들죠. 너무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밥이 많이 안 들어가요.
7: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서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10: 아니, 요새는 힘쓰는 사람도 그렇게 밥 많이 안 먹어요.
0: 이곳은 보관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선 보관 창고 단지인데요. 최근엔 이사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짐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잠시 짐을 맡겨두는 보관이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11: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하루 보관료가 만 원이에요.
7: 그럼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관료 따지면?
11: 잘 실으면 저희 5톤차 한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0: 보통 한두 개면 웬만한 이삿짐이 싹 들어간다네요.
11: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있을 때 물건들을 다 갖다 놓을 때도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거 끝나시면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해 냉장고를 가동합니다. 아니, 음식도 보관이 되나 보네요.
11: 짧게 맡기시는 분들은 이제 냉장고 음식들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한데요. 한 달을 넘어가시나 1, 2주가 넘어가시는 고객님들은 이거 유통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신 거는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세요.
0: 단기로 보관 시 음식물 보관을 서비스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가구부터 작은 짐들까지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컨테이너에 적지 않은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10: 모두들 수고했어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11: 고생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2: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 일도 보람도 느끼고요. 그만큼 흘린 땀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무엇일까요? 숲에서 꽤 자주 마주치는 작은 야생. 그래서 혹시 잘 안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마치 저축을 하듯 부지런히 열매를 모아 묻는 이 녀석, 알고 보면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1: 이야, 무슨 반딧불이 같아요.
0: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며 먹이를 구하는 이 능력자에게 늘 길을 쫓는 놈들이 있죠. 작은 몸으로 거대한 숲을 만드는 숨은 조력자, 청설모입니다. 북한강에 위치한 한 섬. 수령이 오래된 과실나무가 많아 청설모의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죠. 농사를 짓지 않아 사람들과의 갈등도 적어서 청설모의 밀도가 높습니다.
2: 요거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특이하네요.
1: 예, 요거는 청설모가 아니고요.
2: 네.
1: 토끼 발자국.
2: 이게 빅 청설모가 아니고요.
1: 토끼 발자국이고요. 요게 또 이제 뒷발입니다. 뒷발이 또 크고요. 예, 앞발은 이제 이렇게 나란히 지키고.
2: 희한하네요.
1: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2: 얘가 쭉 갔네, 일로요.
1: 예, 쭉 갔네요. 무슨 나쁜
0: 짓 하려고 그래. 눈은 겨울이 준 하얀 도화지입니다. 귀엽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적으로 흰 그림을 남기게 되죠.
2: 지금, 요거는.
1: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설모 이제 발자국.
2: 요거요?
1: 예, 예.
2: 아, 요렇게 뛰고, 절로 뛰고. 예, 예. 아, 저기도 있네. 예, 예. 요렇게 여기 뛰고 요로 가고
1: 이런 게 이제 뒷발이고요. 이런 게 이제 앞발이군요.
2: 아, 뒷발이 더 크네요. 네,
1: 뒷발에 근육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점프하는데 되게
2: 아 뒷발이 이렇게
1: 고양력이
2: 아 그렇구나. 이게 뒷발이고 이게 앞발하고요. 그래서 뒷발 가지고 촉 떠서 여기 떨어져요.
1: 이게 대부분 눈이 왔을 때 보면은 청설모들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부터 이제 발자국을 시작을
2: 많이 바로
1: 저기 청설모가 있네.
2: 청설모죠.
1: 예, 지금 나무를
2: 지금 나무 꼭대기에 저렇게 탔는데 그 바로 옆에 까마귀가 청설모를 왜 우와
0: 탐사를 시작하자마자 펼쳐진 뜻밖의 추격전입니다.
2: 계속해요. 왜 저렇게 공격하죠?
1: 뭐 영역 싸움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얘들이 이제 저장해둔 먹이를 나중에 또 까마귀들이 뺏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2: 저 봐요. 예.
0: 먹이를 지키려는 청설모와 빼앗으려는 까마귀의 신경전.
2: 어머 물었다. 뭐
1: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먹이를 뺏으려고.
2: 아, 무기. 자, 지금 먹이를 물고 내려오는
1: 거예요. 지금 먹이를 지금 입에 물고 이제 도망가는 거.
2: 저기 엊그제.
1: 예.
2: 까마귀가 계속 지켜보고 있네요.
1: 예.
2: 오, 붙었어.
0: 까마귀.
2: 오, 세 마리.
0: 청설모를 압박해 결국 먹이를 가로챕니다.
1: 다시 또 내려왔네.
2: 다시 내려왔어.
1: 지금 입에 없네요.
2: 숨긴 거.
0: 순식간에 먹이를 빼앗긴 청설모. 이 겨울은 냉혹합니다.
2: 이렇게 관중석처럼 쳐다보면 또 처음이네.
1: 그래,
2: 이게 지금 행복한 상황이에요.
1: 그렇네요.
2: 13시간을 잠복해도 모습 하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예.
1: 보시면은 귀에 깃이 있잖아요.
2: 네.
1: 저기 한 3, 4cm 정도 되는데 저기 겨울빛이에요.
2: 아, 뭐?
1: 귀에? 귀에, 예.
2: 아, 저 여름에는 저게 빠져요?
1: 예, 없죠, 저게.
2: 아.
1: 이제 깃털갈이를 하고, 겨울, 이제 가을쯤에 또 이제는 다시, 저런.
2: 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을, 겨울 옷을 사야 되는데, 동물들은 겨울에 그냥 털 자체가 없던 털이 나면서 네. 겨울을 맞이하는 거 보면 그렇죠. 참, 참 신기하고 신비스럽기도 해요. 네. 네.
0: 여름엔 이런 모습이죠.

0: 귀에 긴 털이 없고 몸 전반적으로 털이 짧죠. 가을엔 털의 밀도가 높아지고 길이도 두 배 길어져 두툼한 방한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1: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꼬리털을 이용해서 이제 고급 붓 붓으로 사용했죠.
2: 붓으로요? 네,
1: 과거에 사실 그래서 청서라고 했어요. 청서.
2: 청서?
1: 예.
2: 네, 무슨 청에?
1: 푸른 청에 서가 쥐. 푸른 쥐.
2: 아, 서생원 네. 할 때. 우리가 쥐를 네. 서생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서자를 써가지고. 네, 푸른 쥐.
1: 예. 네. 아마 이제 붓으로 그 꼬리털을 많이 이용하면서 청설모, 청설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냥 청설모가.
2: 아, 그렇게 됐군요.
1: 명칭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원래 청서라고 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네,
2: 청서. 네.
0: 청서. 푸른 쥐라는 이름은 청설모가 많이 사는 잣나무와 소나무 숲이 늘 푸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푸른 숲에 사는 쥐라는 뜻으로 청서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청설모는 잣밤, 도토리, 호두, 솔방울 등 주로 나무의 씨앗을 먹습니다. 다람쥐와 일부 먹이가 겹치기도 하지만 행동 반경이나 습성은 많이 다릅니다.
1: 청설모는 공유를 안 하죠.
2: 오. 네,
1: 네.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거기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2: 네.
1: 겨울에는 물론 이제 그 봄에서 가을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활동을 하긴 해요.
2: 어허.
1: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정도.
2: 네.
1: 예. 왜냐면은 이제 먹이도 좀 부족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2: 네.
1: 예.
0: 몸무게 100g 내외로 청설모의 3분의 1 크기인 다람쥐는 굴 속에 먹이를 저장해 놓고 동면을 하면서 겨울을 납니다. 가을이면 나뭇잎을 물고 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따스한 이부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청설모와 달리 다람쥐는 땅속 굴에 들어가 겨우내 자다 먹다를 반복합니다.
2: 청설모가 뭐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1: 전혀 뭐 거의 90% 이상 어찌 보면 거의 99%
2: 네.
1: 식물성 먹이 뭐
2: 99%
1: 네. 가끔 이제 그 나무 위에서
2: 네.
1: 새들 번식할 때 알이라든지 이런 걸 깨먹기는 하거든요.
2: 아 그냥 우리가 이제 달걀 후라이 먹듯이
1: 네. 뭐 벌레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데
2: 네.
1: 그거는 거의 흔치 않은 일이고
2: 어.
1: 거의 대부분은 뭐 잣, 호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종류가 두꺼운
2: 네.
1: 그런 열매들.
2: 그래
1: 외의 종류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2: 네, 청설모는 네. 우리 게 아니다.
1: 네. 어.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2: 우리 거예요.
1: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류거든요.
0: 청설모의 영어 이름은 코리안 스쿼럴, 한국 다람쥐입니다. 1970년대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 그후 개체수가 증가해 외래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엄연한 토착종입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청설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1: 네.
2: 아 차라리 알고 있지 않는 이만 못한 것들이네요.
1: 청설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2: 예.
1: 면이 있죠.
0: 야생에서 노는 기회자 난관입니다. 동물의 흔적이 사라지고 시야도 흐려지죠. 그러나 배고픈 야생동물의 활동을 멈추게 할 순 없습니다. 저 멀리 눈더미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청설모입니다. 눈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 좀 전에 청설모가 이제
2: 예.
1: 파헤친 자국이겠죠.
2: 네. 청설모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1: 예.
2: 아, 이거 막 얼음밖에 없는.
1: 예, 예. 안에 뭐 내용물은 거의 없죠.

0: 뭐 있는데요?
1: 아, 여기
0: 시 같은데?
1: 예, 시 같은 게 은행 같은데.
0: 은행이네요.
1: 예, 은행이 은행. 예, 예, 은행나무니까.
0: 이게, 아,
1: 예.
0: 진짜. 이게 은행잎이잖아요.
1: 예, 은행나무.
0: 아, 은행잎 앞에서 예. 이게 뭐냐고.
1: 일반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잣같이 좀 작은 것들은 네. 약간 조금 깊지 않게 네. 예, 살짝만 예, 파헤쳐서 한 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
0: 네.
1: 예, 숨겨놓고 뭐 크, 호두라든지 가래 이런 좀 큰 것들은 뭐 한 개 네. 네. 이렇게 이제 숨겨놓고 하죠. 이렇게 숨겨놓고
0: 또 올지 모르게 덮어줘요.
1: 덮어주죠.
0: 요거를 요거 먹으면 네. 그래도 반나절은 버틸 텐데 그죠?
1: 그렇겠네요. 네.
2: 땅속의 먹이는 가을에 숨겨둔 것들입니다. 열매가 연구는 계절이 되면 청선우는 부지런히 나무를 타며 먹이를 구하는데요. 밤송이를 발견하면 먼저 앞발로 밀쳐내 떨어뜨립니다.

0: 그리고 재빨리 땅으로 내려가죠. 따가운 가시도 문제없습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 춥고 배고픈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먹이를 확보해 저장해야 합니다. 청설모의 곳간은 둥지 반경 50m 내외의 땅속 곳곳. 주로 나무 밑에 2, 3cm의 깊이로 흙을 파고 먹이를 묻은 뒤 꾹꾹 꼼꼼하게 눌러 감춥니다. 자처럼 송이에 담긴 먹이는 바깥 껍질 구엽을 제거하고 자달 하나하나를 꺼내서 먹는데요. 당장의 배고픔이 채워지면 두세 알씩 모아서 역시 땅 속에 저장을 합니다. 가히 숲 속의 저축왕이죠. 먹이를 묻을 땐 침을 발라 자신의 고심을 표시합니다.
1: 이제 가을에
2: 네.
1: 자기가 이제 숨겨둔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 아빠라고
2: 네.
1: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아.
1: 이 주변에다가 뭐 계속 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 밑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2: 네.
1: 지형지물을 기억을 해가지고
2: 네.
1: 그 주변을 이렇게 숨기면은 그걸 기억해냈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주변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2: 그래서 저렇게 뛰어다니는군요.
0: 지형지물을 기억해 위치를 파악하고 냄새와 발끝의 촉감으로 먹이를 찾는 청설모. 눈이 쌓이면 일대를 구분할 수 없어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토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위치를 옮겨 안전을 확보합니다. 더 배고픈 어느 날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양식입니다.
2: 와. 이런 걸 어떻게 그냥 통지처럼 다니지? 올라가니까.
1: 우선은 이제 발가락이 길고 발톱도
2: 네.
1: 약간 갈고리형 식으로 돼 있어요. 앞발 뒷발 다.
2: 네.
1: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는 특히 내려올 때
2: 네.
1: 이게 거의 180도로 꺾이기도 해요.
2: 아, 이게 네. 180도로 꺾여요? 네.
1: 그래서
2: 네.
1: 거의 나무를 이렇게 움켜집죠.
2: 네.
1: 움켜잡죠, 이렇게.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려올 수
2: 이게 다리 이렇게 되면서도 이거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1: 이게 거꾸로 내려올 때.
2: 네.
1: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 거죠.
2: 아, 이렇게요?
1: 앉듯이, 네. 사람은 앉듯이.
2: 아, 이렇게요.
0: 나무에 오를 때 청설모는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네 발로 나무를 부여잡고 뒷다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도약합니다.

0: 뒷발로 몸을 지지하고 앞발을 재빠르게 움직여 순간적인 방향 전환도 가능하죠. 내려올 때 뒷발은 지지대와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바깥쪽으로 180도까지 꺾이는 뒷발을 넓게 벌려 나무를 부여잡고 앞발로 조금씩 움직여 수직 강화를 하죠. 긴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고 방향 조절을 하는 축입니다.
1: 꼬리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예.
2: 꼬리가 엄청
1: 길죠.
2: 예, 그 꼬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1: 우선 중요한 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죠.
2: 아.
1: 예.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꼬리를 약간 우측으로 움직여서 균형을 잡는 거죠.
2: 아, 꼬리가 큰 거 가지고 추 역할을 하는군요.
1: 예. 그리고 또 털도 많잖아요.
2: 예.
1: 그것이 또 보온 역할도 해주죠. 몸을 또 감싸주고, 몸도 감싸주고.
2: 아까 털이
1: 예.
2: 등을 이렇게 다 덮던데요.
1: 예.
2: 아, 그게 보온 역할?
1: 예, 보온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점프를 할 때나 이럴 때 공기 저항력을 줄여서 약간의 네. 낙하산 역할도 할 수 있죠.
2: 아, 그 꼬리가요?
1: 예, 그렇죠. 예.
2: 아, 청소년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1: 예, 그렇죠.
0: 나무와 나무를 오가며 생활하는 청설모는 최대 3m까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약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뒷다리와 나무를 움켜쥘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가 있기에 가능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0: 우리는 청설모의 생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청설모가 먹이를 숨기고 있네요.
1: 이곳저곳 이제 숨기는 척하다가 또 안 숨기고.
0: 예.
1: 의심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아, 지금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입으로 쿡 누르죠.
0: 저 들어갔으면 숨기는 거죠.
1: 이제 숨기는 거죠. 예.
0: 예. 덥네요, 또.
1: 예, 덥네요.
0: 아유, 덥는 장면 좀 귀여워요.
1: 예, 되게 소중하게 또 이렇게. 예, 예.
0: 누가 모르게.
1: 네, 저렇게 하고 가죠.
0: 예.
1: 빨리.
0: 모르게 하고 딱 숨기고 이제.
1: 저 보세요, 지금. 까치가 왔네요. 아, 그걸 또 몰래 보고 있다가.
0: 숨기자마자?
1: 예, 지금 까치가 와서 잣을.
0: 청설모도.
1: 예. 자기도 못 찾겠다.
0: 까치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국은.
1: 못 찾기는 못 찾았는데.
0: 예. 저 참, 저 지금 청설모가 숨겨놓은 걸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1: 예. 바로 앞에 갔는데도 잘 못 찾네요.
0: 예. 예. 청설모가 위에서 까치가 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숨긴 것도 참 특이하고.
1: 예.
0: 앞에서 보고 있던 그걸 못 찾는 까치도, 까치 보세요, 지금. 어허. 희한하네. 근데 분명히 여긴데.
1: 여기였던 것 같은데.
0: 여긴데 한번. 여긴가? 여긴가? 예. 아하, 나 이거. 나 왜 이러지, 오늘? 이런 느낌 아닐까?
1: 그렇네요.
0: 까치는 집요합니다. 나무 위에서. 먹이를 찾고 숨기는 청설모를 늘 주시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청설모가 먹이를 묻고 가면 바로 그 자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워낙 감쪽 같아서 쉽지는 않죠. 먹이를 묶어 낙엽으로 감추는 청설모. 까치 기다렸다는 듯 출격합니다. 나뭇잎을 붙이고도 찾지 못하네요. 겉으로 봐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은밀하면서도 다시 찾을 때 헤매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묻는 것이 청설모의 기술입니다. 전략이 늘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엔 정확히 찾아낸 까치. 잣을 찾자마자 삼켜버립니다. 공들인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군요. 이제 청설모도 요령을 부립니다. 자다를 입에 문 청설모. 숨길 곳을 찾고 있죠? 그런데 묻을 듯 하면서도 묻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번에도 묻은 듯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청설모가 비밀 곳간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나무 밑입니다. 먹이를 은폐할 만한 지형지물이 많은 데다 나중에 찾을 때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히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2: 같은 청설모끼리도 굉장히 그 이렇게 좀 싸움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굉장히 심하죠. 아무래도 이제 단독 행동을 하다 보니까.
2: 네.
1: 친구가 없죠.
2: 네.
1: 오로지 내 먹이. 이렇게 먹이를 숨기고 또 다른 청설모가 숨긴 먹이를 또 찾아서 자기가 뺏고.
2: 네.
1: 서로 그렇게 사라져.
2: 그 청설모의 가장 그 진짜 먹이 경쟁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청설모니까. 예. 청설모니까. 예. 나타나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군요. 예.
3: 겨울에 필요한 건 먹이뿐만이 아닙니다.
2: 아, 저 나물 뜯어가지고 둥지 지으려고.
1: 둥지 속둥 속에 있는.
2: 예, 예. 예,
1: 둥지 재료들을 지금 모은 겁니다.
2: 아, 저걸 뜯네요. 예, 예.
1: 여기 지금 메타세콰이어잖아요.
2: 예, 예.
1: 예, 요 저 안에 있는 섬유질의 목본성 재료들을 저렇게 모아서 내부 마감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2: 아, 둥지로.
1: 예.
2: 마치 여러 갈래갈래 이렇게 좀 찢어서.
1: 예, 예.
2: 계속 모아가지고. 아마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제 그 좀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1: 보강할 수 있죠. 예.
2: 예.
1: 그 주변에 이런 메타세콰이어처럼 저런 나무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뭐 지유류라든지 이끼라든지. 예. 아니면 뭐 그냥 돌아다니는 헝겊 같은 것까지 다. 예. 이용을 해서 내부 둥지 재료로 활용을 하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2: 제가 봐도 약간 무리. 예. 너무 많이 지금. 예. 한꺼번에.
1: 예.
2: 뭐 저 정도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또 가볍고.
3: 겨울철 청설모의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은 두세 시간. 하루의 대부분은 추위를 피해 둥지 안에서 보냅니다. 청설모의 집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접시 모양의 둥지가 청설모의 보금자리죠.
1: 아, 저기 청설모 둥지가 있네요. 저기. 보이시나요?
2: 저거요?
1: 예.
2: 그럼 저거?
4: 아, 예. 시커먼 게 뭔가 둥지 같이. 예. 보이네요.
2: 저게 새 둥지일 수도 있고.
1: 청설모 둥지를 보면은 까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2: 네.
1: 가지를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섞여서.
2: 네.
1: 예, 근데 까치는 주로 약간 오픈되어 있는 곳에.
2: 네.
1: 비행하다가 바로 앉을 수 있게.
2: 앉을 수 있게.
1: 예. 근데 청설모는 주로 저렇게 가지 사이나

0: 사이사이에 조금 은폐도 되면서, 예. 예. 그런 데다가 짓고. 저는 둥지들을 뭐 두세네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로 이용하는 자기 둥지가 있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천적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그쪽으로 또 이동하기도 하고.
1: 이동하고.
2: 15m인데 올라가서.
1: 15m 정도면 뭐, 어디 가위바위보예요.
0: 가위바위보에 목숨을 걸 수
1: 있어요. 일단 가위바위보 하시죠, 예. 가위바위보.
0: 아, 이겼네요.
1: 저랑 둘이서. 아, 지금 저랑 같이 올라가시죠, 지금. 주먹 내고 가위 내잖아요.
0: 그러네요. 예. 네.
1: 야생에서도 네. 가위바위보는 해가지고. 왜냐면 저런 상태는 둘이 감독님하고 저랑 올라가야 되겠네요.
2: 목마를 태워드릴까요, 제가?
1: 아니요. 아, 키가 그러면 13m세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같이 저기, 아, 좀 저기다 진짜 센서캠을 설치할까요?
2: 네네네.
1: 예, 알겠습니다.
3: 둥지 주변에 됐어요?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모처럼 나무 타기 능력이 없는 우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 나무 가지가 가능하군요. 네. 이걸 이렇게 네. 밀어줘야 돼. 네.
3: 지상 15m. 인간의 힘만으론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높이에 이르자 청솔무의 둥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 지금 보셨어요?
3: 알아? 어, 청솔무 한 마리가 스치듯 지나가네요.
2: 순간적으로 지금 나무.
3: 어, 잠깐 스톱.
2: 자, 어우, 이제 내는 걸 보지 말죠.
3: 어.
4: 와, 진짜. 아, 개미만 해요, 개미.
1: 아, 진짜 높은 곳에 와 있죠. 각도가 맞는지 모르겠네.
2: 각도를 잘 맞춰야겠죠. 네, 아주 완벽하게 잘 됐어요.
1: 완벽하게 됐습니까?
2: 네.
1: 아, 알겠습니다.
2: 아, 근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4: 아, 기분이.
2: 예. 네. 청소 뭐.
4: 아니, 좋다가 나쁘다가. 아, 대충 이 정도였으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해도 안 되잖아요.
2: 아,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4: 아, 지금.
2: 네. 네.
3: 우리는 없어도 야생을 기록하는 눈은 번뜩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들의 세계, 둥지의 일상이 곧 공개됩니다.

0: 다음 날 아침 청산로는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자국은 나무 주변에서 끊겨 있습니다. 이 근처 나무 어딘가에 있다는 얘긴데요.
1: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2: 네?
1: 저 씨앗을 먹고 있어요.
2: 어디요?
1: 저 위에. 단풍나무 씨앗.
2: 여러 가지를 다 먹는군요, 청산로는.
3: 예, 예, 씨도 먹고. 근데 지금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는 네. 가을에 숨겨놓은 이제 자기가 숨겨놓은 이제 먹이들도 먹지만 또 그 외에 이제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씨앗, 뭐 씨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나무 위에서 먹는 거죠. 이렇게.
2: 아. 예.
0: 나무 씨앗은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먹이가 부족한 겨울엔 한 톨이 절실한 식량이죠. 청설모가 먹이를 먹고 있으니 둥지는 비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을 이용해 어제 설치해 놓은 센서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그 사이 둥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청설모는 일반적으로 둥지를 만들고 출입구를 두 개를 만들어요.
2: 아, 그래요?
1: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아마 이 반대편에 하나 있을 거예요.
2: 아, 그래서 저는 밑에 둥지가 밑으로 빠졌나 싶은 예. 생각을 했었는데 출입구가 두 개요?
1: 그렇죠. 그 이쪽으로 만약에 그 천적이 들어가게 되면 네.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죠.
2: 아, 그래서 문을 두 개를 만들어요?
1: 그렇죠.
0: 늘 침입에 대비하는 약재의 삶입니다.
2: 아, 지금 빼꼼하게 내밀었는데?
1: 네. 아, 지금 보면은 네. 자기 둥지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면 둥지 안에 쫓아내죠.
2: 왜? 지금 둥지 밑으로 지금?
1: 네. 지금 다른 청설모가 와가지고
2: 네.
1: 지금 여기 둥지 안에 있는 청설모가 쫓아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1: 네.
0: 단독 생활을 하는 청설모.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2: 어, 들어왔다. 뭐지 이게?
1: 이게 뭐죠?
2: 왜 갑자기 왜 이리지?
1: 다시 확 튀어나왔는데
2: 네.
1: 다시 뒤로 한번 볼까요?
2: 아유 여쭤게 뒤...
1: 까마귀가 나타났어.
2: 뭐가 나타났구나. 까마귀인지 예. 까치인지 그죠?
1: 예, 예.
2: 오!
1: 까마귀가 나타나니까 확 튀어나왔죠?
2: 예. 예.
1: 아 저쪽 아직 저기 있네요.
2: 아 요 밑에 있네요 예, 지금.
1: 예, 예.
2: 오우야
1: 아, 내쫓는다. 예. 날아갔네요 지금.
2: 오.
0: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동시에 발견한 청설모와 까마귀. 청설모가 한 발 빨랐습니다. 하지만 까마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황한 청설모가 먹이를 놓치자 재빨리 낚아챕니다. 이렇게 허망할 수가. 나무 타기의 명수지만 날아가는 까마귀를 뒤쫓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엔 나무 밑동에 꼼꼼하게 먹이를 숨깁니다. 안심하고 떠나는 청설모.
2: 어?
1: 아, 이때 또 큰부리 까마귀가 와가지고.
2: 와, 까마귀가
1: 예.
2: 이번에 야 물었다.
1: 아, 물었네요. 아 물었는데.
2: 와.
1: 딴 데다가 다시 숨기네 지금 자기가.
2: 뭐요? 다시.
1: 다시 덥네요.
2: 다시 덥잖아요.
1: 예.
2: 아, 너무 딱딱한가?
1: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삼켜서 소화시키기에는 예.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지.
2: 예. 예.
1: 안 먹고 그냥 다시 그냥 숨기네.
2: 딱 물어보자마자.
1: 예.
2: 딱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오. 까치나 까마귀는 뭐 같이 먹이 경쟁을 하지만
1: 예.
2: 뭐 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1: 예예.
2: 그 청설모의 천적은 또 뭐가 있나요?
1: 뭐 천적이라고 하면은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2: 네.
1: 뭐 사기나 담비 이런 포유류가 이제 천적이 될 수 있겠죠.
2: 네.
1: 예, 근데 주로 이제는 야행성이잖아요.
2: 네.
1: 예,
4: 야간에 다니고 청소년분들은 또 주로 주행성이니까 낮에 다니고 근데 조류 중에서 참매가 또 대표적인 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 아 참매도 저 낮에 움직이니까
4: 낮에 또 많이 움직이니까
2: 예, 뭐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밤에 움직이지만 예,
4: 그래서 이제 참매가 가장 큰 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아
0: 참매가 날아올랐습니다. 참매의 사냥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0: 정설모에겐 가장 위협적인 적입니다. 정설모는 어떤 먹이를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는 정설모가 자주 먹는 밤, 잣, 가래를 펼쳐놓고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 냄새가 나나 보네요.
2: 냄새가 나니까.
3: 네.
2: 예.
3: 아, 지금 청설모 때 몰려들고 있어요.
2: 예.
3: 보시죠. 어떤 걸 먼저.
2: 냄새가 나는 거니까요.

0: 잣을 먹네, 잣을. 예. 바로 먹네, 거기서. 예,
1: 잣을 저기서 예, 먹고 있어요.
0: 잣을 바로 거기서 먹고 있네요.
1: 와, 움직이지 않고.
0: 예.
1: 움직이지 않고 잣을 먹고 있어요.
0: 어, 가래를 집었네요.
1: 가래를 들고?
0: 지금 돌리면서 지금.
1: 어, 가래는 물고 갔어요.
0: 물고 갔죠.
1: 네.
0: 예. 자, 한번 보시죠. 어디다가 숨긴 거.
1: 자, 저쪽에다 숨기는 거 같은데.
0: 예.
1: 아, 쟤는 가래만 계속 물고 가고요.
0: 예.
1: 희한하네.
0: 한 해가 먼저 앞에서 잣을 예. 먹기 때문에.
1: 저기다 숨기고.
0: 예.
1: 다 옆에 좀 잣이 보이거든요. 공격하네. 예. 잣을, 가래를, 오!
0: 서로 공격하네.
1: 좋아요. 잣을 먼저 차지한 정설무는 눈독 들인 녀석들을 모두 쫓아내고 독점합니다. 지금 저기 오는 잣을 먹으러는 정설무를 쫓아내고
0: 네.
1: 본인이 먹잖아요. 오,
2: 다른 정설무가 접근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1: 오! 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청설모가 제일 힘이 좋은 거예요.
0: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가운데에서 잣을 네. 이제 먹으면서.
1: 일단 잣을 먹으러 오네요. 네. 다시 왔어요.
0: 또 하나 가래만.
1: 네.
2: 잣을 먹는 청설모에 밀려서 가래를 집는 녀석은 계속 가래만 공략합니다.
0: 아, 이제
1: 반파예요, 반파.
0: 예.
1: 기본적으로 잣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0: 예, 예.
1: 가래하고 밤은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고.
0: 예.
1: 가래하고 밤은 잡자마자 무조건 숨기러 가고요.
0: 그쵸.
1: 먹진 않고.
0: 아무래도 바로 먹기는
1: 예.
0: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우선은 숨기는 거죠.
1: 예.
0: 예. 잣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까먹었기 때문에 바로 먹고.
1: 예.
0: 예.
1: 가장 힘센 청설모가
0: 예.
1: 잣에 올라가서
0: 예.
1: 잣 있는 곳에 가서 잣을 먹고.
0: 예.
1: 그 힘이 약한 청설모들이 뭐 가래하고 밤을 물어다가 네, 숨기네요.
2: 청설모는 왜 잣을 가장 좋아하는 걸까요?
0: 잣은 작긴 하지만 그 안에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 있죠.
1: 아, 그래서
0: 예, 예.
1: 한 번에 먹을 수도 있고
0: 한 번에 금방 까먹을 수도 있죠.
1: 영양소, 예, 영양도
0: 예,
1: 있고
0: 예. 이걸 한번 이빨로 한번 까보세요.
1: 아, 이거요?
0: 예, 예.
1: 아, 밤을 접근했는데.
0: 잣은 거의 뭐, 1, 2초 만에 까잖아요.
2: 청설모는 금방 까는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0: 제 이빨이 빠기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2: 앞니로 껍질을 톡 까서, 알맹이를 갉아먹는 청설모.
1: 잘 까지. 부러진다든지, 가운데.
0: 네, 네.
2: 저도 일단 톡 깨물어 봤는데요.
1: 이렇게 내용 까면 너무 힘을 주면
0: 네.
2: 한 번에 잘 깨지지 않습니다.
1: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2: 청설모는 벌써 몇 개째인가요?
1: 아니 먹기 좋게요. 아 얘들 잣을 먹네.
2: 우리의 완패입니다.
1: 아 떨어졌죠. 아깝다. 잣을 까는 그 기술이 좀, 한 번에 좀 툭툭 쳐가지고 따닥 소리가 나면서 까거든요.
0: 예.
1: 어떤 식으로 지금 까는 건가요?
0: 뭔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뭘까요?
1: 네.
0: 청설모 두 개 걸린데요.
1: 네.
0: 보시면은, 청설모 총, 이빨이 22개가 있는데,
1: 네.
0: 그 중에 이제 앞에 위아래로 두 개씩
1: 네.
0: 예, 앞니가 있죠.
1: 큰 앞니가 위에 아래 두 개씩이요.
0: 예,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금니가 이제 18개.
1: 네, 예. 안쪽에요.
0: 예, 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송곳니는 이제 비어 있는
1: 네.
0: 예, 상황이죠. 그래서 뭐 먹이를 먹을 때 우선 그 자세 깔 때 보면은
1: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윗니는
1: 네.
0: 예, 고정시키는
1: 예,
0: 역할.
1: 예.
0: 그리고 밑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요 앞니로
1: 네. 밑에서 눌러가지고
0: 눌러서 바로 치면은 네. 한 번에 그냥 까지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2: 견과류를 먹기에 최적화된 청설모의 이빨과 두개골입니다.
3: 박사님,
1: 예.
3: 아 우리가 그 저기 청설모가 예. 물고 가는 거, 어 예. 지금 물고 가는데,
0: 물고 간대. 저 한번 쫓아가 볼까요? 예. 어떻게 숨기는지.
3: 예. 지금 쫓아가요.
0: 아, 가보시죠.
3: 아직 안 숨겼어요. 지금 건너갔네.
0: 아,
3: 절로 건너갔어. 예, 저.
2: 과연 이 눈 속 어디에 숨겼을까요?
3: 여기다 숨겼죠.
0: 발자국이 여기 있죠. 예. 그죠?
3: 어, 여기. 지금 밤은 안 보여.
0: 여기는 안 보이죠. 숨겼으니까.
3: 예. 네, 여기다 숨겼는데.
0: 예.
2: 언뜻 봐선 안 보입니다.
3: 아, 여기다가. 아닌데? 맞아. 여기다가 숨겼네요.
0: 예.
3: 여기다 밤을.
0: 예.
3: 아, 지금 꼭꼭 눌러놔요. 안 들어갈 때까지 꼭 눌러놨어요.
0: 예.
2: 다른 곳은 어떨까요?
3: 이쪽에 왔죠.
0: 이쪽.
3: 이렇게 와서
0: 발자국이 있죠?
3: 예. 여기다가 숨겼다는 얘긴데.
0: 그렇죠, 여기죠.
3: 예.
0: 한번 살짝 파보시죠. 얼마나
3: 여기다 숨겼다는 거죠?
0: 예.
3: 예.
0: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가 맞는지.
3: 어? 분명 여기다 숨겼는데. 어, 생각보다 잘 숨기네요. 어? 여기다 숨겼는데?
2: 숨기는 걸 지켜보다가 왔는데도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3: 여긴 없는데?
0: 없나요?
3: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죠?
0: 예, 예. 이렇게 그 찾기가 힘들잖아요.
3: 예.
0: 예. 청설모도 일부는 자기가 숨긴 거를 잃어버려요.
3: 아, 본인이 숨긴 걸?
0: 그쵸.
3: 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0: 그쵸, 예. 그래서 외국 그 연구에 따르면은,
3: 네.
0: 그레이 스크롤이라고 근현종이 있는데,
3: 네.
0: 그거는 자기가 숨긴 거에,
3: 네.
0: 26%밖에 못 찾는다고, 이렇게.
3: 아, 그러니까 예. 상당수를 못 찾는 거.
0: 그쵸.
3: 예.
0: 잃어버린 그 종자들이,
3: 네.
0: 땅 속에서,
3: 네.
0: 자연 발화해서,
3: 네.
0: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3: 네.
0: 예, 그래서 그것이, 청설모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종자 선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2: 양지 바른 숲속에서 띄엄띄엄 돋아있는 어린 잣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나무의 상당수는 청설모가 숨기고 미처 찾아먹지 못한 종자들의 싹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무성한 숲을 잃을 소중한 자연 묘목들이죠.
3: 아, 여기 가래, 가래, 가래.
0: 가래, 가래 숨겼네.
3: 가래 숨겼네, 예. 여기. 가래, 그죠?
0: 가래.
3: 가래.
0: 예.
3: 가래.
0: 잘 찾으시는데, 이제?
3: 아니, 지금, 못 찾아요.
0: 아, 그래요?
3: 이 안에서 묻는 걸 보고.
0: 예, 예. 바로 쫓아와야.
3: 예, 바로 쫓아오지 않고서는 예, 못 찾아요. 예.
2: 우리는 청설모가 먹이를 묻은 지점들을 표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설모가 먹이를 숨길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 확인하고 깃발을 꽂았죠.

0: 깃발엔 형광 물감을 발라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청선로의 발자취를 밝혀줄 표식입니다. 낮 동안 부지런히 먹이를 저장한 청설모, 하루를 마감합니다. 청설모가 숲에 마련해 놓은 곳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아, 지금 저희가 네. 그 먹이를 저장해 둔 장소에 예. 그 형광물질을 묻혀서 예. 깃발을 꽂았잖아요.
2: 아.
1: 네, 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일지 네.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네.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2: 청설모에 그, 예, 예. 이렇게, 어디다 숨기는, 활동 영역도 좀 보여주네요.
1: 그렇죠, 예. 예.
2: 한번 꺼보죠, 뭐, 어떤 예, 모습일지.
1: 예, 예.
0: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뿐, 늘 숲을 밝히고 있었던 성실한 생의 흔적입니다.
1: 이야. 아, 무슨 반딧불이 같아요.
2: 네.
1: 아, 되게 아름답네요.
2: 야, 또 이렇게. 네. 한, 청설모가 먹이를 숨기는 곳을 예. 꼽아놨더니 예. 또 이런 모습이네요.
1: 아름다운 광경이. 예.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거라서
2: 네.
1: 예,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아, 너무 아름답네요.
2: 예.
1: 이렇게 여러 군데 네. 꼼꼼하게 이제 청설모들이 먹이를 숨겨놓는 거죠.
2: 네, 네.
1: 예, 그리고 일부는 찾겠지만 또 일부는 예, 또 기억을 못하고
2: 예, 예.
1: 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겠죠.
2: 예.
1: 예.
2: 그래서 저렇게 생각보다 많은 예. 곳에 먹이를 숨겨놨으니까
1: 예, 예.
2: 아무래도 다 찾지 못할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2: 그렇게 예. 되면은 또
1: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발화를 해서
2: 네.
1: 이런 나무처럼
2: 네.
1: 이렇게 장력님으로
2: 네. 예,
1: 쑥쑥 자라날 수가 있는 거겠죠.
2: 그렇군요.
1: 예. 지금까지 우리가 청설모가
2: 네.
1: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2: 네.
1: 예, 근데 사실 이제 청설모는 사실은 숲속의 정원사
2: 네.
1: 예, 역할을 하는 거죠. 종자산포를 통해서.
0: 그 작은 생명이 거대한 숲을 지키는 숨은 공로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청설모는 오랫동안 절실한 몸짓으로 그들 자신과 이 숲을 지켜온 자연의 빛나는 공로자였습니다.
2: 나 청소년 있는 날 너무 웃기네. 아, 저럴 수가 있나, 정말. 청소년.

0: 아, 나 너무 저 설문 너무 귀엽다.
1: 강아지 좋아.
0: 진짜 너무.
1: 아, 청선로부터 사랑스러운 동물은 없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용띄용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곱하기 캡틴 넘버 3 이렇게 캡틴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을 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금융에 대해 무지하다면 이를 지키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죠. 오늘 EBR을 통해서는 금융의 역할과 발전 과정을 역사 속 이야기들을 통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경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신전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피스토 도머스라 불리는 비밀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신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주요했을 테지만 동시에 신전은 세속의 혼란과 폭력으로부터 차단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배계층이나 여러 도시국가들은 돈이나 보물, 귀금속, 문서와 같은 중요한 재산들을 신전에 보관하고 냈습니다. 신전 내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밀의 방은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금고와도 같았던 셈입니다.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질 무렵 파르테논 신전에는 약 3,600만 드라크마의 은화가 보관되어 있을 만큼 그 규모도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화들이 비밀의 방에 고스란히 보관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자금이 필요한 도시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는 대략 10% 내외의 이자를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무이자나 저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금전 거래에서처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곤 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당시 유통되던 동전을 순도와 무게에 따라 평가하고 다른 동전으로 교환해 주는 등의 거래도 비밀의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전 본연의 기능 외에도 대출이나 자산 보관, 환전과 같은 초기의 금융거래가 성사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는 문명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문명의 태동부터 함께해왔던 금융은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 오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으로서 제약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교회법의 정면으로 저촉되는 일이었지요.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내어주어서도 안 된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과거부터 이어져온 금융관행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는 월 1%가 넘는 수준의 이자는 고리대금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에 종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교회로부터 파멸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망 시에는 종교적 장례 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동물의 사체와 더불어 매장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기 계속된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금융활동에 종사할 여지는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는 금융에 있어서도 가히 암흑기라 할 만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시기에도 금융은 필요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는 신도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해야 했고 교회나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신해 필요하게 해당하는 일을 대신 수행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 성경 구절을 통해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형제들로부터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 내용에 따르면 고리대금은 같은 형제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었고 이전까지 주로 상업에 종사해오던 유대인들은 대출업, 금융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 펴락하는 유대인들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중세시대에 억눌려 있던 금융의 기능이 이들을 통해 일부나마 발휘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거친 후로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 사이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전상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환전상은
교역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화폐의 무게와 순도, 금속의 종류 등을 토대로 화폐의 교환 가치를 평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교회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돈을 교환해주는 것은 물물 교환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교회법의 제한을 비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환전상이 거리 한켠에 천막을 치고 방카라고 불리는 자판을 펼친 채 업무를 수행한 데서는 오늘날 은행을 의미하는 단어인 뱅크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환전상들은 점차 전문 금융가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이용해 화폐를 보관해주고 그 증표로 보관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상인들은 보관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을 대신하기도 했지요. 환전은 물론 오늘날의 결제 기능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까지 로마 숫자로 거래 내용을 기록해두던 이들의 업무는 이 시기 전래되었던 아라비아 숫자와 십신법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교하게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어음이나 대출, 예금과 같은 분야로도 외연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소위 은행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후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되는 중세시대 대규모 금융업자들도 출현하게 됩니다. 메디치가는 원래 피렌체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던 여러 가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환전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그 역할이 점차 중대해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청은 유럽 전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디치가는 이 돈과 교황청의 재산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교황청을 드나드는 모든 자금의 창구 역할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제네바, 피사, 런던, 아비뇽과 같은 유럽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장부상의 이전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관리했죠. 돈을 직접 운반하지 않으니 도난의 위험도 없었고 높은 수준의 환율을 적용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메디치가가 없으면 교황청의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만큼 교황청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을 등에 업은 메디치가의 사업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메디치가는 고객의 신원과 재산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고 맡긴 돈에 대해 두둑한 대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가는 당시 금지되던 이자 형식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로 재량껏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선물로 포장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교회법에 따른 제한을 교무회의 비껴가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대가의 수준은 은행의 이익에 따라 8에서 12% 수준에서 가변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현대적으로 보자면 예금이라기보다는 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보상 수준에 정해지는 투자 상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치 가문은 재량 예금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환전이나 환원, 대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오늘날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리대금을 금지해오던 중세 기독교 교리와 금융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의 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교회의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며 종교 개혁 운동을 촉발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초창기의 루터는 성경의 내용처럼 고리대금에 엄격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진행되었던 독일 농민 전쟁을 전후해 이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목격하게 되면서 차츰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들을 돈을 목적으로 연 5에서 6%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츠빙글리,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기존의 입장을 정면으로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종교 개혁 이후 5% 수준의 이자는 사실상 용인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법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은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천년 이상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족쇄는 종교 개혁가들의 노력에 의해 비로소 풀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 이후로는 메디치 가문을 주축으로 마련됐던 은행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메디치 은행을 표본으로 한 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메디치 은행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들의 유산은 현대 은행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융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을에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난해한 전문 용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금융거래와 상품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생겨난 무형의 발명품이며 그 탄생과 배경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한 수단이다 하고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투자에 열심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극단적인 손익을 마주해야 하는 모험자본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던 것일까요?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축인 주식과 채권의 역사를 통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신속한 대상을 꼽으라면 단연 주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험자본 투자와 같은 방식은 소수 자본가들의 전유물에 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식회사와 증권고래소의 출현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회사 제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602년 네덜란드는 동인도 지역과 무역거래를 하던 소규모 회사들을 통합해 동인도 회사라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소규모 회사별로 항해가 끝날 때마다 수익을 분배하고 청산하기를 반복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경쟁국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동인도 회사의 규모나 자본은 이전 회사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정관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보호장치들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졌고, 그리고 만에 하나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의 투자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이른바 유한 책임의 원리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회사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는 그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흥정하기도 만만치 않았지요. 시장 상황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시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주식의 매매시장 혹은 유통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611년 암스테르담의 로킹가에 상업거래소 건물이 들어선 뒤로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도 이 건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동은 있었지만 대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거래소 내에 지정된 기둥 옆에서 주식이 거래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만나 주식을 사고 파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나타나고 증권거래소가 그 기능을 발휘하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고조되기 시작한 투자 열기는 영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재앙이 되었던 남해 회사 버블 사건입니다. 남해 회사는 영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야심차게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그리 변변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정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1719년 남해 회사는 정부로부터 남해 회사의 주식 발행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이 권한으로 남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다음 정부가 갚아야 할 돈과 맞바꿀 신산이었습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되돌려 받는 대신 남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 회사 역시 스페인 식민지와의 통상권이나 은광을 확보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려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1720년 1월 약 120파운드 수준이던 주가가 같은 해 5월에는 약 500파운드, 6월에는 약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남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투자자들은 남해 회사 외에도 종목에 관계없이 주식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고조된 투자 열기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무허가 유령 회사를 차려두고 투자금만 가로채 야반 도주하는 일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가열되었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마침내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1720년 6월 거품회사 규제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허가 주식회사의 설립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투자 열기가 한순간에 사그라지면서 남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가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남회사의 상황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자 끝모를 투매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10배 가까이 치솟았던 주가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피해자 가운데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일컫는 아이작 뉴턴도 있었습니다. 18세기 남의 회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유망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예금 같은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적이 부진하거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예금과 달리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식보다 훨씬 이전인 12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지중해 북부 아드리아해의 지배권을 두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베네치아와 비잔틴 제국이 벌이던 전쟁의 그 발단이었죠. 당시 비잔틴 제국에 맞서 함대를 구축해야 했던 베네치아로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베네치아 정부가 생각해낸 방안은 결국 시민들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빌려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들이 보유한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에 빌려줄 돈을 강제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프레스티티라 불리는 증서를 통해 기록해두었습니다. 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연 5% 수준의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서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했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채권은 그 발명 이래 자금 수요자들을 위한

훌륭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거나 현대 국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중을 확충하는 것은 채권의 기능을 10분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 주체이면 국채, 회사가 발행 주체이면 회사채로 불리게 됩니다. 채권은 기대 수익률은 주식보다 저조할지 몰라도 안정성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라면 채권에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각기 다른 특징은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공존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은 안정적인 채권을 통해 상쇄될 수 있으며 채권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식과 채권이라는 발행수단을 통해 자본시장을 이루는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유럽 최대의 금융재벌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들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는 전통적인 은행들과는 달리 머천트 뱅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국제금융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이들은 어머린수의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증권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철도나 강산과 같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투자를 늘려갔는데 이는 현대투자은행의 효시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19세기 중반 국제금융시장의 주역은 여전히 로스차일드가 베어링은행으로 대표되는 유럽 자본이었지만 이 시기 미국에서도 투자은행가들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흥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은 남북전쟁이나 철도건설 같은 사업을 위해 유럽의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만한 돈을 빌려준 큰 은행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채권과 유럽의 자본을 연결해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었습니다. 미국인이었지만 로스차일드가를 비롯한 영국의 금융업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JP 모건은 뉴욕에 거점을 두고 부친의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투자은행의 전성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미국 내 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M&A 붐이 일게 된 후로는 인수합병이나 기업 자문 분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 후로도 투자은행들은 트레이딩, 프로젝트 금융, 파생상품, 프라이빗 뱅킹과 같은 업무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JP 모건으로부터 시작해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리만 브로더스와 같은 굵직굵직한 투자은행가들은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키플레이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금이나 대출과 같이 상업은행을 통해 누릴 수 있던 혜택과는 분명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투자시대를 불러온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투자은행이 없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금융의 세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투자와 위험 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메달리스트를 만나러 직접 이 학교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 친구.

0: 아니, 저 선수인 것 같은데요.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김금조 선수?
1: 아, 맞습니다.
2: 오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탁구 선수.
1: 네, 이름은 김금조입니다.

0: 제가 실제로 탁구 치는 모습 보니까 탁구를 진짜 너무 잘 치시는데요.
1: 네.
0: 저는 태어나서 탁구 국가대표 선수를 처음 봤어요. 영광입니다.
1: 네.
0: 아니, 이렇게 탁구를 잘 치시는데 도대체 탁구 치신 지몇년 되신 거예요?
1: 아, 7년.
0: 7년이요?
1: 네.
0: 와, 아까 보니까 이 스매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직접 김금조 선수를 직접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김금조 선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2: 지금 금조는 잘 쳐요. 잘 치고 처음 했을 때보다 기능도 많이 향상됐고 드라이브나 스매싱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시합할 때좀 관중들 많으면 그런 장난스러운 끼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주변을
0: 아,
2: 많이 웃게
0: 진짜요?
2: 하고 많이 웃게 합니다.
0: 우리 김금조 선수 이렇게 끼가 좀 있으신가 봐요.
1: 네, 움직일 수 있어요.
0: 김금조 선수한테 좀 특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특기요? 다른 친구들하고 좀 융화도 좀잘 어울리고,
0: 네.
2: 그리고 올해 또 학생회장 됐으니까
0: 와.
2: 뭐든 남다르게 다른 면모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들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다음에
1: 네.
0: 스페셜 올림픽에 나가게 된다면 무슨 메달 따고 싶어요?
1: 금메달.
0: 금메달?
1: 네.
0: 와, 그럼 꼭 나중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저랑
1: 네.
0: 약속?
3: 이상호!
0: 금조 선수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금조 선수한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그 최애 물건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금조 선수가 직접 한번 열어봐 줄까요?
1: 좋습니다.
0: 금조 선수 공이네요?
1: 네.
0: 혹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것이 공인가요?
1: 네, 있습니다.
0: 아버님, 어렸을 때부터 금조 선수가 공을 좋아했었나요?
4: 예, 뭐, 공은 또 모양도 예쁘지만 이렇게 또 집중력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만지기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0: 금조 선수,
1: 네.
0: 아니, 이제 친해졌으니까 제가 그냥 금조라고 불러도 될까?
1: 네.
0: 오.
1: 아, 됐습니다.
0: 금조,
1: 네.
0: 오빠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거든. 그래서 오빠도 다치기 전에는 원래 걸어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나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축구 선수였었어. 그래서 나도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이 축구공이었거든.
4: 배드민턴을 이렇게 하면 다른 오빠들보다 이렇게 왜 배드민턴 공이 날라오면 임팩트 있게 다 하잖아요. 이걸 어릴 때부터 좀 낫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그래서 아좀 운동신경이 그런 그 순간 표착 이런 것들이 오빠들보다는 낫구나. 내가 많이 칭찬해주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0: 아까 그 스매싱 할때 모습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금조는 어렸을 때좀 어떤 아이였나요?
5: 사실 우리 검조는 그한 24개월 그 무렵에 저희 가족으로 됐어요. 예. 우리 검조하고 그 언조는 이렇게 저희 부부가 가슴으로 낳았는데 그 큰아들 동조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4: 첫 아이가 그러니까 첫 아이가 장애로 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한 3년 정도는 방황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두운 그랬는데
5: 이제 40대 들어서고 제2의 이제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나 하는 그런 시점에서 동조 같은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0: 근데 저한테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금주야,
1: 네.
0: 이 많은 공들 중에서 그래도 금주가 가장 좋아하는 공이 무엇이야?
1: 탁구공.
0: 탁구공?
1: 응.
0: 와, 탁구가 왜 좋아?
1: 아, 탁구를 치면 좋아하겠어.
0: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1: 네.
0: 탁구가 재밌어요?
1: 네. 금전에게 고민한 거예요. 엄마, 아빠, 오빠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0: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 바로 탁구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금조가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금조, 뚜껑을 열어주세요.
1: 짜잔.
0: 아, 탁구채랑 메달이네요?
1: 네.
0: 와, 이게 뭐예요?
1: 이거 동메달이에요.
0: 동메달?
1: 네.
0: 와, 이 탁구채는 진짜 금조가 이 탁구채를 짚고 많이 연습한 흔적이 보이네요?
1: 네, 있습니다.
0: 그럼 어느 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가요?
5: 2019년 네.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 대회 나가서 단식 종목에 가서 금조가 동메달 간 거예요.
0: 와, 그러면 이번에는 선수로서 금조 선수 이 동메달을 목에 걸고 네. 좀 멋진 포즈 한번 취해줄 수 있어요?
1: 있습니다.
0: 와, 오. 부탁드립니다.
4: 한번 해봐요.
0: 네. 보면 될까요? 여기 보고.
1: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0: 아, 너무 귀엽다.
1: 네.
4: 아, 아빠가 좀 막 이래 하면 해보겠다.
1: 하지 마.
4: 응, 알았어.
0: 그 당시에 동메달을 땄을 때, 네. 그때 기억이 나요?
1: 아, 그게 나요.
0: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1: 기분 좋았어.
0: 아.
4: 그때 기억나는가 보다?
1: 네.
0: 그때 그 순간이 기억나요?
1: 네, 기억나요.
0: 그때 당시 한번 이겼을 때 기분을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탁구 처음 쳤을 때는 네. 좀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요?
1: 힘들지 않았어요.
0: 아, 진짜로?
1: 네.
0: 오빠는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꿈이었었는데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어.
1: 네.
0: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 너무 힘들었어, 축구를 하는 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경쟁하고 이겨냈을 때, 그 도전했을 때 너무 그 희열이 아직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조도 아마 연습할 때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동메달도 따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오빠도 상상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조가 처음에 단식도 했지만 복식도 했다면서요?
4: 저도 아주 그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그 게임의 룰에 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보통 이런 그 수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같이 뭐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게임 뭔가를 목표에 대한 어떤 승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저도 지금도 사실 좀 놀라고 있어요. 저는 뭐 그냥 그 기술에 가까운 발전이 아닌가 늘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0: 금조야, 네. 예전에 아부다비 네. 갔을 때 네. 부모님이랑 같이 간 거야?
1: 아, 같이는 저기 뭐야?
5: 공항에까지만.
1: 인천공항 갔었어.
0: 인천공항까지만?
1: 네.
0: 그 외국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가는 거 네. 좀 무섭지 않았어?
1: 아니, 안 무서웠어.
0: 진짜로?
1: 네.
0: 그때 외롭지도 않았어?
1: 안 했어요.
0: 와.
5: 너무너무 생활을 잘하는 네. 거예요. 나가서 그냥 며칠을 해도 그쪽에 음식도 다 잘 네, 소화흡수 다 시키고. 네.
0: 우리 금조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1: 네.
0: 아, 그 스페셜 올림픽 갔을 때 좀 네.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3: 외국 사람들 다 네. 그냥 뭐 다 인종이 다 다른데도 네. 다 얘는 막 끌어안고 막 사진 찍고
4: 막.

0: 마, 하이, 마. 어? 엄청 재밌으대요. 이 그 지도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금조가 완전 본인이 메이크였죠.
1: 와. 저도 다치고 나서 부모님이 제가 혼자 휠체어 타고 어디 나가는 거를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제가 혼자 나가려고 막 부모님이랑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 금조가 혼자 그곳에서 핵인싸로서 활동했다는 게, 아, 너무나 대견하셨겠어요. 우리 금조는 앞으로도 뭘 해도 잘 해낼 것 같아요. 우리 금조 선수, 네. 앞으로 언제까지 탁구를 하고 싶어요?
2: 계속 하고 싶었어요.
1: 계속?
2: 네.
1: 그러면 설마 할머니가 될 때까지?
2: 아니요.
1: 아, 그러면?
2: 고모 하고 싶었어.
1: 응?
2: 고모.
1: 고모 될 때까지?
2: 네.
3: 고모 될 때까지?
0: 고모 되면 클로버가 장가를 빨리 가야 되네.
4: 고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금조가?
1: 어머니, 아버님도 우리 금조한테 바라는 점이나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금조야.
2: 네.
5: 엄마가 우리 금조 엄청 사랑하는 줄 알지?
2: 네.
5: 사랑해.
2: 네.
0: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은조, 금조, 동조를 다 자기가 원하는 데 좀 해주고 싶어요.
1: 네. 우리 금조도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2: 어머니, 아빠, 사랑해요.
6: I love you.
1: 와. 아, 여러분, 저도 오늘 사실 우리 금조 선수를 만나서 탁구를 저도 치고 싶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손의 기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제가 1대1 대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도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해서 나중에 금조 선수와 제가 1대1 대결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하규와 함께 이따가 힘들어도 웃으면서 도전하는 금조 선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탁구 선수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기. 언제나 응원할게요.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관계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개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현민,
1: 혜림, 유라의 내를 여는 FM. 좀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2: 그러니까 그렇죠. 세팅도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세트도 한번 바꿔봤는데 바로 오늘 주제와도

0: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1: 어?
0: 주제는 나만 안 되는 땡땡땡입니다.
2: 나만 안 되는 뭘?
3: 나만 안 되는 거.
0: 나만 안 되는 거? 저는 만성 피로 회복이 안 돼요.
1: 어?
2: 만성 피로 회복이,
0: 피로 회복이 안 돼요.
3: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까요?
0: 아, 참. 유라 씨는 뭐가 안 될까요?
3: 저는 제일 실제적인 건 지금 취업이죠. 지금 계속 준비하고는 있지만 안 되지고 있는 거는 취업이고 좀 마음 쪽으로 생각하자면은 사랑이 아닐까요?
0: 아...
3: 뭔가 이렇게 취업으로 힘들 때 사랑도 안 된다면
2: 아 우울하네.
3: 거기다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다 커플.
0: 나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그런 땡땡들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특별 게스트를 여기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나와주세요.
2: 나와주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미영입니다.
3: 교수님, 저희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 대체 무엇인가요?
4: 취업 얘기도 하셨고 네. 사랑 얘기도 하셨던데 네. 사실은 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열쇠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 커뮤니케이션 하면 대체로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3: 네. 저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좀 뭔가 프레젠테이션?
2: 중요하다.
3: 말하기 스킬 같은 걸 생각했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 네. 커뮤니케이션, 뭐, 말씀하신 대로 의사소통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 나의 그 의사를 막힘없이 소통한다는 그 소통의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영어의 어원을 보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3: 네.
4: 그런데 그 라틴어로서 커뮤니스라는 것이 그 어원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영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커뮤니티. 네, 오! 맞아요. 이 커뮤니티가 뜻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다라는 것을 일단 떠올릴 수가 있어요. 혼자라기보다는 서로서로 뭔가를 나눈다, 공유한다. 이 커뮤니스라는 뜻에는 공유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도 구하고 또 그리고 관계를 또 유지하고 발전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뭐 정보 구하는 건 요즘은 미디어가 많으니까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고 치지만 관계라는 측면이 부딪히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맞아요.
4: 사회학자인 찰스 호튼 쿨리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관계가 존재하고 발전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다.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는 건 뭐 결코 쉽지는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무언가 시작되면서 끝에까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중에 일부분이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볼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0: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러게요.
0: 네.
2: 4회 동안 진행되는 오미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0: 예.
2: DJ 창민 씨 준비되셨나요?
0: 예, DJ 창민이거든요.
3: DJ DJ 창민.
0: 그렇습니다.
2: 시작해볼까요?
3: Let's go! 네.
2: Let's go!
0: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연. 네.
0: 자, 26살 행복찾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대 후 복학한 대학교 3학년, 흔히 3학년이라 부르는 이공계 취업 준비생입니다.
3: 슬퍼.
0: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3학년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1, 2학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취업이라는 무게와 졸업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사망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3학년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적 맞춰 대학교에 오다 보니까 특별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1, 2학년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서의 한 줄의 특이한 취미와 특기를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3: 선배, 땡땡땡 자격증 있으면은 땡 기업 입사에 유리하대요. 혹시 몰랐어요, 선배? 웬일이야.
0: 진짜 웬일이다. 그렇지. 나도 준비해야 되겠네. 같은 과, 같은 학년이자 후배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들을 때마다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은 취업에 치읓조차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 26살 대학교 3학년이면 정말 좋은 나이고 한참 즐길 때라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요즘에는 3학년이라고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이 말을 처음 들었는데 되게 놀랬거든요. 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즘에는.
0: 그러니까요.
2: 근데 그만큼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게 놀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0: 야, 근데 교수님,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뭐 남들 다 하니까 너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런 식의 취업 준비. 사실 이게 정말 올바른 걸까요?
4: 아, 저도 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현실이 또 그렇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본인이 선택할 준비가 됐나.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부터 좀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알고 나면 아마 조금 다른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아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고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분들이
1: 맞아, 그렇죠.
0: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면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또 보냈을까 생각을 합니다.
4: 그렇죠. 그게 자아찾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아까 공유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네.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유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출발은 나와 나끼리의 만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신다면 일단 나 스스로 마주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너에게 해보는 거죠. 나를 너라고 생각하고. 글쎄,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데 네. 33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일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내가 아니라 아니요 라는 그런 대답으로 들리면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왔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연을 주신 행복찾기님께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나는 이 전공, 내가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서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장점이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가? 아니면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일단 자기 자신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야말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남들이 내 얘기를 들어도 진짜로 들리겠죠.
1: 맞아요.
4: 그런 생각 없이 만약에 만들어진 남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한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그거 금방 들키게 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실은.
0: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게 사실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것에만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 자신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또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2: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9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2년차 백수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적성에도 안 맞고 상사와의 갈등도 있었어요. 아이고, 솔직히 속마음은 뭐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되지. 당당히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회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상은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1년간 제가 쓴 이력서를 세어보니 무려 80개. 4일에 하나씩 이력서를 쓴 셈인데 저를 원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3: 그러니까 엄마가 말했잖아. 그렇게 잘 다니는 회사를 왜 괜히 때려쳐가지고 진짜.
1: 시무룩한 저를 보고 엄마가 참다 참다 하신 말씀에 버럭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도 수십 번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아니 뭐 괜히 회사를 나온 건가? 이제라도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일을 다시 할 수 있긴 할까? 쓸모는 있는 사람일까? 도대체 이 상황이 끝이 나긴 하는 걸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저 취업할 수 있을까요?
3: 아 어떡해.
0: 엄마 정말.
2: 엄마 미워.
3: 근데 취업을 위해 이력서만 80여 통. 와, 좀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이 반복되는 탈락 속에.
4: 이 사연이 마음이 좀 찡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긴 한데, 조금 다른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3: 어떤 의견이요?
4: 왜냐하면요. 굉장히 금방금방 다른 회사를 찾아서 이력서를 썼다는 얘기인데,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이 지원자는. 애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그 직무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지원한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이력서를 자꾸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광탈락인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광속으로 네. 탈락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취업문이 좁기 때문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이 참 제한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면접관이 뽑고 싶은 사람이 돼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취업을 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바꿔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걸로 전환이 안 되면 내가 지원하는 일이 사실은 좀 너무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하여튼 취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0: 취업 커뮤니케이션이 네. 뭘까요?
4: 뭐 결국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2: 너무 중요한데요.
3: 그리고
4: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 면접이겠죠. 예, 이 부분입니다.
3: 제일 싫어.
4: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쓰면서 이런 걸 왜 쓰라고 하지? 아, 면접은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은 또 다 들잖아요. 응시자 네.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럴까요? 기업은 도대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에 7명이 장점과 매력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애매한 이력서를 보면 그냥 서류 전형에서 탈락입니다.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궁금하게 여기도록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0: 어렵다.
4: 어렵죠. 그래서 자기소개 같은 게 이제 특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던데 네. 아까 취업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유라 씨가?
2: 네, 맞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4: 한번 제가 약간 들어보고
2: 저의 자기소개서요?
4: 될까요? 네.
5: 안녕하세요.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고 포근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남 1녀 중 첫째 한유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노력을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엄청난 결과보단 열심히 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실함이 제 또 무기죠. 제 이름이 또 한성실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지각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비사에 제가 함께하게 된다면 열심히 이 한 몸 바쳐 뼈가
3: 뼈를 그 귀사에 묻겠습니다.
0: 와우.
3: 감사합니다.
2: 귀여워요.
3: 어때요? 좀 뭔가 열정이 넘치지 않나요?
2: 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3: 예스.
0: 정말 자소서의 정성.
3: 잘했어요.
4: 물론 자기소개는 사람마다 다 살아온 것이 다

0: 어머, 제가 하는 거 다 들어왔어요.
1: 1위가 바로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이겁니다.
2: 시작부터 바로 그냥.
0: 사실
1: 이게 그 많은 학생들이 대체로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기업 인사 담당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거거든요. 무슨 차별성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꼬방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3: 이거는 너무 절실하니까.
0: 네, 절실한 마음과 열정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3: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그 지원자의 얘기를 한 4천 명 지원자일 거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3: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네.
1: 안 뽑고 싶어져요.
0: 네,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다음에 귀사 뭐 이렇게 씁니다.
0: 근데 일석부에서 쓴 건데.
1: 귀사. 너와 내가 좀 동등한 느낌을 줍니다.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부를 때. 그러니까 지원자가 할 말은 좀 아니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 회사의 명칭을 그대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학창시절 결석 한 번 없이. 아, 물론 뭐 아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실성이라는 것을 고작 결석 한 번 안 한 것으로 입증하기에는 조금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 저도 저거는 네. 얘기해봤어요.
0: 점점 부끄러워지네요.
3: 아까 소개할 때 한 성실다 이거 너무 귀여웠는데.
0: 맞아, 한 성실 귀엽지 않았나요?
1: 더 중요한 게 있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이게 되는 뭔가를 했어야겠죠. 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귀사를 통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나요?
2: 회사가 무슨 그렇죠. 사관학교도 아니고. 배운 거야, 자네. 뭐 이런 느낌.
1: 사실 회사는 당장 와서 실력을 발휘할 인재를 찾고 있어요.
0: 그러네요.
1: 그렇게 뭐 한가하지 않거든요.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용 담당자가 뽑은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고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를 봐야 되겠죠? 더 네.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0: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베스트 네, 네, 답안.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위 뭘까요?
0: 어느 무슨 커뮤니티 활동을 했습니다.
3: 스펙에 관련된 거.
1: 좀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내용이랑 좀 다 맥이 통해요. 뭐냐면 뭐뭐 했지만 뭐뭐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3: 문제 해결 중.
1: 네네, 그렇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위를 볼까요? 2위는
3: 체계가
1: 사실 이제 요즘에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조금만 옆에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마무리가 지금 한 2개월 남았는데
0: 아이고야.
1: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다음
3: 1위.
1: 네. 이 회사 특히 어떤 특정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통 그렇게 지원서를 쓸 때는 준비가 됐을까요? 그 회사들의 전부? 그럴 리가 없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렇게 양적으로 많은 이력서를 쓸 수가 없죠.
2: 맞아요.
1: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4: 안녕하세요.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과 동기와 면접을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면접관님이
5: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4: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백 번 준비한 거라 자신이 있었죠. 근데 입을 떼려는 순간
5: 그 말고 그 옆에 분이요.
4: 그리고 계속 동기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쟤보다 내가 밀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외모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급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친구한테 털어놓으니까
3: 너는 코만 좀 높으면 괜찮은데 야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야
4: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형이랑 시술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외모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시대인가요? 정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3: 너무 좀 씁쓸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네요. 이런 거를 이제 페이스 스펙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1: 합성어군요.
3: 네. 네. 얼굴, 페이스와 스펙 합성. 얼굴도 그러니까 외모도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2021년 구직자 1052명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백 관련 설문조사에서 네. 95.6%가 외모도 경쟁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0: 예.
1: 교수님, 취업을 위해 외모가 분명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까요?
0: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아닐 테지만,
1: 그렇죠.
0: 외모가 좋은 인상, 호감을 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도 사실이라고는 봐요.
2: 교수님,
0: 결론적으로 말하면.
2: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3: 너무 울상이 됐어.
2: 상처받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누가 봐도 예쁜, 누가 봐도 멋있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외모의 부분에서 찾자면 그 직무와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아, 저 직무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걸 떠올리고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예를 들어 발성을 할 때도 조금 신중하고 조금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면 그런 발성을 쓰는 것도 이미지 메이킹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4: 그렇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메이킹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0: 그 첫인상으로 끝나는 게 이제 면접이잖아요. 두번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서
1: 맞습니다.
0: 첫인상이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 미팅 장소에 나가서 봤을 때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든가요?
2: 아니요, 한 3초면은.
0: 그렇죠. 그래서
2: 나오던데.
0: 사실은 이건 금방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아, 나는 말을 시작하면서 그런 첫인상을 전달해야지 이미 늦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언제부터 면접관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냐면, 내가 문을 열고,
2: 들어오는 중.
0: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갈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그 면접관은 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유추해내죠.
2: 떨려.
0: 어떤 사람일 것이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갖고 있는 평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울을 보되, 아,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이 볼때 어떻게 보일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조금은 덜 드러나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더잘 드러나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2: 도전해 보겠습니다.
1: 네.
2: 도전!
1: 네.

0: 첫 시간으로 소통이신 오미연 교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사람들은 누구나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다른 점이 장점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틀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건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 역시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연 속의 주인공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 각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민 있는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지금까지 소통의 신 교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저는 소통의 공주 유라.
2: 그럼 저는 소통 뿜뿜 혜린.
0: 자, 그럼 전 소통 미소 상민으로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또 만납기로 하죠.
0: 네. 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투와 싫어하는 어투가 있어요. 좋은 말투라면 힘이 있고 밝은 목소리를 갖고 친절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도 되고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말투. 이렇게 아마 말투를 바꾸면 표정도 좀 부드러워질 것 같고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렵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여러분이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0: 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디시 장민입니다. 자, 혜림 씨랑 유라 씨 혹시 오늘 이 강연 전에 뭐 드시고 오셨나요?
1: 저희 대기실에서 도시락 먹었습니다. 네.
0: 사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요즘 혼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혼밥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1: 오, 있어요. 네.
0: 네. 와우. 뭐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여기서 두 분의 혼밥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레벨을 한번 가늠해 볼까 합니다.
1: 오, 신기하다. 하고 네. 싶어요.
0: 제가 진단을 내려 볼게요. 네. 자, 레벨을 1부터 9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쭉 듣다가 손을 들고 계신 상태에서 아, 여기서부터는 좀 무리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손을 내려주시면
1: 됩니다. 아, 네.
3: 들고 있는 거죠?
0: 네, 네. 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레벨 1. 편의점에서 밥 먹기.
1: 오케이. 가능.
0: 레벨 2. 학생 식당 혹은 구내 식당에서 밥 먹기.
3: 먹어봤어요.
1: 식당, 네. 예, 해봤어요.
0: 자, 레벨 3.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 메뉴 먹기.
1: 세트 메뉴, 가능.
3: 세트 먹어야죠.
0: 자, 레벨 4. 분식집. 김밥 헤븐에서 밥 먹기.
3: 나 너무 좋아하는데, 먹었어요. 여기서 먹는 거.
1: 해봤어요.
0: 중국집, 냉면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밥 먹기.
1: 먹어봤어요.
0: 자, 레벨 6. 맛집에서 밥 먹기.
3: 뻘쭘하긴 한데 할 수 있어요.
0: 오케이.
1: 못할 것 같아요.
3: 그 음식 생각해봐요. 그 먹을 마음으로 가는 거죠.
1: 근데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나 혼자 먹기는 조금 저는.
3: 그거 올려서 찍는 거죠, SNS.
0: 그렇지. 자, 레벨 7.
1: 전 포기.
0: 나도 그냥 계속해야지. 레벨 7.
3: 6에서 내린 거죠?
0: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먹기.
1: 그럴 수 있어요?
3: 패밀리 레스토랑?
0: 패밀리 레스토랑.
3: 난 여기서 내린 거.
0: 자, 저는 가능하고.
3: 해봤어요?
0: 해봤죠.
1: 대박.
0: 군복무할 때 해봤어요. 자, 레벨 8. 고깃집, 횟집에서 밥 먹기.
1: 절대.
0: 빈번했어요.
1: 오 마이 갓.
3: 자, 양이 많잖아요. 2인분을 시켜야 되죠.
1: 그니까요.
3: 아, 2인분을
0: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고기 2, 3인분 주세요 하니까 혼자 드세요? 네. 혼자 먹을 테니까 냉면도 주세요.
1: 이야, 역시.
0: 자, 마지막 레벨 9.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
3: 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1: 그렇죠.
0: 어느 정도 그래도 두 분 다 혼밥이 그래도 레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왕이신데요? 혼밥 왕이 여기 계셨습니다.
0: 너무 잘해요, 진짜. 사실 저는 뭐 레벨 9까지밖에 없는 게 좀 약간 좀 시시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그 혼밥을 네 특히 예전에 더 많이 이렇게 즐기고 했었던 편이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시간도 사실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요즘 많은 분들께서 또 애용하시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근데 사실 밥 먹으면서 상대방이랑 소통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밥은 좀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맛있는 거 공유하면은 정말 재밌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맞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뭔가 약속을 잡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외식을 나가는 것도 좀 꺼리게 된 것 같아요.
3: 그래서 점점 더 혼밥하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특히 시켜먹는 거 집에서.
3: 그렇죠. 어플 딱 키면 얼마나 편리해요.
1: 너무
3: 없는 게 없잖아요.
0: 음식만 되나요? 디저트도 되고
1: 커피까지 다 있어요.
3: 맞아, 빵도 보내주고.
0: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서론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주제가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사연이 배달과 관련이 있는 사연입니다. 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실 저희 게스트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신 오미영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오미영입니다. 아까 들으면서 보니까 창민 씨가 아주 오늘 이 오늘의 내용을 잘 압축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0: 그 부분에. 감사합니다.
4: 네. 이미 주제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온 거죠?
0: 저희 대화 속에 뭐 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3: 그렇죠.
1: 네. 뭐였죠? 혼밥, 그리고 배달. 소통, 배달. 뭔가요?
4: 커뮤니케이션 주제, 오늘의 주제. 네. 언택트입니다. 반대말 를 붙이는 의미에서 언을 붙였는데 사실 이제 영어는 아니고 신조어인 거죠. 네. 그렇죠? 네. 2018년이니까 꽤 여러 해 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비대면이 상당히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뭐 패스트푸드점 가면 키오스크가 있다든지 네. 뭐 요즘 많아졌죠. 네. 푸드코트 주문도 그렇고 온라인 주문도 그렇고 뭐 온라인 상거래도 그렇고 뭐 온라인 상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비대면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단어가 언택트였던 거죠.
3: 미국에서는 노 컨택트 아니면 제로 컨택트라고 한다고
4: 그렇죠?
3: 하더라고요.
4: 네네.
0: 사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그렇죠.
0: 사실 이 정도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4: 그렇죠. 이게 공교롭게도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뭐 이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언택트를 좀 떠올릴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혜림 씨는?
3: 저는 그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컸고요.

0: 키오스크 매장, 뭐 셀프 주유소 등등 무인 매장도 많이 생겼고
1: 되게 그렇죠? 많아졌어요.
0: 그렇죠?
1: 특히 아이스크림 가게.
0: 아이스크림 가게도 생겼고.
2: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이제는 비대면으로 뭐 계좌도 개설을 하고 네. 저도 저렇게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또 접촉하지 않고도 다 되네라고 싶을 정도로 요즘 그냥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그냥
0: 이제 흔한 뉴노멀이 됐죠.
2: 맞아요.
3: 그렇죠.
1: 회사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이게 비대면으로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을 더 쉽고 그리고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2: 편의하고.
3: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언택트 문화가 지금은 단순한 트렌드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의 변화가 우리 커뮤니케이션 그 생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대처법을 그래서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 네. 사연을 역시 좀 보면서 해볼까요?
2: 네. 제가 바로 첫 번째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라이더입니다. 수입이 꽤 괜찮다는 친구의 권유로 알바로 시작했던 일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배달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1: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음료수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이거 아주 잘생겼어.
2: 이런 말에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나곤 하는데요. 또 요즘은 배달 일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앞에 두고 가라는 메시지는 기본이고요. 또 주소지를 확인하려 전화를 한 건데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마주치면 저를 피하는 느낌마저 들고요. 아무래도 배달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는 거겠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요즘 들어 우울하기도 하고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지 자꾸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그리고 사실 배달 기사님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2: 맞아요.
0: 이렇게 심리적인 고충?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네요.
3: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배달 음식 이용 횟수라고 합니다. 70%가 넘어요.
2: 네.
3: 뭐 지금 세 분도 다 경험을 하고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제부터 전달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고 뭐 문 앞에 놓고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대면 배송을 그 경험하는 소비자가 1년 새에 11배 정도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 11배.
2: 뭐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뭐 익명성의 영역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전화나 후기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면서 기사님들의 스트레스와 고충이 엄청 늘었다는 뉴스도 많이 봤거든요.
1: 맞아요. 별점 테러나 이 갑질 리뷰 같은 말도 저도 많이 들었고 배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막 화풀이 하듯이 후기를 쓰는 분도 많더라고요.
3: 익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이어서
2: 맞아요.
3: 뭐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익명의 벽을 또 나쁘게 사용을 하면 타인을 비방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상당히 좀 잃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배달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다고 지금 느끼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앓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알고 계시죠?
2: 네.
3: 그 우울감 블루를 합쳐서 만든 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 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뭐 그 이유는 감염에 대한 이제 뭐 불안감이 있을 거고 외출을 못하니까 갑갑하고 그죠? 네. 소통이 감소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 시기에 특정한 어떤 그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2: 네.
3: 이걸 견뎌내려는 어떤 뭐 나의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글쎄, 이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름 붙여보자면, 관계 다이어트?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 관계는, 여러 종류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대면 상황에서 이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이 되면, 뭐, 넓고도 얕고, 같은 관계 뭐 이런 그 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좀 불필요한 관계랄까요?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은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 나라는 사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세 분은 그 혹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워낙 바쁠 것 같긴 한데.
1: 오히려 바빠서 아예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3: 뭘 하세요, 주로?
1: 저는 주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도 많이 보고요.
0: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2: 약간 취미 같은 거를 또 혼자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거나 산책하기 그리고 뭐 소위 말해 멍 때리기 뭐 이런 네. 것도.
3: 그렇죠. 아, 그 세 분은 슬기롭게 잘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혼자 있기 좀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해요.
2: 맞아요.
3: 좀 차이가 있죠. 사실 그 타인과의 관계에 그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들과 이 어울리는 것만큼 내가 소진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 조금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불필요하게 혹시 내가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한 것 아닐까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관계가 자, 유형이 좀 다른데 그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들은 거의 조금이잖아요.
2: 맞아요.
3: 그런 사람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더 집중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소통의 이제 단절이 찾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이런 느낌인가요?
3: 지금 상황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고 이제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려는 나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사실 아마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의 그 어려움이 지금은 이제 소통의 단절도 있지만 그 전에 좀 더 어려웠던 부분은 감정 노동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동안 아마 불필요한 어떤 그 접촉에서 발생하는 어떤 마음 상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는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그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 네, 두근두근님 사연입니다. 여자분이시네요.
2: 네.
1: 저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동네도 같고 학교도 가깝고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단짝이죠.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0: 두근두근아, 부럽다. 제발 서류라도 통과했으면 좋겠다. 나 또 광탈이야.
1: 광탈? 그게 대체 뭐죠? 남들을 넘기 힘들다는 서류의 벽을 저는 잘도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0: 아, 또 떨어졌어? 힘내. 아니, 그래도 넌 면접이라도 봤잖아. 그게 어디야.
1: 정말 그럴까요? 처음 몇 번은 고지가 코앞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면접 단계에서 떨어지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제 발목을 잡는 건 비대면 면접입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연습도 숱하게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너튜버로서 활동하는 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를 못해요.
0: 그냥 편하게 생각해. 카메라가 호박이다 생각하라고.
1: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고요? 결국 친구나 저나 여전히 구직 중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언제쯤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0: 와, 이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3: 대면 면접도 어렵고 그나마 그걸 준비를 했더니 이번엔 비대면이라고 하니. 아이고, 참, 산넘어 산이죠.
2: 그러니까요.
3: 네, 세 분은 글쎄 뭐 다 뭐 카메라가 익숙하신 분이어서 이런 걱정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2: 저희는 글쎄요, 매번, 매 순간이 사실 면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어찌 보면 대중분들에게 매번 평가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녹화하는 이 방송도 어찌 보면 비대면 면접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어휴, 아주 비유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상대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네. 카메라는 사실 눈을 볼 수 없잖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게 처음부터 편하지는 물론 않았죠.
1: 네, 근데 저는 워낙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람이 있든 아니면 혼자서 얘기하든 그걸 별로 그렇게 개의치

0: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네.
1: 저는 되게 오랫동안 불편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근데 지금도 카메라 하나 보고 뭐 뭔가를 뭐 소개하세요. 이러면 어, 네. 진짜 떨리고 인트로랑 클로징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아직도 무서워요. 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러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진짜 오죽하겠나.
2: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나아졌단 말씀하신 거죠?
1: 나아졌죠.
2: 그거는 왜 나아졌을까요?
1: 익숙해진 거지 않나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 이 사연을 보내신 분들에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도 연습이고 맞아. 이 취준생이 그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대하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 됐어요.
3: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나면 미리 영상으로 뭐 수십 번 수백 번 찍어서 모니터를 하고 고질점을 계속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맞는 거죠?
2: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결국은 시뮬레이션 상황을 좀 만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내가 면접관이라면 내가 사실 면접 질문을 내가 뽑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답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취준생이라면 내가 지금 그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연습만 하지 말고 그 모습을 또 다른 카메라로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했던 걸 다시 보는 게
1: 정말 쉽지 않죠.
2: 쉽지 않죠. 그거를 견뎌내는 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좀 보고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잘 안 되는지 긴장하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남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지난 시간에 언어도 중요하지만 뭐 태도와 같은 태도로 비춰지는 비언어가 그 면접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인간은 금방 그거를 캐치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비언어 영역을 연구한 메라비언이라는 학자는 이제 이렇게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네. 그 언어의 그 신뢰도를 한 7%밖에 안 준다.
1: 7%요?
2: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달라. 그러면 뭘 믿을까? 비언어의 영역을 훨씬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든,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제스처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좀 평가자를 노릇을 해주시면서, 뭐, 이제, 그 피드백도 주고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4: 나신입님, 여자분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26살 직장인 나신입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매일 너무 무서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벌벌 떨 정도로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우와, 제발 그만, 너무 괴롭단 말이야.
3: 왜?
4: 저를 질리게 하는 건 바로 전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상사에게 전화가 부쩍 자주 와요.
3: 야, 나신이 아까 내가 가위바위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거기 두 번째 업체에서 받기로 한 거 어떻게 되고 있지?
4: 네? 어떤 파일 두 번째요?
3: 그 아까 보낸 거 있잖아, 그거.
4: 제가 아까 메일을 보낸 거 같은데 뭐였더라? 분명히 다 해결한 일인데도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당황하고 불안하고 말실수를 할까 봐 바로 대답도 못 하겠더라고요. 끊고 나면 잘못 말한 건 없는지 한참을 곱씹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통화나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전화나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이제 서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좀 더 다이내믹하다 할까? 좀 더 역동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세대가 조금 달라진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미디어가 맞아요. 발달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즉각적인 반응이 아마 불안하고 이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4: 왠지 실수할 것 같고 네. 정리를 잘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 상사 아니 뭐 교수님 이렇게 좀 어른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게 문자로 하는 게 저희도 보내면서 조금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사실 상사의 입장을 좀 먼저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좀 전화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네. 좀 알아두셔야 되고 급하니까 하셨겠죠. 그죠?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0: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빨리 전화를 또좀 해주면 좋잖아. 근데
1: 네.
0: 그것도 아니고, 메시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분이 어떻겠냐 하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어떤 인상을 받기가 힘들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신입사원인 게 뭐, 특히 뭐, 전화 받는 거 두려워하는 게 뭐, 콜 포비아?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뭐, 그리고 토크 포비아? 뭐, 이런
1: 근데
0: 말도
1: 약간
0: 이제.
1: 있는 것 같아요, 저. 콜 포비아.
0: 글쎄요. 근데, 아, 이게 요즘 세대들이 워낙 이제 스마트폰도 익숙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게 이제 편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긴 하지만 이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이제 하나 인용을 해볼까요? 21년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데 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내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비대면 소통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의사 전달에 한계가 있고 오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절반 이상이 됐고요. 재택근무를 오래 하니까 구성원 사이에 소통이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혼자 내가 결정하고 혼자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 문화에 점점 익숙해졌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이제 이미 이런 비대면 상황을 겪고 다시 대면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이제 친구들을 이제 자녀로 둔 학부모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를 몰라 하는
0: 그렇죠.
1: 경우.
0: 아이고. 네. 아무래도 정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교육적인
1: 맞아요.
0: 차원에서. 여기서 또 이런 부분도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해봤더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 둘 중에 어느 걸 고를래 하면은 온라인 수업을 또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1: 편한
0: 그러니까
1: 부분도 있는 거
0: 해보니까
1: 맞아요.
0: 괜찮더라.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2: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가
2: 아, 그렇죠.
1: 많이 있는데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오히려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결국 문제는요.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할수 있는 분들은 이제 언택트가 좋다고 하지만 이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전체 사회에서 일부분인 거예요. 전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들과 소통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대면 상황이 괜찮아. 그냥 이대로 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또,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사회 경제적으로 점점 이 비대면의 상황은 좀 확산될 겁니다.
1: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기 힘들다, 뭐 다가갈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우리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좀 알고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게 조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걸 좀 활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조금 얘기를 해드릴 것 중에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1: 디스크요?
0: 음반 뭐 디스크 아니고요. 뭐 허리 디스크 이거
1: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아니고요.
2: 허리 디스크.
0: 그거 아니고요. 네.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나눴어요. 그래서 D는 이제 주도형에 대한 약자고요. 그리고 이제 I는 사교형, 그리고 이제 S는 안정형, 그리고 C는 신중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뭐 대개의 사람은 이네 가지 분류를 하면 그중에 하나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도형인 사람이 내 상사라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성은 말 그대로 주도형이니까 우리한테 바라는 게좀 즉각적인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의견을 잘 따라주는 걸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사라면 일단은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 제가 이제 나는 근데 신중형이다. 그럼 절대로 이렇게 응대를 빨리 할수 없다. 그러면, 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

0: 잠시 좀 그걸 정리한 다음에 10분 안에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타일에 조금 부합하는 나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1: 언택트 덕분에 사실 뭐그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또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또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면 또 보다 몸도 마음도 또 편안하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0: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그게 이제 많은 게 전달되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비대면이 되면은 그게 완전 축소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 시대에 사실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잘 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하면 이제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좀 부풀어오르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제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목소리에 사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친구하고 말할 때까지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뭔가 공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걸 떠올려 본다면 그 사람 말이 잘 들리고 그다음에 전달이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전달력이 좋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을 하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이 명치, 요 갈비뼈 사이를 쭉 이렇게 대보세요. 대고 그리고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힘을 올려야 돼요. 이게 네. 이게 내가 눌러서 이걸 눌러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조금 힘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소에 얘기하는데 이 힘이 하나도 없이 얘기했다. 그럼 전달력이 없다는 얘기.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명치를 이렇게 눌러보면서 그러면서 발성을 해보면 이렇게 네. 이게
2: 힘 있는
0: 움직이죠.
2: 것 같습니다.
0: 여기에 움직이죠.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면 그만큼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러면 목소리가 당연히 안정적인 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발음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들어도 아, 참,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0: 자, 그럼 우리 저희가 배운 것처럼 창민 네. 씨가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클로징 해주세요.
1: 클로징.
2: 아, 네. 아 안정감. 해주세요. 아, 자, 오늘도 소통 계신 오미영 교수님 덕분에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더욱 한껏 자라난 느낌이 드는데요.
1: 뭔가 곧 커뮤니케이션의 신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3: 네, 뭐 세 분은 이미 다 훌륭한 소통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뭐 사연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능력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4: 네.
3: 네, 지금까지 뭐 저 소통의 신 맞아요?
2: 아유, 네,
3: 오미영이었습니다.
1: 저도 그러면 소통의 공주 이유라,
4: 소통 뿜뿜 혜림,
2: 소통 미소 창민이었습니다.
1: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음료수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잘, 아주 잘생겼어.
2: 야 나신이 아까 내가 파일 보낸 거 있잖아 그거.
5: 네? 어떤 파일?
2: 아까 보낸 거 있잖아 그거.
5: 제가 아까 메일을 보낸 거 같은데 뭐였더라?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커리니 혜림입니다.
1: 근데 커리니가 뭐예요?
0: 커리니가 커뮤니케이션 어린이라고 해서 커리니라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1: 귀여운데요?
0: 그게 별로면 뭔가 커뮤니케이션 꿈나무는 어떤가요, 교수님?
2: 뭐 요즘에 또 이제 신조어도 많으니까 네. 리니를 많이 붙이긴 하네요. 근데 커린이라고 하면 아마 못 알아들으시는 윗세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꿈나무라고 표현해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잖아요.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3: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 두 분께 테스트를 하나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1: 맞아요.
3: 어떻게 해보셨나요? 몇 점이었나요?
1: 정말 못해요.
0: 충격적이었어요.
1: 네.
2: 어떤 테스트길래?
3: 아, 네. 이게 네. 그 이름하여 트렌드 능력 고사라고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몇 개 같이 한번
2: 네,
3: 해볼까요?
2: 그러시죠, 뭐.
3: 자, 네. 신조 그럼 영역만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갓생에서 갓의 의미는 1번 이제 막, 2번 신을 뜻하는 갓, G-O-D, 3번 머리에 쓰는 갓, 4번 가졌다는 갓. 갓생입니다. 갓생.
2: 2번 아니에요?
3: 2번. 네. 신을 뜻하는 네. G.O.D. 갓.
2: 요즘 많이 그렇게 쓰던데.
1: 오.
3: 자,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1: 네. 와, 교수님 1등이신데요.
2: 뭐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요즘 이 정도의 흐름은 저도 좀 쫓아가야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교수님.
1: 난 몰랐는데. 소통의 신. 갓.
2: 요즘 이런 테스트를 참 많이 하던데.
3: 그러니까요.
2: 그 해보는 편이세요? 이런 게 재밌어요?
1: 뭔가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걱정이 뭔가 인터넷을 하게 될 때 아니면 누구랑 대화할 때 뭔가 무슨 말이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사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은 너 이거 몰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 제가 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2: 벌써?
0: 진심이 느껴져요.
3: 네. 맞아요.
2: 요즘에 약간 그 뭐 꼰대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말을 네. 좀 듣기 싫어서 이제 신조어를 열심히 외우는 분들도 주변에 계세요.
3: 맞아요.
2: 이런 걸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여러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미디어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좀 너무 그 격차가 커졌어요.
1: 네.
2: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대들이 전부 잘 어우러져서 소통할 수 있는 법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사연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3: 네. 네. 제가 첫 번째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살 김과장입니다. 며칠 전 부서 사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랜만에 티타임을 했습니다. 사원 한 명이 뭔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업무가 힘든가 이런저런 조언도 해보고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인 걸 알면서도 제 경험담도 살짝 좀 늘어났죠. 그래서 요즘 제일 큰 고민이 뭔데? 뭐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돼?
4: 아, 네, 맞아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사실 오래전부터 너튜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컨텐츠를 짜봐도 구독자가 안 늘고 대박 컨텐츠를 좀 터뜨리고 싶은데 또 힘이 드네요.
3: 그럴 시간이 있나? 아니, 맨날 칼퇴하다니 뭐 이유가 결국 그런 거였어? 순간 그거 아시죠? 갑분싸. 네, 저도 느꼈어요. 뭔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버렸구나. 같이 있던 사원들이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제가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제가 꼰대가 돼버린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0: 꼰대는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4: 전 꼰대가 맞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0: 마지막 대사 때문에 그렇죠.
4: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없으셔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2: 여러분은 사실 요즘 우리가 가리키는 MZ세대 맞죠?
1: MZ세대. 네, 네. MZ세대입니다.
2: 네. 네. 네. 맞죠.
1: 예. 그냥 맞다고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2: 항상 근데 이제 사회에는 기성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는 법이죠. 네. 근데 요즘의 신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모를 가진 것 같아요. 밀레니얼과 이제 Z세대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밀레니얼은 1980년대와 95년 정도까지, 그리고 95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 출생한 세대가 이제 Z세대에서 MZ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들의 그 파워가 뭐 대단합니다.
3: 그럼요.
2: 거기에 관한 보고서나 또 연구하는 분들의 관심이 몰려 있고요. 90년대생의 특성을 정리하는 그 책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째가요. 그 위 아래가 아닌 진정성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은 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당연히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마지막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소비 선구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모두 이해는 되시겠죠?
0: 네네,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약간 좀 상하 관계를 중시했다면 요즘에는 좀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이제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이제 윗세대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거쳐온 직장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신세대들을 보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쨌든 이제 서로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회가 바뀌었고 소통의 방식도 바뀌었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먼저 좀 제시를 해보자면 일단 상대방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좀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나느냐 김 부회장님이었던가요? 퇴근 후에 크리에이터를 준비한다고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줬어요.
3: 네.
2: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들어보려.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은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관점을 먼저 좀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요즘 애들은 이상해. 왜들 저러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그런 게 뭔데? 재밌는 거야? 어떤 게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1: 근데 뭔가 막 말할 뻔했어요. 지금 막 교수님한테.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2: 아, 요즘 세대는 소통을 잘 못해.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 MZ세대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훨씬 많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지 않나요?
1: 네.
2: 모든 미디어를 뭐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3: 제일 열려있죠.
2: 그렇죠.
0: 다양하게.
2: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소통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세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이제 윗세대는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이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3: 맞습니다.
2: 네.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다른 사연 또 들어볼까요?
0: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엄마랑 오늘도 싸웠어요. 엄마는 저한테 짜증 좀 그만 내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하시는데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1: 엄마, 그 친구들이랑 개모임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정리 좀 해야 되는데.
0: 아, 그거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단체방에 올리면 되잖아.
1: 아, 예림아, 그 주민센터에서 시 수업하던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입장코드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안경 갖고 와봐.
0: 저번에도 똑같은 거 물어봤잖아.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가끔은 제 일이 바쁘거든요. 엄마 말대로 제가 너무 못된 딸인 걸까요?
3: 못된 딸이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정말 요즘 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아들, 딸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근데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회사 부장님이, 어이 김대리, 그 거래처에 메일 보냈지? 전화해서 한 번 더 얘기해.
0: 그럼 애초에 전화만 하면 되지 메일을 왜 또 보내죠?
1: 두 개 다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얘기 듣고.
2: 아유,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신세대들

0: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에 벌써 다뤘던 미디어의 경험이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혜택을 입은 거죠. 제가 예를 들자면 태어났을 때 어떤 미디어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주류 미디어가 인터넷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네.
0: 스마트폰? 이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세 분이 태어났을 때 이미 아마 환경이 가지고 놀았던 게 뭐예요?
2: 컴퓨터는
1: 컴퓨터도
2: 있었고,
1: 있었고
2: 스마트폰까지는
1: 스마트폰도
2: 아니더라도
1: 있었어요.
2: 핸드폰이 있었죠.
0: 어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그걸 사주셨지, 그때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걸
1: 그렇죠.
0: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이 변화된 상황을 적응하는 게 사실 그분들에게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후속 세대와 또 그런 갈등을
1: 공감이
0: 좀 겪을 겁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윗세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인데 자식보다 이제 못한 게 좀 싫겠죠? 좀
1: 그럼요.
0: 부끄럽기도 하고.
1: 그럼요.
0: 근데 이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구를 하실 때에는 정말 필요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좀 필요할 텐데.
2: 엄마 미안해.
3: 이해가 되네요.
0: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세대가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잘 행사하는 세대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대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좋은 여건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걸 누리는 만큼 윗세대들에게도 감사함을 조금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1: 지금 세대가 이제 디지털 원주민, 그리고 그 이전 세대는 디지털 이미그런트.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 세대가 말 그대로 아날로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아날로그 환경에서 태어났다가 또 디지털 원주민과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0: 그렇죠.
1: 뭐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생소한 경험을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일 것 같아요.
0: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야말로 집신을 신었던 세대에서
1: 맞아요.
0: 뭐 고무신을 신은 세대, 그리고 운동화를 신은, 뭐 구두를 신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대가 다 공존하고 있거든요. 신세대 입장이라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완전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 기성세대가 지금 이 세대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바라볼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태어나서 그냥 살아왔더니 이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신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좀 힘겹지 않겠어요?
1: 맞아요.
0: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갈 분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디지털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이 세계에서 좀더 사회의 책임감을 느끼고 MZ 세대가 핵심 인재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갈등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과거의 세대들은 아직은 이 새로운 세계가 낯설다, 적응하기 힘들다. 그걸 좀 알고 따뜻하게 좀 품어주는 노력도 신세대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1: 그렇죠.
0: 보기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서로 윗세대들은 아랫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보려는 노력. 또 아랫세대는 윗세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도와드리려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그럼 바로 세 번째 사연 갈까요?
1: 아, 좋네요.
2: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공손해서 슬픈 25살 직장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기간이었죠. 대부분의 업무가 화상회의나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파일이 오고 가고요. 제가 단체방에서 막내인데 수없이 오고 가는 톡과 파일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넹, 네넵. 네, 감사합니다. 매번 네라고 대답하기도 그래서 여러 개로 이렇게 돌렸었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땐 이모티콘. 그 곰돌이, 토끼, 강아지 종류별로 사서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거기다 한마디 하셨죠. 이런 걸 요즘 네넷봇이라고 하나? 매번 이렇게 인사 안 해도 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동조하면서 웃더라고요. 제 딴에는 예의를 갖춘다고 대답한 건데 그 뒤로는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고 의기소침해져요. 차라리 얼굴 보고 일하면 크게 대답이라도 할 텐데 제가 너무 소심해서

0: 뭔가 대답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되게 뭔가 눈치 보여요.
1: 맞아요.
2: 네. 단톡방 대화도 이제는 좀 여러 가지 그 예절이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업무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 네.
2: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다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명 단톡방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랄까요? 이런 게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
3: 단톡방 커뮤니케이션, 맞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2: 뭐 이제 그걸 어느 법칙처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언택트,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또 환경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 궁금하다.
2: 대화가 아닌 텍스트, 글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그냥 할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이것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수준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1: 그럼요.
2: 업무 지시 사항이 있을 거고 이제 전달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내가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게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대화체로 하면 말이 좀 길어지고요. 이모티콘도 막좀 버릇대로 하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3: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이
3: 네.
2: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업무용으로 단톡방을 쓸 때는 어느 상황? 공식적 상황이죠. 공식적 상황. 공식적이려면은 이제 핸드폰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작은 화면이지만 사실은 보고서의 기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1번, 2번, 3번 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0: 네.
2: 중요하게 좀 순서를 매겨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신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면은 언제까지는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도 좀잘 해야 될 거고요.
0: 네.
2: 언제 읽어도 누가 봐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바로 출력해도 이것이 하나의 그 업무 관련 보고서가 될수 있는 느낌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2: 단톡방 자체에.
1: 맞습니다.
2: 그래서 기술이 적절하게 필요해요. 사실은. 요약하는 기술이죠.
3: 아,
2: 요약하되
3: 요약.
2: 상당히 공식적이되 또 공손하게. 이거 쉽지는
3: 와,
2: 않죠?
3: 진짜.
2: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도리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아니, 텍스트를 쓰는 게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1: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3: 그러네요.
1: 근데 그럼 반대로 업무용이 아닌 약간의 사교가 목적인 그런 단톡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이게 말이죠.
0: 네.
2: 그,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자아 노출이라는, 자기를 노출한다는 그런 것이 항상 동반이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공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3: 네.
2: 숨기는 영역이 있고, 남들한테는 보이는데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아예, 누구도 모르는 나의 심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친해진다는 거는 이 개방된 영역이 이제 늘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점점 친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즈니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낼 것이냐, 나라는
3: 그러니까요.
2: 사람을 얼마나
3: 어디까지?
2: 드러낼 것이냐가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쓸데없이 막, 필요 이상으로 나의 감정을 막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면 좀뭐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돼요. 관계에 따라서. 요 그룹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요 정도 노출되어야 하겠다. 요런 걸 내가 보고 조절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나하고 뭔가 더 열어야 될땐 열고, 조금 닫는 게 필요할 땐 닫아야지. 언제나 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굳이 말이 아닌 다른 걸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게그 비언어 영역이라고 보면은요. 시간에 대한 것도 비언어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전화를 그냥 직접 걸잖아요. 그럼 금방 받잖아요. 나라는 걸딱 보면. 근데 예를 들어 조금 연인 관계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3: 연락이 줄어들어요.
0: 맞아요.
1: 뜸해져요.
3: 맞아,
2: 그다음에
3: 뜸해지죠. 느려져요. 답장
2: 느려져요,
3: 속도가.
2: 느려져요. 뭐, 대답을 안 하죠.
1: 맞아요.
2: 그러면 시차가 금방금방 오던 것이 줄어들면, 아, 마음이 떠나고 있구나를 알잖아요.
1: 네네.
3: 이모티콘과 함께 떠나가고
2: 그렇죠.
3: 있죠.
2: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신호일 뿐더러, 피드백이 안 되는 거잖아요. 표정 하나로.

0: 아니면 고갯짓 하나로 충분히 그걸 전달하는데 문자로 보낸 상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1: 네.
0: 매체의 풍요도의 측면에서 그게 떨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그럴 때는 그걸 대신하는 게 빨리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대신하는 게 이모티콘이겠죠, 어찌 보면.
1: 그래서
0: 그렇게
1: 궁금한
0: 활용을.
1: 게 있는데요.
0: 네.
1: 또 답장을 너무 빨리 해주면 그것도 조금 되게 할 일이 없어 보이거나 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 답장을 기다렸나? 좀 이런
0: 너무 깊게
1: 너무
0: 생각한 거
1: 빨리 해도
0: 아닌가요?
1: 좀
0: 내가
1: 이상하지 않아요?
2: 찾구나, 내 답장을 받고
1: 그럴 수 있잖아요.
2: 싶어서.
0: 업무 환경에서는 사실은 좀 빠른
1: 빠릿,
0: 응답이,
1: 빠릿.
0: 당연히 특히 상사가 뭔가 그 말을 건넸을 때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뭐, 네.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이라는
1: 그러네요,
0: 거는
1: 상황.
0: 연애 상황이냐, 아니면 조직 생활 상황이냐,
1: 그러네요.
0: 뭐 독서 클럽 상황이냐, 다 다르죠.
3: 세팅이 중요하군요,
0: 네,
3: 세팅.
0: 중요합니다. 네.
2: 사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거는 비단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에 대한 그런 거부감과 그리고 그 거리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세대와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 그런 또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자신도 생기네요.
0: 네, 제가 몇 가지 신조어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제 이런 신조어를 들으시면, 뭐, 신조어가 이제 뭐, 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신세대는 저런 또그 신선한 발상도 하는구나. 이해가 될것 같아서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는 같은데, 돈줄 내다. 네.
1: 아, 많이
0: 예.
2: 돈으로
0: 다.
2: 혼쭐
0: 네네네.
2: 낸다.
0: 예, 맞아요. 선한 이웃을 돕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으로 혼쭐 낸다. 사회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뭐 회사나 이제 업체를 이제 돕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 신세대다운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어른들이 못 가졌던 것들을 조금 이제 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네.
2: 또 다른 말이 또 하나 있나요?
0: 제가 들은 말 중에 자만추?
3: 또 완전
0: 네.
3: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뭔가 형식이나 격식 갖고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3: 네.
0: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MZ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전달해서 도달하고 그것이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물론 일치된 그두 사람이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을 다 공유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도 훨씬 이제 그 갈등 없이 세대 차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 문제에서 너무나 그 극과 극의 양단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사회도 건전해지고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그동안에는 좀 윗세대를 생각하면 좀 소통이 잘안될것 같고 좀 그런 저만의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0: 우리가
1: 정말.
0: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1: 맞아요.
0: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이번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신조어 테스트를 살짝 할 때만 해도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아실까 모르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알까 모를까의 그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0: 일단 네. 다름을 그게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서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노트북도 하나 바꿔야 되거든요. 좋은 걸로. 근데 사실 저는 정보도 부족하고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은 신세대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꺼이 해주실
1: 그럼요.
2: 당연하죠.
3: 걱정
0: 네.
3: 마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러면 오늘 정시 퇴근하는 걸로 할까요?
2: 나이스.
1: 그리고 회식은 점심시간에 하는 거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만나서 같이 하는 걸로. 콜?
2: 좋아요.
3: 어떻습니까?
1: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소통 공주 유라,
2: 소통 뿜뿜 혜림,
3: 소통 미소 창빈.
0: 네, 소통의 신 오미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플로깅.
2: 플로깅 네. 알아요. 네.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그래서 플로깅. 뭐 스웨디쉬로 뭐 플러카업 이라고 알고 있어요.
0: 툰베리라는 소녀가 네. 일으킨 그 작은 어떤 시도가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이제 환경운동으로 반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이 MZ세대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그 어른들이 배워야 할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소통의 신 오미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오늘 어떤 분들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1: 어깨는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제 아마 젊은 분들의 관심사는 연애 아닐까요?
2: 맞죠, 맞죠.
1: 연인관계, 커뮤니케이션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유럴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2: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전쟁 같은 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2년차에 접어드는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연애 1년차 때만 해도 맨날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좋았어요. 하지만 1년 후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죠. 나랑 얘기 좀 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었잖아. 근데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해? 까먹었어? 요새 왜 그래?
3: 아니 뭐 이번 주에 이게 바빴잖아.
2: 너만 바빠? 나도 바쁜데 나는 미리 등산하고도 사고 준비했단 말이야.
3: 그럼 한 번 더 말을 하지 그랬어. 그리고 넌 까먹은 적 없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짜증이 많습니다.
2: 네. 점점 싸우는 횟수는 늘어나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결국은 안 하려던 말까지 해서 더 싸움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안

0: 되면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쟁 같은 사랑님처럼 이렇게 커플 간의 대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2: 맞아요.
1: 사실 대화로 싸우고 대화로 끝나는 것 같아요. 대화 때문에
2: 맞아요.
1: 싸우게 되는 거죠.
3: 연인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데 가장 또 다툼도 잦은 관계일 수 있고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그 비슷한 그 상담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서요. 이 두 커플의 깨톡 전화. 1번 커플, 2번 커플인데요. 네, 어때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1번 커플은 정말 뭐 서로 그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고
1: 100% 싸웠다.
2: 그렇죠.
1: 이거 끝나고 100% 싸웠다.
2: 그럼요. 2번은 뭔가 서로 어쨌든 서운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슴없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줄 아는 조금 성숙한
3: 그렇죠.
2: 네.
3: 그래서 아마 관계가 지속이 되는 커플은
1: 2번,
3: 2번이고 네. 그래서 오래오래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벌써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를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메시지라고 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그 전달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지 너는 이렇다가 맞아요. 아니죠. 이 1번 커플의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신경 쓰지도 않지? 야 너만 그러니? 이렇게 서로의 상대방에게 전가하죠.
1: 네. 정리하네요.
3: 그래서 이제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이제 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고요. 또 감정도 전달하면서 공격적이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느껴서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 2번 커플도 잘 하고 있지만 여기선 사실 전에도 그러더니 관찰한 거잖아요.
1: 네.
3: 그리고 오늘도 이러니 나는 속상해라고 하는 건 나의 감정을 전달한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1: 뭐예요?
3: 이제 이름하여 관생감요 말이 좀 어렵지만 순서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이걸 네. 완전 메시지라고 하는데
2: 네.
3: 그러니까 관찰한 다음에
1: 네.
3: 내 생각을 얘기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방 자체의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행동을 조금 분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잖아요.
2: 맞아요.
3: 그러니까 그거를 그 대신 또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러기보다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을 좀 한 결과 보니까 이런데 이게 이제 내 생각에는 이래. 그래서 나는 참 속상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완전 메시지. 아이가 주어가 되고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이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1번 커플은 뭐 완전히 그게 없잖아요.
2: 그렇죠.
3: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반대의 경우는 이제 뭘까요, 그러면?
1: 유메시지.
3: 그렇죠. 유메시지가 되는 건데요. 이 유메시지는 다 상대방 탓이죠. 비난하는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투 자체도 빈정거리게 돼요, 사람이. 이제 어투는 사실은 말에 딸려오는 기분을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언어라고 보지 않고 비언어로 영역으로 간주하거든요. 혹은 언어에 딸려있는 준언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1: 네.
3: 비언어이면서 언어보다 더 힘을 발휘해요. 이때는 그 말이 너무 나를 그 속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듣는 상대방 나를 저렇게 공격하다니 비난하다니 그러면은 정말 그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1: 교수님, 그럼 전쟁 같은 사랑님과 같은 이제 연인 간의 고민, 연인 간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3: 사실은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건 상당히 마이너스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업무 환경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내 감정이 어떤지를 이렇게 마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컨트롤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자기 주도권이 강한 MZ세대들이라면 내 감정이 소중하니까 내 분노나 이런 걸 빨리 표출하고 싶은 게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후회는 누가 하죠?
0: 나 자신이요.
3: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그때 한번 잠깐 실수했는데 그것만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도드라져서 속상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잘했어도 요거 하나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의 흠집만 있어도 이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참 기술에 해당이 돼요.
2: 네. 네, 두 번째 사연인데, 이 사연은 특히 누구에게나 중요한 그런 관계에 대한 사연인 것 같아요. 바로 가족 관계 사연입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대화의 기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화가 1도 없는 그야말로 무언 가족입니다. 가족은 50대 중후반 부모님, 20대 후반인 저, 20대 초반인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인데요. 밥 먹으면서 대화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서로 말없이 밥만 먹고 또 먹고 나면 각자 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랬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한 달 전에 좀 크게 싸웠습니다. 반찬 투정으로 시작한 게 큰 싸움이 됐는데요. 엄마, 달걀말이 너무 지겨워. 어우, 진짜.
4: 아유, 맨날 밥 차리는 게 좀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럴 거면 먹지 마.
5: 그래, 오빠. 그럴 거면 너 혼자 시켜 먹든지.
6: 어허, 그래도 가족인데 밥은 같이 먹어야지. 밥 먹자.
2: 말이 오가다 보니 화를 내고 또 소리까지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서로 입을 닫았고요. 며칠째 그냥 밥만 먹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대로 지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하고 싶고 또 회사 앞에 생긴 타르트집에서 타르트도 사왔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끼리 사과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2018년도 한 조사에 따르면 37.8%가 가족과 하루 20분 미만 대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2: 와, 20분? 하루 20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경우 가족 사이가 삭막해지고 좀 대화가 사라진 이렇게 소원해진 분들의 고민, 대화 단절.
3: 그렇죠.
2: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3: 그 코로나19 이후에 가족과 할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또 늘어나면서 맞아요. 이런 고민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관계가 그만큼 건전하고 안녕한 것이냐 얼마나 가족과 대화를 잘하고 있느냐 뭐 점검을 해보면 좋겠는데 평소에 세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주 하시나요?
1: 전 어렸을 때는 대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연습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떨어지니까
2: 그렇죠.
1: 네,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2: 대화의 같이, 거리도 떨어지게 그렇죠. 되고
1: 그럴 수밧게 없는데 이제 노력은 하고 있죠.
2: 저도 저는 어렸을 때 대화가 많이 없었던 편인데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서 제발 말 좀 해라. 근데 이제 요즘에 제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1: 말 좀 해라.
3: 그 밖에서는 사회 활동을 다 잘 하시잖아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지친 몸이 되고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는 무조건 위로를 원하는데 사실 또 그렇진 않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나만 챙겨줄 수 없고 가족에게는 서운함이 느껴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족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이제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한다면 이제 상대방이 듣고 다시 피드백을 보내서 또 연결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끝나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사실 듣기가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래서 듣고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참 어른하고의 관계는 특히 어색하고 불편하다.

0: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회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늘상 엄마는 그렇잖아, 아빠는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감정을 표현한 단어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은 맨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 제게 모이
0: 그쵸?
1: 네.
0: 감정은 사실은 제일 이제 그 적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든지 뭐 생각을 전달하는 게참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를 어려워도 좀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듣기가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만 듣다가 어떻게 되나요? 쓱딴 생각으로 빠지죠.
2: 맞아요.
0: 그래서 안 들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빼먹거나 아니면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뭔가 차고 넣죠. 내 생각으로.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뭐 전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귀가 두 개인데 두뇌 활동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그래서 두뇌 활동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점이 될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소재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공유하기에 적절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 아버지와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어떤 가능성을 좀, 그래서 이제 뭐 퀴즈 같은 것도 좀 내보고, 뭐 신조어 퀴즈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끝나는 거죠. 가족
2: 맞습니다.
0: 간의 대화는. 가족분께 조금 모두 그 신경을 친구나 연인에게 쓰는 거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몇 분의 며칠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2: 맞습니다.
1: 미안해.
0: 그렇죠. 관계는 그냥 유지되는 경우가 없어요.
1: 맞아요.
0: 관계에는,
1: 노력해야 되는
0: 네,
1: 거.
0: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2: 맞습니다.
0: 네. 세 분이 혹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평소에 못한 게 있으면 한번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 카메라 해야 되고요. 네. 아버지, 어머니, 전화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0: 좀 역시 무미건조하긴 한데.
1: 정말 장남 같은 메시지였어요. 장남 메시지.
3: 저는 나이 들면서 표현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더 낯간지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앞으로 더 표현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 love you.
4: 엄마 아빠 영웅이 좋아한다고 질투해서 미안해. 그래도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엄마 아빠 이렇게 사랑하잖아. 알았지? 사랑해.
0: 아이 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3: 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직장 관계의 해법을 알려줄 사연입니다.
1: 제일 머리 아픈.
3: 슬기로운 직장생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6개월 되어가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원하던 직장과 부서, 좋은 동료를 만나 너무 다행인데요. 딱 한 명만 빼고요. 바로 제 사수인 대리님입니다.
1: 이번 실적이 부진하잖아.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합니까? 이제 일한 지도 꽤 됐잖아요.
3: 다른 직원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저한테만 차가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하는 게 싫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투며 목소리까지도 지적하고요. 정말 힘드네요. 저와 사수인 대리님의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사이인가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2: 회사 사람들 업무로 만나는 사람과의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2: 네.
3: 이게 업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뭔가 무례한 인상을 줄까봐 그래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치 보게 되고.
3: 맞아.
0: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이제 윗사람이라면 이제 조금 그 직위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그래서 이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요.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에 대해서 그 상사분이 사실은 좀 제대로 표현을 못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나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면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0: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준다면 아마 본인이 나만 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훨씬 줄어들 거고요.
1: 맞아요.
0: 상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늘 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좀 침착하면서 속도 너무 빠르지 않게 제가 면접을 많이 가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막 뭐에 쫓기듯이 막 빠르게 얘기하면 너무 그게 초조하고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속도나 이런 것도 좀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부정적으로 뭐 그런 의견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내가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나? 이것을 좀 떠올려 본다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아마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저 사람은 항상 조금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하는 그 끝을 다 이렇게 가보면 결국 그 끝에 남아있는 건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마음에 안 든다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지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너무 부담으로 느껴서 막내 태도를 일부러 꾸미거나 뭐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하진 않은데, 연습이 이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늘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내가 이건 잘하고 있나? 체크리스트 요즘 많이 쓰던데, 왜 커뮤니케이션 체크리스트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사가 이제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실
1: 맞아요.
0: 부하 직원은. 그리고 나서 하면 당연히 수행이 잘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질책을 받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하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것도 피드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내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거기서 수정이 될 것이고 또그 알아들은 것을 잘 정리했으면 아, 저 친구 똑똑하구나 이런 것을 또 인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사에게는 그냥 아무 대답 없이 나와서 내 일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직장 생활 슬기롭게 하시려면 커뮤니케이션 관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1: 야, 교수님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뭐 연인,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까지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러 관계에 따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만 기억을 해도 앞으로 어떤 관계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네요.
2: 맞아요. 뭔가 인생의 질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진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네요.
0: 네, 이제 제가 그 스킬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단 뭔가 이렇게 몇 가지만 알면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인적인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향상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래전이지만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경험을 해본 것이 도움이 됐어요. 배운 첫 번째 원칙은 남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남을 많이 만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과 어쨌든 내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공적인 느낌을 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항상 아쉬운 게 말하기가 다 사적인 말하기예요. 예를 들어 서술 형태가 뭐뭐입니다가 가장 공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학생들 취준생의 경우는 뭐뭐해요, 예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군에서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나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남학생은 좀 군대 갔다 오면 달라져요.
2: 아, 그 단학가로.
1: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그게 물론 이제 약간 또 딱딱한 면은

0: 있지만
1: 네.
0: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를 쓸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에 힘을 주어서 내가 배가 좀 이렇게 들썩이는 힘이 느껴질 정도로 발성을 할수 있어야 공식적인 자리에서, 즉 회의 같은 자리에서 내 목소리 전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만 갇혀있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나오질 못하고.
1: 네.
0: 이럴 때는 사실은 답답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일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인데, 이 도구는 너무나 당연히 주어진 권리처럼 우리가 쓰다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칼날을 갈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그 칼은 무뎌지겠죠. 계속 칼날을 이렇게 손질하듯이 내가 나를 돌보고, 아, 그때는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뭐라고 했죠? 나와 나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스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성찰을 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 그래야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조금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할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좀 진단을 받아보세요. 상대방한테 내가 정말 어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줘. 평가를 해줘. 내가 말하는 게좀 이상한 게 있어? 그다음에 이제 낭독 같은 걸 해보고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잘 들려? 뭐 이런 걸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죠.
1: 네.
0: 네,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0: 커뮤니케이션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서 일하고 관계 맺고 모든 것의 기초인데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려고 했었던 것만 같아요.
1: 저도 사회 강의 들으면서 조금 더 저를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그동안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0: 맞아요.
1: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 나의 부족한 점들,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뭔지 조금 알것 같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교수님의 그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저런 성향의 사람, 뭐 단순히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찌 보면 1차원적인 관계를 이제 교수님의 그런 설명과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 관계들을 더 좋은 관계들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어찌 보면 관계가 발전하면서 내삶 자체가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아이고, 뭐 그렇게 말해주면 정말 고맙고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네, 우리 모두 할수 있고요.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요즘같이 뭐 불통의 시대라든지 소통의 단절을 그렇게 많이 이제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이 시대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너무나 인터넷 같은 데서 양극화된 여론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관계 개선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보다 좋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상대방도 이해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붙여주신 그 별명 소통의 신 정말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이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통 미소 창민,
4: 소통 뿜뿜 해림, 소통 공주 유라.

0: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하나, 둘, 셋.
3: 사진 잘 나왔네요.
0: 오늘도 나 자신과 그리고 모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이가 태어났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말도 잘하고 누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호빵이와
1: 호떡이의
0: 빵떡 띠링. 호떡아 같이 해야지. 다시 하나 둘 빵떡 띠링. 오늘은 호떡이랑 반짝반짝 예쁜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오늘 슬라임 재료는 반짝이는 구슬과
2: 호떡아 뭐 하는 거야?
3: 응? 나 지금 슬라임 재료 모으는 거야.
2: 슬라임 재료?
3: 코딱지가 말랑말랑해서 슬라임 재료 딱이잖아. 벌써 이만큼이나 모았어. 근데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모을라.
2: 어, 호떡아 안 돼.
3: 아 왜? 나 슬라임 재료 모을 거란 말이야.
2: 슬라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 동화 기억 안 나?
3: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동화?
2: 어!
4: 기억 안 나.
2: 그래 좋아. 그러면은 누나가 알려줄게.
3: 좋아 좋아.

0: 옛날 어느 마을에 코파유라는 아이가 살았지. 코파유는
1: 코딱지다. 코딱지 제일 좋아. 코딱지 모여라.